조사하고 발달장애인인 있는 3천 가구를 찾아가서 일과 생활, 서비스 이용 현황과 필요한 지원까지 함께 살펴볼 예정입니다. 단순한 통계 작업이 아니라 장애인 한 사람 한 사람의 목소리를 정책에 담는 과정인데요. 일을 하고 싶은 사람에게는 더 많은 기회를,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더 세심한 지원을 마련하는 밑거름이 되길 기대해보겠습니다.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장애인 지원 정책 양종국 교수의 마음 읽기 신나는 세상 문화나들이 시간으로 함께하겠습니다. 한국장애인개발원 대전광역시 장애아동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서 장애아동 지원센터 문을 열었습니다. 센터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대전지역 18세 이하 등록장애인은 3,001명인데요. 이 중 발달장애아동은 2,321명으로 전체의 77%를 차지합니다. 이번에 문을 연 장애아동지원센터는 발달지연이 의심되는 영유아와 장애아동 그리고 가족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충청북도 영동군이 취약계층 유청소년과 장애인의 스포츠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 스포츠 강좌 이용권 추가 신청을 받습니다.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정, 범죄 피해 가정 내에 만 5세부터 18세까지의 유청소년과 만 5세부터 69세의 등록장애인입니다. 지원 금액은 유청소년은 1인당 월 최대 10만 5천 원, 장애인은 1인당 월 최대 11만 원까지 지원은 12월까지 이어지고요. 신청은 6월 30일까지 스포츠 강좌 이용권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하거나 체육시설 사업소에 방문해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에 마감될 수 있습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시각 청각장애인을 대상으로 맞춤형 TV 3만 5천 대를 지원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의 시각청각장애인은 무료로 지원을 받을 수 있고요. 그 외에 시각청각장애인은 10만 원을 부담하면 신청할 수 있는데요. 신청은 7월 3일까지 주민등록지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시청자 미디어재단 전용 누리집에서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사랑의 소리였습니다.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첫곡 띄워드립니다. 이문세의 솔로 예찬.

0: 장애인 지원정책 한국장애인개발원 대외협력부 박영순 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갑자기 생계가 어려워졌는데 복잡한 절차 때문에 지원을 못 받는 경우가 있는데요. 오늘은 이런 분들을 위한 사업을 안내해 주신다고요?
1: 네. 보건복지부가 지난달부터 전국에서 본격적으로 운영 중인 그냥 드림 사업을 안내해 드립니다. 그냥 드림 사업은 당장의 끼니를 걱정하는 분들이 최소한의 먹거리와 생필품을 빠르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사업인데요. 생계가 어려운 국민 누구나 복잡한 절차 없이 기본적인 먹거리와 생필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0: 예, 이름이 그냥 드림 이라서 기억하기는 쉬운 것 같은데요. 어떤 뜻인가요?
1: 네, 말 그대로 그냥 드린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보통 복지 서비스를 신청하려면 소득을 증명하는 서류나 여러 절차가 필요한데요. 그런데 갑자기 직장을 잃었거나 수입이 끊겼거나 당장 오늘 먹을 식료품이 부족한 상황에서는 서류를 준비하고 기다리는 것조차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드림 사업은 생계가 어려운 국민이 먼저 가까운 곳에서 먹거리와 생필품을 지원받고 이후 필요한 경우에는 상담을 통해서 다른 복지 서비스로 연결될 수 있도록 만든 사업입니다.
0: 그러면 누가 이용을 할 수 있는 건가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만 가능한 건가요?
1: 아닙니다. 꼭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만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냥 드림 사업의 지원 대상은 생계가 어려운 국민 누구나입니다. 별도의 소득 기준이나 신청 자격을 먼저 따지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갑작스러운 실직으로 식비가 부족한 분, 가족의 질병이나 사고로 생활비가 급격하게 줄어든 분, 공과금이나 월세를 내고 나니까 당장 먹을 것이 부족한 분, 여러 사정으로 복지제도 신청을 망설이고 있는 분들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사업은 생활이 어렵고 당장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위한 긴급 지원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꼭 필요한 분들이 먼저 이용할 수 있도록 시민들의 배려가 중요합니다.
0: 예, 그러면 장애인 가구도 이용할 수 있는 사업인가요?
1: 그렇죠. 당연합니다. 그냥 드림 사업은 장애인만을 위한 전용 사업은 아닙니다만 장애인 가구의 경우에는 의료비 부담, 돌봄 공백, 이동의 어려움, 정보 접근의 어려움 등으로 복지 서비스 신청까지 가는 과정이 더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이 사업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복잡한 소득 증빙 없이 먼저 가까운 사업장에서 먹거리와 생필품을 지원받을 수 있고 이후에는 상담을 통해서 필요한 복지 서비스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장애인 가구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만을 위한 별도 제도이기보다는 갑작스러운 생계 위기에 놓인 장애인 가구도 꼭 알아두면 좋은 긴급 지원 서비스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0: 예, 어떤 물품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1: 네, 기본적으로 먹거리와 생필품인데요. 1인당 3개에서 5개 정도의 품목을 받을 수 있는데 금액으로는 2만 원 한도 안에서 지원됩니다. 구체적인 품목은 지역이나 운영기관의 사정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쌀과 즉석밥, 라면, 통조림, 김, 간편식, 음료 같은 기본 먹거리나 세제나 휴지, 위생용품 같은 생활에 필요한 물품이 제공될 수 있습니다. 지역별로 준비된 물품이 다르기 때문에 방문 전에 가까운 운영기관에 문의하시면 더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0: 예, 먹거리와 생필품을 지원한다고 하면 푸드뱅크와 좀 비슷하게 느껴지는데요. 푸드뱅크와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1: 네, 이 사업은요. 푸드뱅크, 푸드마켓 같은 기존 먹거리 지원 기반을 활용한다는 점에서는 비슷합니다. 하지만 이용 방식과 목적에서 차이가 있는데요. 기존 푸드뱅크나 푸드마켓은 주로 일정한 기준에 따라서 선정된 취약계층에게

0: 식품이나 생활용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해 왔습니다. 반면에 그냥 드림 사업은 갑자기 생계가 어려워진 국민이 복잡한 신청 절차나 소득 증빙 없이 먼저 먹거리와 생필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춘 사업입니다. 쉽게 말하면 푸드뱅크가 기존 먹거리 나눔 기반이라면 그냥 드림은 그 기반을 활용해서 당장 지금 도움이 필요한 분이 더 빠르게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든 긴급 지원 창구입니다.
1: 예. 어디로 가면 이용을 할 수 있는 건가요?
0: 네, 이 그냥드림 사업은 동주민센터나 복지관, 푸드뱅크, 푸드마켓 등에 마련된 그냥드림 코너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동네 주민센터나 복지관, 푸드뱅크, 푸드마켓 중에 일부 장소에 먹거리와 생필품을 받을 수 있는 코너가 설치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모든 주민센터나 모든 복지관에서 운영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먼저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전화해서 우리 지역의 그냥드림 사업장이 어디에 있는지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또 보건복지 상담전화 119번으로 연락하셔도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신청할 때 서류가 필요한가요?
0: 네,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처음 이용할 때는 복잡한 소득 증빙 서류를 제출 안 해도 됩니다. 다만 1차 이용 시에 현장에서 자가 체크리스트를 작성한 뒤에 물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가 체크리스트는 내가 현재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간단히 확인하는 절차인데요. 예를 들면 소득이 최근에 얼마나 줄었는지, 식사 해결이 어려운지, 주거비나 의료비 부담이 큰지와 같은 현재 상황을 스스로 표시하는 방식입니다. 어려운 서류 심사라기보다는 정말로 도움이 필요한 상황인지 확인하고 이후 필요한 지원을 연결하기 위한 절차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1: 예, 한 번만 이용할 수 있는 건가요?
0: 꼭 한 번만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1차 이용할 때에 자가 체크리스트를 작성한 후에 물품을 지원받고 2차로 다시 이용할 때는 상담이 함께 진행됩니다. 이 상담을 통해서 단순히 물품만 드리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긴급복지지원, 기초생활보장, 주거지원, 의료지원, 민관 후원 등으로 이용자에게 필요한 다른 복지 서비스로 연결될 수도 있습니다. 또 계속 지원이 필요한 분에게는 상담 후에 푸드뱅크 수준으로 월 1회 정도 물품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상담 결과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역 여건에 따라서 추가 이용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1: 예, 그냥 드림은 단순히 물품을 나눠주는 사업이 아니라 어려운 분들을 복지 서비스로 연결하는 역할을 하는 느낌인데요.
0: 네, 맞습니다. 그냥드림 사업은 당장 먹거리와 생필품이 필요한 분에게 빠르게 도움을 드리는 동시에 상담을 통해서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찾아서 연결하는 역할을 합니다. 어려움이 있어도 어디에 말할지 몰라서 힘든 분들이 계신데요. 그냥드림 사업장은 그런 분들을 복지 서비스와 연결하는 첫 창구가 될 수 있습니다.
1: 예, 이용할 때 주의점도 있을까요?
0: 네, 이 사업은요 생계유기로 당장 먹거리와 생필품이 필요한 분들을 위한 사업입니다. 따라서 꼭 필요한 만큼 지원받고 다른 이웃에게도 기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이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운영기관마다 운영시간과 물품 종류, 재고 상황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방문 전에는 꼭 전화로 운영여부와 이용시간을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생계가 어려운 상황은 누구에게나 갑자기 찾아올 수 있습니다. 당장 끼니 이나 생필품이 걱정된다면 혼자 버티지 마시고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보건복지상담센터 전화 129번으로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주변에 어려움을 겪는 이웃이 있다면 그냥 드림 사업이 있다고 알려주시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예, 장애인 지원 정책 오늘은 보건복지부의 그냥 드림 사업 안내해 드렸습니다. 한국장애인개발원 대배협력부 박영순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0: 고맙습니다.
1: 노래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박혜성의 경아.

0: 함께하면 서로가 행복해집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사는 지혜를 나누는 프로그램 KBS 3라디오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입니다.
1: 장애인 당사자들의 상담 사례를 통해서 장애인들이 갖고 있는 고민을 풀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양종국 교수의 마음 읽기, 한경국립대학교 상담심리교육전공 양종국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2: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1: 자, 오늘은 어떤 이야기로 채워주시겠습니까?
2: 예, 저희가 이제 지난주에는 29살 먹은 여성 뇌병변 장애인이 자신의 장애는 어느 정도 수용되는 것 같은데 저녁에 이렇게 혼자 잠을 자다 보면 많은 생각이 떠오르고 잠을 자지 못하고 또 일상적인 삶이 무기력했던 그런 상담 사례였습니다. 오늘은 그 중도 장애를 가지고 있는 30대 초반의 남성 뇌병변 장애인인데요. 이 뇌병변 장애인은 초등학교 저학년 때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뇌병변 장애를 갖게 됐는데 특히 이 뇌병변 장애인들이 의사소통하는데 많이 흔들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다른 사람하고 이해가 잘 되지 않고 다른 사람이 자기 말을 잘 들어주지 않고 소통이 잘 안 돼서 삶이 너무 비참하고 장애가 너무 비참하다라고 생각해서 상담을 받았던 사례입니다.
1: 예. 내담자분은 어떤 삶을 경험을 했기에 자신감이 없고요. 또 자신의 장애가 너무 비참하다고 느끼는 걸까요?
2: 예. 우리가 그 장애 당사자분들을 이렇게 만나보면 참 삶이라는 게 어느 한순간에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이 내담자도 그런 유형인데요. 어머님하고 아버님, 외할머니하고 아주 평범한 가정에서 잘 살다가 초등학교 학년 때 가족

0: 여행을 가다가 상대방의 과실로 이 개봉사고가 났는데 이 내담자가 너무 어리다 보니까 이 안전벨트를 제대로 매지 않았나 봐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괜찮은데 이 아이가 이제 크게 머리를 다쳐서 뇌병변 장애를 갖게 됐는데 이러다 보니까 이 어머님 아버지는 늘 죄책감 속에서 이 장애 아이에게 내담자 자녀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이렇게 살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이 힘들어져서 이제 초등학교 5학년 때 다른 학교로 전학하게 되고 그래서 새로운 학교에 적응도 힘들어지고 아이들한테 따돌림도 경험하게 되고 그러다가 마침 중학교는 그래도 나름대로 좋은 친구를 만나서 단짝이 있었는데 그 이후로는 고등학교나 대학에서 친구를 사귈 수 없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 자신의 마음을 제대로 소통하지 못하게 되고 그다음에 다른 사람이 내 말을 잘 들어준다 안 한다고 생각을 해서 큰 소리를 치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논리적으로 자신의 말도 제대로 안 되고 또 말을 잘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큰 소리가 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적절하게 자기 의사나 욕구를 표현하지 못하다 보니까 장애 전체가 내가 장애 때문에 이랬구나라고 생각해서 너무 비참하게 느끼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 예, 뜻하지 않은 사고로 내담자분은 친구 관계도 단절이 되고요. 자신감도 없는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이 내담자는 어떤 강점과 가능성이 있을까요?
0: 예. 우리가 그 결핍된 부분들을 이렇게 보는 것보다도 내가 가지고 있는 강점이나 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사용 가능한 부분들을 이렇게 본다라면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내담자를 살펴보니까 이 내담자는 참 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담자에게 무한히 지지해주고 격려해주는 그리고 신뢰해주는 가족이 있고요. 또 이렇게 내가 생활하면 안 되겠다. 나는 앞으로 아무것도 못하겠다라는 자기 자신의 어떤 내담자 스스로가 자기를 성찰하고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을 이렇게 장애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장애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원래 선천적으로 그다음에 아이가 성장하면서 부모로부터 이 그 배워왔던 부분이 타인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이런 부분들을 이제 이 내담자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강점도 또 알고 단점도 알고 그래서 무엇인가를 좀 열심히 해보고자 하는 내적 에너지가 많은 내담자죠. 그래서 이 내담자가 뭔가를 좀 잘해보려고 하고 완벽하게 해보려고 하고 그리고 이것도 당당하게 내가 이 세상을 좀 살아보려고 하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현실은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이제 뭐 하냐면 자꾸 상처를 받으니까 그걸 안 받기 위해서 내가 이제 무기력해지고 그다음에 자기의 마음대로 표현도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뭐를 하냐면 장애를 이제 타다하게 되는 이런 상황에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1: 예, 오랜 시간 마음 고생을 해 오셨는데요. 어떤 상담을 진행하셨나요?
0: 예. 이 내담자처럼 완벽하고 당당하고 소통하고 싶지만 현실과의 거리로 인해서 무기력 상황에 빠진 내담자들이고 특히 이 내담자는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성찰한 능력, 경청한 능력, 그다음 이런 단단한 이런 가정이 있기 때문에 이 내담자에게 이제 통합적 접근을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내담자를 통합적 접근해서 한 3단계로 제가 그 상담을 했는데요. 첫째, 이 내담자가 상담실 안에서는 평가받지 않고 온전히 수용되면서 위축되고 비참한 나를 이제 꺼내게 해서 그것들을 이제 말을 속도를 좀 적게 하고 그다음 호흡을 다져가면서 이 얘기를 해도 큰 문제가 일어나지 않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부터 뭐 하느냐면 자신감이 이제 서서히 좀 회복되도록 했고요. 특히 그 부모님으로부터의 그런 가잉 보호라든지 의존성이 있음을 이제 공감하고 이걸 충분히 한결시키면서 이것들을 뭐 하도록 하냐면 내가 이걸 전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를 찾도록 했고 특히 이제 그 학창 시절 때 따돌림 경험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막연한 타인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는데 이걸 이제 해결하는데 초점을 뒀고요. 두 번째는 이제 동기 강화를 이제 내적 강화에 초점을 두고 이 내담자가 할 수 있는 것을 이제 초점을 둬서 작은 것부터 실천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안백주의적 기준 때문에 오히려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양가 감정을 다루고 현실적으로 수행 가능한 목표를 구체적으로 세워서 급하지 않고 차분히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가도록 하고 특히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자신의 강점을 잘 드러낼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다뤘으며 또한 실수 없이 논리적으로 말하기라는 추상적 목표 대신에 한 문장만 천천히 말하고 상대의 반응을 보기 이렇게 구체적인 목표를 이제 실시했습니다. 그다음 마지막 단계에서는 이 내담자가 가지고 있는 자신의 강점 및 세상과의 연계라는 긍정적 기반의 이제 상담을 해서 이 내담자가 가지고 있는 성찰 능력이라든지 배려심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실제 삶 속에서 활용을 해서 어떻게 내가 실천하고 움직여지는지 노프리링 해보니까 어떻니. 특히 우리 이제 장애인들이 쓰고 있는 것 때문에 나는 능력이 없어. 나는 장애 때문에 안 돼. 이런 1인칭의 부분을 뭐로 하냐면 3인칭화 해서 연습을 시키게 되면 훨씬 더 객관화 시켜서 자기를 바라볼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실시한 결과 서서히 이제 연습하는 방법들을 이제 실시하였습니다.
1: 예. 이렇게 내담자의 마음을 이해하고 강점을 찾아서 자신감을 키워주셨고요. 작은 목표들을 하나씩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는데요. 그 결과 내담자의 일상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0: 예. 우리 뭐 그 사람이 어떤 상담을 통해서 한순간에 확 변화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작은 것부터 변화시키는 게 매우 중요하고요. 우리의 대부분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들은 생각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행동은 거의 대부분의 습관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작은 습관을 가는 데 초점을 두어서 첫 번째 이 사람에게 이제 그 실시한 결과 첫 번째 가족 간의 변화가 많이 일어났죠. 부모의 과도한 미안함과 죄책감에 대해서 내 남자가 모든 걸 해준 것이 당연한 행동으로서부터 벗어나서 저 수술 한번 해볼게요. 어머님 이렇게 기다려주셔서 감사해요. 이렇게 이제 구체적으로 표현하도록 하게 됐고 그것을 이제 일상적으로 표현해 보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니까 이제 자신감이 있게 됐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일상생활에서 당당하게 타인에게 양해를 구하고 자신의 강점을 극대화하는 데 노력하는 행동이 이제 많이 증가됐습니다. 그러니까 소두에 다른 사람과 대화를 할 때 제가 이 내병변 장애 때문에 말이 좀 늦습니다. 말을 천천히 해도 괜찮을까요? 이런 말을 이제 하게 돼서 훨씬 상대와의 관계가 원만해졌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자신의 비참한 장애에서 강점을 가진 주체로 이제 전환하게 돼서 완벽하게 살 수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조금 실수해도 다시 해보면 괜찮다라는 심리 회복적 어떤 탄력성이 증가돼서 비참한 나가 아니라 말은 조금 느리지만 누구보다 깊게 경청하고 빌어줄 수 있는 나는 누구누구다라는 주체적 삶을 살게 되는 계기가 됐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보면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뭔가를 변화시킨다는 게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 장애인들이라든지 우리가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분들은 거의 대부분의 습관에 의해서 움직여지니까 작은 것부터 자신 있게 바꿔본다라면 큰 변화가 일어날 거라고 생각됩니다.
1: 예, 양종국 교수의 마음 읽기 한경국립대학교 상담심리교육전공 양종국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노래 한 곡 이어서 듣겠습니다. 나훈아가 부릅니다. 기장 갈매기.

0: 유혜진의 신나는 세상 시간입니다. 유혜진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자, 오늘은 어떤 현장으로 안내를 해주시나요?
1: 네, 서울 마포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는 성인 발달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감정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프로그램 이름이 시끌벅적 감정이야기입니다. 날씨가 더웠다, 추웠다, 비왔다, 흐렸다, 변덕이 심한 것처럼 우리의 감정도 시시각각 변하는데 변화하는 감정에 대한 생각을 잘 표현해 보자라는 의미로 이런 이름을 지었다고 하고요. 매주 2회 프로그램이 진행되는데 한 주는 전문 강사와의 수업, 또 다른 한 주는 복습하는 시간으로 운영 중입니다. 저는 전문 강사와 함께 감정과 감정 표현에 대해 공부하는 시간에 취재를 다녀왔고요. 제가 도착했을 때는 수강생들이 수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규칙을 함께 읽어보고 여러 가지 감정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럼 교육 현장으로 먼저 가보시죠.
2: 우리가 이 시간을 잘 보내기 위해서 약속한 게 있잖아요. 요 약속한 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 네.
2: 시작!
3: 우리는 서로를 존중해요. 밀거나 때리지 않아요. 물건을 던지지 않아요. 다른 사람의 발표를 끝까지 들어요.
2: 얼굴 표정, 뭐가 제일 좋아요?
4: 웃는 거.
5: 웃는 거!
2: 이런 표정은 안 해요? 아, 하시네. 이거 언제 해야 돼?
5: 놀랄
2: 때. 아, 맞아. 울기도 해요. 언제 울어요?
0: 예, 참가하는 분들의 목소리가 무척 밝게 느껴지는데요. 네. 굉장히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1: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 교육이 자기 표현 능력을 키우는 데에도 목적을 두고 있고 수업이 진행된 지 얼마 되지 않았다 보니까 의견 발표를 수강생들이 잘 하는 편일까 저도 궁금했는데 정말 열심히 발표도 하고 강사 선생님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면서 호응도 하시더라고요. 그만큼 수업에 대한 만족도가 높고 진짜 이 시간을 이분 들이 좋아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마포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는 어떻게 이런 프로그램을 시작하게 됐을까요?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시끌벅적 감정이야기 담당자 송미연 주임에게 들어봤습니다.
6: 시끌벅적 감정이야기라는 그 제목처럼 장애인이 일상에서 경험하는 다양한 감정 표현 기회 제공으로 자기 표현 능력을 향상시키고 감정을 매개로 한 집단 활동을 통해서 사회적 상호작용 기초 마련을 위한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단순한 여가 활동을 넘어서 이들의 삶의 질 향상과 자립 그리고 사회적 통합을 위해서 필수적인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프로그램을 통해서 감정을 안전하고 건강하게 표현하는 방법, 그 예를 들면 뭐 시각자료, 몸짓, 보드게임, 역할극 등을 이렇게 배우게 되면은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도전적 행동이 자연스레 감소하게 되어서 발달장애인들을 위한 건강한 프로그램을 만들고자 이렇게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둘째 주 금요일에는 강사님과 함께 감정들에 대해서 시청각 자료나 사례들을 통해서 소통하고 나누려고 하고 있고요. 저와 복습하는 시간에는 그 외에 신체활동, 운동도 하고 미술도 좀 더 해보고 한강이나 이런 데 나가서 다양한 경험을 하면서 느끼는 그런 경험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0: 예,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여가 시간을 알차게 보낼 수 있는 것도 좋지만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표현하는 연습을 할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이군요.
1: 맞습니다. 우리가 장애인의 자립이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하는데요. 자립을 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생각해서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발달장애인도 당연히 자신의 삶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권리가 있고 훈련하면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 에서 중요한 것이 내가 한 결정을 상대방에게 말로 표현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사람이 긍정의 말만 할 수는 없고 싫다는 거절의 말도 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것을 나 자신도 안전하고 상대방도 안전할 수 있게 표현하는 방법을 배우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원회진 강사의 이야기도 계속해서 들어보시죠.
7: 다른 곳에서 하고 있는데 올해 처음으로 이 마포 장애인 자립생활센터에서 발달 장애인 분들이랑 이 감정에 대해서 좀 하고 싶다라는 의뢰가 들어와서 같이 하게 됐습니다. 싫다, 좋다, 나쁘다라는 표현을 가장 기본적으로 저희가 하고 있는데 발달장애인 분들 만나다 보면은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은 잘 웃으세요. 좋다라는 표현은 많이 하시는데 싫다, 답답하다든지 짜증이 난다 이런 게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표현들은 잘 못하세요, 사실은. 근데 그걸 못하니까 누군가를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 자체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건 연습을 하면 되는 거니까 좋다라는 표현도 하지만 싫다라든지 답답하다든지 짜증이 난다든지 요거를 조금 더 잘 표현할 수 있게끔 하는 거를 하고 있습니다. 감정 표현을 잘하면서 살면 좀 건강하고 안전할 수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부정적인 감정을 갖다가 부드럽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가는 거죠. 변화를 저한테 와서 얘기해 줄 때 화를 안 냈어요. 이번에는 싫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 말을 했었을 때 굉장히 보람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0: 예, 수강생들이 배운 부분을 일상에서 활용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보람을 느끼신다고 했는데요.
1: 네.
0: 유혜진 리포터가 취재를 갔던 날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고 있었나요?
1: 네, 이날은 부정적인 감정이 들었을 때 표현할 수 있는 방법 10가지를 배우고 이것을 색종이나 색연필 등을 이용해서 수첩으로 만들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만약 우리가 다른 사람이 나에게 기분 나쁜 말을 해서 화가 났다면 어떻게 반응을 보일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요. 잠시 대화를 멈출 수도 있고요. 깊게 호흡을 해보거나 물을 한 모금 마실 수도 있습니다.
0: 예.
1: 그 자리를 벗어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 용기가 있다면 싫다, 기분이 나쁘다라는 말을 할 수도 있겠죠. 수첩에는 이렇게 안전하게 내 감정을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방법이 하나하나 담겼습니다. 이번에는 실제로 수강생들에게 어떤 변화가 프로그램을 통해 생기고 있는지 알아볼 텐데요. 지적장애를 가진 박경미 씨의 활동지원사 주희옥 씨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4: 이용자가 지금 50살이고요. 다운증후군이고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수업은 2회 정도 참여했어요. 일단 제목이 시끌벅적 감정이야기니까요. 본인이 그냥 아무거나 얘기할 수 있는 거 말하려고는 조금 해요. 말을 잘 못하거든요 거의. 그런데 좋다는 얘기하고 싫다는 그런 표현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하면서 자꾸 이렇게 이런 수업을 참여하고 이러면서 사회성이라고 해야 되나요? 주변 같은 친구들하고 좀 어울리는 거, 좀 양보해야 되는 거, 뭐 이런 거는 조금씩 조금씩은 좀 잘 돼가는 것 같아요. 일단은 나와서 선생님 이야기 듣고 뭐 가면서 또 잊어버리더라도 또 계속 반복학습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기분은 굉장히 좋아하고 참여를 하려고 하고 가서 같이 어울리고 얘기하고 싶어가지고요. 시간 되기 전에부터 이제 빨리 가자고 이제 그렇게 계속 얘기를 해요.
0: 예, 박경미 씨가 평소 말이 거의 없었는데 감정 교육을 받은 뒤로 표현을 조금씩 하고 있는 상황인가요?
1: 네, 그렇습니다. 동료들과 어울리면서 사회성 면에서도 좋아지고 있고요. 내가 좋아하는 거, 싫어하는 것에 대해 표현을 하게 됐습니다. 예. 그리고 활동지원사 선생님이 시끌벅적 감정이야기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날이다 이렇게 경미 씨에게 알려주면 빨리 자립생활센터에 가자, 가고 싶다 이렇게 또 표현을 해서 수업에 대한 기대감이나 만족감이 높은 게 느껴진다고 합니다. 경미 씨가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노력해서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지금보다 잘 표현하길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지적장애를 가진 김준, 천성철, 박혜란 씨의 수강소감을 차례대로 만나보겠습니다.
8: 귀, 요, 천자, 흑기, 맞아요. 재밌어요. 다시 할게요. 파이팅!
9: 감정을 잘 표현하기 위해서 수업을 받게 됐습니다. 기분이 나빠지지 않고 더 좋아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수업을 듣고 있어요. 감정 표현하고 색칠하기 했어요. 하면서 좋고 행복했어요. 나와서 사람들이랑 같이 있어서 좋았어요. 활동하면서 내 감정을 얘기해요. 선생님들한테 잘하고 감정 표현을 잘해요. 그렇게 변했어요. 앞으로 행복하게 잘 살고 싶어요. 성철아, 앞으로 잘하자. 열심히 공부하고 잘 표현하자. 더 행복해지자. 화이팅.
10: 담당 선생님이 같이 하자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수정했습니다. 4월부터 했습니다. 그림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사람 얼굴을 그렸어요. 빨간 거는 부끄러운 거예요. 노란 거는 너무 편안한 거예요. 재밌었어요. 실끌 벗죠. 감정 이야기 화이팅!
1: 네, 현재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수강생은 성인 발달장애인 7명인데요. 모두가 정말 열심히 수업을 듣고 있고 조금씩 조금씩 달라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끌벅적 감정 이야기라는 프로그램의 제목처럼 늘 시끌벅적 즐겁게 수다도 떨고 같이 감정 공부도 하고 좋아하는 미술 활동도 하면서 자신감과 자기 표현력을 키워나가시길 응원하겠습니다.
0: 네, 오늘은 마포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시끌벅적 추억적 감정 이야기 교육 현장 다녀왔습니다. 유혜진 리포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이어서 노래 한 곡 듣겠습니다. 카라의 미스터.

0: 생생한 장애계 뉴스와 실생활 정보 KBS 3라디오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진행의 김기만 아나운서입니다.
1: 문화 하나들이 김원식 문화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2: 네, 안녕하세요.
1: 국립장애인도서관에서 청각장애 성인을 대상으로 프로그램 운영을 한다고요?
2: 네, 그렇습니다. 선책누리 프로그램인데요. 손과 책으로 세상을 누리다라는 뜻이 바로 선책누리입니다. 음성 언어 습득이 어려워서 문해력이 부족한 청각장애인들의 독서활동을 돕기 위한 독서문화 프로그램이죠. 올해로 13회째를 맞이했죠. 주제는 역사, 사회, 과학, 환경, 문학 등 다양한 분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 국립장애인도서관에서 만든 수어 영상 도서의 내용 이해와 토론 또 장애인 정보 누리터 견학 등의 방법으로 진행이 됩니다. 참가하시는 분들은 문해력과 수어 영상 도서의 난이도를 고려한 농통역사의 맞춤형 해설로 수어 영상 도서에 대한 이해를 돕고 이 토론 감상문 퀴즈 등 수어 활동을 통한 독후 활동을 활용합니다. 참가 신청 기간은 프로그램 시작 전까지고요. 모집은 선착순으로 진행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립장애인도서관 누리집 또 청각장애인 영상전화 070-7947-0800 혹은 문자로 문의하시면 상세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1: 예, 장애예술이 만든 창작물을 소개하고 판로까지 지원하는 행사가 열린다고요?
2: 그렇습니다. 모두 예술상점입니다. 장애예술인들의 창작물을 전시장 안에서 감상하는 데 그치지 않고요. 기관과 시민의 일상으로 연결하기 위해 마련한 상점형 전시행사가 되겠습니다. 회화는 물론이고 일러스트 공예 등 다양한 창작물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데 공공기관과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장애예술인 창작물을 직접 살펴보고 작품 구매와 점시 협력 등 다양한 연계 방안을 검토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무엇보다 상점 형식을 바탕으로 조성을 한 것이 눈에 띄는데요. 창작물을 자연스럽게 둘러보고 작품 정보도 확인하고 안내 동선을 함께 제공을 해서 관람과 구매가 편하게 이어질 수 있도록 모두 예술 상점을 마련한 겁니다. 특히 장애예술인 창작물 우선 구매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자리죠. 이 제도는 국가기관, 지방단체, 공공기관 등이 장애예술인들이 생산한 창작물을 우선 구매하도록 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창작물 구매 총액의 3% 이상을 장애예술인 창작물로 구매해야 하는 그런 제도죠. 24일에는 우선 구매기관을 대상으로 장애예술인 창작 우선 구매 제도 설명회도 열립니다. 전시 기간 중 누구나 관람하실 수 있고요. 자세한 내용은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누리집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에 선보인 작품들은 행사 종료 후에도 이음아트 플랫폼에서 상시로 접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플랫폼은 장애인 예술인 누구나 회원 가입을 통해서 자신의 작품을 소개하고 홍보할 수 있도록 상시 운영되고 있습니다.
1: 예, 시각장애인 합창단 물빛 합창단의 정기 연주회가 열린다고요?
2: 네, 그렇습니다. 23일 서울 용산 아트홀 대극장 미르에서 열립니다. 물빛 합창단은 중증 시각장애인 단원들로 구성된 혼성 합창단이죠. 2022년 이후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참여 확대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해 왔는데 올해 공연은 전석 무료로 진행이 됩니다. 지난해 500여 명의 관객이 참여했던 정기 연주회의 호응을 이어받아서 한층 더 확장된 무대를 선보입니다. 총 4개 스테이지 12곡으로 구성되고요. 클래식 합창곡부터 대중가요인 성시경의 좋을 텐데 이문세의 깊은 밤을 날아서 또 영화 OST 우대한 쇼맨 등 다양한 장르가 포함됩니다. 2부에서는 대중음악과 뮤지컬 요소를 결합한 음악극 형식이 도입되는데요. 음악극 파트에서는 중년이 된 두 남녀가 과거의 사랑을 회상하는 이야기를 바탕으로 합창단과 함께 무대를 꾸밀 예정입니다. 공연은 사전 신청을 통해서 무료 관람 가능하고요. 4살 이상 입장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티켓은 공연 당일 현장에서 선착순으로 배부됩니다.
1: 예,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학산 가족음악회가 국악 무대로 꾸며진다고 하는데요. 어떤 공연인가요?
2: 네, 그렇습니다. 관현 맹인 전통예술단이 선보이는 세종의 날개입니다. 6월 24일 오후 7시 학산 소극장에서 열리게 되는데요. 세종의 날개는 전통 국악의 AI 기술과 창작 요소를 결합해서 새로운 형태의 무대를 선보이는 작품이 되겠습니다. 무대에서는 단원들이 직접 만든 음악과 함께 점자 탄생 100주년을 기념해서 제작된 소리극이죠. 훈맹정음의 일부가 발제되어서 공연이 됩니다. 또한 용비어천과 한우백년 판타지 등 다양한 레퍼토리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번 음악회는 무엇보다 관객이 직접 공연에 참여하는 형식인데요. 공연 중에 암전과 안대를 활용해서 시각장애인의 감각을 간접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이 됐습니다. 이를 통해서 관객에게 공감과 이해의 시간을 제공할 예정인데요. 전통음악과 현대적 요소가 어우러진 무대, 또 교육적 메시지, 몰입감 있는 연출로 시민들에게 새로운 문화예술 경험을 선사할 계획입니다. 공연 관련해서 자세한 정보는 미추홀 학산문화원 누리집과 SNS 또는 미추홀 학산문화원에서 안내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1: 예, 국내 최초 청각장애 발레리나 고아라 씨의 도전 과정을 담은 다큐멘터리 영화가 전국 극장에서 관객들을 만난다고요?
2: 네, 그렇습니다. 이 소리 없이 나빌레라는 무용수 고아라 씨의 자신만의 몸짓과 일상의 파동을 활용해서 새로운 음악적 비트를 조각해 나가는 창작 과정을 기록한 아티스틱 다큐멘터리가 되겠습니다. 이 장애를 결핍이나 극복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기존의 시선에서 벗어나서 고유한 예술을 창출하는 조건으로 승화시킨 여정을 담아냈습니다. 국내 최초 청각장애 무용수 고아라 씨의 자신의 몸짓과 흩어지는 숨결을 이렇게 기록하는 과정인데, 직접 마이크를 들고 바다, 숲, 계곡 등 자연환경은 물론이고 일상 공간까지 찾으면서 자신만의 소리를 모아가는 과정이 담겨 있습니다. 이런 소리가 겹겹이 쌓여 하나의 리듬을 이루는 방식인데요. 관객은 고아라가 마주한 숨소리와 물소리, 또 자연의 진동에 직접 귀를 기울이게 되면서 움직임을 넘어선 청각 중심 경험에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늘 보청기 너머로 흩어지는 파편에 된 잡음이자 음이었는 중얼거림에 가까웠던 세상의 소리들이었는데, 중학교 음악 시간에 놀림을 받은 경험 이후 자신의 목소리를 지운 채 굳게 입을 다물었지만은 아이를 위해서 조심스럽게 입술을 떼기 시작했고, 세상 밖으로 나온 그 노래가 무려 20년 만에 부른 자장가였습니다. 그 순간부터 경이로운 음악으로 이제 자리매김하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되는데요. 눈에 보이지 않는 리듬이 몸의 움직임과 맞물려서 새로운 표현으로 확장되는 지점을 영화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아라는 더 이상 세상의 음악에 자신의 움직임을 맞추지 않고 낯선 주파수 위로 온몸을 던지는 선택을 직접 하게 되는데요. 87분이고요. 전체 관람가 등급입니다. 6월 24일 전국극장에서 개봉해서 작품성을 인정받았습니다. 제76회 DMZ 국제 다큐멘터리 영화제 한국 경쟁 부분과 제9회 무용영화제 포커스 섹션 부분 등에서 잇따라 초청이 되거나 상을 받게 되면서 작품성도 인정받았는데, 이 내달 5일까지 크라우드 펀딩도 진행을 합니다. 참여자에게는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 전국 5개 도시에서 열리는 현장 특별 시사회와 온라인 시사회 초청권, 그리고 디지털 배급 버전 엔딩 크레딧 기재 등의 리워드가 제공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1: 예, 문화 나들이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헌식 문화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2: 네, 감사합니다.
1: 네, 오늘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김규민의 옛 이야기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기만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건물이 밀집되어 있는 도심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대형 참사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습니다. 불을 발견하면 먼저 불이야 하고 큰 소리를 외쳐 알리면서 화재 경보 비상벨을 누릅니다. 119로 전화해 불이 난 내용을 간단 명료하게 설명한 뒤 주소를 알려주고 소방서에서 알았다고 할 때까지 전화를 끊지 않습니다. 초기 진화에 나설 땐 전기 스위치와 가스 밸브부터 내리고 소화기와 옥내 소화전 등의 소방시설을 이용합니다. 단, 전기 화재에 물을 뿌리면 감전 위험이 있고 기름 종류 화재에 물을 뿌리면 불을 키우는 경우가 있는 만큼 주의해야 합니다. 대피할 땐 엘리베이터가 아닌 계단을 이용하되 아래층으로 갈 수 없을 때는 옥상으로 대피해야 하는데요. 유독가스를 피하기 위해 가능한 한 몸을 낮추고 젖은 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습니다. 대피했다면 바람이 불어오는 쪽으로 구조를 기다리면 되는데요. 정확하고 침착한 대처가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화재 피해 예방,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0: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10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오승원입니다. 합창이나 중창 공연에 가면 사람의 목소리가 만들어내는 화음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감동할 때가 있죠. 그럴 때 아, 나도 노래하고 싶다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만 막상 어디에서 함께 활동할 수 있는지를 몰라서 마음만 품고 지나치는 경우도 적지 않은데요. 자, 그런 분들에게 때가 왔습니다. 시각장애인 여성회가 레인보우 하모니 중창단의 신규 단원을 모집합니다. 레인보우 하모니, 기본 발성 연습부터 유명 클래식과 가곡, 가요 등 여러 장르의 중창곡을 배우고 또 공연 활동에도 참여하는 중창단인데요. 모집 대상은요, 여성 시각장애인과 여성 비장애인입니다. 12월 5일에 연말 발표회가 있어서 매주 수요일이요, 오전 9시 40분부터 11시 30분까지 시각장애인 여성회 프로그램실에서 연습하게 되는데요. 성실하게 연습에 참여할 단원을 기다린다고 하네요. 자, 여기서 성실하게를 강조하신 걸 보니까 진짜인 것 같아요. 전화 070-4012-1761번으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노래를 좋아하지만 혼자만 즐기고 있었다면 이번 기회에 다른 사람들과 함께 노래해보는 거 어떨까요? 6월 18일 목요일 우리 난가족 첫 곡은요, 아바가 부릅니다. I have a dream.

짐작하시겠지만 영화의 인기 덕분에 영월이 완전 핫플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교통편 그리고 영월의 관광지 소개, 중요한 맛집까지 쫙 모아서 전해드릴게요. 자, 또 이어지는 순서는 시각장애인에게 현장 소식을 전해드리는 화제의 현장 시간입니다. 요즘 러닝, 마라톤 열기 정말 대단하죠. 특히 2030 세대가 그렇게 열광한다고 하더라고요. 지난 주말 서울 상암 월드컵공원 평화광장에서는 제12회 시각장애인과 함께하는 어울림 마라톤 대회가 열렸습니다. 제목에서 알 수 있듯 시각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우러져 달리는 행사였는데요. 이 뜨겁고 숨차는 현장에 정수진 리포터가 다녀왔습니다. 오늘 현장 소식으로 만나볼게요.

0: 시각장애인이 직접 소개하는 알짜정보 시간, 지석봉의 오감나들이 실로암 장애인 자립생활센터의 지석봉 센터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자, 이번 주에 준비해 주신 곳이 아주 기대가 됩니다.
1: 네.
0: 강원도 영월에 다녀오셨어요.
1: 맞습니다. 네. 2026년 상반기 가장 흥행한 영화를 꼽자면은 바로 왕과 사는 남자.
0: 그렇죠.
1: 줄여서 왕사남일 텐데요. 예. 저희 우리는 한 가족 다른 코너에서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지만 천만이 넘는 관객이 본 그 영화가 화면 해설로 만들어지지가 않아서 초반에 너무나 아쉬운 마음이 들었었습니다.
0: 사실 말도 안 되죠.
1: 네네. 네. 4월 달 경에는 화면 해설로 제작이 되어서 감상을 할 수 있었는데요.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자면 우리나라에서 상영되는 영화는 대부분 예, 화면 해설로 좀 제작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0: 맞습니다.
1: 좀
0: 네.
1: 드려보고 바람도 가져봅니다. 흥행작 왕사남으로 인해서 동네가 아주 들썩들썩한 곳이 있는데요. 바로 강원특별자치도의 그 영월군입니다. 네. 이곳에서는 비운의 임금, 단종의 발자취를 느낄 수 있는 그런 곳들이 많은데요. 오늘은 영월에서 단종의 숨결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곳 위주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저와 함께 출발해 보시죠.
0: 좋습니다. 네. 자, 영월로 가는데 이제 기차로 갈 수 있는 곳일까요?
1: 네, 맞습니다.
0: 네. 네.
1: 서울 청량리역에서 무궁화호나 ITX 마음열차를 타면 되는데요. 무궁화호는 하루에 한 4회 정도 운행을 네. 하고 있고요. 소요시간은 한 2시간 20분에서 30분. 요금은 장애인 할인을 받아서 5,700원입니다. ITX 마음열차는 저녁시간대 1회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소요시간은 1시간 50분, 요금은 8,000원입니다. 충북 제천에서도 별도로 영월 쪽으로 갈 수 있는 그 열차가 있는데요. 아리랑 관광열차와 또 일반 무궁화 열차가 영월을 지나서 이제 다른 곳까지 가는데 영월을 지나갑니다.
0: 네.
1: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제천에서 영월까지는 약 30분 정도 소요가 됩니다. 영월 관내에서는 강원도 교통약자코를 이용하시면 되는데요. 강원도 어디서나 등록을 하시면 되고요. 또 강원도 내에 어느 곳에서든 활용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 꼭 신청하시고요. 비교적 차량이 잘 연결되는 편이니까
0: 네네.
1: 꼭 사전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전화번호는 1577-2014번입니다.
0: 자, 영월을 여행을 계획을 했다면 네. 이제 그저 관광하는 마음으로 가는 것도 괜찮지만
1: 네.
0: 기왕이면 이제 단종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가면 더 좋겠죠.
1: 네네. 네. 그렇습니다. 단종은 세종대왕의 손자이고요. 문종 임금의 아들입니다. 1441년에 태어났고요. 1448년에 세손으로, 1450년에 세자로 되었고요. 1452년 문종에 이어서 조선 제6대 왕으로 12

0: 19살에 즉위를 했고요. 그 다음 해인 1453년에 계유정난을 통해서 숙부인 그 수양대군이 정권을 잡게 되었습니다. 1455년 그 선의를 통해서 수양대군에게 왕위를 넘겨줬고요. 그러면서 상왕이 되었는데요. 네. 이듬해인 이제 1456년에 성삼문과 박팽년, 이계 등인 이 사육신들이 복위운동을 했는데 실패로 다들 아시겠지만 실패가 네. 되면서 노산군으로 왕위를 박탈당하게 됐고요. 네. 강원도 영월로 유배를 떠났습니다. 1457년 사약을 받아서 만 16세의 나이로 어린 나이로 생을 마감하게 됐고요.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서 어머니가 또 죽고 또 숙부에게 왕위도 창탈당하고 유배 생활도 하고 마지막은 유배지에서 죽임을 당했는데요. 그야말로 네. 그 비운의 삶을 살았다고 하겠습니다. 죽은 지 241년 만에 그 숙종시대에 복위가 되어서 현재 우리가 아는 단종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1: 네. 어우, 얘기 듣는데 마음이 또 무거워지네요. 네. 네. 자, 영월에 갔습니다. 네. 이제 어디부터 좀 둘러보는 게 좋을까요?
0: 네. 영월에서 제일 먼저 단종을 만날 수 있는 곳은 청령포인데요. 노산군으로 강봉 된 후에 이곳으로 유배를 왔습니다. 영화 촬영지로도 이제 유명해지면서 매표소 앞에 긴 줄이 있더라고요. 네. 저 예전에도 한 두 번 왔었는데 이 정도 줄은 아니었는데 네, 정말 그 영화의 인기를 실감할 수 있었고요. 입장료는 노약자나 장애인은 1,000원이고요. 성인은 3,000원입니다. 이곳은 동서북쪽은 서강으로 쌓여 있고요. 네. 또 서쪽은 기암절벽과 험준한 산이 있어서 그야말로 육지 속의 섬이라고 불릴 정도라고 하고요. 접근이 매우 어려워서 나룻배를 타야지만 갈 수 있습니다. 약 한 2, 3분 정도 강을 건너면은 청령포에 도착을 하는데요. 도착하면은 자갈밭이 좀 있고 거기를 지나면은 소나무 숲이 나오는데요. 공기가 아주 좋다라는 그런 느낌을 가졌습니다. 단촐한 생활 공간인 단종 어소하고요. 또 그 한양을 바라보면서 그리워했다라는 노산대, 돌무더기인 망향탑이 있고요. 또 단종의 울음을 들었다는 소나무 관음송, 네, 관음송도 둘러볼 수 있습니다. 이 소나무는 단종의 울음을 들으면서 가지를 늘어뜨렸다고 하는 그런 전설도 내려오는데요.
1: 같이 슬퍼했군요.
0: 네. 그렇죠. 몇몇 곳을 제외하고는 또 몇 곳은 또 계단이 있는데 이런 곳을 제외하고는 길이 아주 좋아서 산책하면서 단종의 아픔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1: 네. 이제 배를 타고 나오면 혹시 또 어떤 것들을 둘러볼 수 있을까요?
0: 네. 다시 배를 타고 나와서 한 도보로 5, 6분 정도 걸으시면은 영월관광센터라는 곳을 만나실 수 있는데요. 전체적인 요금은 이렇게 들지 않지만 미디어 아트를 관람하시려면은 5,000원의 입장료가 있습니다. 다만 3,000원은 이곳 센터에서 사용이 가능한데요. 뭐 매점이나 또 굿즈 매장이 있는데요. 이런 데서도 이 상품권을 활용하실 수가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곳 2층에는 미디어 아트홀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는 영화 왕사남의 촬영지를 중심으로 단종의 생애 그리고 영월의 뭐 자연 환경 등을 관람하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 어린 아이나 또 청소년들에게는 아주 직관적으로 표현이 잘 되어 있어서 만족도가 높다고 하는데요. 자녀 있는 그 가정에서는 미디어 아트 꼭 관람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그 밖에도 무료로 센터 이곳저곳을 둘러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쉴 수 있는 벤치도 마련되어 있으니까요.
1: 좋아요.
0: 네, 다양한 방법으로 단종의 생애와 영화 촬영지 그리고 영월의 자연 환경을 들러보시기 바랍니다.
1: 그 영월에 가면은 아무래도 왕사담에 나온 것들을 다 보고 싶잖아요.

0: 그럴 것 같은데 네. 그리고 다음은 또 어디로 가볼까요?
1: 다음은 이제 그 단종이 죽은 곳으로 가보겠는데요. 다음은 그 영월 읍내에 위치하고 있는 관풍헌이라는 곳을 둘러보겠습니다. 이곳은 원래 영월 관아의 중심 건물이었습니다. 청룡포에서 유배 생활을 하던 단종이 홍수로 인해서 이곳 관풍헌으로 옮기게 되었고요. 네. 이곳에서 마지막 삶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영화를 보시면 다 아시겠지만 그 단종 시신을 수습한 사람은 그 삼족을 멸한다라는 아주 무시무시한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걸 무시하고 호장 엄흥도는 이 왕의 시신을 수습을 해줬었는데요. 그로 인해서 단종의 역사가 잘 남아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엄흥도의 그 충절을 기리는 표지석은 다음 둘러볼 그 장릉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0: 야, 이제 영월 여행의 마지막 코스가 장릉이 되는 거군요.
1: 네, 그렇습니다. 네. 단종의 묘인 장릉은 조선 왕릉 중 하나인데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되어 있고요. 서울에서 가장 먼 곳의 왕릉이기도 합니다. 네. 장애인은 무료로 입장 가능하니까 참고하시고요. 이곳에서는 제일 먼저 단종 역사관을 둘러볼 수 있는데요. 특히 1층에는 조선시대 왕족의 가게도 하고 또 단종의 생애를 둘러볼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 건물을 나와서 제일 꼭대기인 능침으로 이제 걸어가 봤는데요. 네. 양쪽으로 소나무가 쭉 서 있는데요. 그 솔향기가 코를 이렇게 간지럽히는 그런 느낌을 가졌었고요. 이곳 소나무는 한쪽 방향으로 약간 기울어져 있다고 하는데요. 단종에게 절을 하고 있는 거라고 전해지기도 합니다. 네.
0: 전 그런 거 좋아합니다. 네. 그런 얘기 굉장히 즐겨요.
1: 네. 네. 그런 얘기가 전해지고요. 네. 네. 밑으로 내려오면은 세상과 왕릉을 구별해주는 홍살문이 있고요. 또 관리들이 제사를 지낼 때 사용했던 그 공간들도 둘러볼 수 있습니다. 어린 나이에 많은 아픔을 겪고 세상을 떠났지만 600년이 지나서 이 시대에서는 아픔을 같이 하고 순수함을 기리는 많은 국민들이 있다 생각하니 단종도 외롭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0: 네, 이제 뭐 천만 이상 생겼죠.
1: 네, 그렇죠.
0: 단종을 기억한 사람들이. 자, 어쨌든 뭐. 그 우리 충직한 소나무 얘기들도 근데 뭐 굉장히 알찬 네. 역사여행을 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여기에 근데 하나 좀 맛집이 더해지면 얼마나 좋을까?
1: 네네.
0: 예, 혹시 어디가 다녀오셨습니까?
1: 네. 저희는 막국수 집을 찾았는데요.
0: 좋죠. 강원도 막국수 좋죠.
1: 제가 그 영월을 몇 번 갔는데 이 유명한 막국수 집은 사실 처음이었어요. 네, 그래서 이런 곳이 있었구나라고 생각이 들었는데요. 이 단일 메뉴로 막국수 딱 하나인데 만 원으로
0: 이런 집
1: 판매가
0: 좋죠.
1: 됩니다.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비빔으로 나오는데요. 주전자에 있는 그 육수를 많이 넣으면 물 막국수로도 맛볼 수 있습니다. 김가루와 깨 그리고 양념장 면과 채소를 잘 비벼서 맛을 보면 되는데요. 육수를 조금 넣고 비비면은 더 잘 비벼집니다. 자극적인 맛은 아니고요. 좀 슴슴하면서도 개운한 맛이었고요. 개인적으로는 육수를 좀 많이 부어서 물막국수로 먹으니까 더 맛있게 네. 느껴졌습니다. 한번 또 막국수 좋아하시는 분은 한번 들려보시고요. 줄은 좀 서셔야 되고요. 네, 이곳 영월은 또 서부시장에 메밀전과 메밀전병을 판매하는 곳이 많은데요. 시간 여유 되시는 분들은 메밀전과 메밀전병 꼭 맛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영월군에서 단종의 발자취를 따라 여행을 즐겨봤는데요. 영월은 뭐 이번 왕사남 외에도 뭐 라디오스타라든지 여러 영화의 촬영지로도 많이 알려진 빼어난 자연 환경을 자랑하는 그런 고장이거든요. 네.

0: 당일이나 1박 2일로 영월 여행 준비해 보시고요. 이곳에서 단종의 마음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1: 네. 자세한 소개 잘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0: 고맙습니다.
1: 지금까지 실로암 장애인 자립생활센터의 지석봉 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2: 그대는 나의 벗이요, 누이요, 어머니였다. 그 고마웠던 시절을 뒤로하고.
1: 왕과 사는 남자 OST 중에서 전미도 씨가 부른 벗 듣고 올게요.
2: 다시 태어나면 그때도 나의 벗이 되어주면 좋겠구나.

한가족 책장. 지난해부터 꽃피는 봄이 오면의 가수 BMK, 본명 김현정은 교단에 선다. 그가 수업을 하는 곳은 국립서울맹학교 용산 캠퍼스. 이 학교의 방과 후 교실에서 한 학기에 10번씩 1년 20번의 강의를 한다. 성인 시각장애인 학생들을 위한 음악 수업이다. 어느 날 지인을 만난 게 계기가 됐다. 젊은 친구인데 중도 시각장애인이 돼서 이 학교를 다니고 있더라. 예전에 만났을 때 그 친구는 시각장애인이 아니었어. 시각장애인이 돼서 다시 만났을 때 놀랐고 충격을 받았어. 그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비장애인이 황반 변성 등의 질환으로 후천적 시각장애를 가질 수 있다는 걸 실감했다.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남의 얘기가 아닐 수도 있는 거다. 국립서울맹학교에 대해서도 처음 알게 됐다. 국립서울맹학교는 1913년에 개교한 한국 최초의 특수학교다. 종로 캠퍼스의 초중고

과정을 두고 있다. 용산 캠퍼스에는 이료 재활, 이료 전문 등 성인 과정을 두고 있다. 학교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BMK는 문화예술 수업이 있는지 궁금했다. 교육 과정의 초점이 전문 이료인 양성에 맞추어져 있다고 하니 아쉬웠다. 누구보다 위안과 치유가 필요하고 문화예술 수업이 필요할 텐데 답답한 마음이 들었다. BMK는 학교 측에 무료로 음악 특강을 하고 싶다고 연락했다. BMK가 왜? 할 정도로 뜻밖의 제안이었지만 이효성 국립서울맹학교 교감은 흔쾌히 학교 문을 열어주었다. 2024년 11월 BMK와 함께하는 세계음악여행 특강이 열렸다. 중도 시각장애인이 된 이후로는 여행을 한 번도 간 적이 없다는 말을 듣고 마련한 음악 수업이다. 재즈, 블루스 음악을 듣고 미국 여행을, 클래식 음악을 통해 유럽 여행을 상상해보자고 했다. 음악 수업을 통해 전 세계를 여행하는 느낌을 받았다며 한 수강생이 울더라. 교감 선생님 등 교사 몇 분도 함께 수업을 들었는데 위안과 치유가 되는 수업이라고 공감해줬다. 그날 그 수업을 잊을 수가 없다. BMK의 말이다. 음악 수업의 효과와 가능성을 확인한 날이었다. 일회성 수업으로 그쳐서는 안 되겠다 싶었다. 수업을 이어갈 방법이 없을까? BMK는 국립서울맹학교 방과후 강사직에 응모했다. 국립학교라 방과후 강사가 되려면 거쳐야 하는 과정이 많았다. 건강검진도 해야 하고 범죄 이력을 조회해 관련 서류도 내고 면접까지 아주 험난한 산을 넘고 넘어 1년 계약직 방과후 강사로 채용됐다. 그가 맹학교에서 방과후 수업을 하는 걸 아는 이들은 혹시 가족 중에 시각장애인이 있느냐고 묻곤 한다. 그럴 때마다 BMK는 내가 답답해서 시작한 일이라고 답한다. 시각장애인이 된 뒤부터는 인생을 새롭게 살아야 하는데 그분들의 선택이 안마사라는 직업 하나밖에 없다니 내가 가슴이 답답했다. 삶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자격증이지만 100% 누구나 그거 하나만을 위해 달려갈 순 없지 않나. 다른 삶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하고 그런 선택을 좀 더 폭넓게 할 수 있으려면 문화예술 수업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해 이 수업을 시작했다. 네, 매주 목요일 한가족 책장 시간에는 시각장애인이 쓴 책 혹은 시각장애에 관한 책을 소개해드리고 있죠. 오늘은 책이 아니라요. 시사주간지 시사인 976호에 실린 기사 꽃피는 봄이 오면 BMK가 서울 맹학교를 찾는 까닭에서 일부분을 읽어드렸습니다. 자, BMK 김현정 씨는요. 다 아시겠지만 뛰어난 가창력 그리고 섬세한 감성으로 소울 국모 여기서 소울이 이제 소울 국모라는 별명을 가진 가수죠. 서울 재즈 아카데미부터 시작해서 2020년까지 수원여대, 백제예술대,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 등 여러 교육기관에서 실용음악을 가르쳐왔습니다. 그러다가 지난 코로나19 팬데믹 때 그동안의 강의 내용을 정리해서 보컬 트레이닝 책을 쓸 계획으로 강단을 떠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각장애인과의 인연을 계기로 국립서울맹학교의 방과후 강사가 됐다고 하는데요. 우리 국립서울맹학교 학생들 정말 귀한 수업을 듣고 계시네요. 그죠? 각 분야에서 오랜 경험과 전문성을 쌓아온 분들이 시각장애인을 위한 교육 그리고 재능 기부에 관심을 가져준다면 더 많은 시각장애인들이 새로운 배움의 기회를 얻을 수 있을 텐데요. 음악뿐 아니라 문화, 예술, IT, 외국어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시각장애인을 위한 교육 그리고 재능 기부에 관심을 가져주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노래 한 곡 듣고 갈게요. 무슨 노래 들지 다 아시죠? BMK가 부릅니다. 꽃피는 봄이 오면.

0: 출발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여러분 달릴 준비 되셨나요? 달리기 전에 우리 꼭 해야 되는 거 뭐 있죠? 준비 운동 해야죠. 오늘 몸풀기 체조 함께 해주실 우리 모던 필라테스 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맞이해주시죠.
1: 정면 보시고 이제 손을 이제 주먹 주시고요. 제자리에서 우리 줄 없는 줄넘기 하듯이 가볍게 한번 뛰어볼게요. 그쵸? 자, 발을 오른발을 앞으로 한번 내볼게요. 다시 왼발 앞으로. 자, 이제 한 발씩 바꿔봅니다. 하나, 둘, 그쵸? 앞뒤로. 자, 다 같이.
2: 생생한 현장의 소리를 그대로 들려드리는 화제 현장 시간입니다. 오늘은 러닝, 달리기와 관련된 현장인 것 같은데요. 정말 이런 현장과 안 어울리는 우리 정수진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아 진짜
3: 안녕하세요.
2: 맞잖아요.
3: 아 네, 맞죠.
2: 안 어울리잖아요. 네. 걷는 것도 싫어하시잖아요.
3: 걷는 거 싫어하고 뛰는 거 더 싫어하고 마라톤 대회 아침 일찍 하니까 일찍 일어나는 거 싫어하고 햇볕 싫어하고
2: 정말 어떤 사명감인가요 이거?
3: 그럼요. 예. 네, 여러분들에게 좋은 현장을 들려드리고자 하는 저의 자, 이 의지.
2: 이렇게 말하는 우리 정수진 리포터 얼굴이 지금 새빨갛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예, 네. 평가는 각자 하시고요. 예.
3: 네, 자, 정말 네, 네. 요즘 주말마다 곳곳에서 마라톤 대회가 진행되고
2: 진짜.
3: 있는데요. 네, 지난 토요일에는 아주 의미 있는 대회 가 개최됐습니다. 제12회 시각장애인과 함께하는 어울림 마라톤인데요. 말 그대로 시각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어울려서 함께 달리는 대회고요.
2: 취지 너무 좋네요.
3: 네, 네. 올해는 서울 상암동 월드컵 공원 평화광장에서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2: 그러면은 네. 가이드러너와 뛰는 시각장애인분들 많았겠네요.
3: 그런 분들도 있고 또 각자 걷거나 뛰는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어떤 형태든 시각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다 같이 어울려서 걷거나 뛰었는데요. 네. 먼저 서울시각장애인 스포츠연맹의 조형석 회장 만나보시죠.
4: 저희 어울림 마라톤 대회는 말 그대로 우리 시각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려서 뛰는 마라톤 대회인데 이 대회를 통해서 우리 시각장애인 더 나아가서는 장애인들에 대한 인식 개선이 좀 더 많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또 제가 1회 때에서부터 이 대회를 참가하고 또 관계를 맺고 있었는데요. 지금 벌써 12년이 됐네요. 쭉 지켜보면서 느꼈던 건 비장애인 우리 특히 서울 시민분들이 우리 장애인들과 이 짧은 시간이지만 같이 하면서 좀 많은 이야기를 나누면서 우리 장애인들에 대한 인식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좀 느꼈던 것 같아요. 그게 제일 큰 성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3: 네, 참고로 어울림 마라톤의 후원금과 참가비는 시각장애인의 이동권 개선과 발전 기금 그리고 스포츠 활동 지원 기금에 전액 사용된다고 합니다.
2: 아, 진짜 네. 의미가 좋네요. 따뜻한 네. 행사네요,
3: 그러니까.
2: 진짜.
3: 예. 네.
2: 근데 마라톤은요, 왜 이제 출발하기 전에 코스도 확인해야 되고, 그렇죠?
3: 네.
2: 준비 운동 필수고.
3: 그렇죠.
2: 나름 굉장히 할 게 많을 것 같은데.
3: 맞습니다.
2: 어땠나요?
3: 일단 뛰기 전에 몸을 풀어야죠.
2: 그렇죠.
3: 예. 앞서 들었던 것처럼 출발하기 전에 준비 운동 열심히 했고요. 그룹별로 출발을 했습니다. 예, 어울림 마라톤은 크게 5km, 10km 하프로 나뉘어지는데요. 근데 5km 안에서도 뛰는 분들과 걷는 분들로 구분이 되고 네. 10km는 50분 이내에 도착하는 분들, 1시간 10분 이내로 들어오는 분들, 또 1시간 10분 이후로 들어오는 분들로 구분이 됩니다.
2: 네네.
3: 그래서 그 그룹별로 출발 시간이 다 달랐는데요. 지금부터 출발선에 서 있는 모습을 상상하시면서 함께 출발해 보시죠.
0: 여러분 준비됐는지 목소리 한번 들어볼게요. 나는 오늘 안전한 레이스를 약속한다 하시는 분들 하늘 높이 바라보면서 5초간 소리 질러! 와! 어, 목소리 좋아요. 목소리 좋아요. 아. 자, 여러분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건 다시 한번 강조하고 또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는 여러분들의 안전과 즐거운 레이스입니다. 어, 오늘 또 많은 크루분들도 함께해 주셨어요. 화이팅도 한번 외쳐볼까요? 하나, 둘, 셋 하면 화이팅! 하나, 둘, 셋! 화이팅! 이제 여러분, 여러분에게 집중해 주세요. 5km 러닝! 제자리에서 가볍게 뛰면서 이제 제 얘기 들으세요. 자, 이제 출발! 10초 전입니다. 자, 이제 카운트다운 같이 외쳐보면 되네요. 오른손 높이! 오른손 높이 들고 같이 외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5, 4, 3, 2, 본인의 페이스대로 레이스를 펼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잘 다녀오세요. 건강하고 행복한 레이스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 시각장애인과 또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리는 마라톤인 만큼 여러분의 배려의 마음이 더욱더 크게 필요한 레이스입니다. 마지막까지

0: 펼쳐주시기를 여러분 약속합니다.
1: 네, 이렇게 출발하기 전부터 3355 모여서 준비 운동하는 분들도 있었고요. 또 그 페이스메이커라고 해서 옆에서 뛰는 그 페이스를 조절해주는 분들로 네, 네. 이루어진 모임들이 와서 시각장애인과 함께 하기도 했습니다.
2: 아, 좋네요. 고수들이 와줬네.
1: 맞아요. 네, 예. 출발하기 1시간 전부터 평화광장은 참가자들로 꽉 찼고요. 다들 기분 좋은 햇살을 느끼면서 즐거운 달리기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2: 그러니까 이른 네. 아침에 모였으니까 출발 전까지는 그래도 상쾌했을 것 같은데
1: 그땐 저도 좋았어요.
2: 시간이 지나면서 네. 낮 기온은 또 빠르게 오르잖아요. 쭉쭉 가고
1: 오전인데도 덥더라고요.
2: 왜 아니겠습니까. 도착 지점의 모습 어땠나요?
1: 아마 상상을 하실 텐데 네. 출발할 때는 화이팅을 외치면서 힘차게 출발을 했다면 네. 예, 골인 지점에 가까워지면서는 땀도 흘리고 숨도 차고 예,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도착을 하면 이 목에 메달도 걸고요. 물과 도시락도 받고 해냈다 하는 마음이었는데 먼저 5km 코스에 참가한 시각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이야기 함께 들어보시죠.
3: 오늘 5km 두 분이 같이 뛰신 거예요?
4: 네.
3: 가이드러너 해주신 건가요?
4: 네. 제가 저희 그 부천시청 마라톤 동호회거든요.
3: 아, 네.
4: 그래가지고 작년에 우연치 않게 요거 한번 도와달라고 해서 한번 같이 했고 올해 두 번째로 참여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저희 파트너가 잘 뛰셨더라고요. 연습도 많이 하고 평소에. 네. 그래가지고 그냥 같이 재밌게 뛰었습니다. 예. 그래도 아무래도 좀 불편하시니까 아까 꽃갈 같은 거 한번 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좀 그런 거 안 부딪히게 양쪽에서 좀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잘 뛰시는데 그냥 혹시나 그럴까봐 좀 그렇게 보조 맞춰주고 뛰었습니다.
3: 선생님 어쨌든 뛰는 거 러닝 좋아하시니까 참여하신
5: 예, 예,
3: 거죠?
5: 예. 아니 나는 그냥 뛰는 거 좋아해요. 집 앞에 공원이 있으니까.
3: 근데 오늘 5km는 그럼 안 힘드셨어요?
5: 그게 힘든 건 모르겠어요. 자주 뛰니까. 이런 대회는 처음이었는데 사람이 많으니까 초반에 약간 불편했지. 왜냐면 추워라서 뛰느라고 아주 힘들었죠. 뭐. 아. 그래도 여러분하고 같이 뛰니까는 재미는 있었어요.
4: 근데 작년에 있던 분이 완전히 그 안 보이시는 그 분이었거든요. 예. 근데 그분도 이제 처음 뛰어보신 거예요. 이걸로. 그래서 그때 같이 이제 응원하고 자기도 이제 태어나서 처음 뛰어보는 거니까 그래서 굉장히 보람 있다고 너무 좋았다고 그때 기억나서 저도 마음이 좀 울려가지고 그래서 좀 계속 해보자라고 저도 이제 좀 이게 관심을 더 갖게 되고 장애인들은 기회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뛸 수 있는 기회를 좀 만들어주는 것 같고 서로 이제 경험할 일이 없잖아요. 비장애인과 장애인 그래서 같이 하면 서로 그 이해를 저도 이해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시각장애인들이 그들이 어떻게 생활하는지에 대해서 아 이렇게 살아가구나 하면서 좀 더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2: 야, 같이 뛰다 보니까 서로를 이해하게 되고
1: 네.
2: 또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는 걸 새삼 느끼게 되시는 것 같아요.
1: 맞습니다. 그리고 두 분이 있던 부스가 네. 부천 해밀 도서관이었는데요. 도서관 자체적으로 이 러닝을 매개로 해서 시각장애인은 스포츠 체험을 하고 또 함께하는 비장애인은 장애인 인식 개선을 하는 목적으로 몇 년째 어울린 마라톤에 참가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시각장애인 16명, 비장애인 16명 이렇게 총 32명이 다 5km에 참가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부천 해밀 도서관 담당자에게 들어보시죠.
6: 저희도 1년차 진행을 할 때는 이게 가능할까? 라는 부분이 사실 좀 어려웠었어요. 그래서 마라톤이라는 게 되게 생소하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리고 같이 뛴다는 것도 되게 어려운 부분일 수 있는데 계속 꾸준히 참여해 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본인이 이제 들어왔을 때 기록 갱신을 매년 욕심을 내시는 분들도 보면서 되게 보람을 느끼고 있고 비장애인 분들도 같이 시각장애인 분들이랑 뛰면서 아, 이런 스포츠가 있구나. 같이 이렇게 뛸 수 있구나를 이제 느낀 점을 들으면서 되게 보람되는 행사인 것 같아요. 이 행사를 위해서 그 전에 뛰는 걸 연습을 하고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비장애인 분들도 이런 관련된 정보들 가이드 러너로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공부를 하고 오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또 이제 요새는 마라톤 동호회 그러니까 러닝 동호회들이 많이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봉사자로 저희가 또 모셔가지고 연계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특별한 건 저희가 부천시이다 보니까 이제 부천시 공무원 분들 중에도 러닝 동호회가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연계해서 작년부터 이어서 하고 있어요.
1: 네. 그러니까 시각장애인들이 그냥 러닝 연습만 하다가 대회 참가해서 기록을 재니까 본인의 기록을 경신하고 싶은 그렇죠. 마음이 들고
2: 그렇죠.
1: 네, 그래서 5km 참가했으니까 그 다음에는 10km를 뛰어볼까 하는 목표도 생기는 거죠.
2: 네, 네. 가야죠. 네.
1: 그래서 부천 해밀 도서관에서 시각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뛰는 모습이 오래오래 이어지면 좋겠습니다.
2: 그러면 네. 또 이제 10km를 뛰신 분들은 어떻게 하프로 가나요?
1: 그럴 수 있죠. 네. 네. 근데 그 제가 앞서 소개해드린 것처럼 10km 코스 중에 50분 이내가 있잖아요.
2: 네네.
1: 제가 1km를 그냥 걸으면 한 20분이 걸리고 뭐 뛰어보진 않았지만 분명히 중간에 숨을 고르느라 시간이 지체가 될 거기 때문에 저는 50분 내로 들어올 수가 없거든요.
2: 네.
1: 그런데 50분 내로 들어온다는 건 그만큼 잘 뛴다는 그쵸? 뜻인 건데요.
2: 네.
1: 네. 10km를 50분 이내 코스에 참가한 분들도 많더라고요.
2: 많을 거예요. 네. 네. 그 코스에 우리 시각장애인들도 있었다는 거잖아요.
1: 그렇죠. 또 보통은 시각장애인과 가이드러너가 1대1로 매칭이 되는데요. 두 명의 가이드러너가 시각장애인과 함께 뛰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해서 물어봤더니 뭐 가이드러너는 1대1로 하기도 하고 2대1로도 하기도 하는데
2: 네네.
1: 가이드러너가 두 명일 때는 각자 역할이 다르다고 합니다. 한 명은 앞에 그 주로를 터주고요. 물도 먼저 받아서 러너한테 주고 또 시각 장애인과 가이드 러너를 연결하는 끈을 테더라고
2: 그쵸,
1: 하는데
2: 그쵸.
1: 이 끈으로 방향이나 속도를 알려주는 거거든요. 또 이 역할을 하는 가이드 러너가 따로 있는 거죠. 자 그러면 10km에 참가한 세 분의 이야기를 함께 들어보시죠.
7: 네 우리 손목 잡고 함께 들어오고 있습니다. 10km 빛나는 네 감사합니다.
8: 아유, 고생 많으셨습니다 선생님.
9: 앞에 주로를 터주고 물도 먼저 이제 받아서 주자한테 보급해주고
10: 저는 옆에서 같이 방향 이제 앞에 줄 잡고 같이 끌어들면서 페이스 맞추는 역할을 했고요.
3: 오늘 약간 좀 끌려가신 느낌이 아니에요?
10: 마지막에 끌려갔죠.
3: 근데 어쨌든 줄이 그 서로를 연결해주는 거잖아요.
10: 사실 앞이 잘 안 보이시는 분이니까 오로지 저만 믿고 모르는 길 달려오시는 거잖아요. 중간에 다치지 않게 사실 달리는 게 가장 중요하니까 앞에 뭐 위험한 장애물이 있다거나 사람이 있을 때 컨트롤 해야 되고 아무래도 가장 가까이서 끈으로 붙어 있으니까 제가 말하는 게 이분한테 들리고 제가 끄는 방향으로 바로바로 와주실 수가 있으니까 그게 사실 좀 더 책임감 같은 게 있는 것 같긴 해요.
11: 저희가 오늘 몇 분 나왔지?
12: 50분 안 더하긴 하죠.
13: 아무도 핸드폰이 없어서
12: 아마 46분? 원래는 이거보다 빨리 뛰어가지고 오늘은 너무 덥고 힘들어서 그냥 이 정도밖에 뛰었습니다.
3: 아 진짜요? 평상시에 얼마나 나오시는데요?
12: 저는 뭐 제일 빠를 때는 한 41분대 정도 또 재밌게 뛰자 되면 좋고 네, 했었는데 뭐 적당히 나온 것 같습니다.
3: 근데 완주하면 기분 좋으신가요? 어떠세요?
12: 그래도 힘들었으니까 네, 완주하면 기분 좋죠. 네.
3: 이렇게 좀 마라톤 대회 참여하시는 이유가 궁금하거든요.
12: 어떤 목표가 있으면 좀 운동을 하게 되니까 이거를 해서 프로젝트처럼 운동을 좀 했었거든요. 여기서 기록 못 내더라도 그렇게 하면서 기량이 나오니까 대회를 조금 몇 개 정도는 참여하면서 기록 달성할 수 있을 때 하고 사실 이제 체전을 나가거든요. 그래서 그걸 대비를 해서 이런 과정들을 좀 하는 거죠.
1: 네. 그러니까 주자, 그러니까 러너가 빠른 분이어서 이런 경우에는 조금 더 빠른 가이드 러너가 필요한데 이제 그렇지 못해서 앞에 이 주로를 터주는 분이 필요했던 거죠.
2: 그렇군요. 예.
1: 그러니까 시각장애인은 본인이 가는 길을 잘 모르니까 이 두 명의 가이드 러너를 믿고 뛰었던 거고요. 세 명이 합심해서 10km 완주를 해냈습니다.
2: 대단합니다. 네. 진짜 이 그럼요. 자체로도 대단해요.
1: 네.
2: 근데 이번 대회 하프코스도 있었다면서요.
1: 네. 원래 제9회 대회까지는 하프코스가 있었는데요. 그 이후인 10회와 11회 대회 때는 하프를 제외했다고 합니다.
2: 네.
1: 그랬더니 하프코스를 해달라 하는 문의가 많이 들어와서 그 의견을 반영했고요. 올해 다시 하프코스를 만든 거죠.
2: 하프는 진짜 대단한 건데.
1: 가늠이 안 되네요.
2: 저도 네. 그렇습니다. 저 그렇게 뛰어 10km는 제가 한 번에 뛰어본 적이 있는데
1: 아.
2: 와 21km를 뛰는 건 대단한 거잖아요.
1: 그거 뛰신 거의 두 배를 뛰어야 되는
2: 그러니까요.
1: 거잖아요.
2: 야.
1: 네. 근데 코스가 긴 만큼 안전이 중요하고요.
2: 네.
1: 즐겁고 건강한 러닝을 지향하기 때문에 만약에 몸이 불편하거나 호흡이 안 좋으면 바로 중단하라는 안내 멘트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들 두 시간쯤 지나니까 들어오기 시작했는데요. 아마 중간에 포기하고 싶고 그만두고 싶었을 거예요. 예, 그런데 함께 달리는 가이드 러너가 포기하지 않게 응원을 해주고 서로가 다독거리면서 이 꼬린 지점을 통과했습니다.
2: 네.
14: 축하해, 축하해.
15: 감사합니다.
16: 감사합니다.
17: 축하합니다.
3: 몇 1등 하신 거죠, 하프?
13: 오, 오늘 3등이요.
3: 아우, 어떻게 만족하시는 등수입니까?
13: 아, 만족하죠. 날이 이렇게 더운지 모르고 시청했는데요. 힘들었지만 좀 그래도 옆에서 가이드들이 응원 많이 해줘서 같이 잘 뗐습니다.
3: 아, 응원 많이 해줘서. 네. 응원 덕에.
13: 네, 15km에서 안 가고 싶었는데 가이드가 가지가 또 갔죠, 같이.
3: 포기할 뻔 했지만 가이드의 네. 도움으로.
13: 네. 그럼요, 맞아요.
3: 그럼 3등을 할 수 있었어요.
13: 어, 네네. 네. 그거 있는지 몰랐어요. 시상하는지. 더 좋은 것 같네요. 마라톤은 한지도 좀 오래됐고요. 제가 평상시에는 이렇게 다니는 것도 불편하고 누가 옆에 없으면 못 다니잖아요. 근데 가이드가 있으면 자유롭게 힘껏 마음껏 뛰니까 내가 살아있다는 기분도 들고.
3: 가이드분의 도움으로 포기하지 않고 뛸 수 있었잖아요. 네. 그때 뭐라고 얘기해 주신 거예요?
14: 아니 원래는 더 저보다 잘 뛰신 분이라서 네. 기록에 맞춰 뛰려고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제가 힘들어서 쉬었다 가자고 그래가지고 기록이 좋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원래 잘 뛰시는 분이라서 네. 만주하려고 옆에서 계속 힘들어도 같이 화이팅 외치면서 네, 더 열심히 뛰었습니다. 제가 더 힘들었습니다. 원래 잘 뛰신 분이세요. 기록이 더보다 좋으세요.
13: 저도 걷자고 했어요.
3: 서로 갈등, 내적 갈등 하면서
13: 맞아.
14: 날씨가 너무 더워서 힘든 날이었던 것 같아요. 코스가 꺾이는 데 많으면 이제 장애인분이 힘드시거든요. 무릎이 꺾이고 안 보이시니까 가이드도 힘든 상황에서 자꾸 소리쳐드려야 되니까 그런 게 조금 너무 힘들었다. 저도 약간 런태기가 와서 힘든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오늘 형님 기록을 맞춰드리려고 더 열심히 뛰는 거에 있어서 저한테 동기부여도 되고 운동을 더 열심히 즐겁게 할 수 있는 큰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정서적으로 믿음을 줘야 기분 좋게 불안하지 않게 뛸 수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일부러 더 많이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야 오늘같이 대회에서도 좋은 기록이 나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1: 네, 사실 코스가 꺾이는 구간도 있고 이 병목 구간도 있어서
2: 사람들이 막 이렇게 모여지는
1: 그렇죠, 몰리는 네. 거죠. 그래서 좀 힘은 들었지만 그 힘든 내색을 하지 않고 서로 힘을 주고 받으면서 달린 거죠. 뭐 시각장애인이 혼자 마음껏 뛸 순 없지만 같이 뛰어주는 분들이 있기에 자유롭게 뛸 수 있었고 살아있다는 느낌이 든다고 했잖아요. 이런 감정을 이날 함께하신 분들은 다 느끼지 않았나 싶습니다.
2: 그래서 네. 시각장애인과 함께하는 어울린 마라톤인가
1: 네,
2: 봐요.
1: 맞습니다. 네. 또 굳이 가이드러너가 아니어도 비장애인들이 뛰는 곳곳에 시각장애인들이 함께 했잖아요.
2: 네네.
1: 그러니까 시각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서로의 존재를 인지하면서 달리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물론 날씨는 덥고 땀도 나고 숨도 차지만 그 옆 사람이 같이 뛰는 발소리 그리고 그 호흡을 듣고 그걸 의지하면서 완주했다는 기쁨도 있었고요. 네. 또 마음만큼은 행복하고 따뜻했는데 그 참가 의미를 들어보시죠.
12: 어쨌거나 시각장애와 함께하는 올림 마라톤 같이 한다는 이 의미도 있고 또 그것도 저희한테 이제 관심을 가지고 저는 또 그거를 계기로 열심히 또 한번 해볼 수 있고 그래서 이런 면으로 의미로 저는 이제 요거를 거쳐서 그 다음 또 대회로 넘어가는 이런 징검다리 역할을
9: 비장애인 분들한테 시각장애인 분들이 이렇게 많이 뛰고 계시는구나 전국적으로 이거를 뭔가 한눈에 딱 볼 수 있는 하나의 장이어가지고 그게 되게 저한테는 중요한 의미라고 생각되는 게 사실 이분들이 대회뿐만 아니라 어딘가에서 다 연습을 하고 매주마다 그렇게 하고 계실 거거든요. 그래서 비장애인분들이 그걸 보시고 아 내가 그냥 혼자 뛸 때도 주변에 어딘가에서 분명히 꼭 뛰고 계시는구나 이거를 좀 아실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고마운 대회인 것 같아요.
10: 제가 작년에 사실 어울림 마라톤 처음 시각장애인분하고 뛰어봤거든요. 시각장애인분들도 달리는 분들이 요즘에 많고 또 이렇게 대회에 같이 나가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아무래도 해외 나가면은 이분들을 위한 그런 대회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좀 더 이분들이 앞에서 달릴 수 있게 해주고 그런 게 있는데 한국은 아직 그런 게 없어요. 이분들에게 좀 더 이렇게 기회를 줄 수 있는 대회가 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뭐 이게 조금 더 유익한 방향으로 발전하면 또 그렇게 변하지도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1: 네, 또 참가하신 분들뿐만이 아니라 자원봉사자들 그리고 여러 러닝 크루들 이 모든 분들의 마음이 모아졌기 때문에 어울린 마라톤이 아닌가 싶은데요. 아마 다 같이 흘린 땀방울이 서로 간의 벽을 허물었을 것 같아요.
2: 네,
1: 네. 그리고 함께 달린 경험이 각자에게 뜻깊은 추억이 됐을 거고 아마 이런 시간이 더 많아진다면 모두가 함께하는 그런 포용의 사회가 될 것 같습니다. 네.
2: 제가 사실 그 개인적으로는 마라톤 대회가 너무 많아져서 출근이 힘들거든요 주말에 여의도니까
1: 막아놓으니까요.
2: 네. 네. 솔직히 좀 불만이었는데
1: 아.
2: 저 진짜 이런 네. 대회는 좀 많아지면 좋겠어요.
1: 어울림.
2: 예. 이런 대회는 많아졌으면 좋겠다.
1: 네. 예. 네. 또 해외에 그 유명한 마라톤 대회가 있잖아요.
2: 있죠.
1: 네. 그래서 서울 시각장애인 스포츠연맹은 앞으로 시각장애인 러너들을 그 마라톤 대회에 참가시키는 것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15: 분위기가 굉장히 업된 것 같아요. 그 많은 시민분들 특히 가족단위의 분들이 참 많이 오셨구나 그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뛰는 과정에서도 너무 즐겁고 행복하게 뛰시니까 아 그냥 덩달아서 같이 흥이 나더라고요. 앞으로 글로벌 시켜볼까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올해 계획은 하와이 마라톤 대회 시각장애인 런너들을 출전시키려고 하고 있고요. 아울러서 며칠 전에 이제 연락을 받은 거지만 후쿠오카 일본 후쿠오카 대회하고도 같이 한번 결연을 맺어서 서로 교류할까 생각하고 있고요. 또 아울러서 우리 공동 주관사이기도 한 독일 상공회의소 독일 대사관을 통해서 베를린 대회도 같이 한번 내년도는 올해는 좀 늦었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그쪽도 같이 교류를 할 수 있도록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마라톤을 통해서 전 세계적으로 한국 시각장애인 우리 스포츠를 좀 알릴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볼까 합니다.
1: 네. 더 바란다면 시각장애인들이 조금 더 편하고 안전하게 달릴 수 있는 그런 좋은 환경이 되면 좋겠고요. 네. 시각장애인 러너들의 실력이 좋아진다면 또 패럴림픽에서 시각장애인들이 마라톤을 뛸 수 있는 날이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2: 그런 날이 오면 가실 거예요?
1: 한국에서 한다면요.
2: 네. 자, 12회 시각장애인과 함께하는 어울림 마라톤 현장 소식으로 함께했습니다. 지금까지 정수진 리포터였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1: 네, 고맙습니다.
2: 자, 끝곡으로요. 이무진의 잠깐 시간 될까 들려드리면서 저희도 물러갑니다. 전 지금까지 아나운서 오승원이었고요. 고맙습니다.

0: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11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1: KBS 오디오북 최고의 클립 독학이라는 세계 시라토리 하루이코 지음 성우 최인일 읽음 당시 나는 독일을 여행 중이었다. 아직 끝나지 않은 전쟁에 마음이 끌려 그곳에 갔던 것이다. 황제의 대관식을 본 뒤 부대로 돌아가던 중 겨울이 시작되어 어느 마을에 머물게 되었다. 그곳에는 내 주의를 끌만한 대화 상대도 없었고 어떤 근심이나 정념도 나를 괴롭히지 않았다. 나는 온종일 벽난로 방에 홀로 틀어박혀 더없이 편안하게 사색에 잠겨 있었다. 자신의 상황을 담담히 풀어내는 이 문장들은 소위 말하는 딱딱한 논문체와는 거리가 멀다. 해설서에서 받은 인상과도 꽤 다르지 않은가? 다시 해설서로 돌아가 보자. 그 유명한 문구에 대해서도 해설서는 이렇게만 적고 지나간다. 제4부는 형이상학이다. 여기서 유명한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라는 원리가 도출된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 원리는 근대 철학의 출발점이 되었다. 이 설명만으로는 이 문장이 무엇을 뜻하는지, 왜 원리라고 부르는지 알기 어렵다. 사실 이 문장을 철학의 원리로 정한 것은 데카르트 자신이다. 다른 학자들이 동의해 준 게 아니다. 그렇다면 방법서설의 이 문장이 어떤 맥락에서 나오는지 살펴보자. 우리의 감각은 때로 우리를 기만함으로, 나는 감각이 우리 마음에 그려내는 그 무엇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가정하려 했다. 지금까지 내 정신에 들어온 모든 것은 꿈속의 환영과 같다고 생각하기로 결심했다. 그러나 그 순간 깨달았다. 내가 이처럼 모든 것을 의심하는 동안에도 그렇게 생각하는 나는 필연적으로 존재해야 한다는 사실을. 그리고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라는 이 진리는 페이론자의 그 어떤 터무니없는 가정으로도 흔들리지 않을 만큼 굳건하고 확실한 것임을 인정했기에 나는 이 진리를 내가 찾던 철학의 제1원리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눈에 보이는 사물이나 세계의 존재는 의심할 수 있지만 의심하고 있다는 그 사실 자체의 존재는 의심할 수 없다. 이 맥락을 따라가면 문장의 의미는 자연스럽게 이해된다. 이처럼 해설서를 읽느니 원전을 읽는 편이 훨씬 정확하다. 해설서를 탓하려는 게 아니다. 철학서는 어려울 것이라는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진짜 대신 요약본부터 찾는 태도가 오히려 이해를 방해한다는 점을 말하고 싶었을 뿐이다. 나름대로 생각해본다. 고전을 읽을 땐 그 내용에 대하여 직접 생각해봐야 한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를 예로 들어보자. 데카르트는 이 문장을 진리라고 말했지만 과연 나에게도 그러한가? 그의 주장에 그대로 동의해도 좋을지, 어딘가 석연치 않은 점은 없는지 자신의 생각을 먼저 따져본다. 다시 말해, 고전을 가지고 놀아보는 것이다. 데카르트라는 이름 때문에 세상과 동떨어진 심오한 내용이 담겨 있을 것이라 지레 겁먹을 필요는 없다. 잘 생각해보면 데카르트가 씨름했던 문제는 우리도 한 번쯤 떠올려 봤을 문제다. 눈앞에 보이는 세계는 정말 실제하는가? 모든 것은 감각이 만들어낸 꿈 같은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나란 무엇인가? 이 육체인가? 아니면 정신인가? 이 질문들은 누구나 인생에서 한 번은 마주치게 된다. 그리고 죽음을 의식할 나이에 가까워지면 다시 한번 반드시 떠올리게 된다. 데카르트의 사고가 완전하지 않았듯 우리도 끝까지 답을 내리지 못할지도 모른다. 그래도 멈추지 말고 생각해보는 것이다. 생각해본다고 해서 칭찬을 받는 것도 상을 받는 것도 아니지만 그저 내 사고의 지평을 넓히기 위해 스스로 생각해본다. 책을 많이 읽어 박식해지는 것만으로는 독학이라 할 수 없다. 책을 읽기만 한다면 그건 단순한 독서에 그친다. 인터넷에 넘쳐나는 글만 봐도 알 수 있다. 책을 읽고 생각을 해야 비로소 독학이 된다. 완독할 필요는 없다. 데카르트의 방법서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을 필요도 없다. 앞에서 인용한 몇 줄만 읽고 곰곰이 생각해봐도 충분하다. 고전이라는 이름이 붙은 책을 전부 완독하려 들다가는 절반도 읽지 못한 채 삶이 끝나버릴 것이다. 옛사람이라고 해서 모두 답을 알고 있지는 않다. 나 역시 끝내 답을 찾지 못할 수도 있다. 다만 인간으로서 피할 수 없는 문제를 한 번이라도 진지하게 생각해보는 것, 그것만으로도 사람은 달라진다. 바로 그 지점에서 진정한 변화가 시작된다. 고전을 읽는다는 건

남의 해석을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가 전혀 없다. 붓다의 말로 알려진 천상천하 유아독존도 마찬가지다. 조금 찾아보면 알겠지만 이 문장은 후대에 만들어진 표현이다. 오늘날 명언으로 전해지는 말 가운데 실제로 역사 속 인물이 그대로 했던 말은 그리 많지 않다. 하지만 바로 그 사실을 아는 것 자체가 의미 있다. 고전은 정답을 주는 교과서가 아니라 생각하게 만드는 훌륭한 재료다. 그 점에서 고전은 지금도 충분히 살아있다. 밑줄이 없다면 제대로 읽은 게 아니다. 책에 밑줄을 긋는 건 뇌에 밑줄을 긋는 일이다. 책을 읽으면서 밑줄을 긋는다. 그러므로 독학을 위한 책은 반드시 내 돈으로 산 내 것이어야 한다. 그렇다면 왜 굳이 책에 밑줄을 긋는 것일까? 거기에는 몇 가지 의미와 효용이 있다. 중요한 부분을 한눈에 표시한다. 저자의 핵심 주장과 요지를 강조한다. 의문이 드는 지점이나 문제의식을 표시한다. 시각적으로 각인되는 효과가 있어 내용을 오래 기억하게 된다. 책을 읽고 모조리 기억할 수 있다면 밑줄을 그을 필요가 없다. 하지만 그럴 수 없으니까 기억하고 싶은 문장에 밑줄을 긋는 것이다. 책에 밑줄을 긋는다고 말하지만 정확히 말하면 자신의 뇌에 밑줄을 긋는 셈이다. 밑줄을 그음으로써 그 문장은 뇌에 깊이 각인되고 기억에 남는다. 밑줄은 선명하게 그어야 한다. HB 연필로 흐리멍덩하게 긋지 말고 3B 정도의 진한 연필로 확실하게 긋는다. 팁을 주자면 밑줄의 모양을 구분해 두면 나중에 다시 읽을 때 편하다. 예를 들면 이런 식이다. 점선은 논지의 핵심 혹은 저자의 주장, 물결표, 의심스러운 점 혹은 나중에 검증이 필요한 점. 세로선, 여러 줄에 걸친 긴 문장의 왼쪽에 길게 긋는 선. 주장의 근거가 되는 문단이나 예증이 이어질 때 효과적이다. 직선 대신 아치형으로 그리거나 괄호로 묶는 방법도 있다. 다만 이런 표시들의 의미를 통일해 두지 않으면 다시 읽을 때 오히려 더 헷갈릴 수 있으므로 그 점에 유의한다. 이 밖에도 특수한 경우에만 긋는 밑줄이 있다. 책을 다 읽고 나중에 대강 훑어보기만 해도 전체 흐름을 알 수 있는 이른바 요약 밑줄이다. 요약 밑줄은 논리 전개가 분명하고 구조가 중요한 책에만 그어야 한다. 또한 일반 밑줄과 섞이지 않도록 색을 구분하거나 두께가 다른 필기구를 쓴다. 주요 키워드나 저자 특유의 용어에 동그라미를 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밑줄만으로 충분하다. 종류가 많아지면 관리가 번거로워진다. 지금 말한 서너 종류면 충분하다. 읽으면서 긋지 말고 다 읽고 긋는다. 밑줄을 그을 때 가장 중요한 요령은 이것이다. 읽고 난 뒤에 선 긋기. 흔히 읽으면서 밑줄을 긋는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논지가 정리된 몇 페이지를 먼저 읽고 나서 긋는 게 정석이다. 책 한 권을 완독하고 긋는 게 아니다. 하나의 주제가 마무리되는 절이나 장을 다 읽은 뒤에 긋는 것이다. 그래야 쓸데없는 곳에 밑줄을 긋는 낭비를 막을 수 있다. 소위 지식인 중에는 박학다식한 사람이 많은데 그들이 많이 하는 건 유별나게 기억력이 좋아서가 아니라 밑줄을 그으며 책을 읽기 때문이다. 밑줄을 그으며

보면서 책을 읽으면 저절로 기억하게 된다. 밑줄을 그으며 읽으면 굳이 노트 정리를 할 필요가 없다. 뭔가 적어둘 내용이 있다면 그때그때 책의 여백에 적어둔다. 책의 여백이 있는 이유는 바로 거기에 생각을 남기라는 뜻이다. 메모는 사고가 진행 중이라는 표시다. 메모는 감상문과 다르다. 느낌을 장황하게 적을 필요가 없다. 가령 같은 주제를 다룬 다른 저자와의 차이점이나 공통점, 함께 읽으면 좋을 책의 제목과 해당 페이지 정도를 적는다. 이때 참조하라는 뜻으로 CF를 쓰기도 하지만 굳이 있어 보이려고 서양식 표기를 흉내낼 이유는 없다. 중요한 건 형식이 아니라 연결이다. 메모는 완전한 문장이 아니어도 괜찮다. 짧은 토막글, 단어, 핵심 구절이면 된다. 다만 명심할 점이 있다. 무엇을 적든 명확하게 적어야 한다. 대충 적었다간 나중에 다시 펼쳤을 때 무슨 뜻이었는지 알 수 없다. 아주 오래전부터 사람들은 이렇게 책을 읽어왔다. 정석 중에 정석이다. 그러니 이런 방식은 특별한 요령도 새로운 방법도 아니다. 나는 20대 초반에 베르디아예프의 고독과 사랑과 사회를 읽고 이 문장에 밑줄을 그어두었다. 과학적 철학은 철학의 부정이며 철학이 지닌 우월성의 부인이다. 감정적 인식의 승인, 가치감정에 의한 공감과 사랑에 의한 인식의 승인은 결코 이성의 부정이 아니다. 그리고 그 아래 여백에 이렇게 메모해 두었다. 감정이 전부다. 괴테 베르테르. 당시 나는 괴테도 읽고 있었는데 소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의 문장이 자연스럽게 떠올라 독일어 그대로 적어둔 것이다. 이 메모에 특별한 의미는 없다. 그저 연상되어 나왔을 뿐이다. 여백 메모는 이런 식이면 충분하다. 쓰는 행위 자체가 기억력을 강화하고 뇌를 적극적으로 움직이게 만든다. 메모는 정리의 결과가 아니라 사고가 진행 중이라는 표시다. 책을 사지 않으면 공부할 수 없다. 아무리 인상 깊은 책이라도 밑줄을 긋지 않고 읽으면 시간이 지나 내용이 희미해지기 마련이다. 그러나 밑줄을 그어가며 읽으면 내용을 떠올리기 쉬워진다. 밑줄을 그으면 페이지에 작은 흔적이 생긴다. 그 자그마한 차이가 시각적인 인상을 남긴다. 이를테면 그 문장이 책의 오른쪽 페이지에 있었는지 왼쪽 페이지에 있었는지까지 함께 떠오른다. 문장을 넘어서 읽던 장면 자체가 기억에 남는 것이다. 전철 안에서 책을 읽다가 흔들림 때문에 줄이 삐뚤어지면 그 어긋난 선조차 기억의 일부가 된다. 나중에 삐뚤어진 밑줄을 다시 보면 아, 이동 중에 읽던 부분이었지 하고 당시의 상황까지 떠오른다. 간혹 필기 도구가 없어 밑줄을 긋지 못할 땐 페이지 귀퉁이를 접어두었다가 나중에 표시하면 된다. 위쪽 문장이면 위쪽 귀퉁이를, 아래쪽 문장이면 아래쪽 귀퉁이를 접는다. 페이지 전체가 중요하다면 아예 세로로 반 접어둔다. 밑줄을 그으며 읽어야 비로소 책을 제대로 읽는 것이니 도서관 책으로는 내 공부를 할 수 없다. 컴퓨터 화면으로 읽는 글도 마찬가지다. 좀처럼 기억에 남지 않는다. 그러므로 도서관은 이미 절판된 책을 찾거나
다음의 살책을 미리 훑어보는 장소로 쓰는 것이 맞다. 일종의 견본 전시장인 셈이다. 읽을 책은 내 손으로 직접 고른다. 휴대전화나 자동차에는 거리낌 없이 돈을 쓰면서 책값만 아껴 공부하겠다는 건 애초에 어불성설이다. 필요한 책을 바로 살 수 없는 환경은 독학에 치명적으로 불리하다. 또한 요즘은 인터넷으로 책을 주문하는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는데 이것이 편리한 건 사실이지만 책은 직접 페이지를 넘겨가며 군데군데 읽어볼 때 비로소 나에게 필요한 책인지 알 수 있다. 제목이나 소개 문구만 읽어보고 주문하는 건 무모하며 대개는 돈 낭비로 끝난다. 주변에 잡지나 편향된 베스트셀러만 진열된 서점밖에 없거나 문화적으로 빈곤한 환경에 사는 것 또한 독학에 불리하다. 이는 사막 한가운데서 세계 각국의 식재료를 구해야 하는 상황과 다르지 않다. 컴퓨터를 이용해 공부한다라는 말도 엄밀히 따지면 성립하지 않는다. 어찌 되었든 컴퓨터는 책을 대신할 수 없다. 여러분은 지금 시라토리 하루이코의 독학이라는 세계를 들으셨습니다. 삶의 본질을 관통하는 가장 인간다운 다섯 가지 공부, 독학이라는 세계. 지금까지 성우 최인일이었습니다.

0: 우린 너 해칠 생각 없거든? 그 부품만...
1: 오지마! 한 발만 더 가까이 오면 이거 부숴버릴 거야.
0: 아, 안 돼! 그 부품만 넘겨줘. 그럼 갈게.
1: 싫은데? 니들한테 넘기느니 그냥 박살내버릴 거야.
0: 아니 왜?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1: 니들은 적이니까. 남은 다 적이야.
0: 그래. 그럼 이 기계 내려놓을 테니까 휴전하자.
1: 응. 휴전?
0: 우린 너랑 싸울 생각 일도 없어. 그냥 정수기계. 그러니까 마실 물이 필요할 뿐이라고.
1: 그건 나도 마찬가지야.
0: 거봐, 그 부품이 있어야 우리 다 살 수 있어. 사실 싸우자고 들면 우리가 더 유리한 거 알지?
1: 맞아.
0: 우린 둘이고 넌 하나잖아. 그런데도 휴전을 제안하는 건 같이 살자는 거야. 일단 그 대걸레 자루부터 놓으면 안 될까? 야, 여기 완전 한증막이다. 너 안 덥니? 밖에서 얘기하자. 나와.

0: 라셔. 왜 안 마... 아, 독이라도 탔을까봐? 알았어. 내가 먼저 마실게. 됐지? 이제 마셔. 목 말랐나 봐. 하나 더 줘? 카트에서 생수랑 먹을 것 좀 꺼내줘.
1: 알았어. 이거 먹어.
0: 배 엄청 고팠구나. 물도 마셔. 우린 자매야. 난 루미래. 얘는 루미야. 넌 이름이 뭐야?
2: 알리나. 알리나 한 19살. 어?
0: 나랑 같네? 근데 너 한국 사람 아니지?
2: 러시아계 고려인이야. 고려인이랑 러시아인의 후손.
0: 어쩐지. 키도 크고 서구적으로 생겼다 했어. 여긴 어떻게 온 거야?
2: 원래 서울에 살았다가 세상 망하고 다 죽고 남쪽에 있는 고려인 마을에 가고 있었어. 가족 찾으러.
0: 혼자?
2: 응.
0: 가만? 이 지도상에서 고려인 마을이 어디쯤이야?
2: 여기.
0: 어? 아... 할머니 댁이랑 가는 길이 겹치는데?
1: 그러네.
0: 우린 여기 갈 거거든. 그럼 이쯤에서 길이 갈라지니까 그때까지 같이 다니면 되겠다. 너도 혼자보단 우리랑 같이 다니는 게 좋지 않니? 너 이 정수기계 필요하지 않아? 본체도 없이 네가 가진 부품만으로는 아무것도 못해. 아무짝에 쓸모 없다고.
2: 그럼 헤어지고 나면 이 정수기계는 누가 써?
0: 그야 헤어질 때까지 생각해보지 뭐.
2: 알았어.
0: 그래 좋아. 난 정수기계 분해해서 동생이랑 절반씩 나눠 가질게. 부품은 네가 가져. 됐지? 이제 일어나자. 이 가게 2층에 집이 있거든. 해 떨어질 때까지 거기 가서 눈 좀 붙이자. 괜찮지?
2: 난 잠깐 화장실 좀 다녀와도 되지?
0: 그래 뭐 어차피 여기서 도망쳐봤자 또 만나게 될 테니까. 다녀와. 류미야.
1: 어?
0: 이따가 올라가면 일단 잠든 척해. 그랬다가 쟤 잠들고 나면 부품 훔쳐서 떠나자.
1: 같이 가기로 한 거 아니야?
0: 아, 그야 부품 망가질까 봐 던진 떡밥이고. 우리가 뭐가 아쉬워서 쟤랑 같이 다녀.
1: 맞아.
0: 조심해. 쟤 딱 봐도 보통 내기 아니야. 눈빛이 살벌하잖아.

0: 미아는 이쪽에서 자고 알리나는 저기 창가에서 자면 되겠다.
1: 싫은데?
0: 왜?
1: 나 잠든 사이에 니들 부품 훔쳐가려는 거잖아.
0: 아니야.
1: 담보가 필요해.
0: 담보?
1: 자는 동안 너한테 제일 중요한 걸 나한테 묶어두고 잘 거야.
0: 정수기계는 안 돼. 네가 부품이랑 같이 챙겨서 도망갈 거잖아.
1: 아니, 그거 말고 다른 거?
0: 다른 거 뭐?
2: 야, 뭐야!
3: 알리나는 순식간에 내게 수갑을 채웠다. 미처 피할 새도 없이 수갑의 한쪽은 내 손목에, 다른 쪽은 자신의 손목에 채워져 있었다.
0: 뭐 하는 짓이야?
1: 너한테 제일 중요한 걸 나한테 묶을 거라고 했잖아.
2: 언니.
1: 뭘 그렇게 봐?
0: 제법인데.
1: 뭘 이 정도 가지고?
0: 아, 좋아. 도망칠 염려는 없겠네. 잠이나 자.

0: 그날부터 우리는 알리나와 함께 움직였다. 알리나는 우리보다 고속도로 생활에 훨씬 더 능숙했다.
1: 아이, 곰팡이 죄다 썩었어.
2: 날이 더워서 성한 게 하나도 없어. 어두워서 잘 보이지도 않고.
1: 그니까.
2: 뭐야 그게?
3: 랜턴. 카트에 매달아서 조명등처럼 쓰려고. 배터리랑 테이프도 있어. 내가 달아줄게.
1: 어디서 찾았어?
3: 저쪽 봉고차에서.
2: 이건 다 뭐야?
3: 그건 부탄가스. 휴대용 가스버너 있으니까 이걸로 라면 끓여 먹으려고. 뭘 멍하니 있어. 물 올려.

0: 근데 이 수건 말이야, 언제까지 채우고 잘 거야?
1: 헤어질 때까지?
2: 뭐? 야!
1: 야라니, 이름 불러.
2: 아니 지금 이름 부르게 생겼냐? 해도 해도 너무하잖아.
1: 같이 다니자고 제안한 건 너야. 짜증내고 난리야.
2: 아, 짜증이 아니라.
0: 언니 그만하고 라면 먹어.
2: 아직도 우리 못 믿겠어? 아직도 저기야?
1: 아 시끄러 진짜.
2: 아, 왜 도망가? 말하고 있잖아. 야!
0: 언니 왜 그래?
2: 너무 무례하잖아. 배려도 존중도 없고.
0: 난 수갑 차고 자는 거 익숙해져서 괜찮아.
2: 아, 뭐가 괜찮아?
0: 언니 알리나랑 같이 다니기 시작하면서부터 이상해진 거 알아?
2: 내가 뭘?
0: 걸핏하면 화내고 짜증내고.
2: 그놈의 정숙이기 때문이야.
0: 알리나랑 너무 오래 같이 다녀서 그런 것 같은데.
2: 하긴 처음엔 이렇게 길어질 줄 몰랐지. 방심하기만 기다려서 부품 들고 틀 생각이었는데 틈을 안 주네.
0: 수감 열쇠만 찾으면 되는데.
2: 찾아봤어. 찾아봤는데 없어. 아주 아주 깊은 곳에 숨긴 것 같아. 쟤 아주 치밀하고 용의주도 한 애야. 무서우느라고.
0: 난 언니가 제일 냉철하고 똑똑한 줄 알았는데.
2: 아니 뭘 해도 제 손바닥에서 노는 느낌이야. 아무리 발버둥 쳐봤자 알리나의 예상 범위에 있다는 느낌.
0: 그래도 같이 지내보니까 괜찮은 것 같기도 해. 랜턴도 달아주고 라면도 끓여주고.
2: 그래도 조심해. 언제 어떻게 뒤통수 칠지 모르겠어.

0: 여기 빛이다. 옛날 왕들의 무덤들이 있어.
1: 중학교 때 수학여행 왔었는데.
2: 일단 건물부터 찾자. 한낮이라서 잠부터 자둬야 될 것 같아. 사람!
0: 언니, 저거 사람 맞지?
1: 그러네. 근데 왜 길바닥에 엎드려 있지? 죽었나?
2: 죽었을 거야. 이렇게 뜨거운데 살아있으면 잠시도 엎드려 있을 수가 없었을 거니까.
0: 확인 해보자. 살아있을지도 모르잖아.
2: 나도 꼼짝도 안 하잖아.
1: 어쩌다 길에서

0: 죽었을까? 굶어 죽었나? 아님 더 살고 싶지 않아서 스스로?
1: 그보다 저런 시체가 거리에 있는 게 괜찮다고 생각해? 태우거나 묻어줘야 하는 거 아니야? 그냥 뒀다가 전염병이 돌 수도 있잖아.
0: 그러니까 놔둬야지. 손대지 말고.
1: 아니야. 치워주자.
0: 아, 가만 있어. 야! 어디가! 류미야!
1: 나는 시체에게 다가갔다. 어떤 본능이 나를 끌어당기는 것 같았다. 벙커 시절 숨겨진 지하 창고를 발견했을 때처럼 이상한 감각이 나를 이끌었다. 저기요. 여보세요? 뒤집어야 되나? 어떻게 삽을 집어넣고 지렛대처럼 뒤집으면 되겠다. 오케이. 나는 철물점에서 삽을 가져와 시체의 배 밑으로 집어넣었다. 미안해요. 좀만 참으세요. 하나, 둘.
2: 일어서는데?
1: 근데 얘
2: 왜? 아는 애야?
3: 영주 문영주 같은데?
1: 맞아, 영주다. 문영주.
3: 그치? 영주 맞지? 영주야, 나 미래 누나야. 알아보겠어?
1: 난 미야, 류미야.
3: 거기 끄덕였어. 영주 맞아.
1: 근데 말을 안 해. 야, 너 왜 여기 누워 있었어?
2: 정신이 없나 본데. 저기 정형외과 있다. 일단 병원으로 데려가자.

0: 온몸에 물집투성이야. 영조야, 이거 화상연고거든? 발라줄게. 너 얼굴이랑 팔이랑 온몸이 햇볕에 다 익었어. 따가워도 좀 참아.
1: 가만히 있는데. 영조야, 괜찮아? 정신 들어?
2: 아는 애야?
1: 소꿉친구였어. 어릴 적에 같은 아파트 살았고 셋이 남매처럼 자랐어. 친구라기보다는 가족 같았지. 근데 왜 말을 못하지? 더위 먹었나?
2: 아니, 적은 꺾인 거야.
0: 뭐가?
2: 살아갈 의지.
0: 네가 뭘 한다고 함부로 단정해.
2: 난 많이 봤거든, 저런 애들.
0: 꺾였다고? 얼굴은 어릴 때 그대로인데. 여자처럼 예쁘장하게 생겼었거든.
1: 근데 너무 말랐어. 눈 밑에 그늘도 생기고 병든 짐승 같아.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 영조야, 무슨 말 좀 해봐.
2: 근데 너네 쟤 데려갈 생각은 아니지?
0: 글쎄, 여기 혼자 두면 죽을 것 같은데.
2: 그걸 왜 네가 걱정해?
0: 친구니까.
2: 지금도? 류미래, 세상 망했어. 친구, 가족, 그런 거 다 끝난 거야.
0: 난 아니야.
2: 뭐?
0: 난 아직 아니라고.
2: 좋아, 그럼 선택해. 쟤인지 나인지.
0: 뭐?
2: 쟤 데려가면 난 여기서 빠질 거야. 나 없이는 정숙에게 못 돌리는 거 알고 있지?
0: 지금 뭐래? 사람 목숨 가지고 협박하는 거야?
2: 아니, 현실적인 계산을 하는 거야.
0: 진짜 네가 사람이냐?
2: 사람이길 포기했기에 살아남은 거야. 앞으로도 그럴 거고.
1: 알리나 말이 틀린 건 없었다. 영조랑 같이 다닐 경우 우린 더 위험해진다. 정숙이게도 잃고 꽤 도움되는 일행도 잃게 된다. 게다가 영조의 상태는 누가 봐도 정상이 아니다. 내 마음은 이미 굳어지고 있었다. 그때였다.
3: 나도 데려가줘. 나도 같이 가고 싶어.
1: 현, 너 말할 수 있잖아.
0: 응. 근데 왜 아깐?
3: 나 버리지 마. 같이 가줘, 누나.

0: 현우 뭐해? 빨리 와!
1: 어, 가요!
2: 현우는 고양이 두 마리를 그 자리에 남겨두고 나머지 고양이들, 도련님과 함께 철조망이 찢어진 아랫부분을 기어 넘어갔다. 지난번에 초대형 라투스의 서식지로 착각하고 들어갔던 창고 건물의 왼편 안쪽으로 들어가자 또 다른 커다란 건물 세 개가 디귿자 모양으로 서 있는 것이 보였다. 양쪽 건물은 굳게 자물쇠가 걸려 잠겨 있었지만 가운데 있는 건물은 문이 반쯤 열려 있었다. 선택지는 한 가지뿐이었다. 너무 쉽게 길이 보이는 것 같아 유라는 이곳에 정말 초대형 라투스가 있을지 의심스러웠다. 란주는 발소리를 죽이고 걸어가 문을 열었다. 사방에 나 있는 창문에서 빛이 들어왔지만 거대하고 천장이 높은 건물의 내부는 어두운 편이었다. 들어오라는 란주의 손짓에 현우와 효석, 유라가 차례로 들어갔다. 건물에는 총 4줄의 컨베이어 벨트가 놓여 있었고 양 끝에는 한때 무언가를 열심히 만들어냈을 커다란 기계가 놓여 있었다. 머리 위로 고개를 드니 천장에 아슬아슬하게 매달려 위험해 보이는 철근과 자재들이 눈에 띄었다. 멈춰선 채 어둠과 먼지 속에서 녹슬어가는 기계들의 모습은 꽤나 살풍경했다.

0: 가장 오른편, 즉 컨베이어 벨트가 끝나는 부분에는 커다란 공간이 있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오고 있었다. 뉴라는 소리나는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다른 소추모들도 소리를 들은 건지 하나 둘 건물의 오른쪽을 쳐다봤다. 차갑고 더러운 바닥에 이해진이 엎어져 있었다. 움직이지 못하도록 몸에는 공장에서 썼을 법한 더러운 천이 칭칭 감겨 있었고 엉망으로 잘린 검은 테이프가 입에 덕지덕지 붙어 있었다. 절단면이 엉망인 걸로 보아 발톱이나 이빨로 찢은 것처럼 보였다. 란주와 유라는 이예진을 보자마자 달려갔다. 두 사람이 달려오는 것을 보며 이예진은 필사적으로 뭐라 말하듯 소리를 지르고 고개를 흔들었다. 무슨 말인지 전혀 알 수 없었던 두 사람은 입에 붙은 테이프를 하나씩 벗겨냈다. 접착력이 센 테이프여서 하나씩 뗄 때마다 예진은 고통스러워했다. 고채령이 다가와 예진의 몸에 손을 얹었다. 팔다리 여기저기에 난 상처들을 봤기 때문이다. 몸에 엉망진창으로 둘리고 얽힌 천을 풀고 테이프를 모두 떼자 예진이 있는 힘을 모두 쥐어짜내 외쳤다.
1: 오지 마요! 그 괴물이 만든 함정이라고!
0: 소초모들이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서로를 보고 있을 때 뒤에서 쿵 하는 육중한 소리가 났다. 컨베이어 벨트 끝에 기계 위에 거대한 무언가가 서 있었다.

0: 현우, 두 번의 재회. 그놈이었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빛을 등지고 선 놈의 모습은 이전에 봤을 때보다 훨씬 더 덩치가 크고 쉽게 다가가기 어려워 보였다. 현우의 심장은 세차게 뛰기 시작했다. 최령의 이야기를 듣고 보니 놈은 더는 초대형 라투스처럼 보이지 않았다. 그동안 라투스라 믿었단 사실이 우스울 지경이었다. 현우는 유라를 쳐다봤다. 유라 역시 저놈이 라투스가 아니라는 사실을 역력히 깨달은 모습이었다. 눈빛에서 분노와 공포가 함께 어우러지고 있었다.
1: 어떻게 바로 앞에 두고 모를 수 있었지?
0: 유라가 이를 악물고 중얼거렸다. 놈의 모습은 그 사이에 더 괴수처럼 변해 있었다. 덥수룩하게 온몸을 덮은 털들과 짐승같이 길고 날카로운 발톱들.
2: 오빠!
0: 채령이 한 발 앞으로 나서며 놈을 불렀지만 놈의 입에서는 사람의 말이 아닌 소리가 흘러나왔다. 이를 드러내며 으르렁대던 놈은 채령을 보고 크게 포효했다. 분노한 짐승의 소리에 현우의 가슴은 공포로 짓눌렸다. 하지만 이대로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고 주저앉을 수는 없었다. 현우는 연희를 떠올렸다. 무서운 순간을 이기지 못했어도 응원해주던 손길과 결정적인 순간마다 용기 있게 앞으로 나서던 모습을. 현우는 뒤로 물러서는 대신 앞으로 한 발 내딛었다. 강목을 꽉 쥐고 아래를 내려다보자 몸을 부풀린 도련님이 보였다. 현우는 무릎을 꿇고 도련님을 안아올렸다. 그러자 도련님은 현우의 마음을 읽고서 현우의 몸을 타고 올라가 두툼한 네 발로 도련님을 위해 구부려준 어깨 위에 섰다. 여러 번 현우와 합을 맞춰 어깨 위에 올라본

0: 도련님은 이제 현우의 몸 어느 곳에서도 중심을 잘 잡고 서 있었다. 도련님의 무게가 어깨를 누르자 현우의 마음에 평정심이 찾아왔다. 현우를 비웃기라도 하듯 기계 위에 있던 괴수가 땅으로 뛰어내렸고 그 큰 소리에 건물이 뒤흔들렸다. 예진의 뒤편에 쌓여있던 종이 상자와 자재들이 땅바닥으로 와르르 떨어졌다. 현우는 고양이들과 함께 한 걸음 옆으로 비켜섰다. 괴수가 다가올 때 포위망을 만들려는 생각에서였다. 그러나 괴수는 그 틈을 놓치지 않았다. 현우가 무리해서 조금 옆으로 떨어져 나오자마자 현우를 향해 달려들었고 순식간에 현우와 소초모들을 갈라놓았다. 현우는 도련님을 빠르게 품에 안고 뒷걸음쳤다. 괴수가 현우를 향해 몸을 틀 때마다 귀를 납작하게 눕히고 몸을 둥그렇게 부풀린 도련님은 날카로운 울음소리를 냈다.
1: 현우야! 우리가 뒤에서 공격할게! 너무 겁먹지 마!
0: 괴수의 왼편에 선 효석이 외쳤다. 유라와 란주는 어떻게든 괴수의 뒤편으로 가려 움직였지만 그때마다 괴수는 앞발을 휘두르며 소초모들을 뒷걸음치게 했다. 길고 날카로운 발톱이 달린 두꺼운 앞발은 몹시 빠르고 위협적이었다. 휘두르는 저 앞발에 맞기라도 한다면 뼈도 못 추릴 것만 같았다. 하지만 현우는 기회를 노렸다. 어쩐지 괴수가 지쳐 보이는 기색이었기 때문이다.
1: 위쪽으로 멈춘다!
0: 효석이 괴수의 눈을 보고 외치기가 무섭게 괴수는 현우에게 살짝 등을 지고 유라와 란주를 향해 오른쪽 앞발을 휘둘렀고 현우는 무릎을 구부렸다 뛰어오르며 어느새 어깨에 올라온 도련님을 괴수의 등 위로 날렸다. 도련님은 발톱으로 괴수의 피부를 찍어 누르며 괴수의 몸에 안착했다. 도련님이 목덜미를 세게 물자 괴수는 성가시게 군다는 듯 포효하며 몸을 뒤틀었다. 하지만 도련님은 괴수의 몸 위에서 안정적으로 균형을 잡고 서 있었다. 그러고는 괴수의 소리에 지지 않을 만큼 크고 우렁차게 소리를 질렀다. 도련님의 울음소리에 현우의 앞뒤에서 기다리고 있던 고양이들이 벽을 딛고 괴수 위로 덤벼들었다. 고양이들은 괴수의 얼굴, 목, 눈에 달라붙어 핥히고 깨물기 시작했다. 앞이 보이지 않자 당황한 괴수는 양발을 마구 휘둘렀다. 고양이 한 마리가 괴수의 왼발에 맞아 허공에 떠올랐다. 현우는 몸을 날려 고양이를 받아냈고 곧장 채령에게 치료를 부탁했다. 괴수의 몸부림에 사냥기술이 좋은 몇 마리를 제외한 고양이들이 여기저기 부딪히며 부상을 당하자 현우는 고양이들에게 괴수의 손길을 피해 내려올 것을 지시했다. 도련님을 비롯한 고양이들이 하나 둘 떨어져 나가자 괴수는 더 크게 양발을 휘두르며 날뛰었다. 란주는 용감하게 앞으로 나서서 괴수가 휘두르는 왼발을 각목으로 쳐냈다. 란주에게 맞은 괴수는 오른발을 쳐들었다. 란주를 내려칠 모양이었다. 이를 본 현우는 자리에서 일어나 있는 힘껏 괴수의 오른팔을 향해 뛰어올랐고 놈의 팔꿈치에 매달리는 데 성공했다. 현우의 무게에 괴수는 헛스윙을 날리며 휘청였다. 여전히 괴수의 오른팔에 매달린 채 현우는 란주가 무사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이제 문제는 현우였다. 괴수는 제 팔에 매달린 현우의 두 다리를 앞발로 쥐고 들어올렸다. 놈의 발은 어찌나 큰지 현우의 두 다리를 한 번에 잡을 수 있었고 현우는 허공에 거꾸로 대롱대롱 매달린 꼴이 되고 말았다.
1: 현우야!
0: 유라와 효석이 동시에 소리를 질렀다. 괴수는 현우를 치려고 오른쪽 앞발을 치켜들었다. 그때 채령이 달려나오며 소리를 질렀다.

0: 채령의 말에 유라는 흠칫 뒤로 물러섰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당황한 꽤나 복잡한 심경의 얼굴이었다. 당한 것은 유라뿐만이 아니었다. 갑자기 튀어나온 채령을 본 교수는 갑자기 들고 있던 현우를 떨어뜨렸다. 현우는 신음하며 자리에서 일어섰다. 발목이 아무래도 부러진 것 같았다. 땅에 떨어진 강목을 찾아 손에 쥔 현우는 컨베이어 벨트를 넘어 절룩거리며 걸어서 소초모들에게 합류했다. 현우를 떨어뜨린 교수는 양발로 머리를 쥐어뜯으며 울부짖기 시작했다. 소초모들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괴수에게서 한 발씩 주춤주춤 뒤로 물러섰다. 하지만 채령은 움직이지 않고 괴수의 코앞에 버티고 서서 계속 유라를 부르며 도와달라고 외치고 있었다. 채령과 괴수 사이의 거리는 몹시 가까웠다. 괴수가 다시 양발을 휘두르기라도 한다면 다치고도 남을 거리였다. 보다 못한 효석이 앞으로 다가가 채령의 팔을 잡아 끌었다. 효석에게 이끌려 소초모가 있는 곳으로 채령이 돌아오자 괴수는 괴로워하던 몸짓을 멈췄다. 괴수는 다시 평정심을 찾은 것처럼 보였다. 머리를 한바탕 흔든 뒤 괴수는 긴 팔로 땅을 짚고 소초모를 향해 이를 드러낸 채 으르렁댔다. 소초모를 향해 뛰어든 괴수는 또 한 번 채령 앞에서 으르렁거리고 이를 드러내며 몸부림을 쳤다.
1: 너를 알아보는 거 아니야?
0: 란주가 채령을 보며 말했다.
2: 일정 거리 안에 들어가면 알아보는 것 같은데?
0: 옆에서 유라가 거들었다. 두 사람의 말을 들은 채령은 입술을 꽉 깨물고 괴수를 향해 걸어갔다. 채령이 가까이 가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괴수가 괴로운 듯 신음하며 한 발짝씩 채령에게서 물러서는 게 아닌가. 현우는 그 모습을 보고 옆에 효석을 툭툭 쳤다.
3: 형!
4: 어?
3: 이거 이용해볼 수 있겠는데요?
4: 어떻게?
3: 일단 저게 괴수 상태인 것보다는 사람 상태인 게 우리한테는 훨씬 유리하지 않아요?
4: 그렇지.
3: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저 괴물이 채령이가 가까이 가면 괴로워하면서 몸을 제대로 못 가누는 것 같잖아요. 그러면 채령이가 앞으로 가면서 저 괴물을 구석에 몰아넣고 유라 선배가 옆으로 접근을 해서 몸에 손을 대면?
0: 현우의 말에 란주와 효석의 눈이 유라를 향했다. 채령도 유라를 바라봤다. 유라는 못 이기겠다는 듯 작게 한숨을 쉬고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2: 그래, 해보자 일단.
3: 그럼 란주 선배랑 효석 선배가 채령이를 양쪽에서 보호하면서 같이 괴수의 주위를 끌고요. 저랑 유라 선배가 저기 컨베이어 벨트 쪽으로 돌아서 놈의 뒤에서 접근하는 걸로 해요.
4: 좋아, 내가 움직임을 읽어보겠어. 털 때문에 저놈의 눈이 잘 안 보이긴 하지만.
0: 채령이 한 발 앞으로 다가서자 괴수가 움찔거리며 몸을 움직이기 시작했다. 현우는 그 틈을 타 유라와 함께 몸을 숙이고 컨베이어 벨트 사이로 걸어갔다. 그리고 컨베이어 벨트 하나를 타고 넘어가 다시 괴수 쪽으로 천천히 다가갔다. 괴수는 한 번씩 현우와 유라가 오는 쪽을 보며 으르렁대다가도 다가오는 채령 때문에 고통에 차서 헐떡이며 울부짖었다. 현우와 유라는 천천히 한 걸음씩 괴수를 향해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그 순간 괴수가 양팔로 땅을 후려치며 괴성을 질렀다. 그것은 채령이 다가와 고통스러워하는 몸짓 같았다. 채령은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 오빠의 이름을 부르고 있었다. 괴수는 이제 더는 갈 곳이 없을 때까지 뒤로 물러섰다. 괴수가 발톱으로 단단한 콘크리트 벽을 벅벅 긁어대자 끔찍한 소리가 공장 안에 울려 퍼졌다.

란조는 현우와 유라를 보고 고개를 끄덕였다. 현우는 유라보다 한 발 앞장서서 교수를 향해 걸었다. 교수의 몸부림은 점점 격해졌다. 유라와 현우는 괴수의 옆구리에 거의 도달해 있었다. 유라가 손만 뻗으면 될 거리였다. 유라는 마른 침을 삼키며 천천히 오른손을 들어 괴수를 향해 뻗었다.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이었다. 벽에 붙어 앉아서 몸부림만 치던 괴수의 앞발이 채령과 란주, 효석을 순식간에 후려쳐 모두 뒤로 밀쳐버렸다. 깜짝 놀란 현우와 유라는 컨베이어 벨트 위로 뛰어올라가 세 사람의 상태를 확인하려 했지만 그렇게 할 수 없었다. 괴수가 세 사람을 밀쳐두고 곧장 현우와 유라를 향해 몸을 틀었기 때문이다. 괴수는 고함을 치며 다시 양팔을 휘둘렀고 현우와 유라는 그것을 피하려다 뒤로 나자빠지고 말았다.

소설 극장 권시우 장편 소설 소소하게 초인들이 모여서 소초모 창비 음악 엄은영 효과 노동걸 기술 김남희 김종찬 연출 전순아 해설 조민수 35번째 시간이었습니다.

0: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1: KBS 제3 라디오 정오 뉴스입니다. 전국적인 무더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질병관리청은 지난달 15일부터 이달 16일까지 응급실을 찾은 온열 질환자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1.5배인 297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사망자는 지금까지 1명입니다. 온열 질환자 3명 가운데 1명은 65세 이상 고령자였습니다. 국가 데이터처가 오늘 낸 자료를 보면 지난해 결혼한 가구 가운데 맞벌이 가구 수는 615만 3천 가구로 1년 전보다 6만 7천 가구 증가했습니다. 맞벌이 가구 비중은 48.6%로 전년 대비 0.6%포인트 상승하며 역대 최대였습니다. 연령별로 보면 60세 이상 맞벌이 가구가 6만 7천 가구 늘며 가장 많이 증가했습니다. 40대 가구는 8천 가구, 30대 가구는 1천 가구가 늘었고 50대 가구에서는 만 가구 감소했습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이달 말 종료되는 화물 여객 등 경유 유가 연동 보조금을 9월 말까지 연장하고 지원 대상도 전세버스까지 확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구 부총리는 오늘 국제에너지 생산과 수송 인프라, 물류 공급망이 완전히 정상화되기까지는 시간이 다소 소요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폐제시키한 이란 대통령이 현지 시각 17일 종전 양해각서에 서명했다고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이란 에스마일 바가이 외무부 대변인도 현지 시각 18일 이란 국영방송 인터뷰에서 이란과 미국 간의 양해각서 본문은 양측이 서명을 마쳤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최종 확정됐다고 말했습니다. 바가이 대변인은 농축 핵물질 처리와 관련해 농축물질의 희석은 새로운 카드가 아니라 지금도 하나의 선택지로 제시되고 있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2026 북중미 월드컵 체코와의 첫 경기에서 한 골 1도움을 기록한 황인범이 멕시코와 2차전을 하루 앞두고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황인범은 오늘 기자회견에서 내일 좋은 모습으로 좋은 결과까지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며 멕시코가 내일 경기에서 나한테 신경을 많이 쓴다면 나보다 더 좋은 우리 팀 선수들에게 기회가 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내일 오전 10시에 경기를 앞두고 오전 8시부터 KBS ETV를 통해 생중계합니다. 2026 월드컵 개막전에서 퇴장을 당한 남아프리카 공화국 미드필더 템바 주완에가 3경기 출전 징계를 받아 우리나라와의 조별리그 마지막 대결에 나오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국제축구연맹은 오늘 멕시코와의 경기에서 퇴장당한 남아공의 주완에에게 FIFA 규정에 따라 3경기 출장 정지 징계를 내렸다고 발표했습니다. 항소 가능성이 열려 있지만 징계가 확정되면 주완에는 오는 25일 우리나라와의 3차전에도 뛸 수 없습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물러난 노태학 당시 선거관리위원장이 재임 중 해외 출장을 모두 부부 동반으로 다녀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실이 확보한 선관위 5년간 국외 출장 내역을 보면 노태학 당시 위원장은 재임 중 선거제도 발전 및 국제 네트워크 증진을 위한 국외 출장 명목 등으로 3차례 해외 출장을 다녀왔고 모두 부부 동반으로 다녀왔습니다. 직원 포함 소요 예산은 9,053만 원이었습니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오늘 전북선관위와 전주시 완산구 선관위를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선관위 직원들이 교육감 선거 개표 결과에 오류가 있었다는 것을 알면서도 제대로 알리지 않아 선관위원 등의 업무를 방해했는지 여부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중부지방은 가끔 구름이 많고 남부와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전국의 내륙을 중심으로 저녁까지 5에서 40mm의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은 오전에 제주도에서 비가 시작돼 밤에는 전국적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전국이 26도에서 32도가 되겠습니다. KBS 제3라디오 정오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이승현이었습니다. KBS

강원래의 노래 선물. 안녕하세요. 클론의 원래 강원래입니다. 여행은 떠나는 순간도 좋지만요, 여행을 떠나기 전날 설레임 아주 특별합니다. 어디를 갈까, 또 뭘 먹을까, 혹시 빠뜨린 건 없을까, 가방을 몇 번이나 열어보게 되는데요. 그 순간 마음은 이미 도착해 있는 거죠. 그 목적지예요. 그렇죠. 지금 우리 축구 팬들의 마음도 비슷하지 않을까요? 드디어 내일 우리 대표팀의 월드컵 두 번째 경기가 열리는데 그 멕시코전이잖아요. 경기 시작까지는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지만 예상 점수 내기도 하고 또 선수들의 멋진 모습을 그려보기도 합니다. 어쩌면 스포츠의 가장 큰 매력은 결과를 미리 알 수 없다는 데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경기를 기다리는 시간도 즐겁기만 한데요. 자, 내일 우리 대표팀의 멋진 승부를 기대하면서 강원래 노래 선물 목요일 순서 힘차게 출발하겠습니다. T3수입니다. 매일매일 기다려.

지난 체코전의 짜릿한 승리 이후로 월드컵 열기가 더욱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스포츠에는 참 신기한 힘이 있는 것 같은데요. 평소에는 잘 모르던 사람과도 대화를 나눠보면 아, 내일 경기 봐야죠. 몇 대 몇 예상하세요? 이런 이야기로 금세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다들 또 축구 전문가가 되기도 하죠. 자, 오늘은 월드컵이 전해준 즐거움과 설레임 마음껏 즐겨보면 어떨까요? 강원의 노래 선물 목요일엔 달콤했던 90년대로 음악여행 떠나보고 있습니다. 추억은 더하고 낭만은 채워가는 시간. 노이즈의 한상일과 함께하는 20세기 유행가 아하! 이 노래 함께하시면서 행복한 에너지 많이 받아가세요. 또 듣고 싶은 노래가 있다면 언제든지 강원의 노래 선물 인터넷 홈페이지에 글 올려주시면 사연도 소개해드리고 신청곡도 전해드릴 테니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최성곤이 부르는 네가 좋아. 이 노래는 영화 와일드 싱 OST 중 극 중에 최성권이 분한 오정세가 부르는 노래입니다. 그 노래 전해드리고 20세기 유행가 아하 이 노래 함께하겠습니다.

0: 20세기 유행가 아하 이 노래. 타임머신을 타고 90년대로 떠나보는 시간입니다. 너에게 원한 건 상상 속의 너. 수많은 히트곡을 부른 90년대 대표 댄스그룹 노이즈의 한상일 씨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노이즈 한상일입니다. 반갑습니다.
0: 한상일 씨는 축구 좋아하십니까?
1: 아, 축구 엄청 좋아하죠.
0: 하는 걸 좋아합니까? 보는 걸 좋아합니까?
1: 아, 둘 다 좋아하는데요. 네. 하다가 많이 넘어져가지고 네. 이제 보는 거를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원래 씨 축구 좋아하시죠?
0: 어렸을 때는 뭐 축구하는 것도 좋아했고 지금도 보는 거 좋아하고 저는 오늘 첫 곡처럼 네. 축구 경기를 매일매일 기다려지고 있습니다.
1: 아.
0: 그래서 어저께 밤에도 네. 뭐 영국전이라든가 포르투갈전인가 다 챙겨봤고 그리고 어제 밤이 아니구나 오늘 아침이구나. 네.
1: 그리고 새벽에. 제가 기억되는 건 우리나라 축구 역사 최고의 응원가를 가지고 있는
0: 아.
1: 발로차 그다음에 아. 월드컵송 네. 아. 최근에, 대단합니다.
0: 최근에 또 빅토리라는 또 노래를 했는데 그건 좀 별로 유명해지진 않았지만 네. 아무튼
1: 저는 뭐 발로차가 뭐 아. 발로차
0: 싸까
1: 발로차
0: 싸 We are the champion.
1: 아, 이거 전 세계적으로 이거 번안해서 불러야 될 것 같아요.
0: 네, 이 노래를 안무를 자꾸 따라하면서 누굴 발로 차는 경우가 좀 있어가지고 네. 발로 차면 안 돼요.
1: 그 뭘로 차?
0: 아니 그러니까 네. 발로 상대 발을 자꾸 차가지고.
1: 그런데 네. 너무 진짜 신나는 그래. 노래를 갖고 해서
0: 내일 멕시코전이 있습니다.
1: 아 그렇죠.
0: 아 어떻게 경기가 펼쳐질지 또 누가 주전으로 나올지 몇 대 몇으로 이길지 결과가 어떨지만 궁금해지는데 한상희 씨는 내일 축구 볼 예정입니까?
1: 봐야죠.
0: 어디서?
1: 집에서요.
0: 집에서?
1: 네. 제가 봤을 때는 멕시코한테 1대1이나 2대1로 이렇게 될 것 같아요.
0: 아.
1: 2대1로 이기거나 1대1로 비기거나.
0: 아, 비기거나.
1: 그리고 세 번째 게임에서 이겨서 올라갈 것 같고.
0: 아, 그래요.
1: 2대1로 이기면 좋고 멕시코가 되게 잘하거든요. 저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체코는 제가 이길 것 같았고 아, 멕시코가 되게 벽이 근데 아무튼 우리 그 태극 전사들이 아마 진짜 열심히 잘 하실 것 같아요.
0: 아무튼 멕시코라는 나라가 우리와 좀 축구에 연관이 많아요.
1: 그렇죠.
0: 그래서 멕시코전도 우리가 기억나는 그런 게임도 몇 경기 있지만 또 그 우리 청소년 축구 기억나십니까? 83년도에?
1: 잘 안 나죠?
0: 전 세계 4강 갔던.
1: 예, 네, 좀 나죠.
0: 우루과일 거고 4강 갔던.
1: 그죠.
0: 그 대회가 열린 곳이 멕시코예요.
1: 근데 희한하게 네. 멕시코가 원래 지대가 높단 말이죠. 네. 근데 우리나라에는 그 산에서 연습을 하셨나?
0: 아니, 그러니까 먼저 가서 2주 연습을 했는데 하여튼 그 산에서 연습을 하면
1: 네.
0: 그 아, 경기를 하게 되면 호흡도 네.
1: 그럼요.
0: 불편하지만 네. 공의 속도도 다르대요.
1: 아 진짜요?
0: 공도 이게 좀 압력 그런 게 있어가지고 속도 좀 다르고.
1: 그래서 보니까 체코전 보니까 후반전 25분 정도 남기고
0: 네.
1: 체코 선수들이 급격하게 체력이 지고 있는데도 안 뛰어.
0: 그 친구들이 또 키가 크잖아요.
1: 네, 안 뛰는 게 아니라 못 뛰었던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아마 그런 결론을 제가 내렸어요.
0: 근데 중요한 건 멕시코는 거기서 사는 사람
1: 날라다니죠. 이거 큰일입니다 여러분.
0: 자. 그런 약점이 있긴 하지만 아무튼 네. 잘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한상희 씨가 대한민국 한번 외쳐주실래요?
1: 대한민국!
0: 짝짝짝! 한 번 더!
1: 대한민국!
0: 짝짝짝짝짝! 그래서 오늘 좋습니다. 주제를 이걸로 정했습니다. 20세기 유행가? 아하! 이 노래, 오늘의 주제는?
1: 노이즈 한상희를 추천하는 온 국민이 가슴이, 온 국민 가슴이 뜨겁게 응원할 때, 아하!
0: 이 노래.
1: 아. 축구로 이제 하잖아요. 근데 응원가를 또 듣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내일 우리 대표님이 경기를 앞두고 응원가를 좀 불러가지고 또 이 방송에서 이 힘을 한번 또 드리고 싶어가지고
0: 제목 정도 좀 다시 해야 될 것 같아요. 온 국민 가슴이 뜨겁게 네, 응원할 때가 아니라 네. 온 국민 가슴이 뜨거워질 때 또 뜨겁게 응원할 때 이게 맞지 않나?
1: 아 그것도 괜찮죠. 네,
0: 그래요?
1: 뜨거워질 때
0: 온 국민 가슴이 뜨거워질 때 그때 뜨겁게 응원하는 아하 이 노래.
1: 확실히 그 축구 그 월드컵 축구송을 부르신 가수님
0: 월드컵 축구송이 아니라 월드컵 축구 응원송
1: 응원송을 불러서 그런지 벌써 이게 멘트가
0: 정리가 되네요.
1: 정리가 되네요.
0: 그래요. 자, 온 국민 가슴을 뜨겁게 만든 뜨겁게 응원할 때 아하 이 노래 첫 번째로 만나볼 곡 어떤 곡입니까?
1: 아, 이 노래 뭐 굉장히 신나는 노래. 싸이의 챔피언.
0: 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
1: 곡이래요. 근데 이 노래가 사실은 싸이 이가 이 원래 이 원래 원곡은 그 XLF라고
2: 비버리 힐즈
1: 비버리 힐스캅 그 영화 에디 머피 네. 나오는 거기에 그 주제가인데
2: 삽입된 거죠. 네.
1: 그래서 그 거기도 노래는 없어요. 빠빠빠빠빠빠 이걸 이제 여기서 리메이크를 했는데 뭐 테마가 너무 좋아가지고 우리나라에서 막 완전히 히트를 굉장히 많이 쳤죠.
2: 그리고 또 그 리듬에 싸이가 아주 또 멜로디와 그 랩을 잘했어요. 그래가지고 뭔가 이게 좀 박자를 맞추고 또 쉽게 따라다 부르다 보니까 온 국민이 함께 점프 점프 점프 하면서 따라 불렀던 기억이 나요.
1: 보면 특히 뭐 그 후렴구에 보면 We are the champion 뭐 이런 후렴구 이런 것들 따라 부를 수 있는 아주 그냥 대단한 응원가로서 어 굉장히 손색이 없죠.
2: We are the champion은 발로 차에도 있어요.
1: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발로 차가 더 신나.
2: 아 그래요? 고맙습니다.
1: 딸랑딸랑.
2: 근데 예, 좋습니다. 요 We are the champion이 약간 그 퀸 노래 있지 않습니까? 네. 퀸의 We are the champion.
1: We are the champion.
2: 근데 그 노래는 약간 게임이 끝나고 나서 네. 모든 그 선수들과 관중들이 이렇게 손을
1: 그렇죠,
2: 이렇게 흔들면서
1: 손을 오른쪽 왼손으로
2: 약간 발라드 느낌이 나는데 네. 아무튼 뭐 champion이라는 단어하고
1: 근데 우리 We are the champion. My friend. 아 그거죠? 네. 갑자기 지가 생각이 안 나고 저는 We are the champion밖에 생각이
2: 그렇죠,
1: 안 나요.
2: 우리 가사는 다 제목만 외우면 네. 되는 거니까
1: We are the champion.
2: 이렇게 따라 부르면 되는 거니까 네. 그래요. 자, BTS가 아니죠. 네. 싸이의 챔피언 이 노래와 함께 만나볼 노이즈 한상일이 추천하는 온 국민 가슴이 뜨거워질 때 또 뜨겁게 응원할 때 이 노래 한 곡 또 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아, 요 신나는 노래를 부르는 우리나라 또 3인조 혼성 그 그룹이 있어요. 네. 코요테. 아리랑 목동.
2: 아리랑 목동이란 노래는 또 우리가
1: 우리나라 아리랑 또 민요 아리랑 네, 네. 아리랑
2: 코요테가 불렀다기보다도 먼저 네. 이 노래가 발표가 됐던 곡을 리메이크한 거죠.
1: 그렇죠. 야야 야야야야
2: 야야야야야야
1: 누구나 다 알죠. 꽃바구니 옆에 끼고
2: 이 노래 안무는 거의 온 국민들이 다 아마 동시에 똑같이 하지 않을까.
1: 뭐죠 근데?
2: 어깨 동무죠.
1: 아 야야
2: 야야야야 그리고 몸을 야, 예. 예. 일단 오른쪽부터 왼쪽으로 이렇게 흔들어 대는 거.
1: 그거 근데 어깨하고 반대로 하는 사람도 있는 거 일 수도 있어요.
2: 반대하는 친구도 항상 있어요. 야 어디서부터 합니까 한상희 씨는?
1: 저는 무조건 안무는 왼쪽부터
2: 그렇죠. 합니다. 이게 왼쪽부터가 원래
1: 강원린 씨한테 배운 것 같아요.
2: 아, 그래요?
1: 왼쪽부터 가고 오른쪽 가고
2: 뭐든지
1: 오른쪽부터 하고
2: 뭐든지 왼쪽부터 시작을 하는 걸로.
1: 아 저도 그래서 그걸 했나 봅니다. 무조건 왼쪽. 그래서 안무를 바꿀 때도 그 댄서들 백업 댄서들이랑 할 때도 제가 우겨요. 왼쪽부터 하라고.
2: 항상 통일하자.
1: 네.
2: 아, 그래요. 응원가로서 이 노래의 가장 큰 장점은 뭘까요?
1: 응원가로서 이 큰 장점이요?
2: 네.
1: 일단은 여러 제가 생각하기에 여러 사람들이 진짜 많은 인원이 모여서 때로 이 노래를 부르는 게 저는 가장 큰 장점이라고
2: 합창하기 생각합니다. 쉽다라는 거. 그러니까 멜로디가 합창. 쉽다라는 뜻이겠죠.
1: 그렇죠.
2: 어허.
1: 그리고 뭐 그 일단은 이 아시겠지만 그 떼창이 야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워워워워뭐 야야야 이런 거는 뭐 거의 뭐 초등학생들도 금방 외우기 때문에 이런 그 떼창이라고 하는데 이런 게 굉장히 강점이라고 볼 수 있죠.
2: 그래요. 신나고 밝고 아주 기분이 좋아지는 그 두 곡
1: 네.
2: 지금 만나보겠습니다. 노이즈 한상일이 추천하는 온 국민 가슴이 뜨거워질 때 뜨겁게 응원하는 아하 이 노래 두 곡 소개해 주시죠.
1: 싸이의 챔피언 코요테의 아리랑 목동

0: 목요일엔 노이즈 한상일 씨와 함께하고 있고요. 오늘은 노이즈 한상일이 추천하는 온 국민 가슴이 뜨거워질 때 뜨겁게 응원하는 아하! 이 노래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네. 자, 이번에 만나볼 곡은 어떤 곡입니까?
1: 아, 이 노래는 뭐 우리나라에서 응원가로서는 제가 봤을 때는 뭐 탑3 들어가는 건데 아. 제가 봤을 때 1위가 아닐까 저는. 신해철의 그대에게. 빠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
0: 되셨지만 예전에 네. 그런 말씀하셨어요. 대학 가요제 날 때 네. 귀를 싹 사로잡을 수 있는 뭔가 팍 뚫고 지나가는 그냥 아주 신나는 음악을 만들어 보자.
1: 그렇죠.
0: 빠빠빠빠빠빠빠빠빠 우와예.
1: 맞아요. 그리고 전주부터 화려하게 그렇죠. 이렇게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0: 무한궤도.
1: 예, 그래서 신혜수 씨가 작곡을 할 때 이게 획기적으로 처음부터 굉장히 신나고 다이나믹하게 들어가야 되는 음악을 만들기 위해서 이 노래를 생각을 많이 하셨다고 합니다.
0: 야, 이게 이 한상희 씨가 준비한 이 자료를 보니까 예. 신혜철 씨가 집에서 뒤집어 쓴 채 예. 문방구라고 써 있네요. 예. 문방구에서 구입한 멜로디언으로 그대에게를 작곡하게 되었다고 예. 부모님께 혼나니까 화라는 공부를 안 하고 뭐 가요제야 이렇게 혼날 줄 알았다고 합니다. 예.
1: 제가 준비한 이 작품은 우리 예. 그 KBS 강원래 노래선물 작가님이 거의 다 하신 거고
0: 아,
1: 너무 상세하게 너무 멋지게 이렇게 대본을 써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죠.
0: 그래요. 예. 사실 이 한상희 씨는 데뷔 전부터 이송환 씨하고도 친분이 있었고
1: 네.
0: 그렇죠. 이송환 씨의 하숙생이라는 노래를 네. 백업댄서로 활동한 네. 또 신해철 씨도 뵌 적 많으시다고요.
1: 아이고 제 신해철 씨랑 95년도에
0: 네.
1: 줄리아나 나이트 가서 엉덩이 춤도 추고 새벽에
0: 밥도 먹고.
1: 거기 옆에 새벽집 가서 갈비도 뜯고 돈은 해철이 형이 내고
0: 아.
1: 내 그런 사이예요 내가.
0: 아, 해철이 형 춤 잘 추시던가요?
1: 춤 잘 추죠.
0: 그때 어떤 춤 추시던가요?
1: 그거 있죠. 빨간.
0: 아. 아, 재즈 카페 때.
1: 재즈 카페 할 때.
0: 엉덩이 살랑살랑.
1: 엉덩이. 근데 그, 여러분 그 줄리아나라고 옛날에 그 호텔에 있는 나이트클럽.
0: 지금은 없어졌죠.
1: 예, 네, 강남에. 네, 네. 어머. 30분 동안 그 춤만 추네. 저 10분 추다가 도망갔잖아요.
0: 왜요?
1: 창피해서. 아. 아니, 형 춤을 좀 바꿔. 그랬더니 해철이 형 말하는 게. 상이라. 원래 이 노래는 중독성이 있는 노래야.
0: 아, 이 춤 추고.
1: 잘 봐. 그거.
0: 예, 엉덩이를.
1: 아, 나 정말 그 춤 하나로 가죽 바지에 가죽 자켓에 머리 묶고 그 춤을 30분 추는 건 처음 그러니까요. 봤어요.
0: 아무튼 신해철 씨가 참 다양한 음악을 많이 했는데
1: 예.
0: 어떻게 보면 이 데뷔곡 그대에게가 그치? 그쵸? 대중들에게 처음 알려진
1: 아우, 때 대단한 노래.
0: 이 노래가 아직까지도 많은 사람들에게 그 신남을 또 응원을 네. 전해준다는 게 참.
1: 제가 보기에는 그 모든 응원하는 그 뭐라 그러죠? 응원하는 분들.
0: 그 치어리더.
1: 치어리더나 그쵸? 뭐 응원단. 대학교 응원단에서 네. 이게 뭐 거의 교본이 아닐까.
0: 그쵸? 이 노래로 춤 안춰본 사람도 네. 없을 거다.
1: 응원하는 이거, 이거의 기본도 다 맞췄을 것 같다는 맞아. 생각이 들 정도로 유명한 노래죠.
0: 그래요. 자, 신해철의 그대에게 이 노래.

0: 그대와 함께 만나볼 온 국민이 가슴 뜨거워질 때 뜨겁게 응원하는 아하! 이 노래 한 곡 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와, 이 노래는 정말 폭발력 있는 노래인데 여러분들이 이 노래 진짜 그 스포츠 중계 때나 이럴 때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요.
0: 네네. 어떤 곡입니까?
1: 유정석의 질풍가도.
0: 유정석이요?
1: 예, 네, 모르시겠죠?
0: 그 제가 푸른 하늘의 유영석 씨는 네, 알아도 네. 유정석 씨는 좀 이름이 생소합니다.
1: 네, 저도 이름은 처음인데 네. 노래는
0: 딱
1: 한 번도 나에게 질풍 같은 용기를.
0: 아, 그 노래는 알죠?
1: 네.
0: 아, 그 질풍 같은 그 질풍이 이 질풍이군요.
1: 네, 이 질풍입니다. 유정석 씨의 질풍가도. 이 노래 아시죠, 여러분? 근데 이 노래를 사실은 2005년도에 네. 유정석 씨가 부른 애니메이션 캐걸 근육맨 2세 오프닝 곡인데
0: 네.
1: 그 서문탁 씨가 네. 여성 축구 예능 프로그램에서 오프닝 곡으로 요걸 불렀는데 그때 이제 이게 이제 알려지면서 원곡이 네. 이제 뜨기 시작했죠.
0: 그렇구나.
1: 예.
0: 근데 아, 이 노래는 떴는데 가수는 뜨지 않았네요. 좀 아쉽네요.
1: 그렇죠.
0: 어허.
1: 저도 이 노래를 그냥 저는 사실은 스포츠 중계 때문에 누가 부른 줄 알았어요.
0: 아.
1: 무슨 특히 야구할 때 많이 나왔거든요.
0: 저 야구뿐만이 아니라 뭐 축구 뭐 모든 스포츠 나왔는데, 경기 때
1: 네,
0: 나오는데
1: 내가
0: 아 맞다 이 노래가 네. 최근에 그 노래 다시 부르는 그 예능 프로그램에서
1: 네.
0: 이 가수가 나와가지고 불러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큰 박수를 받고 또 거리 공연 다니면서 또 불러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 또 박수를 받는데 가수분 그러니까 정작 가수분은 그 많은 박수를 받으면서도 굉장히 뭔가 좀 뭉클해하는.
1: 그렇죠.
0: 아, 그 노래는 인기가 있는데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는데 이제는 알아봐주는구나라는 그런 뭔가 이제는 좀 가슴이 뜨거워지는 그런 노래가 아닌가.
1: 그리고 특히
0: 하네요.
1: 이 노래 같은 경우는 아까 한 번 더 그 부분
0: 나에게.
1: 그 부분 뒤에는 생각이 안 나요. 그죠? 노래가.
0: 그렇죠.
1: 그 앞에는 생각해도 거기가 너무 이펙트가 세가지고 정말 대단한 노래인 것 같아요. 전 국민이 이 노래 다 알걸요?
0: 응원가 중에 대부분이 그렇죠. 아, 우리, 저 아리랑 목동도 야야 다음에
1: 그치?
0: 꽃바구니 그 다음부터는 잘 몰라요.
1: 그렇죠. 우리는 저는 야야하고 꽃바구니 빼고는 기억이 안 나요.
0: 그러네요.
1: 아, 응원가 그렇구나.
0: 하지만 오늘 한번 들어봅시다.
1: 예, 예.
0: 여기까지 하면 신나게. 자, 노이즈 한상일이 추천하는 온 국민이 가슴이 뜨거워질 때 뜨겁게 응원하는 아하! 이 노래 두 곡 만나보겠습니다.
1: 신해철의 그대에게, 유정석의 질풍가도.

0: 목요일엔 노유주 한상희 씨와 함께 낭만 가득한 20세기로 떠나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온 국민 가슴이 뜨거워질 때 뜨겁게 응원하는 아하! 이 노래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에 만나볼 곡은 어떤 곡입니까?
1: 아, 이 노래는 뭐 리메이크 곡인데 네. 이 노래가 히트하면서 원래 그 부르신 원곡자 분도 굉장히 유명하신 그 가수신데 그래요. 같이 흥행을 했어요. 응원가로 이 노래 아주 끝내주죠. 빅뱅의 붉은 노을.
0: 빰빰빠밤 빰빰빰빰빰빰.
1: 야, 저는 근데 이걸 응원가로도 많이 쓰시지만 저는 이제 제가 이제 노이즈하고 REF하고 이제 작년에 콘서트를 했는데 네. 마지막에 그 엔딩곡으로 그 대중들하고 같이 진짜 힘을 줄 수 있게 이걸 불러요.
0: 아, 그렇군요.
1: 근데 이게 되게 가사가 난 너를 사랑하네. 그 뒤에서 이 세상은 너뿐이야. 그때 쫙 그다가 소리쳐 할 때 좀 작아져요. 거의 네. 높으니까 소리쳐 부르지만 저 대답없는 이거 되게 너무 웃겨. 진짜로 여자분들이 그 부르다가 예 근데 이게 이 단결 그 다음에 같이 그 합을 맞추는 그 응원가로는 아 이 빅뱅의 붉은 노을 이 리메이크 곡이 정말 좋은 곡이에요.
0: 야, 88년도에 발표된 예. 이문세 씨의 붉은 노을과 네. 빅뱅은 2008년이네요.
1: 그렇죠.
0: 아, 몇 년이야? 20년이 지났네. 20년이 뭐야? 30년이네요. 우와.
1: 근데 이게 제 이제 조금 좀 재미를 좀 주려고 그러는데 네네. 옛날에는 난 너를 사랑하네 이렇게 했는데
0: 이문세 여성 성대모사
1: 사랑하네 사랑 너뿐이야 이렇게 했는데 2008년에는 난 너를 사랑하네 막 이렇게 네. 젊은 아. 예, 그걸로 이제 바뀌었는데 옛날에 저 이문세 선배님 모창 못 하는데 네. 가끔씩 재미로 이렇게
0: 아 그래요
1: 해요
0: 좀 비슷해요
1: 좀 비슷하죠 허네 허네 괜찮습니다 예.
0: 그래요 자 그러니까 붉은 노을 빅뱅의 노래와 함께 만나볼 한 곡 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온 국민 가슴이 뜨거워질 때 뜨겁게 응원하는 아하 이 노래 한 곡 더
1: NRG의 할 수 있어.
0: 크, 이것도 신나죠. 네. 할 수 있어. 빰.
1: 이거는 그냥 뭐 다른 거. 뜻이 없고 그냥 할 수 있다. 네. 그냥 거기서 끝나요. 뭐 그냥 할 수 있어. 빰. 뭐 그냥 다 그거에 그냥 뭐 여러분 이제 설명이 필요 없어요. 그냥 할 수 있다.
0: 들어가야 되네. 네,
1: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그 노래 자체가 사실은 좀 빨라요. 노래가 좀 빨라 가지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냥 여러분 설명하기 쉽게 그냥 할 수 있다. 여러분 뭐 뭐든지 할 수 있다. 뭐 이런 뜻으로 그냥 내자로 그냥 설명이 끝나는 노래입니다. 그냥 네, 할 수 있어.
0: 네. 공개 시판에 글 남겨주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김혜림 씨께서 오늘 선곡 미쳤당이네요. 그리고 김경호 씨께서 20세기 유행가 아, 이 노래 2026년 북중미 월드컵 응원가 특집인가요? 대학 전사들 사강으로 고고고 원래님 상일님 덕분에 좋은 결과 있을 것 같아요. 하셨습니다. 아유. 물음표를 쳐주셨어요.
1: 물음표.
0: 좋은 결과 있을 것 같아요. 느낌표였으면 괜찮은데.
1: 같아요?
0: 네. 그리고 또 하정우 씨가 네. 배우 하정우 씨인가?
1: 그러니까.
0: 노래가 순수미랑 가창력이 있어 너무 좋습니다. 아니요.
1: 이야.
0: 하정우 씨가 또 우리 노래 선물 듣고 계시네.
1: 영화 배우 하정우 씨인가? 네, 그래요.
0: 가끔은 네. 장동건 씨도 오고 네. 이정재 씨도 오고 이병헌 네. 씨도 좀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1: 제가 옛날에 장동건 씨 말씀드렸죠? 네. 그 우리 패자벌주 영화 주제가 아, 클론도 부르고
0: 그래서 아는 척했다고요.
1: 카페에서 저한테 90도로 인사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카페에서 차도 먹고 마시고 장동건 씨랑 커피값도 내가 내주고
0: 그러니까요.
1: 네, 지금 뭐 저를 잊어버렸지만은
0: 신해철 씨랑 도 그렇게 또 친분이 있으시고
1: 신해철 씨는 제가 새벽집에서 같이 고기도 먹고
0: 아 그래요.
1: 네, 그랬죠.
0: 네. 아, 알겠습니다. 네. 체코전 경기 잘 싸웠고 잠깐만 요거 한번 읽어볼게요. 네. 이윤정 씨가 글 남겨주셨습니다. 체코전 경기 잘 싸웠고 태국 전사들 최고입니다. 내일 경기도 멋진 선전 응원합니다. 대한민국 파이팅 강원의 노래 선물도 파이팅입니다 하셨어요. 아유 응원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 두 곡 소개해드리면서 인사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온 국민이 가슴 뜨거워질 때 뜨겁게 응원하는 아하 이 노래를 네. 했는데 우리 가슴도 뜨거워지고 아마 네. 여러분 가슴도 많이 뜨거워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1: 저는 내일 축구하기 전까지 가슴이 계속 뜨끈뜨끈해가지고 식혀야 될 것 같아요. 뜨거워. 뜨거워라.
0: 두 곡 소개해 주세요.
1: 네. 빅뱅의 붉은 노을. NRG의 할 수 있어. 빰.
0: 이 노래 전해드리면서 한상희 씨와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Let's go.

0: 원래 원래 강원래와 함께하는 너네 산물.
1: 자, 오늘 끝곡으로 박서령이 부르는 라파파 전해드리면서 클론의 원래 원래 강원래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오늘도 여러분 꽁 때리셔봐라. 힘나는 하루 보내세요.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1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안녕하세요. 내일은 푸른 하늘 아나운서 장웅입니다. 송파 세모녀 사건 이후 복지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을 운영한 결과 사각지대 발굴 규모는 2015년 11만 명에서 2025년 137만 명이 됐고요. 지원 인원은 2만 명에서 88만 명으로 증가했습니다. 또 지원율은 63.9%까지 높아져서 시스템 운영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는데요. 2025년에는 발굴 대상자가 지난해보다 5만 2천 명 정도가 감소했지만 서비스 지원 인원은 4만 6천 명으로 늘어나서 위기 가구 선별과 발굴의 정확도가 향상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는 5회에 걸쳐 위기 가구를 찾아 나설 계획인데요. 지난 4월까지 소재가 파악되지 않아 조사가 완료되지 않은 인원이 약 3천 명 정도 되고요. 지방정부와 협력해서 6월 안에 방문 조사를 실시한다고 합니다. 지난해 공공서비스를 받은 인원이 29만 8천 명, 민간서비스를 받은 인원은 57만 9천 명입니다. 공적 급여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물품 후원이나 민관 기관의 연계도 이루어질 수 있으니까 안 될 거다 생각하지 마시고 도움 꼭 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푸른 하늘 첫 곡 보아의 노래로 준비했습니다. 아틀란티스 소녀.

보아의 아틀란티스 소녀, 내일은 푸른 하늘 첫 곡이었습니다. 목요일 방송 순서 소개해드리죠. 한 주간 장애계 이슈에서는 항공기 이용 과정에서 발생한 장애인 차별 문제와 장애인 부모단체의 릴레이 오체 투지 결의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그리고 파이팅 장애여성에서는 UN 장애인 권리협약 20주년을 맞아 여성장애인의 권리 실현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고요. 김성수의 생각타파에서는 잘못된 시선으로 장애를 소비하는 밈의 문화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0: 내일은 푸른 하늘.
1: 안녕하세요. 저 실로암 시청각 장애인 학습 지원 센터 신지희라고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냥 이용자분들이 제일 좋아하시는 게 어떤 건지를 많이 생각을 하는 것 같고, 교육에 있어서는 특성이 다 다르시다 보니까 그분들 맞춰서 커리큘럼을 짜고 원하시는 욕구를 반영해서 하는 거를 좀 많이 신경을 쓰는 것 같아요. 그래도 2년 정도는 꾸준하게 수업을 하고 있는데 이게 막상 직접 해야지 더 느는 것 같아서 이용자분들 오셨을 때 좀 더 해보려고 하고 해서 간단한 의사소통 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원래는 아예 아무것도 몰랐는데 이제 수어 쓰시는 분들 이렇게 마주하면서 그들만의 좀 문화가 있으시고 그런 게 있으니까 언어를 알아야지 이분들의 입장을 좀 더 알 것 같고 제가 직접 일하면서 소통하기에도 편해가지고 계속 배우고 있습니다. 제 말을 알아들으셨을 때가 제일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이제 집합하고 나서 막 몇 분 걷냐, 누구누구 오냐, 아직 누가 안 왔다 막 이런 얘기를 제가 막 했는데 그걸 알아들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기분이 좋아요. 그냥 원래 같으면은 맨 처음에는 무조건 통역사 선생님 도와달라고 했는데 그래도 이런 간단한 공지나 소통은 할 수 있다는 게 그래도 좋았습니다. 프로그램도 되게 많아졌으니까 그거 다 같이 하면서 재밌게 보내셨으면 좋겠고 또 교육 프로그램도 되게 많이 생겼거든요. 그러면서 이렇게 놀기도 하고 같이 배우기도 하면서 좀 더 같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보내고 싶습니다. 제가 듣고 싶은 노래는 엠플라잉의 플래시백입니다.

0: 매주 목요일에는 이슈가 된 사건을 쉽고 명쾌하게 진단하는 한 주간 장애계 이슈 보내드리고 있죠. 사단법인 그린라이트 은종근 이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세요.
0: 광주광역시가 바우처 택시 이용 장애인에게 신분증 제시를 의무화하고 있어서 관련 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고요?
1: 네, 광주 장애인 차별 철폐 연대는 이 광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운영 중인 세비콜 바우처 택시 이용자 신분증 제시 의무화 방침 철회를 촉구를 했습니다.
0: 네.
1: 광주 당차에는 이 세비콜 이용자는 이미 이용 자격 확인 절차를 거쳤음에도 이 차량에 탑승할 때마다 이 신분증을 제시하도록 하는 것은 장애인을 잠재적인 부정 이용자로 간주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무엇보다 이 중증 장애인이나 또 시각 장애인과 같이 이 신분증을 상시 소지하거나 또 직접 제시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서 이용자의 불편과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것입니다.
0: 네. 그 장애인 단체의 반발에도 광주시는 본인 확인을 강화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라면서요.
1: 네, 이 장애인 본인이 호출한 뒤에 이 배우자나 자녀 그리고 지인 등 이 비장애인이 타는 이 부정 승차 사례가 잇따르면서 이 광주시가 지난 2월 3일부터 이 신분증 제시를 의무화했습니다. 이 바우처 택시는 이용자가 요금의 20%만 부담하고 나머지는 광주시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돼서 이 부정 이용을 막기 위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설명입니다.
0: 네.

0: 광주시는 세비콜 바우처 택시 이용 시에 이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제시는 이 원래부터 준수 사항이었지만 그동안 이용자 편의를 고려해서 이 확인 절차를 강제하지 않았지만 이 부정 이용 사례가 커지면서 강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1: 네.
0: 광주시는 이 신분증 제시가 어려울 수 있다는 장애인단체의 의견을 일부 반영해서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라고 한 발 물러섰습니다.
1: 그렇군요. 자, 다음 이슈입니다. 장애단체가 뉴욕 유엔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로운 연대체 출범을 밝혔다고요?
0: 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유엔장애인권리협약 당사국 회의가 열린 이 뉴욕 유엔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1: 네.
0: 전장년은 시설 수용과 또 이동권, 교육권, 노동권 등 이 능력주의에 기반한 차별이 이 세계 곳곳에서 반복되고 있다면서 이 전 세계 장애인의 이 시민 불복종 직접행동 연대체인 SADD 인터내셔널 출범을 선언했습니다. 전장년은 그동안 국제연대와 투쟁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2024년에는 프랑스, 독일, 노르웨이, 일본에 이어서 2025년에는 미국과 캐나다의 장애인들을 만나서 연대를 모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유엔장애인권리협약 20주년을 맞아서 제19차 유엔장애인권리협약 당사국 회의 이 기간에 맞춰서 뉴욕을 찾은 것입니다.
1: 그렇군요. 그 전장연이 제안한 연대체는 어떤 부분을 지향하고 있습니까?
0: 네, 전장년이 제안한 SADD 인터내셔널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배제와 억압의 역사를 끊어내고 전 세계 장애인이 사회의 주체로 당당히 서는 장애 시민권을 정립하고자 전 지구적인 직접행동 연대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기존의 선언이나 선언적이고 파편화된 국제연대를 넘어서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전 지구적인 직접행동 동맹을 지향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1: 네, 그 기자회견에서 앞으로의 활동 계획도 밝혔다면서요.
0: 네, 전장년은 SADD 인터내셔널 출범을 시작으로 2027년에는 글로벌 연대 체제를 강화하고 이 백인의 특사단을 조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2028년 미국 LA올림픽과 패럴림픽 기간에는 국제장애인 권리림픽을 개최해서 이 전 세계 장애인이 직접 행동을 조직하겠다라고 구상을 내놨습니다. 향후 주요 활동 과제로는 직접행동 조직화와 탈서 의제화 및 유엔장애인권리협약 가이드라인 준수 촉구, 그리고 장애인의 안락사와 조력사에 대한 공동대응과 국제항공운송협회 대응을 통한 국제항공이동권 투쟁, 그리고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의 권고사항 이행감시 등을 제시했습니다.
1: 네. 자, 세 번째 이슈는 항공기 관련 내용인데요. 항공기 이용 과정에서 장애인들이 차별을 겪는 일이 참 빈번해지고 있는데 최근에 또 차별 문제가 발생했다고요?
0: 네, 경남 지역 장애인 단체들이 김해공항에서 심리적 불안 증세를 보인 이 발달장애인 승객의 비행기 탑승을 제지하려 한 항공사에 항의를 했습니다. 경남 진해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주간활동팀 소속의 이 중증 발달장애인 A씨는 이 김해공항에서 제주행 비행기 탑승을 준비하던 중에 이 피부 염증에 따른 가려움으로 이 불안 반응을 보였습니다. 약 한 1, 20분 정도 이 건물 안팎에서 고성을 지르거나 또 이동을 거부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1: 네.
0: 이 활동 지원 인력 도움으로 인해 안정을 되찾고 이 탑승 수속을 마쳤습니다.
1: 그럼 뭐 비행기 탑승에 큰 문제가 있어 보이지 않는데 왜 기자회견까지 열게 됐을까요?
0: 네, 안정을 찾은 A씨는 일행과 함께 이 보안 검색을 마치고 이 탑승구에서 비행기 탑승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1: 네.
0: 그런데 이 탑승 대기 중에 이 항공기 기장이 찾아와서 이 탑승 후 이륙 전에 도전 행동이 있으면 비행기에서 내리거나 또 이륙 후에는 회항할 수 있다라고 하는 취지의 설명을 일행들에게 했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이를 수용한다는 내용의 서약서 작성을 요구받았고 지원 인력들은 이 A씨가 이미 안정을 되찾았고 또 다수의 비행 경험이 있음을 설명하고 이 서약서 작성 요구에는 응하지 않았습니다.
1: 네.
0: 경남 지역 단체들은 이런 요구 자체가 장애 특성을 이유로 한 차별적 조치로 이 항공사의 공식적인 사과와 제하 방지 대책을 촉구한 것입니다.
1: 그런데 반대로 항공사는 사실과 다르다며 장애계의 주장을 반박했다고요?
0: 네, 해당 항공사는 당시 불안정한 심리 상태가 지속돼서 기내에서 보호자 통제가 어렵거나 또 안전한 비행이 어렵다라고 판단되면 이 탑승이 제한될 수 있음을 사전에 설명한 것이고, 이런 이제 안전한 운항을 위한 이 통상적인 관리 안내 절차로 장애인을 특정한 차별 조치가 아니었다고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또 안내한 직원은 기장이 아니라 이 기상직 직원이었고 이 별도 서약서 작성을 요구한 사실도 없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무엇보다 당일 보호자와 소통하면서 이 탑승을 도왔고 또 실제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이동했다면서 이 당사자와 관련 단체를 만나서 오해를 해소하고 또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힘쓰겠다라고 밝혔습니다.
1: 네. 자, 네 번째 이슈입니다. 장애인 단체들이 장애아동 부모의 녹취를 증거로 인정해달라며 탄원서를 모집하고 있죠.
0: 네, 2022년에 이 경기도 용인의 한 초등학교에 다니던 이 장애 아동이 학교 후에 이 불안 증세를 보이자 이 부모가 아동의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서 학교에 보내서 이 교사의 학대 사실을 확인한 사건입니다. 부모가 해당 특수교사를 아동 학대 혐의로 고소해서 현재 대법원 재판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1: 네.
0: 이 탄원서를 모집하고 있는 제3자 녹음 금지 예외 적용을 통한 이 학대 피해 장애인 권리보장 대책위원회는 이 보호자가 녹음을 선택한 것은 이 누군가를 감시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무슨 일이 있었는지 확인하고 또 필요한 도움을 요청하기 위한 이 절박한 선택이었다면서 이 자기 방어와 그 의사 표현이 어려운 이 사회적 약자를 지켜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1: 네.
0: 이 사건은 부모가 아이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서 확보한 자료가 이 재판의 증거로 인정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1: 그 1심과 2심의 판단이 달라서 지금 대법원 재판이 진행 중이죠?
0: 네, 1심 재판부는 부모가 제출한 녹음 파일의 증거 능력을 예외적으로 인정을 해서 벌금 200만 원 선고 이후에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제3자에 의한 녹음을 법정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면서 이 교사에게 무죄를 선고를 했습니다.
1: 네.
0: 그래서 2심 판결에 불복한 검찰이 상고해서 이 대법원 재판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1: 예. 그리고 이번 재판은 장애인단체와 또 교원단체 입장이 명확하게 나뉘어져 있잖아요.
0: 네, 장애인단체가 중심이 된 제3자 녹음대책위는 학교나 시설 그리고 돌봄 현장에서의 녹음이 제한 없이 허용되어야 한다는 입장은 아닙니다. 다만 장애아동이나 치매 노인처럼 이 자기 방어가 어려운 사람이 이 학대 의심 상황에 놓였을 때 보호자나 이를 목격한 누군가가 이 피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이 선택한 녹음까지 일률적으로 배제하는 것이 정당한지 살펴봐주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한국교원단체연합회와 또 교사노동자조합연맹 그리고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이런 교원단체들은 제3자 녹음이 형사재판의 증거로 인정될 경우에 교육활동이 어려워진다면서 이 특수교사의 무죄를 요청하는 2만 4천여 명의 탄원서를 지난 5월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1: 네. 자, 오늘의 마지막 이슈입니다. 장애인 부모단체가 민선 9기 지방정부를 상대로 릴레이 5채 투지를 펼친다고 밝혔죠?
0: 네, 전국장애인 부모연대가 2주간 이 전국 주요 시도청과 또 교육청 그리고 당선인의 인수위원회 앞에서 지방정부 5채 투지 결의대회를 19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이번 결의대회는 지방선거 직후에 이 새롭게 출범하는 민선 9기 지방정부의 정책 수립 시기를 맞아서 이 발달장애인의 생존권 보장과 또 지역사회 돌봄체계 강화를 촉구하기에 마련됐습니다. 참가자들은 발달장애 자녀를 둔 부모들로 전국 각지에서 릴레이 방식으로 집회를 이어가면서 지방정부의 실질적인 정책 이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1: 네, 2주라는 긴 시간 동안 전국적인 투쟁을 하는 이유가 있겠죠.
0: 네, 부모연대는 새로운 지방정부가 임기를 시작하기 전인 지금이 향후 4년의 발달장애 정책을 좌우할 이 마지막 골든타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더 이상 발달장애 가정이 고립과 위기 속에서 방치되지 않도록 이 당선인과 지방정부가 책임 있는 답을 내놔야 한다라고 해서 이 투쟁의 취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1: 그렇군요. 부모연대가 지방정부와 또 인수위에 요구하는 핵심 요구안은 어떤 겁니까?
0: 네, 부모연대는 전국 순회 결의대회를 통해서 각 지역 인수위원회와 지자체에 5대 핵심 요구안을 공식 전달하고 이 정책 반영을 지속적으로 요구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고요. 핵심 요구안에는 전 생애의 의료와 재활 인프라 구축과 통합교육 환경 조성 그리고 성인기 자립을 위한 주거와 일자리 확대, 그리고 체중증 발달장애인을 위한 24시간 돌봄의 이 안전망 구축과 구조적인 구체적인 예산과 또 조례에 기반한 정책 이행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 네. 자, 한 주간 장애계 이슈 사다법인 그린라이트 은종근 이사의 도움 말씀으로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임정희의 음성으로 듣죠. 눈물이 안 났어.

0: KBS 3라디오 내일은 푸른 하늘 목요일 순서 함께하고 계신데요. 이번에는 장애 여성계의 이슈를 전해드리는 파이팅 장애 여성입니다. 한국 여성 장애인 연합 김혜영 사무총장과 함께하죠.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세요.
0: 오늘은 UN 장애인 권리 협약 20주년을 맞아서 그동안의 성과와 또 앞으로의 강화 방안 짚어본다고요.
1: 네,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은 장애인의 보호의 대상이 아닌 권리의 주체로 선언한 국제사회의 중요한 약속인데요.
0: 네.
1: 지난 20년 동안 이 장애인 정책은 복지 중심에서 인권 중심으로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특히 여성 장애인의 건강권이라든지 정치 참여, 또 폭력 예방 등의 이 다양한 영역이 사회적인 의제로 자리 잡는 그런 계기가 됐는데요.
0: 네.
1: 이제는 이 성과를 평가하는 것을 넘어서 또 앞으로 20년을 준비해야 되는 그런 시점에 와 있고요. 오늘은 이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0: 알겠습니다. 자, 이 한국 여성장애인연합이 그동안 수행해온 역할 가운데 가장 의미 있는 성과를 꼽는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1: 이제 가장 큰 성과는 여성장애인을 독립적인 정책 대상으로 인식하도록 했다라는 점인데요. 이제 과거에는 여성 정책에서도 또 장애인 정책에서도 여성 장애인이 소외되는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0: 네.
1: 그러나 이제 지속적인 정책 제안 또 건의공호 활동을 통해서 여성 장애인의 문제가 국가 정책 과제로 이렇게 다루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는 매우 중요한 인식의 전환이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0: 그래요. 여성 장애인이 겪는 어려움은 일반 장애인과 어떤 부분에서 차이가 있을까요?
1: 여성 장애인은 장애와 성별이라는 이중적인 차별에 직면하고 있고 또 여기에 빈곤이라든지 연령 또 지역 격차 등이 더해지면서 복합적인 차별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0: 네.
1: 예를 들면 이 의료 접근이라든지 취업의 기회 또 안정권 보장 등에서 비장애 여성이나 남성 장애인보다 더 큰 제약을 겪는 그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러한 교차차별의 관점이 정책에 충분히 반영되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0: 그래요. 특히 여성 장애인의 폭력 예방 활동이 중요한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 네, 나날이 이 폭력에 관한 부분들이 정말 진화하고 있는데요. 여성 장애인은 성폭력과 가정폭력 또 시설 내 인권 침해에 더욱 취약한 이런 환경에 놓여 있습니다.
0: 네.
1: 특히 발달 장애를 가진 여성이나 청각 장애를 가진 여성은 피해를 신고하거나 도움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큰 어려움을 겪기도 하는데요. 이 단순한 피해자 보호를 넘어서 이제는 예방 교육과 법률 지원 또 심리 회복과 자립 지원 이런 모든 것들이 함께 이루어지는 통합적인 접근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0: 네. 실제 현장에서 여성 장애인의 폭력 피해 지원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요?
1: 한국 여성장애인연합은 전국 지부를 중심으로 해서 성폭력 상담소를 운영하고 있고요. 피해자 지원 체계를 구축해 왔습니다. 이제 피해가 발생하면 상담과 의료 지원, 법률 지원, 또 심리 상담이 연계돼서 제공이 되어지고 있고요.
0: 네.
1: 실제로 성폭력 피해를 경험한 여성 장애인이 상담과 법률 지원을 통해서 이제 권리를 회복하고 또 지역사회에서 자립생활로 이어가는 이런 사례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0: 그렇군요. 자, 다음은 건강권인데요. 여성 장애인 건강권 문제는 인권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1: 이제 건강권은 인간다운 삶을 위한 기본 권익이기도 한데요. 여성 장애인은 건강검진이라든지 또 산부인과 진료,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 정말 많은 장벽을 경험하게 됩니다.
0: 네.
1: 이 단순히 의료 서비스 부족의 문제가 아니고 평등하게 건강권을 누릴 권리가 제한되는 이런 인권 문제로 보아야 되는데요. 이러한 관점에서 건강에 관한 이 정책 설계 출발점이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0: 네, 이 여러 정책 가운데 장애 친화 산부인과 정책이 주목받는 이유는 뭘까요?
1: 장애 친화 산부인과는 여성 장애인이 안전하고 존엄하게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 돕는 정책 중에 하나인데요. 이동이 가능한 진료 장비라든지 또 접근이 가능한 시설 또 전문 인력의 배치 등을 통해서 의료 접근성을 높이는 이런 역할을 하는데요. 실제로 이 일부 지역에서는 여성장애인의 진료 만족도가 향상되는 이런 성과들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0: 예. 자, 이번에는 자립 문제인데요. 여성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이야기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부분은 어떤 건가요?
1: 예, 자립생활은 단순히 시설에서 나온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여성장애인 스스로가 선택하고 결정하면서 살아가는 과정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0: 네.
1: 이 주거나 건강, 또 돌봄이나 소득보장, 사회관계망이 함께 지원이 되어져야 됩니다. 특히 여성장애인의 경우에는 안전의 문제도 있고 또 성폭력에 관한 그런 부분들이 항상 이렇게 문제점으로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0: 네.
1: 이러한 모든 문제의 예방까지 포함한 통합적인 이런 지원 체계가 무엇보다 절실하고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0: 네. 그리고 탈시설 이후 여성장애인이 가장 많이 겪는 어려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1: 안정적인 주거 확보와 이 돌봄 공백의 문제가 대표적인데요. 이제 건강관리와 경제적인 자립 또 사회적 관계 형성에서도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또 많습니다.
0: 네.
1: 실제로 지원 체계가 부족해서 어쩔 수 없이 다시 시설로 돌아가는 이런 사례도 현재 발생을 하고 있어요. 이제 이러한 상황이 반복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한 맞춤형 지원 체계 구축이 가장 시급합니다.
0: 그렇군요. 최근에는 이제 여성장애인의 정치 참여 확대도 주목받고 있지 않습니까? 예,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1: 네, 그동안에 이제 정치 학교라든지 리더십 교육, 또 정책 역량 강화 사업 등이 꾸준히 추진되어 왔고요. 그 결과 최근 있었던 이 지방선거에서 여성장애인 후보들이 지방의회에 이렇게 진출하는 성과가 또 있었습니다.
0: 그렇죠.
1: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여성장애인이 정책의 대상에서 이제는 정책을 만드는 주체로 성장하고 있다라는 점이 어찌 보면 매우 의미 있는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0: 예. 그럼 반대로 아직도 여성장애인의 정치 참여가 부족한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1: 아무래도 정당의 공천 기회 부족이 가장 큰 문제이고요. 또 아직도 사회적인 문제가 여전히 존재한다 이렇게 좀 이야기할 수가 있겠고요.
0: 예.
1: 선거 과정에서도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라든지 이동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고 있는 이런 상황도 함께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정치 참여 확대를 위해서는 비례대표 제도의 개선이라든지 또 후보자 발굴 또 접근 가능한 선거 환경 조성이 좀 반드시 앞으로는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0: 네. 요즘은 뭐 국제연대 활동도 활발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국제연대 활동은 국내 여성장애인 정책에 또 어떤 영향을 주고 있을까요?
1: 국제연대는 세계 각국의 우수 사례를 공유하고 이제 국제 인권 기준을 국내에 확산시키는 이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유엔의 장애인 권리위원회 국가 심의 대응 과정에서도 시민사회의 의견을 전달하는 이런 또 중요한 창구가 되어졌습니다.
0: 네.
1: 이제 이를 통해서 국내 정책의 수준을 또 국제 기준에 맞춰서 발전시켜 나아가는 이런 계기가 또 마련되고 있습니다.
0: 네. 자, 그리고 앞으로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는 뭐라고 생각하시는지요?
1: 여성장애인에 대한 국가통계 체계가 정말 시급한데요. 현재 건강이라든지 폭력, 고용, 정치 참여 등에 대한 통계가 부족해서 정책 수립을 하는데 한계가 매우 있습니다. 이 정확한 통계가 있다면 효과적인 정책 설계를 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되고요.
0: 그렇죠.
1: 또 여성장애인의 실태를 종합적으로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이런 국가 차원의 조사 체계가 필요한데요. 이런 부분이 반드시 좀 하루속히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0: 네. 그리고 디지털 전환과 AI 시대에 이 여성장애인을 위한 새로운 과제가 있다면요.
1: 이제 무엇보다도 정보 접근권 보장이 가장 중요한 과제인데요. 디지털 기술이 발전할수록 이제 접근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오히려 이 안에서도 새로운 차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0: 네, 맞아요.
1: AI 서비스와 공공정보 또 온라인 플랫폼에서 장애 유형별로 이 접근성을 보장하는 이런 정책과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겠습니다. 이 디지털 포용은 앞으로의 인권 정책의 어찌 보면 핵심 과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0: 예. 자, 앞으로 20년 한국 여성장애인 연합이 그리는 미래 비전을 이야기하며 마무리를 해볼까요?
1: 네, 앞으로의 20년은 여성장애인이 정책의 수혜자가 아니라 정책을 설계하고 결정하는 이런 주체로 자리매김하는 시기가 되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건강권과 자립생활, 또 정치에 참여하는 것, 폭력 예방, 디지털 접근권 등의 모든 분야에서 실질적인 권리 보장이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0: 네.
1: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국제사회와의 연대를 강화해서 여성장애인 인권 운동에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가는 것 가장 중요한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0: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파이팅 장애여성 한국여성장애인연합 김혜영 사무총장의 도움 말씀이었습니다. 박지윤의 음성으로 듣죠. 난 사랑에 빠졌죠.

0: 내일은 푸른 하늘, 이번 순서는 장애인 사회를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는 김성수의 생각타파입니다. 장애인 먼저 실천운동본부 김성수 사무국장과 함께하죠.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자, 오늘은 장애인과 미임의 문화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먼저 미임이 뭔지부터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1: 네, 요즘 인터넷이나 소셜미디어 보면 유독 자주 눈에 띄는 유행어나 또 재미있는 사진, 영상들이 좀 올라갑니다.
0: 예, 예.
1: 짤이라고 해서 올라가고요. 이렇게 온라인상에서 이제 복제되고 빠르게 퍼지는 유행과 문화현상을 바로 밈이라고 합니다. 이 말이 좀 뭐 생소한데요. 그 1976년에 생물학자 리처드 도킨스가 쓴 이기적 유전자라는 책이 있는데 여기에 나온 학술 용어입니다.
0: 아.
1: 유전자가 자손에게 전달되듯이 인간의 어떤 생각이나 종교, 사상 같은 그 문화적 정보도 이런 모방을 통해서 뇌에서 뇌로 전달된다는 뜻인데 이게 이제 처음에 내용이 열었는데 90년대 후반 이제 인터넷 보급과 이제 맞물리면서 지금의 이제 인터넷 유행 컨텐츠라는 의미로 완전히 자리를
0: 그러게요.
1: 내줬어요. 예. 그러니까 어떤 이벤트나 뭐 생각이라든지 영상 이런 게 뇌에서 뇌로 전달이 된다는
0: 네.
1: 거죠. 그런데 최근에 이 밈이 소개되는 과정에서 장애인을 다루는 방식에 심각한 어떤 문제가 있다고 보는 우려가 좀 있어요.
0: 그래요. 예.
1: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짚어보려고 합니다.
0: 예. 밈이 일단 저기 학술 용어였다는 건 저도 잘 몰랐네요.
1: 그렇죠. 예, 예.
0: 네. 사실 요즘은 뭐 밈을 모르면 대화가 어려울 정도로 일상 아주 깊숙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1: 네.
0: 밈이 이렇게 강력한 생명력을 갖는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1: 일단은 옛날에는 속담 격언이 정말 무서웠죠.
0: 아, 예.
1: 우리의 모든 뇌리에 있잖아요.
0: 그렇죠. 옛말에 이러면서.
1: 예,
0: 네.

0: 그렇죠. 네. 그렇지만 지금은 20대 미만에서는 속담이나 격언이라는 생각이 아예 없습니다. 아. 이 밈이 대신 그 자리를 자리 잡고 있는데요. 예. 이 그 어떻게 강력한 생명력 네 가지를 좀 꼽을 수가 있어요. 이유를 보면요. 첫 번째는 극도의 가성비와 직관성입니다. 요즘 너무 정보가 넘쳐나니까
1: 아, 그러게요. 예.
0: 긴 글이나 긴 영상 끝까지 안 보잖아요.
1: 안 보죠.
0: 드라마도 예, 네, 했는데 나눠서, 예, 나눠서 보고 지금. 예, 근데도 잘 알아요 내용을. 예, 워낙 잘 정리를 하니까요.
1: 예, 예.
0: 잘 만든 밈은 이미지 한 장 쇼폼 영상 몇 초만으로 맥락과 감정을 즉각 전달합니다.
1: 네.
0: 구구절절 설명 안 해도 보는 순간 아 뭔지 알지 하고 웃게 만드는 힘이 있죠.
1: 그렇죠.
0: 지금 제일 많이 이제 유행한 게 리센든가?
1: 아,
0: 예, 예, 원이. 예.
1: 예, 예.
0: 저도 막 뜨더라고요. 예, 이것도 밈으로 만들어서
1: 계속,
0: 예, 예. 계속 올리니까 너무너무 뭐 많이 보게 되는데 두 번째는 소속감과 이제 유대감입니다.
1: 아.
0: 사람은 어딘가에 소속되고 싶어하는 본능이 있거든요.
1: 맞아요. 예.
0: 나도 이 유행을 알고 이 밈을 쓴다는 것 자체가 트렌드한 집단에 속해 있다는
1: 그렇죠.
0: 만족감을 줍니다. 예. 특히 직장인 밈이나 대학생 밈처럼 서로의 고충을 나누고 위로하는 강력한 공감대로 작용하기도 하는데
1: 예.
0: 우리가 뭐 인터넷 되고 세계인이 됐다 그래갖고 국가나 국적 이런 거는 별로 관심이 없잖아요.
1: 아, 그렇죠. 예.
0: 근데 사실 인터넷에 들어가면 내가 어디 국적인지 너무나도 명확하게 얘기를 하고 오히려 자부심들이 좀 있습니다.
1: 그렇죠. 뭐
0: 요즘 국뽕이라는 얘기도 있는데.
1: 예. 요즘 한국은 더 그렇죠. 요즘
0: 네네,
1: 개인 문화
0: 그렇습니다.
1: 때문에. 그 유행을 알고 있다는 자체로도 사실 뭐 큰 만족감을 느끼는 분들이 많거든요. 나는
0: 네네.
1: 유행에 뒤처지지 않는다 이런. 예. 또 다른 이유도 있을까요?
0: 세 번째는요.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는 놀이문화라는 겁니다.
1: 아.
0: 예. 이거는 정말 어린이부터 어르신들까지 예. 다 같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1: 예.
0: 예전에 미디어는 보기만 하는 일방향, 한 방향, 쌍방향이 아니었잖아요.
1: 예.
0: 일방적인 방향. 그러니까 방송국에서 만들어줘야지만 볼 수가
1: 아, 그렇죠.
0: 있었죠.
1: 예. 예.
0: 밈은 쌍방향입니다.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누구나 기존 밈의 자막을 바꾸거나
1: 예.
0: 직접 영상을 찍어 참여할 수 있죠.
1: 뭐 요즘 댄스 챌린지 뭐 이런 거 다 하잖아요.
0: 네, 더 예.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제 각종 가수의 노래라든지 이런 거 들을 때 이렇게 촬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1: 네.
0: 예. 왜냐? 올리면 사람들이 보거든요.
1: 어.
0: 후기가 궁금하니까요.
1: 네네.
0: 근데 이 원본 하나가 또 대중의 손을 거쳐서 또 수천 개의 어떤 변형된 버전으로 재탄생하는 과정 자체가
1: 아, 그렇죠.
0: 거대한 축제처럼 즐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떴다 그러면 이 사람에 대한 밈이 얼마나 나왔나
1: 그렇죠.
0: 이런
1: 거 다 나오잖아요.
0: 예, 예. 뭐 아주 뭐 재밌습니다.
1: 예.
0: 마지막 네 번째는요. 현실에 대한 풍자와 해악입니다. 취업난, 또 물가 상승, 또 직장 상사의 갈등 같은
1: 아.
0: 그 팍팍하고 무거운 주제를 우스꽝스럽게 비트로 표현하면서 현실의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이제 카타르시스를 주는 건데요.
1: 네.
0: 정제된 어떤 기성 미디어에 지친 현대인들에게 어떤 날 것의 B급 감성이 신선한 해방감을 선사하는 겁니다.
1: 네, 예전에 예,
0: 다 갇혀서 영상 찍는 것보다 혼자 찍으니까 뭔가 뭐 부족해 보이잖아요.
1: 네.
0: 오히려 그런 것들이 사람들한테 공감을 한다는 거죠.
1: 충주시의 홍보 영상이 그렇게 해서 이슈가 된 거죠. 충주맨 네. 나오고 지금은.
0: 사실 나가셨죠. 공무원들은 정말 네. 돈이 없어서 그렇게밖에 못 찍거든요.
1: 예. 네.
0: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것들이 날것이라 그래 좋아하는 거죠.
1: 직관적이고 유대감을 주고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놀이라는 건데 근데 문제는 이런 특징들이 장애인을 묘사할 때 오히려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거죠.
0: 네네 이게 정확한 지적이신데 밈의 강력한 파급력이 장애인에게는 오히려 날카로운 칼날이 되기도 합니다.
1: 예.
0: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장애를 맥락 없이 소비하는 시각적 소모품화입니다. 장애를 가진 인물의 표정이나 발음 혹은 또 통제하기 어려운 신체적 움직임을 캡처해서
1: 그렇지.
0: 시험에 망했을 때 내 모습
1: 아.
0: 당황했을 때 같은 자막을 붙여서 짤방으로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당사자의 삶은 지워진 채 오직 기이함을 비장애인의 감정 표현 도구로 삼는 그 전형적인
1: 그렇죠.
0: 타자화가 또 있습니다.
1: 게다가
0: 이게 인터넷 게임이나 커뮤니티에서 답답하게 행동하는 사람을 조롱할 때 특정 장애 명칭이나 비속어를 또 밈처럼 쓰기도
1: 예,
0: 하는데요. 요즘 그래서 많이 쓰는 게 쓰면 안 되는데 찐따라는 용어 많이
1: 쓰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뭐 애자 뭐 이런 거 있었죠.
0: 네, 근데 정말 쓰면 안 되는데
1: 예, 안
0: 너무 많이 쓰더라고요.
1: 맞아요, 맞아요.
0: 청소년들이 또 이걸 단순한 어떤 드립이나 또 놀이로 소비하면서 장애에 대한 편견을 무의식 중에 학습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1: 예.
0: 예전에 어르신들이 속담이나 격언으로 무의식적으로 학습한 것처럼
1: 아.
0: 지금 어린 친구들은 이런 밈으로 무의식적인 부정적인 생각들을 받아들이게 된다는 거죠.
1: 예. 이게 장애를 희화화하는 것도 모자라서 아예 놀이도구로 삼는다는 거는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인데요. 또 어떤 부정적인 소비 방식이 있을까요?
0: 이게 표면적으로는 따뜻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왜곡된 시선을 심어주는 감동 포르노 형태의

0: 소비도 많습니다. 예. 장애인이 밥을 먹거나 길을 걷는 등 어떻게 지극히 평범한 일상을 여기 이거를 뭐 여기 어떻게 슬프거나 장엄하고 웅장한 음악을 깔아서 소품 형태로 유통하는 방식인데 예. 이건 이게 딱 보면은 이게 사지도 없는데 열심히 산다. 뭐 불평하지 마라. 비장애인의 동기부여를 위한 어떤 땔감으로 장애를 소비하는 거예요.
1: 네네.
0: 사는 사람들은 굉장히 힘든데 이거를 의인을 하니까 이게 더 힘든 거죠.
1: 그렇죠.
0: 어떤 동등한 주체가 아니라 동등과 시혜의 대상으로 거두어버리는 또 부작용이 좀 있습니다.
1: 네. 장애와 장애인을 감동을 쥐어짜는 도구로 보는 건데 인격 말살 행위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사례들이 꽤 많이 발생하고 있죠.
0: 이게 사례가 은근히 많더라고요. 해외에서는 발달장애를 가진 인물의 어리숙한 행동만 따로 떼어 스푸징이라는 이름의 조롱밈으로 대거 사용한 적이 있습니다.
1: 예.
0: 정상적이지 않음을 시각적 유희로 소비한 대표적인 사례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일상에서 무심코 쓰는 언어적 오염이 제일 심각한데 무언가를 쉽게 고르지 못할 때 가볍게 쓰는 많은 결정장애.
1: 예.
0: 표현이 대표적이죠. 어떤 무해해 보이지만 무언가 부족하고 또 미숙한 상태를 설명할 때마다
1: 그러니까요.
0: 장애라는 단어를 부정적인 비유로 계속 갖다 씁니다.
1: 예.
0: 이게 또 전형적인 잘못된 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장애를 오직 결점이나 이제 부족함으로만 낙인 찍게 만드는 그 결과를 또 초래를 하기도 합니다.
1: 예, 나 결정장애 있어. 이거 말 나온 김에 이거 이제 순화해가지고 나 결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0: 그렇죠.
1: 이렇게 예. 좀 바꿔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리 재치 있고 훌륭한 창작물이라도 누군가의 아픔을 깎아내며 만든 웃음이라면은 결코 좋은 밈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0: 네, 그렇습니다.
1: 앞으로 밈을 제작하거나 소비할 때 어떤 장애 감수성을 좀 지녀야 할까요?
0: 일단 창작자, 소비자 이 모두 세 가지를 좀 유념했으면 좋겠는데요. 네. 첫 번째는 장애인의 객체가 아닌 주체로 대하고 있는가 봐야 됩니다.
1: 네.
0: 당사자 동의 없이 신체적 특성만 뚝 뛰어내서 웃음거리로 삼는 건 조롱이지만
1: 네.
0: 당사자가 유머의 중심에 서서 편견을 깨보시는 데는 아주 건강한 유머가 되는
1: 네네네.
0: 거죠. 당사자는 활용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는 장애라는 단어를 부족함의 비유로 쓰지 않는 겁니다. 답답하거나 미숙한 상황을 표현할 때 장애라는 말을 쓰지 않는 것만으로도 대중의 무의식적인 편견을 막을 수 있는데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굳이 이거를 장애 상태로 꿀먹은 벙어리라든지 이런 합성어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사용하지 않아야 되는데 아직도 이런 것들을 많이 사용하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해봐야 되겠고요.
1: 예.
0: 세 번째는 동종과 시의 감정 프레임을 좀 경계를 해야 된다. 예. 장애인의 어떤 일상을 특별한 극복 서사로 포장하기보다는요. 우리가 똑같이 살아가는 평범한 이웃의 삶으로
1: 그럼요.
0: 담백하게 바라보는 시선이 필요한데 생각보다 그 인터넷에서 감동 치면은 정말 많아요.
1: 장애인 관련.
0: 예, 이게 앞뒤 자르고 많기 때문에 예. 사람들은 결과만 보지 않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만드시는 분들이 이것이 과연 장애 당사자 입장에서는 감동적이고 벅찬 내용인가 이런 것들을
1: 그러게요.
0: 한번 생각을
1: 네.
0: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1: 네. 혹시 스스로 점검해 볼 수 있는 체크리스트가 있을까요?
0: 네. 콘텐츠를 만들거나 공유하기 전에 딱 네 가지만 좀 자문해 보시면 될 것
1: 예.
0: 같은데요. 첫째는 이 용어가 장애 비하 용어인가 기본적인 용어 체크가 좀 필요하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비하 용어는 기본적으로 사용하지 말아야 되고
1: 예.
0: 아무리 뜻이 좋다고 해도 또 표현하기 좋다고 해서 비하 용어의 사용을 좀 자제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런 용어 같은 경우는 인터넷에 장애 비하 용어 이렇게 치시면 나옵니다.
1: 나오죠, 요즘.
0: 예, 요거 보시면 전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 밈에서 장애라는 요소를 제외하더라도 유머의 맥락이 성립되는
1: 거예요. 아.
0: 예, 밈이 일단은 웃기는 게 많잖아요.
1: 네네네.
0: 그러니까 근데 여기서 장애 빼면 이거 계속 웃길 수 있나? 이것이야말로 장애를 소재를 쓰거나 다른 소재를 사용하더라도 공감하는데 어려움이 없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1: 네.
0: 예. 세 번째는요. 만약 장애인 당사자나 그 가족이 이 밈을 보았을 때 모욕감이 아닌 유쾌한 공감을 할 수 있는가.
1: 예.
0: 이것이 가장 가슴 아픈데 어떤 경우에는 장애인을 위해서 제작한 이런 밈이 오히려 장애인식에 더 부정적인 피해를 주기도 합니다.
1: 의도와 다르게.
0: 예. 예. 왜냐하면 당사자한테 물어보지 않았고 또 밈이라는 게요. 사실 어떤 파급 효과가 있을지 몰라요.
1: 그렇죠. 편견을 네. 오히려 만들 수도 있는 거니까.
0: 그렇습니다. 네 번째는요. 내가 표현한 모습이 특정 장애인 전체에 대한 왜곡된 고정관념을 만들지 않을까 합니다. 이 네 가지만 기억해도 훨씬 안전하고 건강한 이제 소통이 가능할 것 같고요. 그래서 밈을 제작해도 품평이 좀 필요해요.
1: 품평.
0: 예. 예, 이거를 인터넷에 올려서 품평 받지 마시고요. 전문가나 당사자의 어떤 의견을 들어보고 미리, 예. 파급에 대해서 예측해보는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1: 예. 뭐 말씀하셨다시피 밈의 파급력이 워낙에 크다 보니까 거꾸로 이것을 장애인식 개선에 활용해보자 이런 움직임도 있다면서요.
0: 네. 밈이 가진 가장 강력한 무기가 바로 해악과 풍자잖아요. 칼날의 방향을 약자가 아니라 약자를 가로막는 사회적 환경과 평균으로 돌릴 때 정말 이제 훌륭한 밈이 탄생하는데요. 최근에 뭐 각종 인터넷에서 주목받는 장애인 크리에이터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불쌍함의 어떤 프레임을 거부를 하고 네네. 또 비장애인과의 과도한 어떤 그 조심성 이런 것들을 꼬집어요. 우리가 너무 에티켓을 강조하면 네. 다가가기 무섭잖아요. 네, 이런 것들 꼬집는데요. 예. 뭐 예를 들어서 휠체어를 타고 이동을 할 때 마주치는 어떤 턱 없는 계단이라든지 또 작동하지 않는 엘리베이터 같은 어떤 편견의 벽을 뻐있는 코미디 이거를 밈으로 만들어서 소통하는데 이게 의외로 그 특히 청소년들의 장애인식 개선 영상으로 굉장히 활용도가 높습니다. 예, 이게 불편하지 않고 웃으면서 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또 타인의 맥락 없이 소비되는 장애는 차별의 도구가 되지만요. 당사자의 목소리가 담긴 밈은 사회의 어떤 경직된 인식을 깨트리는 가장 강력하고 또 대중적인 무기가 됩니다. 그래서 요즘 장애인 단체라든지 장애계에서도 이 밈을 활용해서 인식 개선 캠페인을 하는 것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1: 네.
0: 예, 밈이 현대에는 어떤 소통의 어떤 최적화 도구인 만큼 또 서로를 연결하고 또 장벽을 허무는 건강한 매개체로 이게 쓰이는 것을 좀 기대해 보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1: 알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김성수의 생각 다파 장애인 먼저 실천운동본부 김성수 사무국장의 도움 말씀이었습니다. 내일은 푸른 하늘은 매일 오후 1시부터 2시까지 그리고 저녁 7시부터 8시까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주파수는 FM 104.9MHz로 들으실 수 있고요. 휴대전화에 KBS 콩 앱을 설치하시면 실시간 방송은 물론 다시 듣기까지 더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신영원이 부르는 개똥벌레 끝곡으로 전해드리면서 저도 인사드리죠. 지금까지 진행의 아나운서 장웅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0: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2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1: KBS 3라디오 2시 뉴스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폐쇄시키한 이란 대통령이 현지시간 17일 종전 양해각서에 서명했다고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이날 소셜미디어 X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의 양해각서에 서명하는 영상을 올렸습니다. 이란 에스마일 바가이 외무부 대변인도 현지시간 18일 이란 국영방송 인터뷰에서 이란과 미국 간의 양해각서 본문은 양측이 서명을 마쳤기 때문에 이제 공식적으로 최종 확정됐다고 말했습니다. 바가이 대변인은 농축 핵물질 처리와 관련해 농축물질의 희석은 새로운 카드가 아니라 지금도 하나의 선택지로 제시되고 있을 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종전 양해각서에 서명한 가운데 이란은 60일간 무료 통항 기간이 끝나면 호르무즈 해협 통과 선박에 다시 요금을 부과할 것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현지 시간 17일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이란 갈리바프 의회 의장은 우리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요금을 당연히 받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공개한 종전 양해각서 전문에도 60일 이후 서비스에 대해서는 오만 및 걸프국들과 협의할 것이라고 명시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유럽 순방을 마무리한 이재명 대통령이 한미 관계는 단단하고 영원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새벽 순방을 마치고 귀국 비행기에 올라 SNS에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만찬을 함께하면서 트럼프 대통령과 약 90분간 한미 평화와 한미 관계를 놓고 속 깊은 이야기를 나누고 많은 진전이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프랑스 에비앙에서 열린 G7 정상회의를 끝으로 유럽 순방을 마치고 오늘 오전 성남 서울공항을 통해 귀국했습니다. 한국은행이 미국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결정과 관련해 주요국 통화정책의 기조전환이 가시화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한국은행 유상대 부총재는 오늘 유럽과 일본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에 이어서 미 연준이 향후 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다며 연준 통화정책 경로와 관련된 불확실성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또 금융 외환시장의 변동성 확대 가능성에 계속 유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달 말 종료되는 화물, 여객 등 경유 유가연동보조금을 9월 말까지 연장하고 지원 대상도 전세버스까지 확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구 부총리는 오늘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국제에너지 생산과 수송 인프라, 물류 공급망이 완전히 정상화되기까지는 시간이 다소 소요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정부는 한시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민생물가 안정을 위해서 가용 수단을 총동원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북교육감 선거 개표 결과 입력 오류를 은폐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오늘 오전 10시부터 전북선관위와 전주시 완산구 선관위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선관위 직원들이 교육감 선거 개표 결과에 오류가 있었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제대로 알리지 않아 선관위원 등의 업무를 방해했는지 여부를 수사 중입니다. 논란이 일자 전북선관위는 설명자료를 내고 담당자가 먼저 착오 입력 의심 사실을 발견해 선관위에 확인을 요청하기도 했다면서 조직적 은폐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북중미 월드컵에 출전한 우리나라 축구대표팀이 우리 시간으로 내일 오전 10시 멕시코와 조별리그 2차전을 치릅니다. 결전을 앞두고 공식 기자회견에 나선 홍명보 감독은 모든 준비를 마쳤다면서 선수들 컨디션도 최상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내일 오전 10시 경기를 앞두고 오전 8시부터 KBS e텔레비전을 통해 생중계합니다. 국방부가 올해 연말 발간되는 2026 국방백서에 북한 정권은 우리 적이라는 표현이 삭제될 수 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서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오늘 북한을 적이라고 규정하지 않는 방향을 검토한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연말에 발간될 새 국방백서에는 북한 정권이 우리 적이라는 표현이 유지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중부지방 가끔 구름이 많겠고 남부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오늘 저녁까지 전국 내륙을 중심으로 소나기 내리는 곳이 많겠습니다. 내일은 오전에 제주도에서 비가 시작돼서 밤에는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주말인 모레까지 남부지방 100mm 이상, 제주는 최대 250mm 이상의 많은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서울지방의 현재 기온은 31도, 습도 45%입니다. 아나운서 김승휘였습니다. KBS 제3라디오 2시 뉴스를 마칩니다. KBS

안녕하세요. 이지연입니다. 바로 일주일 전이네요. 지난주 목요일에 우리나라 축구 대표팀의 월드컵 에이저 리그 1차전을 앞두고 가슴이 참 두근두근했었는데요. 우리나라 축구 대표팀이 첫 단추를 잘 꿰었습니다. 체코를 2-1로 이기면서 승점 3점을 확보했는데요. 그런데도 우리나라는 현재 A조 2위입니다. 같은 날 개막전에서 개최국 멕시코가 남아공을 2-0으로 완파하면서 골 득실에서 우리나라를 앞섰으니까요. 그래서 남은 두 경기에서 승패뿐만 아니라 골 득실 관리도 32강 대진표를 통째로 흔들 변수가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와 멕시코의 A조 2차전은 우리나라 시각으로 내일 오전 10시에 열리게 되는데요. 사실 멕시코는 A조에서 가장 강한 팀이고 FIFA 랭킹도 14위로 25위인 우리나라보다 많이 높죠. 게다가 경기도 멕시코 안방에서 열리기 때문에 멕시코의 압도적인 응원도 극복을 해야 하는데요. 지난 1차전 때도 오전이라서 응원 열기가 좀 덜하면 어떡하나 걱정을 했지만 그래도 국민들이 한마음으로 많이 응원을 해주셨으니까 자 이번에도 대한민국을 하나로 월드컵은 KBS 중계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더욱더 많이 응원해 주시라 믿고요. 우리 선수들 내일 부상 없이 잘 싸워주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출발 멋진 인생 이지연입니다. 오늘은 한국운투협회 황정혜 회장과 함께하는 황정혜 세상복에 이어서 즐거운 세상 박성훈의 노래마당이 펼쳐집니다. 참여하시고 싶은 분들은 지금 전화를 신청하세요. 서울 전화입니다. 368-1040입니다. 6월 18일 목요일 출발 멋진 인생 이지연입니다. 먼저 시니어 뉴스입니다. 정부가 재가 장기요양 어르신의 낙상 사고를 줄이기 위해 주거 환경 개선 지원 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합니다. 지원 대상은 본인이나 가족 소유 주택에 거주하는 장기요양 재가 수급자 가운데 낙상 위험이 높은 어르신 만 명이고 단독, 연립, 다세대주택 거주자가 우선 선정됩니다. 1인당 최대 100만 원 한도에서 안전 손잡이, 문턱 방지 경사로 조명, 교체 등 13종의 품목을 지원받을 수 있고 본인 부담금은 15%입니다.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운영센터 방문이나 우편, 팩스,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합니다.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이 발표한 예비조사에 따르면 90세 이상 노인 118명 가운데 절반 이상이 외로움을 느끼고 있었고 약 25%는 우울감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여성은 남성보다 우울과 영양불량 위험이 더 높았습니다. 전체의 64%는 중간 이상 수준의 신체 기능을 유지했지만 58%가 영양불량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73%는 일상생활에서 최소 한 가지 이상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기준 개인 사업자 332만여 명의 금융기관 대출 규모는 1138조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연체자 수는 줄었지만 채무 불이행자가 떠안은 빚은 37조 8천억 원으로 7.7% 늘었습니다. 특히 60대 이상 고령 자영업자의 대출과 부실이 빠르게 증가했습니다. 이들의 대출 잔액은 406조 원으로 전 연령대 가운데 유일하게 늘었고 채무 불이행 규모도 19.5% 급증했습니다. 오늘의 시니어 뉴스였습니다. 오늘 첫 곡은 DNA 2026 북중미 월드컵 주제가를 준비했는데요. 안드레아 보첼리, 데이비드 게타, 이제 메건디 스텔리언의 노래입니다.

0: 여러분은 지금 출발 멋진 인생 이지연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1: 황정의 세상 보기 시간입니다. 노인복지 정보 그리고 정책 등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인데요. 오늘도 한국은퇴협회 황정의 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2: 안녕하세요.
1: 오늘은 어떤 얘기 나눠볼까요?
2: 네, 지난 월요일 6월 15일은 UN과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노인학대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노인학대 방지를 목적으로 2006년에 제정한 세계노인학대 인식의 날이었습니다.
1: 네.
2: 우리나라도 노인복지법에 따라서 2017년부터 6월 15일을 법정기념일 노인학대 예방의 날로 지정해서 노인인권보호와 학대 예방에 대한 국민적인 인식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1: 네, 벌써 올해가 10번째였어요. 올해도 우리 사회의 노인인권 존중 의식과 노인학대 예방에 대한 인식을 많이 상기시켰기를 바랍니다.
2: 네, 그렇습니다.

0: 이 노인 학대라는 건 노인을 몹시 괴롭히거나 또 가혹하게 대우함 또는 그런 대우라고 하죠.
1: 네.
0: 고령화 진행 속도가 빠르고 노인 인구가 늘어가는 가운데 노인을 향한 학대와 차별은 더 이상 개인적인 문제로 은폐될 문제가 아니라 점차 사회적 책임의 영역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1: 네, 특히 초고령 사회가 되면서 노인 학대 문제는 점점 큰 사회 문제가 되고 있어요.
0: 그럼요. 유엔에서도 노인학대는 단지 일부 개인이나 한 지역의 문제가 아닌 사회 전체의 문제로 인식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광범위하게 발생하는 중대한 인권 침해라는 점에서 이 국제사회가 공동의 대응을 촉진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세계 노인학대 인식의 날을 제정한 것이죠.
1: 네. 누구나 다 노인이 된다는 점에서 노인학대 문제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우리 모두가 함께 생각을 해봐야 할 문제거든요.
0: 네. 특히 유엔은요. 노인학대의 대부분이 드러나지 않는 가운데 침묵 속에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노인에 대한 인권 감수성을 높이는 것과 함께 인식의 전환이 시급하다고 지적을 합니다.
1: 네.
0: 그래서 이날을 기점으로 전 세계는 노인의 존엄과 권리를 되새기고 제도적, 사회적 예방 체계를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1: 네, 실제 우리 사회에서 노인 학대 신고 건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죠.
0: 네, 그렇습니다. 이 노인 학대 예방의 날을 맞아서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5년 노인 학대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요, 지난해 전국 노인 보호 전문 기관에 접수된 이 노인 학대 신고는 전년 대비 16.8%가 늘었고요. 3년 전인 2002년에 비해서는 3년 사이에 35.9%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1: 네, 3년 전인 2022년에 비해서.
0: 네, 2020년.
1: 그렇죠? 네. 우리나라에서는 언제부터 노인 학대가 사회적 문제로 두드러지게 됐나요?
0: 우리 사회는 2000년대 초반 노인 인구 비율의 증가와 함께 노인 학대 문제가 급증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당시에는 아직 노인 학대에 대한 사회적인 공감 때가 형성되어 있지는 않았습니다.
1: 네네.
0: 그러다가 2003년 공식 접수된 노인 학대 사례만 약 900여 건을 넘기면서 사회 문제로서 사람들의 관심이 쏠리게 됩니다.
1: 네, 그러면은 2003년부터 노인 학대 관련 통계가 시작이 됐나요?
0: 네, 2000년 당시에는요 공식적인 국가 차원의 노인 학대 실태 조사나 전국적인 전문 보호 기관 통계가 체계적으로 구축되어 있지는 않았습니다.
1: 네.
0: 2003년 당시에도 노인 학대 관련 통계 자료와 인권 실태 조사 결과는요 국가인권위원회 자료에 있습니다.
1: 네.
0: 그러다 점차 사회적 제도적 대응의 필요성이 제기가 되죠.
1: 네.
0: 그래서 이후 노인복지법이 개정되었고 2005년에 이르러서야 이 법적인 근거가 마련이 돼서 국가 차원의 노인학대 전담기관인 노인보호전문기관이 전국적으로 설치가 됩니다.
1: 네.
0: 노인 학대 현황에 대한 통계 연혁을 보면요, 통계 자료의 최초 개발과 작성은 2005년이 되어서야 공식적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1: 네. 그런데 가정 안에서의 노인 학대가 늘고 있죠?
0: 네. 노인 학대 현황 보고서에 의하면 학대의 유형은 신체적인 폭력보다는 정서적인 학대가 거의 3배 가까이나 많다고 합니다.
1: 네.
0: 이어서 방임, 경제적 착취와 같은 보이지 않는 형태 순이라는데요.
1: 네네.
0: 가해자는 배우자나 자녀 등 가장 가까운 가족이고 장소는 가정 내의 학대가 10중 8을 넘겨서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합니다.
1: 네네.
0: 또한 재학대의 건수도 전체 학대 사례의 10%를 넘기면서 지속적인 학대도 적지 않다고 하네요.
1: 네.
0: 게다가 노인 학대 가해자 중 거의 대부분이 자녀와 배우자 등 가족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실제로 신고 접수된 사례는 매우 적은 실정이라고 합니다.
1: 네. 노인들이 학대가 반복되는 고통에 처해 있는 경우도 많군요.
0: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이 통계로 드러난 수치는 빙산의 일각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1: 네.
0: 정작 통계 너머의 침묵이 더 큰 문제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1: 네네.
0: 특히 요양병원이나 요양원, 정신요양원 등 이 노인시설의 폐쇄적인 공간에서는

0: 사대 사실 자체가 외부에 알려지기 어렵다는 게 현실입니다.
1: 네네.
0: 실제로 각종 시설 내에서 일어나는 학대나 인권 침해는 피해자가 말하기도 힘들죠. 또 말할 수 없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1: 네네.
0: 게다가 가족들의 접근도 어렵다 보니 신고나 증거 수집은 극히 일부분이라고 봅니다.
1: 네.
0: 결국 방치되고 은폐되기 쉬운 것이라는 점에서 참 심각한 문제입니다.
1: 네네.
0: 현실적으로 우리 사회의 노인학대가 어떤 식으로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 또한 얼마나 만연되어 있는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실정을 외면하고 있는 듯합니다.
1: 네네. 무엇보다 우리 사회에 노인학대가 이렇게 늘어가는 것이 안타까워요.
0: 그렇습니다. 노인학대는요. 지금도 끊임없이 가정이나 시설의 문 뒤에서 남모르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1: 네.
0: 보호를 한다는 명목으로 노인 존중이나 권리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1: 네, 네.
0: 노인 학대를 예방하려면요. 우선 노인을 돌본다 이런 복지만의 관점으로부터 인권의 관점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1: 네.
0: 노인 학대 예방의 날을 보냈는데도 우리 대부분은요 여전히 무관심하고 문제 인식이 희박해 보입니다.
1: 네.
0: 무엇보다 정서적인 학대 비중이 큰데다가 학대 사실의 방치 은폐가 쉬워서 전 사회적인 노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1: 네, 네. 노인 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0: 그럼요. 노인 학대를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 사회는 다양한 노력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1: 네.
0: 국가 차원에서는 보건복지부 와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이 노인학대 예방 교육을 법정인 의무로 지정하고 있고 각 요양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연 4시간 이상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 네네.
0: 또한 노인학대 전담 인력, 노인보호 전문 요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1: 네.
0: 그리고 각 지자체 단위에서도요, 노인학대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전담 조직과 지역보건소, 노인복지관 등을 연계해서 이 조기 발견 시스템 구축을 점차로 확대 중이라고 합니다.
1: 네네.
0: 더불어서요, 노인학대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을 개선하고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한 교육과 캠페인도 필요합니다.
1: 네, 네. 노인 학대는 누가 신고할 수 있고 신고는 또 어떻게 하면 되나요?
0: 노인 학대는요 누구나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고자 모두는 그 신분이 법적으로 보호가 됩니다.
1: 네, 네.
0: 그래서 노인 학대를 알게 되거나 의심되는 경우 우선 24시간 노인 학대 신고 상담 전화 1577-1389 1577-1389를 통한 접수를 권합니다.
1: 네.
0: 그리고 보건복지 콜센터 129나 노인보호전문기관 또한 수사기관 112에 의한 접수를 하셔도 됩니다.
1: 네, 네.
0: 온라인으로는요 앱스토어에서 노인학대 신고앱 나비새김 이렇게 네임이 이름이 주어졌습니다.
1: 네, 네.
0: 그래서 이 나비새김 노인지킴이를 다운받아서 신고를 하셔도 됩니다.
1: 네, 네.
0: 우리 모두의 작은 관심과 행동이 이 우리 사회의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1: 네.
0: 특히 노인학대 예방 문제는요. 내가 먼저 주위의 모든 사람들, 모든 노인들에 대한 관심을 가진 것 바로 그 부분이 시작입니다.
1: 네, 네. 우리 모두 함께 노력을 해서 어르신들이 존엄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일에 더욱 관심을 기울여야 되겠습니다. 황정의 세상 보기 오늘은 노인학대에 대한 얘기 나눠봤습니다. 한국은퇴대표의 황정의 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0: 고맙습니다.
1: 이어진 노래 윤수일이에요. 아파트.

FM 104.9MHz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 출발 멋진 인생 이전입니다. 듣고 계신데요. 오늘 즐거운 세상 박성훈의 노래마당 방송되는 날이죠. 참여하고 싶은 분들은 지금 신청하시면 됩니다. 장원에 뽑히신 분에게 참자연 영농조합법인에서 천연 벌꿀로 만든 자연송이 꿀차를 보내드립니다. 신청 전화는 서울 368-1040이고요. 인터넷으로 신청하실 때는 주소창에 출발 멋진 인생 이지연입니다. 이렇게 치시면 바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전시회 선물이 있는데요. 전희수 작가의 최근 작품을 포함해 원화 60여 점과 페어링 텍스트를 감상할 수 있는 소중한 사람에게 전희수 특별전 인 고향에 초대합니다. 고향 어울림놀이 어울림미술관에서 열리고요. 7월 1일부터 8월 30일까지 원하시는 날짜에 안내 문자 확인 후에 관람이 가능합니다. 모두 7분에게 두 장씩 드리니까 원하시면 지금 전화주세요. 서울 368-1040입니다.

즐거운 세상 박성훈의 노래마당. 네, 오늘 두 분 반팔 차림으로 시원하게 오셨습니다.

0: 자,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도 푸르름으로 그늘을 만들어주시는 가로수 같은 분입니다. 우리들의 노래지도 선생님,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고 계시는 국민 작곡가 박성훈 씨입니다.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박성훈입니다.
0: 왜 웃으세요?
1: 제 국민 작곡가 얘기는 안 해주시면 좋겠어요.
0: 네, 왜 이렇게 웃으세요? 앞에서 지금 최지혁 씨가 어느 부분에서 웃고 계신 거예요, 지금? 아, 네, 가로수 같다고 한 데서 해서. 예. 어.
1: 아니, 제 남방 아니, 그림이.
2: 나뭇잎이 그려져 있어가지고.
0: 그러니까요. 네, 네. 자, 이분은 노래마당 반주를 맡아주신 든든한 기둥이십니다. 이 시간 참여하시는 애청자들이 모두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은근한 멋쟁이 최지혁 씨. 어서 오세요.
2: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최지혁입니다.
1: 오늘은 멀훈아라는 단어가 빠졌네요.
0: 어, 멀훈아 안 하기로 했어요.
1: 왜?
0: 아니, 조금 이제 멀훈하고 달라지는 것 같아요. 멀훈아가 가까운 훈아를 좀 하려고 지금 멘트를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앞에서도 월드컵 얘기했지만 이번 월드컵 경기는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전에 중계되다 보니까 직장에 계신 분들도 그렇고 온전히 응원하기가 쉽지가 않긴 한데요. 그래도 저번에 체코전 때도 다들 열심히 응원하셨고 결과가 좋았잖아요. 박성훈 씨 체코전 보셨어요?
1: 예. 네, 네. 아니, 그렇게 우리가 힘을 모아서 응원을 해줘야 네, 그 네. 기가 딱 전달돼가지고 맞아요. 내일도 아마 네. 이길 겁니다.
0: 최지혁 씨 응원하셨어요?
2: 아, 저는 재방송 봤습니다.
0: 아, 재방송 보셨어요. 네. 재방송 봐도 또 응원하게 되죠, 당연히. 내일 우리나라 축구 대표팀이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전 10시에 멕시코와 월드컵 A조 리그 2차전을 치르게 되는데요. 야, 이거 멕시코 응원이 다른 경기장에서도 유명한데 자기는 나라가 얼마나 시끄러울까요? 그래서 전문가들은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선수들이 귀를 어떻게 막고 뛸 수는 없을지 모르겠다고. 너무 시끄럽고 같다고.
1: 홈 그라운드니까 그러니까. 이점이 있겠죠.
0: 이점이 있겠죠.
1: 우리 또 이제 2002년도에 뭐 전혀 없었다고 얘기를 못하겠죠. 우리 네네. 홈링이니까.
0: 그렇죠. 아, 그러긴 해도 요즘 또 멕시코 국민들이 우리나라를 워낙 좋아해서 우리나라 조금 응원해 주시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살짝 해보기는 되는데 대한민국을 하나로 월드컵은 KBS 중계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우리 태극 전사들 열심히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미리 응원 박수 한번 쳐볼까요? 어,
1: 짝짝짝. 네.
0: 대한민국. 아, 역시 작곡가.
1: 연습 안 했는데 딱 되네. 네, 짝짝짝짝.
0: 워낙 음감들이 뛰어나신 분들이니까. 근데 음감 뛰어나지 않아도 이건 결코 잊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자, 즐거운 세상 박성훈의 노래마당에 참여하고 싶은 분들도 대한민국 짝짝짝짝짝 한번 하시면서 망설이지 말고 또 전화로 신청도 해주세요. 참여 신청 전화번호는 서울 368-1040입니다. 오늘 첫 번째 참가자 모셔보겠습니다. 서울 강서구에 사시는 79세 이용선님 안녕하세요.
3: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네, 네. 대한민국. 세 번이 아니고 짝짝짝짝 해야죠. 실제 근데 지금 수화기를 들고 계시니까 박수는 못 치시고.
1: 네. 아, 입으로 하시면 되잖아요. 입으로 하셨잖아요.
0: 네. 꼭 보셔야 되겠죠. 내일 경기도. 네.
3: 예, 예.
0: 우리 이용선님은 요즘 그렇게 집에만 안 계시고 자꾸 여기저기 돌아다니신다고 소문이 났더라고요.
3: 예, 가끔 바람 쐬러 나갑니다.
0: 바람 쐬러 어디로 가세요?
3: 가끔 놀이교실을 한 번씩 가고.
0: 아, 네.
3: 또 이제, 여기, 마을 뒷산에 봉제산이라고 있어요. 그 산에도 가끔 한 번씩 가고. 그래요.
0: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봉제산 가끔 가거든요. 어, 예. 근데 가서 못 만나뵙네요. 그 산에 누구랑 같이 가세요?
3: 아이고, 저 혼자 다닙니다, 그냥. 어, 정보 없이.
0: 왜 심심하시잖아요?
3: 친구를 못 사겨서요.
0: 오, 거기 그 봉제산 꼭대기쯤 가면은 어르신들 장기도 드실 수 있고 운동기구도 예, 예. 있고 그러잖아요.
3: 네, 예, 그거가 먼저 커피도 한잔하고.
0: 커피도, 커피 파시는 분도 계시고. 예. 거기서 친구 사귈 수도 있잖아요. 매일 나가시면은.
3: 아이고, 용기가 부족해서요.
0: 아, 우리 이제 흔한 표현으로 숫기가 없다 그런 말씀 하시는데.
3: 예, 예.
0: 아, 그럼 평소에 이제 말수도 적으시고.
3: 예.
0: 그 우리 작가하고 말씀 나누실 때 내가 말수도 적고 입담도 부족한 데다가 술을 마시지 못하니까 사람 사귀기가 어려워요. 그러셨다면서요.
3: 예, 예, 그렇습니다.
0: 그러면은 경로당이나 복지관도 안 가세요?
3: 근데 저 아직까지는 갈 마음이 안 들더라고요.
0: 오, 왜 가기가 싫으세요? 가시면 많이들 네, 계시니까 네. 금방 친해지실 텐데요.
3: 아, 거기도 저 혼자 가려니까 용기가 부족해서요.
0: 아, 그러세요? 네. 아니 그래도 친한 네. 벗이 있으면 세상 돌아가는 얘기도 하시고 커피도 혼자 마시면 쓸쓸하지만 친구하고 같이 옆에서 마시면은 훨씬 더 맛도 좋고 그러실 텐데. 아, 가족은 어떻게 되세요?
3: 저 부인하고 둘이 있습니다.
0: 어, 그러세요? 그럼 예. 집에서도 별 대화가 없으세요?
3: 예예 예, 예.
0: 아이고 그러면 아무도 말씀도 안 하시고 그냥 식사만 하시고 텔레비전만 보시고.
3: 예, 저 그분하고 이제 마누라고 저하고는 취미가 달라서.
0: 아, 그분하고는 취미가 달라서. 아니 그러면 부인께서는 어떤 취미를 갖고 계세요?
3: 요즘 그 운동한다고 헬스장에 나가고 있어요.
0: 아, 그러면 운동도 같이 가셔서 그럼 훨씬 더 건강도 좋아질 텐데. 그래도 이제 노래 교실은 가끔 가신다고 하니까 그나마 다행이셔요. 네, 노래를 좋아하시나 봐요. 오늘 도미의 비의 탱고 부르신다고 했는데 네, 힘껏 한번 불러보세요.
3: 예, 알겠습니다.
0: 네, 강서구의 79세 이용선 님입니다.

0: 가만히 불러보고는 사랑의 태행고.
1: 와, 예.
2: 이용선 선생님.
0: 예.
2: 이 탱고 리듬을 노래하시는 분은 다 멋쟁이 분들이에요. 근데 아무나 못해요. 탱고가 어려워요.
1: 그 리듬이. 네.
2: 다 춤이 자꾸 연상이 되고, 네. 우리 연회장에서 네. 춤추는 연상이 되는데, 목소리도 개성이 있고, 노래를 제대로 잘 배우셨습니다. 듣는 사람, 그리고 약간 고음에 가면 음이 끊어질라 하는데, 사람들이 이제 그 마음이 아우, 저 올라가야 되는데 하고 이제 막 속 마음속으로 응원을 해 주시거든요. 그게 쉽게 예, 예. 올라가면 재미가 없거든요. 얄미운데 막 간들간들 하니까 그런 또 묘한 매력이 있네요.
0: 아, 제가 고음이 좀 약해요.
2: 그래도 자꾸 연습하면 좋습니다. 지금 예, 예. 이 노래, 이런 노래 자주 부르시고
0: 예, 예.
2: 그 조금 고음만 잘 이렇게 넘어가면은 정말 예. 프로에 멋지 않을 것 같습니다.
0: 예, 자, 감사합니다.
2: 잘 들었습니다.
1: 네,
0: 예,
1: 네,
0: 감사합니다.
1: 저는 이 노래 들으면서 옛날에 그렇게 우스갯소리 했잖아요. 비의 온도는 몇 도냐?
2: 아니, 비의 온도가 비가 몇 도야 오냐 그랬어요, 사람들이.
1: 그렇게 하셨어요.
2: 비가 오면 몇, 우리는 또 비가 못 뛰 뭐 뭐 네. 이러면 5도에 비가 오는 거야.
1: 우리는 비의 온도는 몇 도냐? 5도다. 그래서 아주 오래된 노래잖아요, 이 노래가.
2: 네, 그럼요.
1: SP판으로 나왔던
2: 그렇죠.
1: 거 아니에요?
2: 예, 오래됐습니다.
1: 그런 기억이 나거든요. 예. 집에서 축은기 막 돌리면 예. 언니 둘이 서로 탱고를 추었던 아주 어릴 적에. 정말.
2: 그렇죠.
1: 그 기억이 나요.
2: 안고 참.
1: 네, 네. 진짜 오래된 노래죠. 잘 들었습니다. 자, 이제 전북 전주로 가보겠습니다. 69세 정보심님, 안녕하세요.
3: 네, 안녕하세요.
1: 아유, 반갑습니다.
3: 네.
1: 오늘 전주는 날씨가 어떤가요?
3: 아, 오전에는 조금 비가 왔는데 지금은 날씨가 괜찮습니다.
1: 아, 그렇군요.
3: 네.
1: 아이고, 어제도 더웠는데 전주도 더웠죠.
3: 네.
1: 네, 네. 우리 정보심님은 요즘 네. 뭐 하면서 지내세요?
3: 아, 요즘은 뭐 이제 직장 다닐 나이도 아니고 그래서
1: 네.
3: 아들네 집에 딸내미 좀 봐주고 학원 갔다 오면은
1: 네.
3: 같이 놀아도 주고 네. 그러고 소일하고 있습니다.
1: 아, 그러세요. 지금 손녀 돌봐준다는 말씀하셨는데
3: 네네네네네.
1: 근데 69세 그럼 첫 손녀를 언제 몇 살에 보셨어요?
3: 그 위에 애가 하나 있는데
1: 네.
3: 네, 지금 걔는 이제 국민학교 1학년이고 아, 4학년짜리가 하나 또 있어요.
1: 어, 그렇군요.
3: 네.
1: 그러면은 일찍 할머니가 되셨네요. 할머니 소리 이제는 좀 익숙해지셨겠어요?
3: 네, 그럼요.
1: 네, 네. 처음에는 어색하잖아요.
3: 네.
1: 손녀가 할머니하고 부르는데 나 부르는 거 맞나? 어색하잖아요. 근데 이제는 정말 아이가 학교에서 돌아오면 밥 챙겨 먹이고 학원도 데려다 주고 아이가 정말 그 자체가 또 행복이잖아요.
3: 네, 그럼요.
1: 네, 그럼 손녀하고 얘기 많이 나누고 그러세요?
3: 네, 손녀 네. 딸내미랑 뭐 같이 그림도 그려달라고 하고 같이 오. 놀기도 하고 그래요.
1: 오, 네, 네. 아유, 그럼 정말 동심으로 돌아가시겠어요.
3: 네.
1: 같이 그림 그리면서.
3: 네.
1: 그러면은 운동이라든가 이런 거 따로 건강 관리는 안 하세요?
3: 근데 그게 좀 습관이 안 돼서 게을러서 그런지 잘 뭐 따로 하는 건 없고요. 그냥 네. 동네 한 바퀴 돌고 다니기는 하는데 그 네. 외에 특별한 운동은 안 하고 있어요.
1: 그러세요?
3: 네. 네.
1: 그러면은 손녀가 학교에서 학원에서 있을 때 그 시간에 운동하시면 되겠네요.
3: 네, 그런 시간에 조금씩 그냥.
1: 네. 그러니까 69세니까 아직은 내가 젊어. 아직 나 그렇게 뭐 아등바등 운동할 필요 없어. 그런 생각이 드시나 보죠?
3: 습관이 안 돼서 그런 거죠.
1: 습관이?
3: 운동은 꼭 해야 되는데.
1: 네.
3: 아, 예, 그게 습관이 안 돼서 그런 것 같아요.
1: 네, 네. 이제 습관 들이면 또 운동도 인이 베긴다고 하잖아요. 습관이 되면 네. 훨씬 또 안 하면 또 이상하다고 하잖아요.
3: 그러니까요.
1: 네. 오늘 노래를 제가 좋아하는 네. 노래를 부르신다고 했어요. 이미자 씨 아씨 부르신다면서요.
3: 네, 네, 네.
1: 이 노래 언제 배우셨어요?
3: 따로 배운 건 없고요.
1: 네.
3: 그냥 어려서부터 좀 많이 들어봤던 노래여서.
1: 네.
3: 좀 익숙해서 불러볼까 그러고 제가 신청을 했어요.
1: 잘하셨어요. 네, 그냥 편안하게 부르시면 됩니다. 네,
3: 감사합니다.
1: 반주 시작할게요.
3: 네,
1: 네, 전북 전주의 69세 정보심님입니다.

0: 정보신님.
1: 네.
0: 아니 목소리가 이렇게 고울 수가 있나요?
1: 감사합니다.
0: 그 노래도 네. 이 아씨 노래하고 목소리하고 정말 잘 맞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잘,
0: 좋은 노래를 선곡하셨고 네. 좀 아쉬운 게 이게 전반부에 목소리가 들리다 안 들리다 이래가지고 듣는 사람이 답답했어요. 노래를 아니, 잘했는데도 안 들리니까 듣는 사람이 답답하니까 손해볼 수가 있어요.
1: 아.
0: 그리고 이제 조금 아쉬운 게 노래를 정말 잘하는데 그 고음에 가서는 더 힘을 줘가지고 쉽게 올라가야 되는데 음정이 네. 안 올라가고 그냥 올라가다가 오르막에 이제
1: 네.
0: 그 우리가 산에 올라가면 8부 능선 갖다가 내려와 버리는 거예요. 9부 능선 안에서. 그 네. 정상을 탁 올라가야 되는데 그런 게 좀 아쉬운데 전체적으로 봐서는 노래를 잘 하시는 분입니다. 잘 하시는 분인데 오늘 조금 아쉬운 게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앞부분이 네. 목소리가 자꾸 이 뭐 어떤 전화기 상의 문제인지는 모르지만 조금 아쉬웠습니다.
1: 제가 이제 경험이 없다 보니까 네. 전화기를 바로 붙이는 거를 제가 아,
2: 그러니까 아, 예. 노래하실 때
0: 노래하실 때는 항상 네. 한 5cm에서 10cm 정도로 네, 네, 띄워가지고 노래 네. 잘 들어오는데
1: 네, 그런 게 조금 처음이어서
0: 네. 네. 아유, 노래 자체는 뭐 흠잡을 데가 없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잘 들었습니다.
2: 잘하셨어요.
1: 네, 감사합니다. 네, 네.
2: 가끔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제. 뭐 핸드폰이 됐던 집에 있는 전화기가 됐던 그 전화기를 일정한 거리에서 노래를 하셔야 돼요. 이거를 뒤로 잠깐 기분이 날 때 그리고 평소에 마이크 가지고 좀 멀리 에이. 자기가 소리가 클 때 멀리 뒤로 떼어놓잖아요. 그러면 이제 잘 안 들리는 에이, 경우가 그렇죠. 있거든요. 예. 그런 걸 참고로 해서 잘 마이크를 잘 쓰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화기를 잘 쓰셔야 되는 거죠. 자 이제 오늘 마지막 분은 서울 은평구에 사시는 71세 정판순님입니다. 모셔보겠습니다. 정판순님 안녕하세요.
3: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 아유, 반갑습니다.
3: 어머, 선생님 네. 텔레비에서 많이 뵙는데 아이고, 너무 반갑습니다.
2: 반갑습니다. 네, 네네. 장민의 조약돌 사랑 부르신다고 했죠.
3: 네네네.
2: 좋은 노래 부르셨어요.
3: 모르겠습니다. 이제 근데 잘 해야지.
2: 그 저기 은평구에 소문이 쫙 났더라고요. 정판수님이 매일 사물놀이 장구를 배우신다고 우와. 치신다고.
0: 정말 좋은 취미를 가지셨네요.
2: 그러니까 네네, 요일별로 또 다른 요일별로 다른 것도 치신다면서요.
3: 네네.
2: 네. 화요일은?
3: 화요일은 사물.
2: 네. 수요일은? 네.
3: 수요일은 트로트 장구.
2: 트로트 장구. 목요일은?
3: 목요일은 진도북이요.
2: 북을 치시고.
3: 네.
2: 금요일은 또 뭐 하세요?
3: 금요일은 사교하고 참여 댄스요.
2: 복지관에서 사교 댄스와 참여
3: 네네,
2: 댄스.
3: 복지관에서.
2: 네. 거기다가 또 일주일에 세 번은 오전에는 한국무용을 또 배우신다고요.
3: 네네네.
2: 아이고, 아니 식사는 제대로 하시고 하는가 모르겠어요. 워낙 바쁘시겠어요.
3: 그럴 때는 식사를 많이 걸러요.
2: 그러시죠.
3: 바쁘게 쫓아 오전 오후로 쫓아다니니까.
2: 그러니까.
3: 네. 그러니까. 너무 좋아하니까요.
2: 아, 근데 네. 그 좋은 네. 그 많은 취미 활동을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어요?
3: 아, 제가 이제 한 15년 전에
2: 네.
3: 저희 이제 아저씨가 돌아가셨어요.
2: 오, 네.
3: 그러기 전에는 제가 집 밖에도 못 나갔거든요.
2: 네, 네.
3: 그러다가 이제 돌아가시고 나니까 뭔가 막 해야 되겠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고
2: 네, 네.
3: 막 어떻게 마음을 잡을 수가 없어요.
2: 오, 네, 네.
3: 그래가지고 어쩌다가 이제 그 동네 노래교실을 다니게 됐어요.
2: 아, 잘하셨어요.
3: 예, 예, 예. 네. 그러자 이제 뭐 하나 둘 이제 여기서 소문 듣고 저기서 소문 듣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냥 그렇게 다녀요.
2: 그렇게 이것저것 그러니까 장구도 배우고 북도 치고 네. 사교 댄스도 배우고 한국무용까지.
3: 네네.
2: 그러니까 50대 56세 때 혼자 되셨어요. 지금 얼른 계산해 보니까.
3: 예예예. 네.
2: 근데 그렇게 그때 이렇게 취미생활 시작하신 게 정말 잘하신 거예요.
3: 모르겠어요.
2: 그러니까 이제 70이 막 넘기셨는데
3: 네.
2: 앞으로 더 또 배우고 싶은 건 없으세요?
3: 저요?
2: 네.
3: 근데 몸이 말을 안 들어요.
2: 아, 네네.
3: 어깨 회전근개가 다 나가고.
2: 아이고, 너무 열심히 네. 하셨군요.
3: 아니, 시골에서 너무 밤낮으로 회사 다니면서 농사를 좀 많이 지었어요.
2: 아.
3: 아저씨는 많이 아프시고.
2: 네.
3: 그래가지고 이제 몸이 좀 많이 상했어요.
2: 네네. 그러면은 정말 장구도 살살 치셔야 되겠어요.
3: 네.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막 그 끼가 있으니까 막 끼를 발산을 못해가지고 그냥 신나는 대로 예. 네.
2: 맞아요.
3: 그렇게 예 하고 있어요.
2: 우리 권은정 작가는 그 드럼을 배우거든요. 아, 예. 평소에는 네. 정말 순해요. 얼마나 말도 없고 순한데 드럼만 잡으면 예. 신이 나면은 막 치게 된대요.
3: 예, 예, 예.
2: 이 악기라는 게 악기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3: 아, 예, 예.
2: 또 그렇게 안 치면 또 신이 안 나잖아요.
3: 예.
2: 이제 살살
3: 이제 색소폰 하다가 오. 조금 이제 몸이 이렇게 이제 목이 안 좋아가지고
2: 네.
3: 예, 그걸 조금 쉬고 있어요.
2: 아, 그럼 이제 회전 근게 그 큰 지장 없는 취미로 살살 돌려서 네네, 그래도 네네. 하루가 무리하지 않게 그렇게 또 보내셔야죠.
3: 네.
2: 네. 네. 자, 그럼 반주 시작하니까 잘 불러보세요.
3: 네. 네.
2: 은평구의 70세 정황순 님입니다.

0: 정탐선님.
1: 네.
0: 목소리가 이렇게 예쁘고 귀에 쏙 들어옵니다.
1: 아, 아주. 그러셔요?
0: 와, 저,
1: 네, 노래를. 떨려가지고. 네, 예.
0: 아니, 하나도 안 떠신 것 같은데, 음살이신 것 같아요.
1: 그러세요?
0: 이 목소리가 너무 좋고요. 이 들어오면 네. 목소리가 더 좋으면은 다른 거 들을 네. 게 없습니다. 막 좋잖아요. 그런데 좀 아쉬운 게 너무 그 신경 쓰고 긴장을 좀 하긴 하셨나 봐.
1: 네, 긴장 엄청 했어요.
0: 전반부에는 리듬이 네. 좀 미리 왔다 갔다 목소리가 반주에서 왔다 갔다 했었어요. 그런데 중반부부터는 딱 정확하게 들어갔는데 이제 긴장이 좀 풀리니까 쫙쫙 맞아 들어갔는데 앞부분이 아. 조금 그런데 아쉬웠지만은 원체 목소리가 좋으시니까 제가 들어도 아 이런 목소리 듣고 있으면 기분이 괜히 좋아질 것 같습니다.
1: 아유 감사합니다.
2: 네네 이렇게
0: 노래 잘하셨습니다.
2: 꾸준히 취미 활동 하시면서 건강하게 지내시기 바랍니다.
1: 네 네네. 감사합니다.
2: 네 은평구의 71세 정판수님의 노래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 맨 먼저 강서구의 79세 이용선님 또 전북 전주의 69세 정보심님 그리고 마지막에 은평구의 71세 정판수님 세 분이 노래하셨는데 여러분은 어느 분에게 장원상을 주고 싶으세요? 심사하시는 동안에 제가 제일 이분의 작곡 가운데 이 노래 제일 좋아해요. 박성훈 씨라는 분이 작곡하신 노래입니다. 나훈아의 고장난 벽시계.

0: 오늘의 장원 발표가 있겠습니다. 네,
1: 다들 잘하셨는데 네. 그중에서 완성도가 제일 좋은 분입니다. 네. 비의 탱고를 노래하신 이용선님을 뽑았습니다.
0: 네, 축하합니다. 오늘 맨 먼저 노래하신 이용선님 장원 되셨어요. 참자연영농조합법인에서 천연벌꿀로 만든 자연송이 꿀차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분 모두에게 출연료도 보내드리겠습니다. 박성호님, 최주영님은 다음 주에 모실게요.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0: 신성민의 부모님의 지팡이 끝 노래 들려드리고요. 저는 내일 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0: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3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안녕하십니까. 세월 따라 노래 따라 원석현입니다. 심리학에 바람직한 어려움이란 말이 있습니다. 어떤 일이든 진정 내 것이 되려면 그에 걸맞은 어려움을 먼저 통과해야 한다는 이야기지요. 처음 자전거를 배울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몇 번이고 넘어지고 무릎이 깨져가며 한 번 성공하기만 하면 평생 동안 몸이 기억합니다. 지나온 세월을 되짚어봐도 지금의 나를 만든 것은 하나같이 쉽지 않은 순간들이었습니다. 학업, 취업, 출산과 육아, 가족 부양, 직장에서의 생존까지 그 모든 어려운 순간들을 이겨내며 삶의 방향을 바람직하게 끌고 왔을 겁니다. 혹시 요즘 왜 이렇게 일이 꼬일까, 내 맘대로 되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 드신다면 또 한 번 바람직한 어려움을 겪고 있구나 라고 생각해 보시죠. 양희은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새노야 새노야.

네, 이정현 작가의 수필 굴동품 가운데서 일부를 발췌해 소개합니다. 결혼하고 처음 남편과 크게 다툰 것은 커다란 함지박 때문이었다. 가로 80cm, 세로 50cm쯤 되는 큰 것이었다. 시골집에서 대를 물렸었던 재래식 다리미, 도자기 차주전자, 호롱, 어머니의 비녀, 반지, 화롯불 쏘시개, 놋국자 등의 물건을 이 함지박 속에 넣고 두꺼운 유리를 덮어 탁자가 없어 허전하고 불편하던 소파 앞에 놓았다. 그곳에 작은 화분까지 하나 넣었더니 차를 놓아도 좋을 만큼 근사한 탁자가 되었다. 하지만 예쁜 잔에 차를 마시면 좋겠다며 설레어 하던 내 기대와 달리 퇴근한 남편의 표정은 싸늘했다. 이젠 더는 못 참는다며 당장 이 신혼집에 안 어울리는 물건을 치워버리라는 것이었다. 남편이 기겁한 물건은 또 있었다. 내가 우연히 얻어 애지중지하던 낡은 전통 홀예복 상자였다. 호기심에 상자를 열어본 남편은 세월에 바스라진 옛사람의 긴 머리채를 보고 혼비백산했던 것이다. 결국 나는 섭섭함을 누르고 물건들을 구석진 곳으로 밀쳐두었다. 그러면서도 남편이 언제 몰래 내다버릴까 조마조마해서 이거 시가로 수천만 원은 되는 거니 함부로 버리지 마요 하고 단단히 엄포를 놓았다. 물론 그 물건들의 진짜 시세는 알아본 적도 없다. 요즘은 멀쩡한 새 가구들도 쉽게 길거리에 버려진다. 하지만 나는 처녀 때 쓰던 책상을 그대로 쓰고 초등학생 때 오빠가 사준 빨간 필통을 50이 다 되어가는 지금까지 간직하고 있다. 지금 우리가 가진 소박한 물건들도 세월의 풍상을 견디고 나면 머지않아 그리움과 정감이 넘치는 아름다운 골동품이 될 것이다. 장욱조의 노래입니다. 고목나무.

있는데요.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된 행사입니다. 오늘은 이 강릉 단오제의 뿌리가 된 오래된 전설입니다. 아주 먼 옛날 강릉시 구정면 학산리에 한 처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동이 트기도 전인 이른 새벽 목이 너무 말라 잠이 깨서 굴산사 앞에 있는 맑은 샘물을 찾아갔습니다. 시원하게 목을 축이려고 바가지로 물을 듬뿍 떠올렸는데 기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직 해가 뜰 시간도 아닌데 바가지 속 맑은 물 위로 붉은 해가 동동 떠서 비치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처녀는 몹시 기이한 일이라고 생각했지만 워낙 목이 말랐던 터라 그냥 물을 벌컥벌컥 마셨습니다. 그런데 그날 이후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날이 가고 달이 지날수록 처녀의 배가 점점 불러오기 시작한 겁니다.

의 수치라며 처녀를 모질게 구박했고 동네 사람들은 손가락질을 하며 쑥덕거렸습니다. 결국 견디다 못한 처녀는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핏덩이를 뒷산 학바위 밑에 버리고 말았습니다. 어미에게 버림받은 갓난아이는 과연 어떻게 됐을까요? 노래 듣고 와서 이야기를 이어드리겠습니다. 방주연의 연화 준비했고요. 금오동의 아름다운 강원 산천, 그리고 하춘아의 아리랑 강릉.

아리랑 강릉 하춘아의 노래였습니다. 앞에 들으신 노래들 방주연의 연화 그리고 금호동의 아름다운 강원 산천이었습니다. 전설 따라 팔도 유람 오늘은 강릉 단오제의 최고 수호신으로 모셔지고 있는 범일국사에 관한 전설입니다. 차디찬 바위 밑에 갓난아이를 버려두고 온 처녀는 며칠 밤낮을 뜬 눈으로 지새웠습니다. 그렇게 사흘이 지나고 아이가 죽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시신을 걷어 묻어주려고 다시 학바위로 향했지요. 그런데 바위 밑에 도착한 처녀는 자신의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죽은 줄로만 알았던 아이가 살아있었습니다. 아이 곁에는 커다란 학들이 있었는데 큰 날개로 아이를 따뜻하게 품어주고 붉은 열매를 물어와 아이의 입에 넣어주고 있었지요. 처녀가 이 놀라운 사실을 가족과 마을 사람들에게 전하자 동네의 한 지혜로운 노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허허, 하늘이 낸 아이로구나. 그 아이는 장차 나라를 들썩일 훌륭한 인물이 될 터이니 다시 데려와 귀하게 걷어야 할 것이오. 그 말에 처녀는 단숨에 달려가 아이를 품에 안고 돌아와서 온갖 정성을 다해 키웠습니다. 세월이 흘러 훌쩍 자란 소년이 어느 날 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저에겐 정말 아버지가 안 계십니까? 제 아버지는 도대체 누구십니까? 어미는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 샘물에서 붉은 해를 마시고 아들을 낳게 된 자초지종을 있는 그대로 들려줬습니다. 출생의 비밀을 듣게 된 소녀는 어머니에겐 넙죽 큰 절을 올리며 다짐했습니다. 어머니의 아들 범일, 훗날 어머니를 위해 반드시 천하를 굽어보는 큰 사람이 되어 돌아오겠습니다. 그런 다짐을 하고 집을 떠난 아이는 훗날 신라의 이름 높은 승려 범일 국사가 돼 어머니 곁으로 금이 환영했습니다. 그리고 훗날 세상을 떠난 뒤에는 대관령을 지키는 신, 바로 대관령 국사 성황신이 됐다고 전해집니다. 한편 강릉에 정치성을 가진 양반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혼기가 꽉 찬 어여쁜 딸이 하나 있었지요. 이 딸에 관한 이야기는 노래 듣고 와서 이어드리겠습니다. 자, 박재홍의 유정천리, 김부자의 달타령, 현철의 강원도 아리랑, 그리고 문희옥의 관동팔경까지 네 곡 듣겠습니다.

네, 노래 네 곡 들으셨지요? 박재홍의 유정천리, 김부자의 달타령, 현철의 강원도 아리랑, 그리고 문희옥의 관동 팔경이었습니다. 세월 따라 노래 따라 전설 따라 팔도유람, 오늘은 강릉 단오제의 최고 수호신 범일국사에 관한 전설입니다. 강릉의 정씨성을 가진 양반과 그 딸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지요? 하루는 정씨가 깊은 잠에 빠져 있는데 꿈속에 대관령 송황신이 나타나서 쩌렁쩌렁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이 집에 장가를 오고 싶네. 그러니 대개 귀한 따님을 내게 보내 사위로 삼아주시게. 깜짝 놀란 정씨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무리 신이라지만 산 사람과 죽은 신이 어찌 혼인을 한단 말이오. 그것은 절대 불가한 일이오. 단칼에 거절하고 꿈에서 깬 정씨는 그저 참으로 기이한 개꿈이로구나 생각하며 훌훌 털어버렸습니다. 성황신의 청혼을 꿈에서 거절하고 며칠이 지난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정씨의 딸이 노랑 저고리에 남색 치마를 곱게 차려입고 따사로운 햇살을 맞으며 툇마루에 앉아 있었는데요.

갑자기 숲 쪽에서 어흥 하는 소리와 함께 집채만한 호랑이가 번개처럼 달려들더니 순식간에 정 씨의 딸을 낚아채 사라져버렸습니다. 혼비백산한 정 씨는 마을 장정들을 모아 며칠 밤낮을 온 산을 뒤졌지만 딸의 흔적을 찾을 수가 없었지요. 그제야 정 씨의 뇌리에 며칠 전 꿈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불길한 예감을 품고 정 씨는 허겁지겁 대관령 국사 성황당으로 달려갔습니다. 과연 그곳에 그의 딸이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이미 숨을 거둔 채 성황신 위패 옆에 다소곳이 서 있는 것이었습니다. 정 씨는 가슴을 치며 오열했습니다. 슬픔을 억누르며 장례라도 치러주려고 시신을 업으려고 하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마치 몸이 땅에 뿌리라도 내린 듯이 힘센 장정 선옷이 달려들어 땀을 뻘뻘 흘려도 딸의 시신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소용이 없자 정 씨는 솜씨가 좋은 화공을 불러 딸의 아름다운 모습을 그리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그림을 성황신 위패 옆에 나란히 세워줬더니 거짓말처럼 딸의 시신이 가벼워져서 집으로 옮겨와 장례를 치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후 마을 사람들은 호랑이가 정씨 처녀를 데려간 음력 4월 보름날이 되면 대관령에 올라가 두 신을 위로하는 성황제를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날까지 천년을 이어온 강릉 단오제의 시작이라고 하지요. 세월 따라 노래 따라 전설 따라 팔도유람, 오늘은 강릉 단오제의 최고 수호신으로 모셔지고 있는 범일국사 부부에 관한 전설이었습니다. 자, 이번에 준비한 노래는 김세레나의 단오놀이, 머루와 달래의 강산아리랑, 자니브라더스의 단오가, 그리고 탐정옥의 두둥실 네 곡입니다.

세월 따라 노래 따라 오늘 읽어볼 옛날 신문은 1984년 6월 18일자 경향신문 기사입니다. 제목은 돌아와요 부산항해 일본에서 인기 1위. 돌아와요 부산항해가 드디어 일본에서 금년도 최고 애창곡으로 선정됐다. 17일 저녁 방영된 TV 동경의 제8회 전 일본 가라오케 대상이라는 프로에서 당당히 그랑프리를 받았다. TV 동경은 매년 1회씩 전국에서 1년 동안 가라오케 등을 통해 유행하고 있는 대중가요 중에서 최고의 인기곡을 선정해 시상해 왔다. 금년에 대상곡으로 선정된 돌아와요 부산항해는 조용필이 일본 공연을 통해 유행시킨 곡이다. 이 노래는 작년부터 대히트하게 시작. 일본인 가수들이 이 곡을 레코드에 취입, 시판시킨 것만 해도 30 종류가 넘고 있다. 그런 것들을 합해 이제까지 팔린 레코드 판만 해도 200만 장을 넘어서고 있다는 게 이날 방송의 해설이었다. 네, 요즘이야 뭐 우리 가수들이 일본을 넘어서 전 세계를 무대로 맹활약을 하고 있지만요. 1980년대 중반만 해도 우리 가요가 바다 건너 일본에서 이렇게 엄청난 인기를 끈다는 것은 정말 이례적인 일이었고 네, 뉴스로 나올 만한 일이었지요. 무엇보다 타국 땅에서 우리말 노래가 널리 알려지고 인기를 누릴 때 그곳에 계시던 재외 동포들의 마음이 얼마나 벅차고 자랑스러웠을까요? 그 노래 듣겠습니다. 조용필의 돌아와요 부산항에.

돌아와요 부산항의 조용필의 노래였습니다. 세월 따라 노래 따라 듣고 계시는데요. 저희 방송은 한민족 방송과 KBS 1라디오 또 3라디오를 통해서 방송이 되고 있습니다. 본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5시까지 한민족 방송으로 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재방송이 여러 차례 나가는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오후 3시부터 4시까지 3라디오로 당일 방송이 재방송되고 또 다음 날 새벽 1시부터 2시까지는 3라디오로 새벽 3시부터 4시까지는 1라디오로 재방송을 그 전날 재방송을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 재방송들은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모든 방송이 다 나가고 있습니다. 방송 들으시다가 참여하고 싶은 분들 계시겠지요? 신청곡 보내고 싶은 분들께는 이런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우편번호 07235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3 KBS 한민족방송 세월따라 노래따라 담당자 앞으로 편지나 엽서 띄워주시고요. 인터넷 참여는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청취자 참여란이 있습니다. 거기 오셔서 여러분의 하고 싶은 말씀 그리고 듣고 싶은 노래 적으시면 저희가 매주 토요일마다 모아서 전하고 있습니다. 기록은 흐르는 세월을 머물게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매일 똑같이 반복되는 일상이지만은 일기를 쓰는 사람은 매일 조금씩 다른 하루를 산다고 하지요. 남들보다 조금 더 특별한 시간을 만들려면 오늘 누구를 만나 어떤 대화를 나누고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아주 시시콜콜한 것까지 일기나 메모로 남겨보시죠. 그 기록을 통해 흘러가는 세월이 조금 더 오래 여러분 곁에 머물 수 있을 겁니다. 이미자의 울어라 열풍아 오늘 마지막 곡으로 띄워드리겠습니다. 세월 따라 노래 따라 원석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4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안녕하십니까? 아름다운 우리 가곡 아나운서 김태규입니다. 오늘 들으실 곡은 노유섭 씨 변연주곡 약속입니다. 바리톤 김종표의 노래로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건강 365 아나운서 최은경입니다. 임신과 출산의 시기를 지난 여성들에게는 산후조리가 필요하죠. 약해진 몸을 회복하기 위한 시간인 겁니다. 산후재활은 어떨까요? 산후재활이라는 말부터 익숙진 않은데요. 출산 후 몸의 기능뿐 아니라 육아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근골격계의 건강도 살피고 관리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산후조리가 몸의 전반적인 컨디션 회복을 돕는 과정이라면 산후재활은 출산 후 남아있기 쉬운 기능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간이라는 거죠. 산후재활은 어떤 방법으로 이어져야 하는지 잠시 후에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유방암 발생률이 높은 현실에서 막연한 두려움을 갖는 경우가 많은데요. 잘 모르거나 잘못 알고 있는 부분들도 짚어보겠습니다. 건강365 김현철의 그런대로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0: 하게 되는 시간이잖아요. 당연히 꼭 필요하죠?
1: 네, 맞습니다. 출산은 단순한 이벤트가 아니고 여성의 몸 전체가 변화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임신, 출산하는 동안에 뭐 호르몬, 근육, 관절, 뭐 척추, 복부, 그리고 뭐 심폐기능까지 모두 변화하게 되고요.
0: 네.
1: 따라서 출산 후에 일정 기간 동안 충분한 휴식과 회복의 시간을 갖는 것은 필요합니다.
0: 네.
1: 특히 출산 직후 초기에는 자궁 회복, 뭐 출혈 감소, 체력 회복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통적인 의미의 산후조리도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0: 네. 뭐 산후조리는 잘 알고 있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그런데 산후조리와 별개로 산후 재활도 강조가 되던데요. 차이가 있습니까?
1: 네. 산후조리가 몸을 쉬게 하고 회복을 돕는 과정이면은
0: 네.
1: 산후 재활은 뭐 임신, 출산, 육아 과정에서 발생하는 신체 변화라든지 아니면 몸의 기능의 손상을 다시 회복시키는 그런 의학적 접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0: 네. 산후 재활이 이제 출산 후 여성의 몸을 기능적으로 회복시키는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일까요?
1: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출산 후 골반 근육이 약해지거나
0: 네.
1: 뭐 복부 근육이 벌어지거나 뭐 척추나 골반의 정렬이 불안정해질 수 있고 그것 때문에 이제 요실금, 골반 통증, 뭐 허리 통증
0: 네.
1: 또는 육아 중에 손목 통증, 뭐 자세 불균형 이런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0: 네.
1: 산후 재활은 이런 기능적인 문제들을 평가하고 뭐 운동치료, 자세교육, 뭐 근육재훈련 등을 통해서
0: 네.
1: 몸의 기능을 회복시키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0: 네. 이런 출산 후에 골반통이나 요실금이 생겼다는 말은 저도 주변에서 많이 듣습니다. 겉으로는 잘 회복이 된 것 같지만 꼭 그런 건 아닌가 보죠?
1: 네. 겉으로 보기에는 뭐 일상생활이 가능해 보여도
0: 네.
1: 실제로는 몸의 지지 구조나 근육의 기능이 충분히 회복되지 않은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산 과정에는
0: 네.
1: 골반 근육, 또 복부의 저 안쪽에 있는 심부 근육, 뭐 인대, 관절 같은 곳에 상당한 부담과 손상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0: 네.
1: 출산 후에 통증이 없더라도 근력 저하나 불안정성이 잔존하는 경우가 많고
0: 네.
1: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만성 통증이나 요실금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0: 네.
1: 그래서 출산 후에 시간이 지났으니 괜찮겠지 하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기능적인 회복 상태를 평가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0: 네. 그러니까 몸의 기능과 관련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네요. 뭐 골반 근육, 심부 근육, 인대, 관절 다 영향을 미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변화들이 생길 수 있는 걸까요? 그러니까
1: 출산 후에 발생하는 대표적인 변화들로는
0: 네.
1: 골반 근육의 약화, 또 복부 근육의 벌어짐, 또 허리 골반의 불안정성이 있고
0: 네.
1: 이것 때문에 자세의 변화나 요실금 같은 것들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0: 네.
1: 이거는 골반이나 꼬리뼈 부위의 통증, 또 손목, 어깨, 경추 부위 통증으로 이어질 수가 있고 또 체력 저하나 뭐 피로감, 보행이나 균형 기능의 저하까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0: 네. 일단 골반 근육이 약해진다고 하셨는데 이런 골반과 관련해서 특히 불편을 많이 느끼시는 것 같아요.
1: 네네. 골반이 임신 출산 과정에서 가장 큰 변화가 있는 부위이기 때문인데요.
0: 네.
1: 골반 적은, 그러니까 골반 밑에 있는 근육들과 골반 주변에 있는 인대 근육들이 출산할 때는 늘어나고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0: 네.
1: 그래서 골반 통증이나 시골 통증, 꼬리뼈 통증, 또 요실금, 또는 뭐 성기능의 불편감이라든지
0: 네.
1: 골반의 불안정감 같은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0: 네.
1: 그리고 이게 뭐 육아 과정이나 수유 과정에서 증상이 더 심해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0: 네. 그런데요, 산후 재활에 대한 의학적인 기준이 있나요?
1: 네, 사실 아직 표준화된 기준이 정립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0: 네.
1: 이제 산후 회복을 단순한 휴식과 자연 치유의 개념이 아니라 적극적인 기능 회복이나 삶의 질 관리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인식은 그래도 확산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0: 네.
1: 골반 근육의 기능 평가나 복부 근육의 벌어짐에 대한 평가, 통증 평가, 뭐 운동 기능 평가 등을 포함한 재활의학적인 접근의 중요성이 차츰 강조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0: 네. 그런 기준이 이제 없어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산모들조차 좀 이런 불편감, 그르르니 감소하는 경우가 많지 않나요?
1: 그때 실제로

0: 예전에 많은 산모님들은 출산하면 원래 허리가 아픈 거고 뭐 요실금은 어쩔 수 없고 뭐 자연스럽게 회복될 것이고 뭐 아이 낳으면 뭐 어깨 아프고 손목 아프고 한 거는 뭐 당연하다고 여기는 경우들이 그러니까요. 많이 있긴 했습니다. 근데 이제 반복되고 만성화되는 이런 통증이나 기능 저하가 단순히 이렇게 참고 자연스럽게 좋아지는 것이 아니고 조기에 제때 평가하고 관리하면 충분히 호전될 수 있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치료와 재활이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1: 네. 잔후재활이라는 이름도 또 익숙치 않은 분들도 많을 텐데요. 근데 외국의 경우는 좀 다르다면서요?
0: 네, 국내에 비해서 유럽이나 뭐 북미 일부 국가에서는 이제 산후재활이라는 개념이 비교적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특히 프랑스 같은 경우는 출산 후에 골반 근육 재활 프로그램이 제도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는 사례로 알려져 있기도 하고요.
1: 네. 그러니까 산후재활이 어떤 방법으로 진행돼야 하는지 이제 뭐 골반 근육 재활 프로그램도 말씀하셨지만 외국의 사례들에서도 알 수 있는 거네요.
0: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이제 운동을 시키는 것이 아니고 산모의 상태를 평가한 후에 단계적으로 회복시키는 접근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골반 근육의 기능을 회복시키고 호흡과 코어 근육들을 안정화시켜주고 자세를 교정시켜주고 그다음에 점진적으로 근력 강화를 하는 그런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방식이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1: 네. 산후조리는 출산 후에 바로 이어지지 않습니까? 그럼 단계적으로 진행이 된다고 하셨는데 산후재활은 어떤가요?
0: 산후재활이라는 개념도 출산 직후부터 아니면 어쩌면 출산 전부터 시작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산 전 기간 동안에는 뭐 횡경막 호흡이나 복식호흡 같은 호흡을 익혀서 긴장을 조절하고 출산 후에 뭐 코어 회복이나 골반 근육 회복에 도움을 받을 수가 있고요. 또 자세나 움직임 교육, 뭐 골반 근육에 대한 인지 훈련 같은 걸 통해서 출산 후에 골반 기능 저하를 예방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가 있고 출산 직후에는 이제 출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조직 손상으로부터 회복하는 그런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바로 무리한 운동을 하기보다는 뭐 호흡 조절, 자세 교육, 뭐 통증 관리, 가벼운 움직임 회복 등을 우선적으로 시행을 하고 그 다음부터 이제 몸 상태에 따라서 점진적으로 운동 강도나 활동 범위를 늘려나가는 방식으로 하게 됩니다.
1: 그럼 구체적으로 필요한 교육이랄까요? 뭐 훈련이라고 해야 되나요? 체계적인 회복 과정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0: 네, 물론 이게 모든 사람마다 다 똑같이 적용되는 건 아니고 개별화된 접근이 필요하긴 한데 이제 산후재활이라는 건 이제 단순히 운동시키는 것뿐만 아니고 몸을 다시 쓰는 방법, 사용하는 방법을 배우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올바른 자세로 아기 앉기, 뭐 허리에 부담을 줄이는 동작에 대한 교육, 뭐 골반 근육을 인지하는 훈련, 복부의 심부에 있는 근육들을 활성화하는 훈련, 뭐 호흡과 뭐 코어 협응 훈련, 뭐 단계적 근력 회복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1: 네, 출산 후에 꼭 필요한 훈련들인데 이제 개별화된 접근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산모들부터 자신의 몸의 변화를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겠어요.
0: 네, 그게 매우 중요하죠. 출산 후에 어떻게 몸이 변하는지를 이해를 해야지 이제 무리한 운동을 피하고 자신에게 생긴 어떤 통증 신호 같은 손상에 대한 신호들을 놓치지 않을 수가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이제 적절한 회복 전략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제 참는 거, 아프다고 참는 게 회복이 아니고 아픈 것은 나에게 어떤 문제가 있다, 기능에 손상이 있다는 것을 그런 신호라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1: 네. 그럼 산후재활의 단계는 산모의 상태에 따라서 기간이나 치료 과정이 좀 달라지겠네요?
0: 네, 물론입니다. 그 뭐 자연분만을 했는지 제왕절개를 했는지 뭐 다태아 임신이었는지 뭐 통증이 현재 있는지 또는 근육 손상이 뭐 어느 정도인지 등에 따라서 회복 속도나 치료 방향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골반 근육에 손상이 있는지 그리고 복부 근육이 어느 정도 벌어져 있는지 또 기존에 척추 질환이나 관절 질환들을 갖고 있었는지 이제 육아 이후에는 수면 부족이나 피로 상태 같은 것들도 함께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각각 개인에 맞춘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겠습니다.
1: 네. 뭐 자연 분만이나 뭐 제왕절개인지 다태아인지 여러 이제 상황에 따라 좀 달라진다고 하셨는데요. 예를 들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0: 그러니까 다태아들 다태아를 산모였을 경우에는 골반 근육들이 아무래도 더 많이 벌어질 수가 있고 네. 복부 근육의 손상이 더 많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뭐 초음파라든지 다른 의료 장비들을 이용해서 손상의 회복이 어느 정도 있는지를 잘 평가해주고 그에 맞춰서 이제 운동의 강도를 달라지게 해야 될 거고요.
1: 네.
0: 제왕절개 같은 경우도 이제 수술을 한 거기 때문에 네. 그 수술 부위의 회복 여부에 따라서 회복 상태에 따라서 이제 재활의 강도를 달리 조절해야 되겠습니다.
1: 아, 그렇군요. 이런 산후재활이 중요한 이유는 출산 후에 일상 복귀에서 그치는 건 아닐 것 같은데 어떨까요?
0: 네, 그렇습니다. 산후재활은 단순히 이제 출산 전에 몸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1: 네.
0: 산모의 장기적인 건강하고 또 출산 후에 새로운 환경에서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그런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출산 후에 회복이 충분하지 않으면
1: 네.
0: 만성적인 뭐 요통이나 골반통, 뭐 요실금, 또는 반복적인 근골격계 통증, 뭐 운동 기능 저하 이런 것들이 장기간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1: 네.
0: 그리고 또 육아를 하게 되면 육아가 네. 생각보다 몸에 또 부담이 큰 과정이기 때문에
1: 그렇죠.
0: 기능 회복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뭐 통증과 피로가 누적되기가 쉽고 뭐 수면 부족, 통증, 또 엄마로서 역할 변화, 뭐 육아에 대한 부담감, 또 사회적 고립감 이런 것들이 같이 경험하게 되면.
1: 네.
0: 산후 우울감이나 뭐 육아 스트레스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1: 네.
0: 이런 측면에서 산후재활은 일상 회복하는 것뿐만 아니고 육아를 지속 가능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회복 과정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1: 네. 그렇게 출산과 육아로 이어지는 걸 생각할 때 관절과 근육도 그렇고요. 질환으로도 이어지는 경우가 많잖아요. 참는 게 최선은 아니라는 걸 알아야 할 것 같아요.
0: 네, 맞습니다. 출산 후에 그리고 또 육아 중에 발생하는 통증 또 이제 기능의 소실을 엄마니까 당연히 뭐 견뎌야 하는 것으로 받아들이면
1: 네.
0: 이게 만성화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런 위험이 높아지니까
1: 네.
0: 반복적인 육아나 수유의 동작들은 또 손목이나 어깨, 뭐 목이나 허리, 골반 등에 지속적인 부담을 주기 때문에 초기부터 빨리 관리해 주는 게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1: 네. 관리가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또 증상에 대한 치료에 적극적일 필요도 있는 거죠?
0: 네, 물론입니다. 그러니까 통증이 지속되거나 아니면 뭐 요실금 같은 것이 좀 지속되거나
1: 네.
0: 아니면 골반이나 이런 데 뭐 압박감이 느껴지거나 뭐 심한 허리 통증이나 뭐 보행할 때 불편감 등이 있으면은
1: 네.
0: 적극적으로 병원에 가서 상태를 평가해보고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초기에 치료가 잘 이루어지면 회복 속도도 빨라질 수 있고 장기적인 예후에도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1: 네. 근데 아직 산후재활에 익숙치 않은 산모들도 많을 텐데요. 산후재활이 필요한 경우랄까요? 증상으로 점검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0: 네. 아까 계속 말씀드렸지만 뭐 요실금 같은 증상이 있든지
1: 네.
0: 뭐 허리나 골반에 통증이 있든지 또는 복부에 힘이 잘 안 들어가든지 또는 뭐 오래 걷거나 서 있을 때 어딘가 불편감이 지속되는 경우,
1: 네.
0: 이제 육아를 시작했을 때 손목이나 어깨 통증, 뭐 자세의 불균형, 또 이제 체력이 떨어진 느낌이 들거나 뭐 운동하기 어려운 경우 이런 것들도 다 이제 산후 재활이 아직 충분히 되지 않은 경우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1: 네.
0: 이런 피로나 통증으로 치부할 게 아니라 이제 기능 회복의 문제이기 때문에 산후 재활이 필요한 증상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1: 네. 그럼 산후재활에도 골든타임이 있는 건가요?
0: 물론 이제 초기 회복 시기가 제일 중요하긴 합니다.
1: 네.
0: 출산 직후부터 뭐 한 6개월 사이에는 몸이 이제 회복 방향을 다시 잡아가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때 적절한 교육과 재활 의료적인 접근이 매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이제 육아 등으로 바빠서 재활을 할 시기를 놓쳤거나 좀 늦었다고 해도 포기할 필요는 없고요. 출산 후 시간이 많이 지났더라도 뭐 통증과 기능 저하의 원인을 잘 평가하고 그 상태에 맞는 적절한 재활 치료를 한다면 기능 개선을 충분히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산후 재활에서 초기 개입은 중요하지만 뭐 이미 늦었다라는 개념보다는 나의 현재 상태를 평가하고 그 기능 회복을 시작하는 것이 재활에선 더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1: 네. 산후조리는 그나마 했는데 이런 기능 회복, 그러니까 산후 재활에 미처 신경을 못 썼다면 나이 들수록 또 둘째 임신과 출산에도 영향을 좀 미칠까요?
0: 그렇죠. 첫째 출산에서의 안 좋은 경험이나
1: 네.
0: 그때 기능 손상은 당연히 둘째 출산에도 영향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출산을 하고 나서 충분히 재활을 통해서 몸을 회복시키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면
1: 네.
0: 뭐 둘째, 셋째를 낳더라도 다시 또 충분히 회복할 수 있는 찬스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1: 네.
0: 초기에 산후재활하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1: 네. 이 산후재활이 이제 출산 후 여성의 몸을 기능적으로 회복시키는 거라고 하셨는데요. 산후재활을 어렵고 복잡하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텐데 일상에서 좀 스스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까요?
0: 네, 뭐 이미 많은 분들이 우리 코어 근육이라든지 뭐 복부 심부 근육이라든지 이런 것의 중요성은 알고 계신 분들도 많이 있어서
1: 네.
0: 뭐 운동도 스스로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근육들에 대한 훈련들도 평소에 틈틈이 해주는 것도 예, 산후재활의 하나의 개념이기 때문에
1: 네.
0: 필요하다고 볼 수 있고요. 그 전에 이제 임신 전부터 몸을 충분히 만들어 놓는 것이 일단은 출산 후에 회복에 도움이 되는 첫 단계이기 때문에 그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필요하겠고 출산 후에도 예, 뭐 산후재활이라고 해서 너무 어렵게 생각할 건 없습니다.
1: 네.
0: 뭐 몸에 기능이 이상이 있다거나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면 가까운 병원을 찾으셔서 재활의학적인 접근을 관리를 받으시면 쉽게 회복하실 수 있습니다.
1: 네, 임신 전부터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어떤 게 있을까요?
0: 임신 전부터 하는 관리들은 아까 말씀드린 뭐 골반 근육이라든지 심부 근육, 코어 근육들에 대한 훈련 또는 이제 호흡 훈련 같은 것들을 통해서 출산 후에 생길 수 있는 골반 근육과 코어 근육들의 기능 저하를 예방할 수가 있고 또 빠른 회복에 도움을 받을 수가 있고요. 기초 체력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틈틈이 운동을 해서 기초 체력을 길러놓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
1: 네. 코어 근육이라고 한다면 뭘 말하는 건가요?
0: 코어 근육이라고 하면 우리 몸의 중심부를 딱 잡아주는 복부의 심부에 있는 근육, 또 골반의 근육, 또 척추의 기립 근육, 그리고 우리 횡경막 근육 이것을 말하게 되겠고 이것들이 탄탄하게 기능을 하게 되면은 척추나 골반이 흔들흔들하지 않고 우리 몸이 딱 바른 정렬을 유지할 수 있는 그 원천이 되는 근육들을 얘기합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산후 재활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재활의학과 강석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0: 건강한 하루의 시작. KBS 라디오 건강 365. 케이비에스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성암 1위가 유방암입니다. 특히 유방암 진단을 받는 분들이 늘고 있고요. 젊은 여성들의 발병률도 높아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유가 뭘까요? 유방 건강과 유방암이 위험해서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은 없을까요? 삼성서울병원 유방외과 정지정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삼성서울병원 유방외과 정지정입니다.
0: 네, 반갑습니다. 유방암 진단을 받는 분들이 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가요?
1: 네, 맞습니다. 유방암이 우리나라 여성에서 지금 가장 많이 발생하는 암인데요. 네. 국내 유방암 환자가 지난 20년 동안 매년 증가하고 있고 지금도 매년 3만 명 이상 새로 진단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다행인 거는 검진이 활성화되면서 그런지 작은 때 발견되는 게 되게 많이 늘고 있어서 연기나 일기처럼 초기 단계에서 발견되는 비율이 좀 많이 높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0: 네. 제 주변에도 유방암인 분들이 많거든요. 가족력이 없음에도 비교적 젊은 나이에 유방암 진단을 받았는데요. 그러면 젊은 층의 유방암 발생률도 증가했다는 게 맞는 얘기인가요?
1: 젊은 나이에 유방암이 생기는 게 분명히 꽤 많이 늘고 있는 건 맞아요.
0: 네.
1: 우리나라는 서구랑 비교를 했을 때 피크 나이가 50대 초반으로 서양보다 한 10세가량 낮은 편이거든요.
0: 네.
1: 그래서 그런지 더 이제 20, 30대 이제 젊은 층에서 발견되는 경우가 좀 있는데
0: 네.
1: 그런데 이제 이게 젊은 층에서만 유방암이 특별히 증가하고 있는 건 아니고
0: 네.
1: 이제 전반적으로 모든 연령대에서 유방암이 늘고 있으니까 그 안에서 이제 젊은 환자들도 함께 보이는 것으로 이해하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이거는 검진율이 높아서 그런 걸까요? 다른 이유도 있는 걸까요?
1: 검진이 늘어난 영향도 분명히 있는데요. 이제 확실히 예전에는 모르고 지나갔을 작은 유방암이나 뭐 상피니암 같은 거는 건강검진에서 발견되는 경우가 실제로 되게 많습니다. 근데 이제 20년 동안 꾸준히 증가하는 거로 봐서는 아마 생활 환경의 변화도 함께 작용한다고 저희는 많이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유방암이 예전에는 대표적으로 서구화된 암이라고 많이 알려져 있었거든요. 서양에서 발병률이 훨씬 더 높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식생활, 뭐 비만, 운동 부족 같은 요인도 있고 또 요즘에는 이제 여성 호르몬에 노출되는 기간이 한국인이 굉장히 많이 늘고 있어요. 한국 여성분들이. 그래서 쉽게 말하면 뭐 초경은 빨라지고 출산은 좀 늦어지거나 좀 횟수가 줄어들고 모유수유하는 기간도 좀 줄고 이런 변화들도 아마 영향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0: 네. 사실 여성임에도 유방 건강에 무심한 분들도 많고요. 잘 몰라서 소홀한 경우도 있는 것 같은데 어떨까요?
1: 맞아요. 이게 유방이 우리 몸의 일부이지만 이제 평소에는 건강의 관점에서 그닥 생각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0: 네.
1: 이제 임신이나 모유수유 시기가 아니면 사실 우리가 유방을 외형적인 뭐 외형적인 그런 부분으로만 좀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0: 네.
1: 그러다 이제 멍울이 갑자기 만져지거나 이제 통증이 생기면 어 어떡하지 하고 겁을 먹고 이제 그런 분들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0: 네. 좀 관심이 중요한 건데요. 유방 건강을 위한 자가검진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듣는데요. 실천하는 분들은 많지 않은 것 같기도 한데 자가검진이 예방이나 조기 발견에 정말 도움이 될까요?
1: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죠. 이게
0: 네.
1: 근데 유방암을 자가검진이 예방을 해주진 못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자가검진을 하다 보면 내 유방의 상태를 평소에 알아둘 수 있고 무엇보다 이제 변화가 생겼을 때 가장 잘 알 수 있는 게 나 자신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매달 규칙적으로 만져보고 평소와 다른 게 있는 건 아닌지 이런 거를 더 빨리 알아차릴 수 있고 그리고 실제로도 꾸준히 하는 경우에 종양을 더 작은 크기에서 발견할 수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0: 네. 그 목욕탕에서 세신사가 조금 이상하다는 얘기를 해서 검사를 받기도 하는데요. 그럼 이때는 이미 진행된 상태로 봐야 되는 걸까요? 뭔가 만져지니까 이상하다고 하는 거잖아요.
1: 맞아요. 근데 이제 손으로 만져진다고 해서 반드시 진행된 상태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일단은 손으로 만져지는 혹의 대부분은 암이 아니고 이제 양손코끼인 경우가 더 많거든요. 아니면 뭐 낭종이라든지. 그래서 그럴 때는 이제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일단 유방외과에 한번 가서 초음파나 유방 촬영술 같이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자가검진이 내 유방의 변화를 알아차리는 데 도움이 되고 또 조기 발견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셨는데요. 그래서 꾸준한 자가검진이 필요할 텐데 방법도 좀 알려주세요. 제대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1: 네, 자가검진은 이제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저희가 네. 이제 333 법칙이라는 걸 좀 종종 인용하긴 하는데 네. 30세 이상의 여성이라면 매월 생리가 끝난 3일 뒤 정도에 가슴이 가장 부드럽거든요. 네. 그때 손가락 3개를 펴서 확인한다고 해서 333이라고 하고요.
0: 네.
1: 만약에 폐경후 여성이라면 그냥 특정 날짜 매달 정해서 하면 되고 구체적인 방법은 요즘에 영상이나 이런 게 너무 잘 안내되어 있는데
0: 네.
1: 어떤 한 가지 방법이 정답이진 않는 것 같아요.
0: 네.
1: 근데 그냥 똑같은 방법을 이제 꾸준하게 하는 거, 내가 무언가를 찾아내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냥 한 번씩 이렇게 스크리닝 하는 느낌으로 만져만 보면 좀 좋을 것 같아요.
0: 네. 그렇게 해서 이상 신호로 볼 수 있는 건 어떤 건가요?
1: 일단은 가장 흔한 게 이제 새로 만져지는 멍울인 것 같고요. 혹이 네. 뭔가 만져진다 이런 거고. 그다음에 뭐 알고 있는 멍울이 있다면 이게 크기가 변하는지 피부가 그 근처에 바뀌진 않는지
0: 네. 그러니까
1: 움푹 들어간다거나 아니면 빨개진 않는지 그다음에 뭐 유두 쪽에서 뭔가 분비물 같은 게 나온 건 없는지 이런 거를 네. 좀 자세히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유방암을 흔히 말하는 초기에 조기 발견하면 생존율이 높은 거죠. 경우에 따라서는 완치라는 말도 할 수 있을까요?
1: 네, 유방암은 이제 초기에 발견하면 치료 성적이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그래서 뭐 영기나 일기 같은 경우에는 장기간 이제 재발 없이 치료 잘 받고 이제 지내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0: 네.
1: 의학적으로 완치라는 표현은 조금 조심스럽기는 한데
0: 네.
1: 조기에 발견해서 표준 치료를 받으면 완치에 가까운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는 드리고 있습니다.
0: 네. 그 유방암에 대해서 많은 여성들이 모두 유방 절제를 해야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상태에 따라서 조금 다르지 않나요?
1: 맞아요. 유방암이라고 해서 모두 유방 전체를 절제하는 건 당연히 아니고요.
0: 네.
1: 종양의 크기가 제일 중요하긴 한데
0: 네.
1: 이제 내 가슴의 크기 그리고 그 크기 대비 종양 크기
0: 네.
1: 환자분의 선호도 등을 좀 종합해서 결정을 하고 있고요. 요즘 같은 경우에는 유방 부분 절제술을 하는 경우가 70% 정도로 더 높고 전절제술을
0: 네.
1: 하는 경우는 30% 정도밖에 안 되긴 합니다.
0: 네, 종양의 크기가 좀 중요하다고 하셨는데요. 유방 절제술이 필요할 때는 좀 더 범위를 넓게 잡고 수술한다고 하던데 그렇습니까?
1: 이게 이제 예전에는 암 수술이라고 하면 넓게 제거할수록 이제 좋다고 생각했던 그런 게 좀 있었던 것 같아요.
0: 네.
1: 근데 지금은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0: 아.
1: 유방암 수술이 암을 안전하게 제거하되 불필요하게 많이 절제하지는 않는 방향으로 많이 발전을 해왔어요. 그래서
0: 네.
1: 부분 절제술이라는 것도 생긴 거고 그래서 암을 남기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0: 네.
1: 동시에 이제 유방 모양이라든지 뭐 나중에 삶의 질, 팔 부종 같은 합병증도 다 고려해가지고
0: 네.
1: 너무 넓게 하는 것보다는 적당히 하는 게 좀 중요하다고 봅니다.
0: 네. 여러 가지를 고려를 해야 되는 건데요. 병기로 볼 때 초기여도 위치라든지 환자에 따라서는 유방 전체를 절제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1: 네, 그런 경우가 이제 종종 있습니다. 이게 암이 유방 안에 넓게 펴져 있거나 아니면 뭐 여러 군데 흩어져 있거나 내 가슴 크기에 비해 암 크기가 좀 넓은 경우가 주로 그렇다고 보면 되는데요.
0: 네.
1: 뭐 예를 들어 유방암 중에 유관 즉 이제 모유가 지나가는 길을 유관이라고 하는데
0: 네.
1: 그 길 안에만 암세포가 있는 걸 상피내암이라고 해요.
0: 아.
1: 오히려 이건 영기 유방암이라서 굉장히 초기 단계로 보는데
0: 네.
1: 이게 유관이 우리 가슴 안에 넓게 퍼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전절제를 해야 되는 그런 경우들이 은근히 많이 생깁니다.
0: 네.
1: 그래서 수술 방법이 이제 병기로만 결정되는 건 아니고
0: 네.
1: 유방 상태, 현재 상태 이런 걸 종합해서 좀 결정해야 되는 편이긴 합니다.
0: 네. 뭐 요즘은 유방암 진단을 받고 치료 중인 분들이 많아서인지 서로 정보를 공유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같은 초기여도 유두 쪽에 발생한 암인지 또 림프절과 가까운 곳에 위치했는지에 따라서 치료가 달라질 수 있다는 말도 하거든요. 맞는 얘기인가요?
1: 이거는 어느 정도 제가 보기엔 맞는 얘기 같아요.
0: 네.
1: 이제 같은 초기 유방암이어도 암의 위치, 뭐 유두와의 거리,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수술 범위랑 수술의 이제 위치, 뭐 치료 계획이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0: 네.
1: 근데 이제 요즘에는 환자분들이 유방암에도 여러 종류가 있다는 걸 알고 계시거든요.
0: 네.
1: 그래서 뭐 호르몬 수용체라든지 헐투라든지 암의 특성에 따라 이제 쓰는 약들이 바뀐다는 것도 많이 알고 계시는 것 같고.
0: 네.
1: 또 이 외에도 환자분의 나이나 전신 상태를 따라서도 치료가 달라질 수 있는데
0: 네.
1: 이제 대표적으로 바뀌는 게 겨드랑이 림프절 수술의 범위, 항암이나 방사선 치료 여부,
0: 네.
1: 항호르몬제 종류 이런 기간도 종류와 기간 이런 것도 다 달라집니다.
0: 네.
1: 그래서 같은 초기 유방암이라도 치료는 좀 개인 맞춤형이다 이런 식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0: 네. 검사도 궁금합니다. 이제 젊을 때 유방 촬영과 초음파를 모두 받는 게 좋고 노년기에는 초음파만 하면 된다 이런 말도 하거든요. 이건 어떨까요?
1: 유방 촬영술이나 초음파는 어느 하나가 더 좋죠? 하기보다는 좀 서로 보완적인 검사로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0: 네.
1: 그래서 유방암 검진의 기본이 유방 촬영술이긴 맞거든요. 그래서 미세 석회화라든지 유방 촬영에서만 잘 보이는 소견들이 있기 때문에
0: 네.
1: 이제 초음파로 그걸 대신할 수는 없고요. 다만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치밀 유방이 좀 높은 편이어서
0: 네.
1: 혹 같은 거나 이제 새로 생긴 그런 멍울 이런 덩어리 같은 거는 초음파에서 조금 더 잘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0: 네.
1: 젊은 여성이나 치밀 유방이 있는 경우에는 유방 촬영술과 초음파를 좀 추가해서 같이 봐라 이렇게 이야기 많이 합니다.
0: 네, 치밀 유방 미세 석회화 말씀을 하셨는데요. 검진 결과를 들을 수 있는 소견입니다.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1: 치밀 유방은 이제 유방 안에 지방보다 유선 조직이 많다는 뜻이에요.
0: 네.
1: 이게 나쁜 거는 전혀 아닌데 유방 촬영을 하면은 이제 유방 조직이 하얗게 보이고 혹이 생기면 혹도 하얗게 보이거든요.
0: 네.
1: 그래서 작은 병변일 경우 치밀 유방에 의해서 가려져서 잘 안 보일 수 있다.
0: 네.
1: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초음파를 이용해서 혹을 더 찾게 되는 그렇게 되게 됩니다. 이제 석회화는 유방 안에 아주 작은 칼슘 침착이 보인다는 뭐 그런 이야기인데
0: 네.
1: 대부분은 사실 양성이거든요. 그래서 석회화 자체가 나쁜 건 아닌데 환자분들이
0: 네.
1: 이제 석회화하면 암을 많이 떠올리시는 그런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0: 네. 또 건강검진을 해마다 받아도 느닷없이 유방암 4기로 전이된 경우도 있다는 말도 합니다. 그래서 검진에 회의적인 분들도 있는데 이건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0: 검진이 이제 유방암을 100% 차단할 수 있으면 좋은데 네. 반드시 그렇지 못하는 단점도 있기는 하고요. 또 무엇보다 검진은 잘했는데 빠르게 자라는 암, 그다음에 검사 사이사이에 생기는 암도 있고 영상이 잘 안 보이다가 어느 순간에 갑자기 이제 보여서 그런 식으로 발견되는 경우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네.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네. 검진은 조기 발견 가능성을 높이고 이제 조기에 발견된 경우에는 치료 성적이 훨씬 좋기 때문에 네. 우리가 이제 검진을 바라볼 때 이게 완벽한 방패는 아닌데 우리가 가진 가장 중요한 도구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1: 네, 검진을 꾸준히 받으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유방 건강과 암 발생 위험에 대해서 여성임에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서 그렇다더라시게 얘기에 솔깃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인지 병원보다 친구 얘기를 신뢰하기도 하는데 진료실에서도 많이 느끼지 않으세요?
0: 진료실에도 실제로 그런 경우를 좀 많이 보는 것 같아요.
1: 그러시군요.
0: 이게 유방암이 워낙 흔하다 보니까 네. 주변에 유방암을 겪은 누군가가 한두 번씩은 계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분들한테 아무래도 이야기를 듣고 뭐 나는 어떻게 했다더라, 너도 그렇게 할 거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고 오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유방암이 사람마다 정말 다르거든요. 네. 앞서 얘기했듯이 같은 초기 유방암 같은 크기여도 뭐 치료 방향이 내 나이, 내 상태, 뭐 유방암 종류 이런 것에 따라 다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네. 제 친구나 지인의 경험 그대로 나한테 맞는 건 아니라는 게 조금 단점입니다. 네. 그게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주변 이야기는 이제 내가 힘을 얻는데 참고로 하는 데는 굉장히 좋고 네. 하지만 중요한 결정은 이제 의료진과 상의하는 게 좋다. 이렇게 잘 이야기합니다.
1: 네. 그럼 진료실에서 만나게 되는 분들은 일단은 뭔가 유방의 변화가 느껴져서 오실 텐데요. 증상에 대해서 주로 어떤 말을 하세요?
0: 일단 아무래도 제일 흔한 거는 멍울이 만져진다. 아. 없던 혹이 만져져서 검사를 했어요. 이런 경우가 제일 많고요. 네. 그다음에 유방 통증 때문에 걱정돼서 병원에 갔는데 우연히 그쪽이 아니고 반대편 가슴에서 멍울을 발견한 경우도 꽤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도 많고 근데 실제로는 아무 증상이 없었는데 이제 건강검진에서 이상 소견이 있어서 네. 더 이제 추가 검사했고 조직검사로 진단받아서 오신 분들이 제일 많기는 합니다.
1: 그렇게 해서 가장 걱정하는 부분이 혹시 암이 아닐까 하는 거겠죠?
0: 그렇죠. 이제 대부분은 이게 암이면 어떡하냐 걱정하니까 병원을 찾으시는 것 같은데 특히 멍울이 이제 크게 만져지거나 통증을 동반하는 경우는 굉장히 많이 불안해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다행히 유방에 생기는 멍울이 모두 암은 아니고 실제로는 양성 혹이 훨씬 많거든요. 착한 혹인 거죠. 그리고 뭐 유방 통증만 있는 경우에는 유방암과 관련성이 낮다고 알려져 있어가지고 이제 환자분들이 너무 겁먹지 말고 그냥 변화가 있으면 정확히 확인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그렇게 해서 암이 의심될 때 진행이 되는 검사는 건강검진에서의 유방 촬영과 초음파 외에도 여러 가지인가요?
0: 건강검진의 기본이 일단 유방 촬영술입니다. 네. 아까 얘기했다시피 친일 유방이 있거나 이제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초음파를 함께 권하게 되는데 우리나라 국가 암검진에 이제 40세 이상 여성이면 2년마다 유방 촬영술을 권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검진을 잘 챙기는 게 중요할 것 같고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이거는 검사는 한 곳에서 꾸준히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혹시라도 가슴에 변화가 있을 때 이제 전후 사진을 비교할 수 있으면 훨씬 더 환자분의 상태를 평가하는 데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조직 검사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런데 또 조직 검사를 잘못하면 오히려 암이 퍼진다는 생각을 하는 분들도 있는데 어떨까요?
0: 많이 걱정하시는 부분이죠. 이게 근데 일반적인 유방 조직 검사 때문에 암이 퍼진다고 보지는 않고요. 오히려 이 조직 검사를 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 정확한 진단이나 치료 계획을 세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유방암 치료는 이제 또 어떤 성격인지에 따라서 또 수술과 약물 치료가 굉장히 많이 달라진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일단은 조직 검사가 그걸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긴 합니다.
1: 네. 뭐 조직 검사에 대해서도 말씀 주셨지만 유방 건강과 관련해서 일반인들이 가장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랄까요? 좀 오해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0: 이제 흔한 오해 중 하나가 저는 가족력이 없으면 유방암이 안 생긴다고 들었는데 왜 저는 생겼을까요?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가족력이 있으면 위험도가 더 올라갈 수 있는데 사실

0: 유방암 진단받는 환자의 대부분은 가족력이 없거든요. 네. 그리고 또 반대로 가족력이 있다고 해서 모두 유방이 생기는 건 아니니까. 네. 그래서 요거 이 가족력과 유방암을 이제 연관 짓는 게 이제 가장 흔한 좀 오해인 것 네. 같고. 아. 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1: 네. 그 외에도 뭐 가슴이 큰 사람에게 유방암 발생 위험이 높다. 유방 확대 수술을 받은 여성들에게 유방암 발생 위험이 높아진다. 이런 말도 합니다. 근거가 있는 얘기일까요?
0: 이게 가슴 크기 자체가 유방암 위험을 결정한다고 보기는 좀 어렵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아. 그래서 유방암은 위험은 뭐 나이, 호르몬 노출기가 유전적 요인, 뭐 비만, 음주, 수유력 같은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크기 자체는 큰 상관은 없다라는 게 이제 알려져 있는 거고, 이제 미용 목적의 성형술도 이 행위 자체가 유방암 발생 위험을 높이진 않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게 보형물이 있으면 유방 촬영이나 초음파를 할 때 검사 방법을 조금 바꿔야 될 수도 있습니다. 아. 일반적인 검사에서는 보이지 않을 수도 있어가지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검진할 때 의료진한테 미리 상의를 좀 하면 좋을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1: 네. 또 유방암을 경험한 분들은 임신이 재발 위험을 높인다는 생각도 합니다. 이건 어떨까요?
0: 이게 이제 과거에는 유방암 치료의 임신을 엄청 많이 걱정을 했대요.
1: 네.
0: 근데 지금은 최근에는 뭐 적절한 치료를 잘 마쳤다라는 가정하에 이제 안정적인 시기에 계획한 임신은 재발 위험을 높인다고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1: 아.
0: 그래서 이제 괜찮다라고 환자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1: 네.
0: 다만 이제 항호르몬 치료를 받고 있거나 아니면 항암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이 항호르몬 치료를 언제 중단할지
1: 네.
0: 그다음에 난소 기능을 어떻게 보호할지 임신 시기를 잡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1: 네.
0: 이제 생각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을 때 의료진하고 잘 상의해서 플래닝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진료실에서도 실제로 이제 유방암 치료하다가 몇 년 지나서 이제 아이랑 같이 이제 오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 네. 굉장히 반갑고 그렇죠.
1: 그러시군요. 또 폐경기 여성들에게는 호르몬 치료에 대한 관심도 높은데요. 호르몬 치료가 유방암 발생 위험을 높인다는 얘기가 있어서 망설이기도 하거든요. 이거는 어떨까요?
0: 이게 호르몬 치료라고 해서 무조건 나쁜 거는 아닙니다. 근데
1: 네.
0: 이제 폐경기 호르몬 치료 중에 특히 자궁이 있는 분들은 드시는 그 약에 에스트로겐 성분만 있는 게 아니고 프로스테롤이 네. 같이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그 두 약제를 병용을 했을 때 유방암 위험을 좀 높인다고 실제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호르몬 치료를 하고 있는 동안에는 유방 촬영이나 초음파 같은 이 정기 검진을 원래는 2년에 한 번이라면 매년 해라 이런 식으로 좀 잘 챙기라고 권하고 있고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약을 끊고 시간이 좀 일정 시간 지나면 그 위험도 다시 줄어드는 걸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옛날에 복용했다는 게 내 유방암 지금 생긴 거랑 관련이 있나 엄청 불안한 분들이 많은데 그렇지는 않은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1: 네. 유방 건강, 유방암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부분들을 하나씩 좀 짚어봤는데요. 교수님은 불안해지기 전에 읽는 유방 이야기라는 책도 쓰셨습니다. 영상의학과 선생님과 함께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0: 이게 진료실에서 있다 보면은 이제 많은 분들이 병 자체보다 잘 모르기 때문에 불안해하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봐요. 그래서 이게 아무래도 단어들도 생소하고 어렵고 인터넷 찾다 보면 좀 안 좋은 내용들을 보고 아, 나도 거기 해당되나 불안해하고 또 이게 유방이라는 부위 자체가 조금만 민감하게 느껴지다 보니까 궁금한 게 있어도 편하게 물어보지 못하고 혼자 걱정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을 쓰게 됐고 이게 쉽지만 좀 정확하게 설명하는 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1: 네.
0: 저 또한 이제 임신과 수유 과정을 겪으면서 유방이 굉장히 많이 변하는 장기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었거든요. 그래서 많은 여성들이 이제 그런 변화를 겪으면서도 이게 정상적인 변화인지 아니면 뭐 병원에 가봐야 하는 변화인지 잘 몰라서 불안해하지 않도록 이 책을 썼고 뭐 제목처럼 불안해진 다음이 아니라 불안해지기 전에 기본서처럼 읽으면서 내 유방, 내 가슴이 어떤 장기인지
1: 네.
0: 살면서 어떤 변화를 만날 수 있는지 어떤 거는 확인해봐야 되는지 이런 걸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1: 네. 유방 건강과 관련해서 좀 정확히 아는 데 도움이 되겠네요. 이 시간을 통해서 유방 건강 또 유방암 조기 발견을 위해서 꼭 강조하고 싶은 말씀 뭘까요?
0: 유방암을 너무 막연하게 두려워하지는 않으셨으면

0: 됐어요. 네. 유방암이 이제 굉장히 흔한 암이지만 조기에 발견하고 잘 치료하면 예후가 가장 좋은 편에 속하는 암이기도 합니다.
1: 네.
0: 그래서 내 유방을 한 달에 한 번씩은 관심 가져주고 또 변화가 생겼을 때 괜찮겠지 하고 미루지 말고 잠깐이라도 전문의를 찾아가 보면 좋겠습니다. 여성분들이 늦지 않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저도 진료실에서 이제 어렵지 않게 잘 설명드리겠습니다.
1: 네, 잘 들었습니다. 오늘은 유방 건강, 특히 그렇다더라식의 얘기들을 확인했는데요. 삼성서울병원 유방외과 정지정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김종서의 아름다운 구속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오늘 방송 내용은 KBS 콩 유튜브 채널에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건강365 아나운서 최인경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우리 속담에 가난 구제는 임금도 못한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남의 가난한 살림을 도와주기란 끝이 없는 일이어서 나라의 힘으로도 개인의 가난을 구제하지 못한다는 말이죠. 이 속담에 나오는 임금이란 말을 달리 표현해서 나라의 임자라는 뜻으로 나라님 또는 사이시옷을 써서 나라님이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때는 사이시옷을 넣는 것이 맞을까요? 넣지 않는 것이 맞을까요? 이 경우에 님은 직위나 신분을 나타내는 일부 명사 뒤에 붙어 높임의 뜻을 더하는 전미사입니다. 따라서 사이시옷을 받쳐서 적을 수 없고 사이시옷이 없는 나라님이 맞는 표기 형태입니다. 우리말에서 님은 전미사나 의존명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전미사로 쓰일 때는 나라님의 경우처럼 높임의 뜻을 더해서 회장님, 원장님처럼 쓸 수 있습니다. 또 달림, 별림처럼 사람이 아닌 일부 명사 뒤에 붙어서 그 대상을 인격화하여 높임의 뜻을 더하기도 하고 또 예수님, 공자님, 부처님과 같이 예성인이나 신격화된 인물의 이름 뒤에 붙어서 그 대상을 높이고 존경의 뜻을 더하기도 합니다. 반면에 의존명사로 쓰일 때는 홍길동님처럼 사람의 성이나 이름 다음에 쓰여서 그 사람을 높여 이르는 말로 씨보다 높임의 뜻을 나타냅니다. 의존명사기 때문에 전미사와는 달리 앞의 말과 띄어서 쓴다는 점도 함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국혜정이었습니다.
1: KBS 장애인식 개선 캠페인.
2: 고양시 장애인 종합복지관에서 보조기기 관리사로 근무하고 있는 발달장애인 문성현입니다. 보조기기 관리사는 장애인이나 노약자들이 사용하는 이동 보조기기를 깨끗하고 오래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일을 합니다. 저는 공구를 다루는 일에 관심이 많아서 이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두렵고 긴장됐지만 지금은 즐겁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발달장애인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점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 장애인식 개선 캠페인 KBS 라디오와 함께합니다.

0: 믿음과 신뢰, 웃음과 감동을 선사하는 국내 유일의 지상파 사회복지 채널
1: KBS 3라디오 프로그램을 소개합니다.
0: 매일 아침 장애계 이슈를 분석하는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1: 건강한 삶의 지혜 건강 365
0: 국내 유일의 시각장애 전문 방송 우리는 한 가족
1: 한낮의 웃음폭탄 강월래의 노래 선물
0: 장애에 대한 올바른 인식 개선 내일은 푸른 하늘
1: 노년의 삶을 응원하는 출발 멋진 인생 이지연입니다.
0: 시각장애인이 직접 진행하는 정보 프로그램 심준구의 세상 보기
1: 장애인과 노인, 소외계층을 응원하는 국내 유일의 지상파 사회복지 채널 KBS 3라디오
0: 든든한 목소리가 되어 여러분 곁에 언제나 함께하겠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5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안녕하세요. 문화공감 윤지영입니다. 서점가에 쏟아지는 수많은 자기개발서들은 끊임없이 자신을 갈고 닦으라고 강요합니다. 지금보다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달려온 사람들은 자기개발의 피로함을 느끼기도 하는데요. 그런 독자들에게 다소 부족하더라도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받아들이고 온전한 자신과 마주하라고 이야기하는 책이 있습니다. 최근 신간 내면의 작은 방을 출간한 아나운서 정용실 씨를 오늘 문화공감 초대석에서 만나볼게요. 첫 곡 먼저 보내드립니다. 경서예지의 다정이 내 이름을 부르면.

0: 라디오로 만나는 문화읽기 KBS 라디오 문화공감 윤지영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1: 정용실 아나운서는 연세대 신문방송학과를 졸업하고 가톨릭대학교 상담심리대학원 조직상담학과 석사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1991년 KBS에 입사해서 34년간 아나운서로 재직 중이신데요. 2005년 한국아나운서대회 대상을 수상했고 저서로는 혼자 공부해서 아나운서 되기, 언젠가 사랑이 말을 걸면, 공감의 언어 등이 있습니다. 오늘 문화공감 초대석에서는 신간 내면의 작은 방을 출간한 아나운서 정용실 씨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2: 네, 반갑습니다.
1: 네, 아, 요즘 스튜디오에서 자주 뵙네요.
2: 그러네요.
1: 그러니까 밖에서 만나다가
2: 원래는 사석에서만
1: 그러니까요. 봤는데. 네. 네, 이렇게 하니까 또 새롭고 좋습니다. 예전에 문화공감 진행하셨었잖아요.
2: 그때는 이름이 네. 문화공감 아니고 문화포커스였고요. 2008년에서 2009년 2년간 진행을 했었고 그 전에 김영하 작가 진행하시다가 제가 받아서 진행을 했었죠.
1: 저녁 때 생방송 하셨죠?
2: 10시 때 예. 맞아요. 생방을 했었죠.
1: 네.
2: 예.
1: 그래요. 뭐 방송뿐 아니라 그간 뭐 부지런히 공부도 하시고 글 쓰고 책을 또 여러 권 내셨었는데 사실 아나운서가 말하는 직업이지만 말과 글은 완전 다른 영역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혹시 말로 담지 못하는 걸 글로 풀면서 힐링의 효과를 좀 얻으셨다고 봐야 되겠죠?
2: 그냥 첫 책은 아무것도 모르고 썼던 에세이였고 그냥 네. 일기였고 그렇게 쓰다 보니까 제가 좋아지는 거예요. 감정이. 그래서 아 이걸 좀 계속 쓰면 나한테 좀 좋지 않을까? 그러면서 이제 에세이류를 제가 쭉 쓰게 됐고 공감의 언어부터 해서 제가 이제 약간 소통 쪽으로 분야를 좁혔고 이번 책은 심리서로 글이라는 게 사실 나로부터 이렇게 약간 분리되어서 객관화시키는
1: 맞아요.
2: 그래서 나를 제대로 보게 하는 그런 힘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좀 심리적인 제가 공부도 좀 했고 그래서 심리서로 이번에는 책을 냈습니다.
1: 네. 지금 또 상담심리
2: 공부도 하고
1: 공부를
2: 있고.
1: 하고 계시기 예. 때문에 또 방송 외에 다른 많은 사람들과 다양한 만남을 이어가고 계실 텐데 그런 네. 만남들이 정용실 아나운서에게는 어떤 시간인가요?
2: 저는 사람을 좋아하긴 하는 것 같아요. 방송에서도 만나서 이야기하는 그 순간이 좋아서 방송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어떤 분들은 뭐 나의 이름이 많이 알려지는 프로그램으로 가서 빨리 알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사람을 많이 만나서 인터뷰하고 이야기 나누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러다가 밖에 나가서 이제 대학원에서도 겸임 교수를 할 때도 거기서도 좀 이야기 형태로 어떻게 해볼 수 없을까? 그러다가 스피치를 좀 치유 이야기, 치유 스피치 이렇게 만들었고 그다음에 뭐 독서 모임 같은 데서 책 가지고 얘기하고 그 안에서 그분들의 마음의 문제, 저의 문제 이런 걸 이제 보게 된 거죠.
1: 네. 최근에 이제 신간 나오면서 북토크 관련한 행사들 많으실 것 같고요. 독자와 만나는 시간이 많을 것 같아요. 그 대화는 또 조금 더 특별하지
2: 더
1: 않을까요?
2: 더 특별하죠. 네. 왜냐하면 제 책을 읽고 오셨기 때문에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게 있지 않을까?
1: 그렇죠.
2: 기억에 나는 분이 이제 두 분 있는데 한 분은 제 또래의 주부셨어요. 근데 그날은 강연장이 좀 넓은 곳이었는데 앞줄에 앉으셨는데 처음부터 표정이 약간 눈물이 날 것 같은 그러니까 마음이 이미 좀 아픈 상태신 것 같았고
1: 네.
2: 끝날 때까지 계속 우셨어요. 앉아서. 그래서 난 특별한 얘기를 별로 안 했는데 왜 이렇게 우실까. 나중에 이제 사인받으러 오셔가지고 여쭤보니까 섬유근육통을 굉장히 오랫동안 앓고 있고
1: 네.
2: 지금 그것 때문에 고통 속에 계신 분이어서 제가 이제 책에 몸에 관한 이야기를 썼기 때문에 그 얘기를 좀 그분하고 나눴던 게 생각이 나고요. 한 분은 제가 이제 부산에 갔었는데
1: 네.
2: 마음의 병이 이미 좀 있으신 분이셨어요. 근데 그분이 처음에는 굉장히 불안한 느낌이었는데 끝날 때쯤 돼서는 좀 많이 안정돼서 저랑 사진도 찍고 막 이야기도 나눴거든요. 근데 그분이 이제 리뷰를 써서 각자 독자들이 거기 오신 분들이 써서 주시는데 오늘 수업이 다른 것보다 정말 마음을 안정시키는데 제격이었다 이렇게 써주셔서 다음에도 이런 기회 있으면 좋겠다고 해주셔서 제가 그분의 앞으로의 나날이 안정되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1: 네. 이번에 내면의 작은 방 책 표지부터가 마음이 좀 편안해집니다. 뭐 정말 방을 꾸민다면 이렇게 꾸미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는데 이 책을 쓰게 되신 이유가 있겠죠?
2: 그렇죠. 제가 그 전에 이제 소통에 관한 거를 이렇게 타인을 공감해야 돼, 이렇게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말하고 그 마음을 읽어야 돼라고 이제 책을 썼는데. 타인을 이해하는 게 어려운 일이죠. 사실 나도 이해를 못하는데 타인을 그렇죠.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제가 이제 관리자를 하고 그리고서는 응급실을 가게 됐고 네. 가게 된 이후로 번아웃과 갱년기가 이제 동시에 오면서 또 제가 이제 종양도 생기고 이러면서 몸이 이제 무너졌어요. 네. 그렇게 아프면 사람이 인생이 바뀌어요. 원래 아프지 않을 땐 그 살던 패턴을 그대로 유지하려는 경향이 있는데 아프면 그때까지 살아온 게 뭐가 잘못돼서 내가 이렇게 아프구나.
1: 그렇죠.
2: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제 그 패턴을 바꾸게 되거든요. 그때서야 제가 의지와 노력으로 열심히 사는 삶에서 조금은 있는 그대로의 나로 조금 이해하는, 나를 이해하는 마인드로 좀 바꿔야겠다라는 큰 틀을 바꿨어요, 좀. 그러면서 이제 그 어려운 번아웃과 이제 갱년기에서 좀 벗어나게 됐고, 종양도 사라지게 됐고 그래서 너무 이제 인생관이 바뀐 거죠 한마디로.
1: 네. 사실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것 같아요. 우리 모두가 사실 자기 개발을 위해서 본인에게는 좀 엄격하고 자기하고는 좀 멀리 살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끊임없이 누군가와 비교하고 살고 있는
2: 맞아요.
1: 나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나가 얼마나 힘든 삶이에요.
2: 뭐 미라클 모

0: 올인했죠.
1: 맞아요.
0: 그게 나를 아는 거죠.
1: 그렇게 알기까지가 참 힘든 것 같긴 한데 네. 정말 중요한 부분인 것 같긴 합니다. 많은 분들이 자기만의 공간을 가지고 싶다는 생각을 할 텐데 이 제목 내면의 작은 방 구체적으로 어떤 공간을 이야기할까요?
0: 대부분은 그 어떤 외형적인 공간을 원하시죠. 내 방.
1: 그렇죠.
0: 뭐 내 공간 이런 거를 갖고 싶다. 근데 그건 돈이 너무 많이 드니까.
1: 많이 들죠.
0: 네. 내면의.
1: 집에 방 하는 것도 어려운데.
0: 그렇죠. 내면의 네. 방 공간도 사실은 따져보면 어느 날은 남편 생각, 어느 날은 친구 생각, 어느 날은 엄마 생각, 뭐 회사 생각. 그런 바깥에 다른 사람들이 내 마음 안의 공간을 다 차지하고 있고 정작 나를 위한 공간은 좀 없는 편이 거든요. 근데 이게 심리적으로 표현을 해보자면 이제 아이가 엄마하고 애착을 형성할 때 그 애착이 중요한 이유가 힘든 일을 겪으면 그냥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엄마 나 너무 힘들었어 하는 그런 응석을 부리는 게 좀 필요한데
1: 네.
0: 그게 안전기지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게 존 볼비라는 사람이 쓴 안전기지라는 책이 있는데 일종의 내면의 작은 방이 내면의 안전기지 같은 역할. 이제 성인이 돼서 엄마가 없잖아요.
1: 그렇죠.
0: 그럼 어디다 응석을 부리고.
1: 엄마가 또 더 약해졌기 때문에 예. 이제 더 이상 부릴 수가 없죠.
0: 나한테 내 안에서 제가 받아줘야 되니까. 찾아야 되죠. 예. 그래서 엄마가 사라진 나에게 내면의 엄마의 역할을 해주는 안전기지가 필요하다. 그래서 저는 이제 내면의 작은 방이라는 표현으로 썼는데
1: 네.
0: 그런 공간 하나 만들어 두시면 딴 사람은 안 받아줘도 오늘 너무 힘들었어 하고 내가 말하면 그래 그래 힘들었잖아 그래 여기서 쉬어 라고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1: 네. 많은 분들 특히 중년의 나이나 그 이상인 분들이 더 큰 공감을 할 것 같은데 아 이렇게 이유 없는 불안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자신을 들여다보는 게 왜 해결책이 될 수 있을까요?
0: 우리가 이제 불안이라는 게 어떤 두려움, 이유를 알 수 없는 어떤 두려움 같은 건데
1: 네.
0: 바깥을 보면 볼수록 지금 사회는 더 두려워지죠. 왜냐하면 너무 빠르게 변화하고
1: 예측할 수가
0: 있고,
1: 없으니까.
0: 예, 이게 아마 이 시대가 또 정착되는 데까지 상당히 긴 시간의 그 어떤 변화가 있을 거기 때문에 아마 계속 불안하실 수 있어요. 그럴 때는 나 안을 좀 들여다보면서 내면의 나침반 어디로 가야 될까? 상황이 어떻든 내가 갈 길은 가야 되잖아요.
1: 그렇죠.
0: 밖이 변하든 말든 빌딩이 새로 생기든 말든 나는 집으로 갈 거면 집이라는 방향을 향해서 가야 되는데 그거를 방향을 잡는 내면의 나침반을 한번 만들어 봐야 되지 않나. 그러려면 나를 알아야 되거든요.
1: 네.
0: 네.
1: 이 아나운서라는 직업이 사실 타인에게 보여지는 직업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여지는 것도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 이제 오랫동안 이 일을 하다 보면은 남들이 원하는 나와 내가 원하는 나가 일치하지 않을 때가 참 많거든요. 또 그런 괴리감이 생길 때 혼란이 오고 그때 괴로워지고 아픈 사람들도 있고.
0: 그렇죠.
1: 그런데.
0: 이게 타인의 기대와 네. 나의 기대가 다르면 사실 정체성이 통합이 안 되고 일종의 분열이 되는 거고 그렇다면 그 개인만큼 네. 내가 문제가 생기는 거고 그게
1: 다른 일이면 사실 그냥 넘어가면 되는데 네. 이 일은 또 타인의 시선을 무시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0: 중요한데 네. 타인이 근데 원하는 게 이럴 거다라고 상정하는 것 자체가 제가 상정하는 거죠 사실은.
1: 네.
0: 그래서 그 기준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되려고 하는데 저는 다 각자의 색깔이 있는 것 같아요. 아나운서라는 직업도 나답게 해야 한다. 그러다 보면 그걸 하나의 포지션을 잡는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위계가 있는 게 아니라 1등부터 100등이 있는 게 아니라 저는 어디에 피는 꽃이냐 어느 곳에 어떻게 피어 있느냐가 다 다르게 야생초지만 참 이쁠 때도 있고 잡초도 어떨 땐 참 아름다운 잡초도 있고 그런 것처럼 다 쓰임이 있기 때문에 그 쓰임을 찾아내는 게 중요하지 않나? 원하는 게 뭘까? 저는 시대의 어떤 흐름은 있지만 그 안에서 나답게 그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늘 생각을 해서 조금 제가 그 아나운서들이 흔히 가는 방향으로 좀 아닌 쪽으로도 많이 진행 프로그램들을 했었는데 그거에 별로 두려움은 없었던 것 같아요.
1: 네.
0: 예, 좀 꽃다운 여성 진행자는 하기에는 너무 센 캐릭터라.
1: 인정합니다.
0: 그렇게, 네. 그렇게는 안 맞고.
1: 네. 네, 그래서 뭐 큰일 날 뻔했죠.
0: 네. 안 어울리죠.
1: 네, 맞아요. 그래, 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또 여성 아나운서의 입지가 많이 넓어진 것 같기도 하고
0: 그렇죠.
1: 예전에 생각 생각하던 제가 아나운서 되고자
0: 처음 됐을 때보다는
1: 시절에 네. 비해서 정말 다양한 것들을 소화하고 있고 앞으로도 또 그 영역이 점점 넓어지지 않을까. 뭐 정용실 아나운서 같은 선배들이 계셨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이

0: 그런 길들이 생겼겠죠. 예. 네. 오늘 문화공감 초대석 신간 내면의 작은 방 출간한 아나운서 정용실 씨와 함께하고 있는데 오늘은 정용실 아나운서의 추천곡들을 쭉 만나볼게요. 아, 첫 곡은 어떤 거?
1: 시간은 짧고
0: 너무 많은
1: 뭘 들어야 될까 고민하다가
0: 듣고 싶으셨죠?
1: 예. 네, 제가 그 우리가 좀 취약하잖아요. 인간이라는 것이. 그리고 우리는 상처를 작든 크든 다 갖고 있고 또 외로움이나 공허감 이런 거를 잘 느끼는 취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런 느낌을 좀 느껴보실 수 있는 곡을 첫 곡으로 골라봤습니다. 우린 이렇게 약한 인간이야. 아, 차이콥스키 4개 중에서 10월, 옥토버, 가을의 노래 임윤찬의 연주로 한번 들어볼까 합니다. 네.

0: 문화의 새로운 흐름을 알고 싶을 때 KBS 라디오 문화공감 윤지영 아나운서가 동행해 드립니다.
1: 책은 크게 3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네. 워크숍이라는 형식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
2: 맞아요. 왜냐하면 이제 심리서를 제가 이제 쭉 읽으면서 학교를 다니면서도 읽고 원래 그 전부터 좀 좋아해서 쭉 읽었는데 네. 장애물이 많아요. 어휘가 일단 전문 용어를 많이 맞아요. 쓰고 네. 그리고 어떤 체험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쓰여졌다기보다는 이론을 정리한 책들이 많다 보니까 아니면 사례자의 사례. 가 있는 그런 책들이죠. 근데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하란 말이야? 나에겐 어떻게 적용하라는 거야? 그러면은 거기에 답이 좀 없는 경우가 많아서 네. 저는 좀 실용적인 방송인이고 방송인 출신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 각자 책을 읽는 분들이 직접 좀 해보시면서 자신을 변화시키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이제 도구를 만들어 본 거죠. 제가 해보면서 썼던 것들을 표로 만들어서 몸은 이렇게 어디서부터 어떻게 관찰하세요? 그리고 호흡은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그리고 기억과 이런 거는 이렇게 한번 적어보세요. 그래서 그 안에서 이렇게 한번 꺼내보세요. 이렇게 워크숍 형태로 만들어봤습니다.
1: 네. 일부가 자기관찰, 솔직한 몸인데요. 가장 정직한 것은 내 몸이 보내는 신호라고요?
2: 네. 그러니까 얼굴이나 무슨 말이나 이런 거는 사회화되어 있어서 우리가 표정도 어떨 땐 좀 안 좋았다가도 싹 이렇게 바꾸죠. 네. 사람들 불쾌하지 않게. 그리고 말도 이렇게 배려해서 말을 하게 되는데 몸은 그런 배려가 없어요. 그냥 그대로 그냥 감정은 몸이에요. 네. 예전에 머리로 이렇게 곰이 나타날 때 머리로 곰이 나타났구나 도망가자 이렇게 생각하면 늦어서 곰이 잡아먹어요 저희를. 그래서 몸이 탁 보는 순간에 얼어붙거나 네. 아니면 도망가거나 네, 폐기를 하게끔 딱 몸 안에 그게 세팅되어 있고 그래서 그걸 이제 뭐 신경가소성이라고 그래서 그렇게 세팅이 딱 되면 그렇게 계속 그렇게 빠른 시간 안에 반응하게 되어 있어서 네. 감정이 바로 그렇게 되죠. 통증, 뭐 심혈관계 이런 것들이 아주 감정하고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최근 연구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최근에 암에 대해서도 자연치유 요법을 쓰신 1,500명의 그 환자들을 연구를 해가지고 10가지 치유 요소들을 뽑아봤어요. 근데 그중에 6가지가 마음의 문제에서부터 비롯된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렇다는 거는 결국은 우리의 마음이 잘 다스려야 마음을 몸도 건강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죠.
1: 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신호를 모르고 지나치거나 알아도 바쁘다 보면은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고 신경 쓰지 못하고 지나가게 되는데 왜 이렇게 사람들은 어떤 걸 위해서 애쓰며 사는 걸까요?
2: 몸의 소리라고 저는 신호라기보단 소리라고 표현하는데 우리가 이제 처음에는 좀 어릴 때는 잘 들어주다가 크고 바쁘고 이러면 다른 환경 때문에 아유 지금 뭐 어떡하라고 그러면서 안 들어주기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몸은 아이 같아서 울 때 가서 어이구 어이구 어이구 이렇게 들어줘야지 그 다음에 또 얘기를 하는데 안 들어주면 얘기를 안 해요. 어느 순간이 되면. 그러면 그 신호가 몸에

0: 소리가 끊어지는 거죠.
1: 네.
0: 몸과 마음이 이제 끊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때부터가 조금 심각해질 수 있는 질환으로 보면은 조금 더 심각한 질환으로 갈 수 있는 알아채지를 못하니까
1: 네.
0: 병으로 갈 가능성이
1: 중병으로 가는군요.
0: 예, 예. 있죠.
1: 책에 내면에 그렘린이라는 표현이 있던데 인상적이더라고요.
0: 이게 우리가 어떨 때 이제 뭐 집에서 누워 있는데 설거지를 안 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누워 있다가 아 너는 이렇게 집을 더럽게 하고 있니? 하는 내면의 소리가 들려갖고 이제 몸을 일으켜서 그걸 하게 될 때가 있죠.
1: 그렇죠.
0: 그 자기 비판적이고 그런 내면의 잔소리 그거를 그렘린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렘린이라는 건 원래 항공기나 기계가 오작동을 일으킨다고 믿었던 과거에 그걸 어떤 전설 속에 존재가 있어. 개가 들어가면 그렘린이 들어가면 오작동을 하게 된다.
1: 아.
0: 그런 것에서 나온 건데요. 잔소리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내가 정말 하는 잔소리인가? 한번 잘 생각해 보면 이게 누군가에게서 들은 소리예요.
1: 엄마나 뭐 예전에.
0: 그렇죠. 저도
1: 괴롭혔던 사람들.
0: 좀 힘들었을 때 네. 이렇게 보면 완벽주의가 저도 좀 있어요. 근데 그런 게 엄마가 너 그렇게 하면 되니? 네가 직장 다니고 나고 애를 그렇게 키우면 되니?
1: 네.
0: 하는 소리가 제 귀에 항상 들리거든요. 근데
1: 맞아요.
0: 이 소리가 과연 누구의 목소리고 어떨 때 주로 나는지를 잘 알고 있으면 그 소리를 객관화하면서 걷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 책 안에 이제 그걸 일기 형태로
1: 네.
0: 매달 며칠에 어떤 소리가 들렸는지 그걸 쭉 적다 보면 비슷한 소리가 계속 들려요. 그래서 그 소리를 자기가 객관화하면서 알게 되는 거죠.
1: 네. 아, 이거 빨리 알게 되지 않으면 내가 그렘린이 돼서 누군가를 또 괴롭히겠죠.
0: 그럴 수 있죠.
1: 그러니까요. 네. 예. 이분은 자기 탐험, 절박한 감정, 내 안에 숨어있던 감정을 꺼내보라고 하는 건데 과거의 상처나 후회 그런 것들을 마주하게 될 때 아, 그 못난 모습 정말 떠올리고 싶지 않고 네. 피하고 싶잖아요.
0: 네.
1: 근데 그 숨어있는 감정을 좀 마주해야 되는 거죠.
0: 제가 이제 다른 책들은 심리서들은 대부분 몸에 대한 이야기가 없어요. 그냥 심리와 네. 정신세계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일부에 몸을 넣은 이유가 감정이라는 게 쉽게 그렇게 힘든 감정이 나오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억압해놨거나 회피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1: 네.
0: 마주하고 싶지 않으니까 안 나오려고 그러거든요. 그거를 알아채는 방법이 첫 번째가 몸인 거예요. 몸에 지금 문제가 있으면 혹시 내 마음의 문제가 몸으로 온 거 아니야? 라는 사인인 거고 두 번째가 이제 감정이 안 나오려고 그러니까 살살 꺼내야 되잖아요.
1: 네.
0: 예, 그러니까 두 번째가 기억이에요. 그러니까 기억은 너 가장 힘들었던 기억이 뭐야? 그러면 기억은 해요. 그런데 그때 감정은 말하고 싶지 않은 거죠. 그러나 기억 뒷면에 그 기억이 왜 앞으로 나와 있냐면 기억은 감정이라는 태그를 붙여야만 그 순서상 맨 앞으로 옵니다.
1: 네.
0: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뭐 9.11 테러 이런 거를 섬광기억이라고 하는데 평생 잊혀지지 않나요? 왜냐하면 그 기억이 너무나 강렬한 감정, 죽을 뻔했기 때문에 그 강렬한 감정 때문에 맨 앞페이지로 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걸 일종의 트라우마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
1: 네.
0: 그래서 그거를 제가 이제 메모리 퍼즐이라는 거기에 워크숍 이제 만들어 놓은 거에 기억들을 한번 적어보면은 나의 기억이 나의 감정을 어떤 걸 담고 있는지를 찾아가는 문 같은 역할을 하는 거다. 그래서 몸과 기억을 통해서 감정을 찾아 들어가는 거죠.
1: 그렇군요. 현재 대학원에서 심리상담 공부하고 계신데 이렇게 공부를 하는 것도 이런 부분에 대한 방법을 찾기 위한 것들이겠죠?
0: 그렇죠. 제가 이제 사실은 책을 쓴 과정이 제가 이런 감정을 만나는 과정이었고 다른 사람들은 책을 쓸 때 논리적으로 쓰세요. 구성을 해놓고 이렇게 논리적으로 하나하나 내용을 설명하면서 쓰시는데 저는 구성안이 없이 써요. 그냥 백지에다가 바로 그냥 어떤 장면을 바로 떠올리면서 그 장면을 묘사하는 거로 그냥 쭉 글을 쓰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 어떻게 글을 쓴다는 거야? 이해가 안 돼 라고 하지만 저는 그냥 그 기억이 생생하기만 하면 그냥 그날 하루에 다 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기억이 나의 감정을 가져와서 불러와서 그걸로 제가 글을 쓰고 났을 때 치유되는 경험을 계속했었고 그게 이 심리상담으로 자연스럽게 올 수밖에 없었던 거는 제가 그게 또 그 방식으로 방송도 해요. 글도 그렇게 쓰지만 방송도 제가 이제 인터뷰 프로그램 같은 거를 할 때 다른 분들이 아이, 나 오늘 이 얘기 안 하려고 그러는데 정 아나운서만 오면 이렇게 내가 이 얘기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네. 그게 이제 제가 네. 상대의 마음을 열어서 말을 끌어내는 재주가 조금 있고 그거를 어떻게 심리적인 안정감 속에서 이분이 다 털어놓고 하게 되는가.
1: 그게 사실 나와야 뭔가
0: 얘기가 감정이 그쵸, 나오게 되고 그것은 그 숨겨놨다는 건 감정인 거고

0: 그거를 꺼내야 우리 방송에선 사실 소위 좀 잘 풀렸다고 할 수 있는 거고, 그렇게 그걸 연구해서 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이제 심리 상담적인 기법을 많이 쓰고 있었던 것 같아요.
1: 네. 네. 자, 신간 내면의 작은 방 출간한 정용실 아나운서와 함께 하고 있는데요. 두 번째 추천곡은 어떤 곡일까요?
0: 제가 사실 책을 쓰면서 음악이라는 저의 코쿤 안에 들어가서 제가 작업을 하거든요.
1: 네.
0: 그래서 앞에 첫 곡도 마찬가지고 두 번째 곡, 뭐 앞으로 마지막 곡까지도 다 제가 이 책을 쓰면서 들었던 곡들이고, 첫 번째 곡은 어떤 괴로움, 상처 이걸 마주하는 글을 쓸 때 들었고, 이번 곡은 좀 뭔가 순수한 호기심, 뭔가 좀 이관욱이라는 피아니스트의 연주는 왠지 좀 피아노를 배운 지 얼마 안 된 사람이 가지는 것 같은 그런 순수함?
1: 그렇군요.
0: 저는 좀 그런 느낌이 있어서 이 곡은 그런 마음이 필요할 때 들었던 곡입니다. 쇼팽의 프렐류드 작품 번호 28-15 빗방울 들어보겠습니다.

0: KBS 라디오 문화공감 아나운서 윤지영입니다. 책의 3부는 자기 이해, 나로 가는 길인데요. 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라. 나를 이해한다는 거 어떤 게 전제되어야 될까요?
1: 사실 이런 말을 쓰면서도 이게 상투적일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더 구체적으로 쓰려고 노력했어요. 그러니까 나를 이해해라, 나를 받아들여라 이런 말은 사실 명상책이나 심리서들에 많이 나오는 말이에요.
0: 네.
1: 좋은 말이죠.
0: 그렇죠.
1: 근데 이거를 내가 쓰려면 어떻게 하라는 건지는 구체화되어 있지 않아요. 대부분.
0: 맞아요.
1: 그래서 저는 이제 제식으로 이거를 이제 해석을 했는데 제가 이제 심리서를 읽다 보면 마크 브래킷이라고 예일대 심리학과 교수신데 이 감정을 받아들이는 과정을 룰러라고 해서 다섯 단계로 만들어놨어요. 감정을 인식하고 이해하고 명명하고 표현하고 조절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이 말을 제가 제식으로 조금 더 쉽게 표현하자면 감정은 처음에 뭔가 불편한 느낌이 들어요. 네, 그게 이제 인식이에요. 불편하구나. 아, 나 지금 뭔가 기분이 안 좋아. 그러면 그게 뭘까? 왜 불편한데? 라고 이제 질문에 들어가는 게 이해예요. 근데 이 감정을 이해하는 여기가 너무 어려워서 다 포기하고 그냥 감정을 그냥 두루뭉술 이렇게 알게 되는 거죠. 근데 저는 이제 여기를 집요하게 들어가 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남편이 늦어요. 오늘 늦어. 그러면 제가 화가 나죠. 또 늦어? 이렇게 딱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남편이 뭔 소리야? 네가 더 늦는데. 어제는 네가 늦었잖아. 그러면 제가 아, 한 달이면 더 많이 늦지나. 지금 뭔 소리야? 그러면서 서로 이제 몇 년도에 몇 회를 늦었니 말았니 이러면서 이제 횟수세기로 들어가는데 그거는 이제 약간 게임으로 빠지는 다른 방식으로 지금 문제 본질이 아닌 바깥으로 네. 나간 거고요. 그럼 이 감정이 뭘까? 화난 걸까? 분노인가? 뭐 화난 거 비슷하죠. 근데 좀 더 들어가 보면 남편이 늦는 게 왜 화가 나지? 나는 왜? 라는 질문을 계속해서 탐험에 들어가야 돼요. 그럼 왜 늦을까? 우리 남편이 다른 여자랑 밥 먹는 게 문제가 있어서? 그러기는 아닌데? 그럼 그건 나한테 안 와닿으면 그건 패스. 그다음 그러면 늦어서 사고 날까 봐? 아니 뭐 걱정 별로 안 되는데? 그럼 그것도 패스. 그러니까 내 마음에 안 와닿으면 그건 다 패스인 거예요. 그런데 내가 오늘 사실 남편하고 일찍 오면은 맥주 한잔 하려고 맥주도 냉장고에 넣어놓고 그리고 안주도 좀 맛있는 거를 좀 해놨단 말이에요. 사놨단 말이에요. 근데 늦는다 그러니까 정말 화가 나는 거죠.
0: 네.
1: 근데 그 화난 건 사실 섭섭하기 때문에 내가 일찍 들어오면 같이 마시면 좋을 텐데 그러지 못해서 서운함. 그거를 분노라는 형태로 해야 나의 자존심을 상하지 않고 위에서 찍어 누르듯이. 분노라는 건 약간 그 위에서 억압하는 거거든요.
0: 그렇죠.
1: 그래서 그러면서 내가 그걸 쓰는 거지 실제는 서운함, 섭섭함 이런 감정이구나. 그래서 내가 다음번에 표현할 때는 오늘 일찍 오면 내가 이런 거 이런 거 해서 준비해서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너무 서운해. 라고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게 되는 거고
0: 네.
1: 소통도 사실은 그래서 그렇게 가능한 거고 그러다 보면 남편이 처음에는 얘가 왜 이러나.
0: 그렇죠. 제일 무서운 게 이유를 몰라.
1: 갑자기 왜 이러는
0: 무서워하니까.
1: 거지. 하고 살짝 대답을 네. 안 하다가
0: 네.
1: 그다음부터 최대한 일찍 갈게. 이렇게 남자분들한테 이걸 물어보면 다 바로 대답을 해요.
0: 다들 이유 없이 화낸다고 하잖아요.
1: 그래서 서로 이제 소통도 되고
0: 네.
1: 내 감정이 서운함이구나. 그렇게 명명하게 되면 그걸 또 표현하게 되면 치료가 다 된 거예요. 끝난
0: 그러네요.
1: 거예요.
0: 예.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이해를 하고 나면은 이제 나를 받아들여야 될 텐데
1: 그렇죠.
0: 이게 생활에서 실천할 만한 방법들이 있을까요?
1: 나를 이제 받아들이려면 일단 나한테 집중을 해야 나를 받아들여요. 항상 타인만 계속 보고 있으면 나를 받아들이기가 힘들어요. 나에게 중심이 안 와 있으니까. 그래서 나에게 포커스하는 방법으로 제가 이기적 일기라는 거를 쓰자. 그러니까 나라는 주어로만 쓰는 거예요. 내 감정 일기 같은 건데요. 나는 누구 때문에 기분 나빴어. 이런 누구라는 걸 좀 배제한 순수하게 내가 느낀 것들만 쓰는 거야. 그
0: 네.
1: 오늘 뭐 걷다가 뭐 보니까 꽃이 펴 있어요. 오늘 꽃을 보니까 기분이 좋네. 뭐 하늘을 보니까 어쨌네. 내가 몸이 아프네 오늘. 뭐 이런 식으로 나에 대해서 포커싱해서
0: 네.
1: 타인과 관계 속에서가 아닌 그냥 나에게 좀 포커싱한 것들 감정들을 써보는 거를 해보자. 그래서 나로 주의를 좀 가져오고요. 그다음에 기억을 나를 받아들이려면 나쁜 기억만 받아들이고 있어요. 기억을 메모리 퍼즐을 쓰다 보면 좋은 거 나쁜
0: 기억이라는 게 희한하게 나쁜 게 먼저
1: 그건
0: 예,
1: 자연스럽긴
0: 기억되니까.
1: 해요.
0: 예.
1: 그래서 우리가 이터널 선샤인 이런 영화 보면은 그 나쁜 기억 때문에 그걸 다 삭제해버리려고 그러죠.
0: 예.
1: 영화에서 그런 게 나오고 머지않아 가능한 일이죠. 사실
0: 그렇죠.
1: 네, 뇌에다 이제 여러 가지 작업이 가능해지면 나쁜 기억을 삭제하려고 하지만 나쁜 기억 속에 사실은 나의 시간이 거기에 다 들어가 있고 그거를 좀 재활용할 거를 좀 꺼내고 버릴 걸 버려야 되지 통째로 버리면 한 시기가 그냥 날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억을 좀 재구성하는 거. 그러니까 좋은 기억으로 재해석해내는 방법이 굉장히 필요한 거고 그게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그냥 그 나의 소중한 시간들을 그 어떤 한 사람 때문에 왜 그 사람 때문에 다 버려야 돼요?
0: 맞아요.
1: 네, 그게 버리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좀 나를 애착 안전기지인 나를 자기잡이 내면의 방으로 초대해서 나를 좀 도닥여주고 받아들이고 하는 길을 찾는 거죠.
0: 네. 이 책 제목이기도 한 내면의 작은 방이 집단 상담 참여했다가 발견한 이미지라면서요?
1: 네. 이제 그 집단 상담, 자기잡이 상담이라는 것을 참여를 했다가 방을 꾸며봐라 라는 제안을 받았고 너무나 저는 어릴 때부터 제가 갖고 있었던 거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책을 보면서 항상 저는 상상하는 걸 좀 좋아해서 소설을 제일 좋아하고 장르 중에 그걸 이렇게 보다가 다락방 아니면은 작은 방에 벽난로가 있고 제가 그 앞에 의자에 이제 담요를 덮고 앉아서 책 보는 그 장면이 항상 저한테는 있어요. 내면에. 그리고 거기 그러면 왠지 쉬는 것 같은 느낌.
0: 그걸 떠올리면 뭔가 편안해지고.
1: 네. 그리고 이제 거기 사람을 초대하라고 그러더라고요.
0: 네.
1: 거기서. 근데 이제 저는 외할머니가 항상 저를 모든 걸 받아주셨기 때문에 이제 외할머니를 초대했죠.
0: 네.
1: 나중에 이제 제가 뭐 다른 일로 다른 사람 만났을 때 요즘엔 어때? 요즘엔 그 방에 누구누구 들어와 있어?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네. 남편도 들어와 있어? 남편은 문 앞에 있어. 아직 못 들어왔어.
0: 아직 못 들어왔군요.
1: 왜냐면 여기는 남편까지 들어오면 너무
0: 그쵸.
1: 네, 번잡할 것 같고.
0: 그게 작은 방이 아니라 큰,
1: 큰 방이 되죠. 그래서 저의 강아지 반려견 까지만 지금 들어와 있답니다.
0: 그렇네요. 네. 아, 매일 일상에 지쳐 살아가는 사람들 참 많은데 그런 분들한테 이 책이 어떤 의미로 다가가길 바라시나요?
1: 제가 이제 책을 쓸 때 항상 저는 그 뭐에 의지해서 자기를 이렇게 일으키는 것보다 스스로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 심리상담이라는 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믿어주는 것. 믿음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저 사람이 나을 거다, 좋아질 거라는 걸 믿어주는 건데 만약에 내가 믿는다면 더 빠르게 회복하겠죠. 그래서 나에게 무엇을 믿게 할 건가 하는 스스로의 결정을 하시고 제 책이 그거에 도움이 됐으면 나를 스스로 일으키고 내가 회복될 거다. 나에겐 아름다운 기억이 있고 나에겐 이렇게 내면의 방이 있고 회복할 나는 이렇게 이런 사람이고 이거를 확인하시면서 스스로 낫게 하겠다는 네. 그런 믿음을 가지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책을 쓴 거죠.
0: 네. 정말 책이 그 표지를 볼 때부터 마음 편안해지는 게 아 나도 이런 나의 방을 찾아야겠다 생각이 들게 하는 책인데 이제 내용을 보면 아마 더더욱 그런 생각을 하게 되실 겁니다. 자 마지막 추천곡 들어볼까요?
1: 네. 제가 공감의 언어도 그렇고 이번 책도 그렇고 책을 쓸 때 항상 소설에서 모티브를 갖고 와요.
0: 네.
1: 공감의 언어는 무라카미 하루키 책의 한 대목에서 제가 소설에서 힌트를 얻어서 책을 쓰게 됐고 이 내면의 작은 방은 일요일의 카페 라는 그 책에서 모티브를 얻어서 이 책을 쓰게 됐어요. 이 책에 루카라는 사람이 이리스라는 상처받은 사람을 회복해주는 과정이 나오는데 거기에 이런 말이 나와요. 인생을 이해하려면 과거를 바라봐야 되지만 인생을 살아가려면 미래를 바라봐야 된다. 제가 요 글에서 모티브를 얻어가지고
0: 네.
1: 이제 이 책을 쓰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 책을 일요일에 카페를 떠올릴 때 떠오르는 음악이 있어서 마지막 곡으로 골라봤어요. 뭔가 좀 약간 누구한테 치유받아서 되게 행복해지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제가 자꾸 임윤찬 연주를 골라서 좀 죄송한데
0: 네, 이해합니다.
1: 피아니스트 예. 임윤찬이 연주한 코른골드의 아름다운 밤이라는 곡이에요. 이 곡은 그 침묵의 세레나데라는 오페레타에 나오는 가장 매혹적인 말치곡을 피아노 곡으로 연주한 거거든요. 아마 행복해지시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0: 네.

0: 네, 정용실 아나운서 방송처럼 책 한 권 한 권 쓰실 때마다 뭔가 점점 더 마음 깊숙이 들어오는 느낌을 받고 있거든요. 앞으로 글 당연히 계속 쓰시겠죠?
1: 그럼요. 저는 글이 무슨 저를 알리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저한테 치유의 과정이고 제가 아플 때 저를 위로해주고 그리고 글 쓰는 순간이 저는 이렇게 음악 들으면서 행복해요. 그래서 쓰는 거라서 몸에 체력이 다하는 한.
0: 네.
1: 네. 네. 쓸 것 같습니다. 네.
0: 그래요. 요즘에 또 책 새로 나와서 바쁘신 거 아는데 제가 부탁이 있어요.
1: 예.
0: 네. 제가 책을 열심히 읽다 보니까 제 몸이 좀 쉬라고 신호를 보내더라고요.
1: 한마디로 네. 번아웃이 온 거군요.
0: 네. 그래서 네. 제가 약간 요양 겸 휴가를 좀 가려고 하는데 예. 딱 이 프로그램 대신해 주실 적격이 또 정용실 아나운서셔서 예, 바쁘시겠지만 부탁을 좀 드립니다.
1: 네.
0: 예.
1: 저는 좀 회복을 했으니까 그럼 얼마나 가시는 거예요?
0: 2주간 제가 잘 드리고.
1: 2주? 네. 네. 2주간 예. 제가 그럼 대신 좀 자리를 예.
0: 워낙에 또 베테랑이시고 하셨던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책도 좀 읽고 영화도 예. 보셔야지 좀 워낙 하시는 거니까.
1: 예. 그러겠습니다. 네.
0: 그래요. 저는 정용실 아나운서의 책을 들고 휴가를 다녀와서 여러분과 다시 또 새로운 모습으로 만나보도록
1: 건강을
0: 하겠습니다.
1: 건강을 회복해서 오세요.
0: 그래요. 오늘 자신과의 소통을 이야기하는 책 내면의 작은 방 출간한 정용실 아나운서와 함께 만나봤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6월의 언덕, 노천명. 아카시아 꽃 핀 6월의 하늘은 사뭇 곱기만 한데 파라솔을 접듯이 마음을 접고 안으로 안으로만 든다. 이 인파 속에서 고독이 곧 얼음 모양 꽃꽃이 얼어 들어옴은 어떤 까닭이뇨. 보리밭엔 양귀비 꽃이 으스러지게 고운데 이른 아침부터 밤이 이슥도록 이야기해볼 사람은 없어. 파라솔을 접듯이 마음을 접어가지고 안으로만 들다. 장미가 말을 배우지 않은 이유를 알겠다. 사슴이 말을 안 하는 연유도 알아듣겠다. 아카시아 꽃 피는 6월의 언덕은 곱기만 한데. 무엇을 하든 날씨가 한몫하는 계절입니다. 노천명 시인의 6월의 언덕 보내드렸어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문화공감 윤지영이었습니다.

이은선의 영화관, 안녕하세요. 인생을 닮은 영화를 탐색하는 시간, 이은선의 영화관입니다. 이번 주는 파울라 코르텔레시 감독의 우리에게는 아직 내일이 있다와 함께합니다. 전쟁은 끝났지만 각 가정 안에서 여성들이 감내해야 했던 일상은 여전히 전쟁터의 다름 아닙니다. 그럼에도 이 영화는 유머와 재치를 잃지 않습니다. 폭력의 묘사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뮤지컬 안무처럼 활용한다든가 하는 식이죠. 희극과 비극이 섞인 형태의 그 무엇을 지향하면서요. 유머는 사회적 소재를 이야기하면서 고정관념의 장벽을 허물기 위한 좋은 수단입니다. 보는 이의 거부감을 완화하고 부드러운 진입로가 되어주죠. 딸의 결혼식을 위해 모든 것을 감내하던 델리아가 달라지는 건 딸의 결혼 준비 과정에서 석연찮은 구석을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결혼 얘기가 구체화되자 딸의 예비 남편이 보이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엄마에게 왜 바다 깔개 같은 취급을 받으면서도 떠나지 않고 가만히 있느냐고 원망하던 딸은 폭력의 낌새를 보이는 예비 남편 앞에서 무안한 듯 웃고 있습니다. 그대로 둔다면 마르첼라는 그토록 경멸했던 엄마와 다르지 않은 삶을 살게 될 겁니다. 딸에게 예정된 폭력은 가부장제의 현실입니다. 어느 대에서 자연스럽게 끊기는 것이 아니라 시대마다 그 모습을 조금씩 바꾸어 나타나는 질병 같은 현상이죠. 누군가 행동하지 않으면 운명은 반복됩니다. 델리아는 결국 결혼을 무마시키고 딸을 구하기로 합니다. 물론 불똥이 떨어지지 않으려면 자연스러운

작전을 떠올려야 합니다. 이는 델리아가 자기 자신을 구하기 위한 여정이기도 합니다. 코르텔레시 감독은 어린 딸에게 여성 인권의 변천사를 다룬 어린이 도서를 읽어주다가 이 영화의 아이디어를 떠올렸습니다. 딸이 어떻게 이런 삶이 있어요? 라고 물었기 때문입니다. 감독은 딸에게 과거를 알려주려 했습니다. 새로운 권리를 위해서는 끊임없이 싸워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싶었기 때문이죠. 결국 이 영화는 엄마가 딸에게 전하는 사랑의 다른 형태이기도 합니다. 엔드크레딧에 등장하는 라우레타를 위해 라는 자막. 라우레타는 딸의 이름입니다. 이은선의 영화관이었습니다.

0: 지난 날 그때 그 거리를 건희로 보고도 싶다면 모든 날 모든 순간을 음악으로 마음껏 누릴 수 있는 대한민국 인기가요 FM 104.9MHz 매일 오전 6시와 자정에 함께합니다 대한민국 인기가요에서 모두 드릴게요 나 그대에게
1: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6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오승원입니다. 합창이나 중창 공연에 가면 사람의 목소리가 만들어내는 화음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감동할 때가 있죠. 그럴 때 아, 나도 노래하고 싶다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만 막상 어디에서 함께 활동할 수 있는지를 몰라서 마음만 품고 지나치는 경우도 적지 않은데요. 자, 그런 분들에게 때가 왔습니다. 시각장애인 여성회가 레인보우 하모니 중창단의 신규 단원을 모집합니다. 레인보우 하모니, 기본 발성 연습부터 유명 클래식과 가곡, 가요 등 여러 장르의 중창곡을 배우고 또 공연 활동에도 참여하는 중창단인데요. 모집 대상은요, 여성 시각장애인과 여성 비장애인입니다. 12월 5일에 연말 발표회가 있어서 매주 수요일이요, 오전 9시 40분부터 11시 30분까지 시각장애인 여성회 프로그램실에서 연습하게 되는데요. 성실하게 연습에 참여할 단원을 기다린다고 하네요. 자, 여기서 성실하게를 강조하신 걸 보니까 진짜인 것 같아요. 전화 070-4012-1761번으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노래를 좋아하지만 혼자만 즐기고 있었다면 이번 기회에 다른 사람들과 함께 노래해보는 거 어떨까요? 6월 18일 목요일 우리 난가족 첫 곡은요, 아바가 부릅니다. I have a dream.

우리는 한가종 목요일 방송 안내해드릴게요. 목요일은 시각장애인 길잡이가 전해드리는 지석봉의 오감나들이가 있는 날이죠. 야, 우리 센터장님 여기 다녀오셨어요. 오늘은 우리 영화 역대 최다 관객 2위에 등극한 영화 왕과 사는 남자의 배경이 된 곳 강원도 영월로 떠나봅니다. 짐작하시겠지만 영화의 인기 덕분에 영월이 완전 핫플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교통편 그리고 영월의 관광지 소

속에 중요한 맛집까지 쫙 모아서 전해드릴게요. 자, 또 이어지는 순서는 시각장애인에게 현장 소식을 전해드리는 화제의 현장 시간입니다. 요즘 러닝, 마라톤 열기 정말 대단하죠. 특히 2030 세대가 그렇게 열광한다고 하더라고요. 지난 주말 서울 상암 월드컵공원 평화광장에서는 제12회 시각장애인과 함께하는 어울림 마라톤 대회가 열렸습니다. 제목에서 알 수 있듯 시각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우러져 달리는 행사였는데요. 이 뜨겁고 숨차는 현장에 정수진 리포터가 다녀왔습니다. 오늘 현장 소식으로 만나볼게요.

0: 시각장애인이 직접 소개하는 알짜정보 시간 지석봉의 오감나들이 실로암 장애인 자립생활센터의 지석봉 센터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자, 이번 주에 준비해 주신 곳이 아주 기대가 됩니다.
1: 네.
0: 강원도 영월에 다녀오셨어요.
1: 맞습니다. 네. 2026년 상반기 가장 흥행한 영화를 꼽자면은 바로 왕과 사는 남자.
0: 그렇죠.
1: 네, 줄여서 왕사남일 텐데요. 예. 저희 우리는 한 가족 다른 코너에서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지만 천만이 넘는 관객이 본 그 영화가 화면 해설로 만들어지지가 않아서 초반에 너무나 아쉬운 마음이 들었었습니다.
0: 사실 말도 안 되죠.
1: 네네. 네. 4월 달 경에는 화면 해설로 제작이 되어서 감상을 할 수 있었는데요.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자면 우리나라에서 상영되는 영화는 대부분 예, 화면 해설로 좀 제작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0: 맞습니다.
1: 좀 네. 드려보고 바람도 가져봅니다. 흥행작 왕사남으로 인해서 동네가 아주 들썩들썩한 곳이 있는데요. 바로 강원특별자치도의 그 영월군입니다. 네. 이곳에서는 비운의 임금, 단종의 발자취를 느낄 수 있는 그런 곳들이 많은데요. 오늘은 영월에서 단종의 숨결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곳 위주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저와 함께 출발해 보시죠.
0: 좋습니다. 자, 영월로 가는데 이제 기차로 갈 수 있는 곳일까요?
1: 네, 맞습니다.
0: 네.
1: 서울 청량리역에서 무궁화호나 ITX 마음열차를 타면 되는데요. 무궁화호는 하루에 한 4회 정도 운행을 네. 하고 있고요. 소요시간은 한 2시간 20분에서 30분. 요금은 장애인 할인을 받아서 5,700원입니다. ITX 마음열차는 저녁시간대 1회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소요시간은 1시간 50분, 요금은 8,000원입니다. 충북 제천에서도 별도로 영월 쪽으로 갈 수 있는 그 열차가 있는데요. 아리랑 관광열차와 또 일반 무궁화 열차가 영월을 지나서 이제 다른 곳까지 가는데 영월을 지나갑니다.
0: 네.
1: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제천에서 영월까지는 약 30분 정도 소요가 됩니다. 영월 관내에서는 강원도 교통약자코를 이용하시면 되는데요. 강원도 어디서나 등록을 하시면 되고요. 또 강원도 내에 어느 곳에서든 활용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 꼭 신청하시고요. 비교적 차량이 잘 연결되는 편이니까
0: 네네.
1: 꼭 사전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전화번호는 1577-2014번입니다.
0: 자, 영월을 여행을 계획을 했다면 네. 이제 그저 관광하는 마음으로 가는 것도 괜찮지만
1: 네.
0: 기왕이면 이제 단종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가면 더 좋겠죠.
1: 네네. 네. 그렇습니다. 단종은 세종대왕의 손자이고요. 문종 임금의 아들입니다. 1441년에 태어났고요. 1448년에 세손으로, 1450년에 세자로 되었고요. 1452년 문종에 이어서 조선 제6대왕으로 12살에 즉위를 했고요. 그 다음 해인 1453년에 계유정난을 통해서 숙부

0: 교회를 떠났습니다. 1457년 사약을 받아서 만 16세의 나이로 어린 나이로 생을 마감하게 됐고요.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서 어머니가 또 죽고 또 숙부에게 왕위도 창탈당하고 유배 생활도 하고 마지막은 유배지에서 죽임을 당했는데요. 그야말로 네. 그 비운의 삶을 살았다고 하겠습니다. 죽은 지 241년 만에 그 숙종시대에 복위가 되어서 현재 우리가 아는 단종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1: 네. 어우, 얘기 듣는데 마음이 또 무거워지는데. 네. 자, 영월에 갔습니다. 네. 이제 어디부터 좀 둘러보는 게 좋을까요?
0: 네. 영월에서 제일 먼저 단종을 만날 수 있는 곳은 청령포인데요. 노산군으로 강봉된 후에 이곳으로 유배를 왔습니다. 영화 촬영지로도 이제 유명해지면서 매표소 앞에 긴 줄이 있더라고요. 네. 저 예전에도 한 두 번 왔었는데 이 정도 줄은 아니었는데, 네, 정말 그 영화의 인기를 실감할 수 있었고요. 입장료는 노약자나 장애인은 1,000원이고요. 성인은 3,000원입니다. 이곳은 동서북쪽은 서강으로 쌓여 있고요. 네. 또 서쪽은 기암절벽과 험준한 산이 있어서 그야말로 육지 속의 섬이라고 불릴 정도라고 하고요. 접근이 매우 어려워서 나룻배를 타야지만 갈 수 있습니다. 약 한 2, 3분 정도 강을 건너면은 청령포에 도착을 하는데요. 도착하면은 자갈밭이 좀 있고 거기를 지나면은 소나무숲이 나오는데요. 공기가 아주 좋다라는 그런 느낌을 가졌습니다. 단촐한 생활 공간인 단종 어소하고요. 또 그 한양을 바라보면서 그리워했다라는 노산대, 돌무더기인 망향탑이 있고요. 또 단종의 울음을 들었다는 소나무 관음송, 네, 관음송도 둘러볼 수 있습니다. 이 소나무는 단종의 울음을 들으면서 가지를 늘어뜨렸다고 하는 그런 전설도 내려오는데요.
1: 같이 슬퍼했군요.
0: 네, 네. 그렇죠. 몇몇 곳을 제외하고는 또 몇 곳은 또 계단이 있는데 이런 곳을 제외하고는 길이 아주 좋아서 산책하면서 단종의 아픔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1: 네. 이제 배를 타고 나오면 네. 혹시 또 어떤 것들을 둘러볼 수 있을까요?
0: 네. 다시 배를 타고 나와서 한 도보로 5, 6분 정도 걸으시면은 영월관광센터라는 곳을 만나실 수 있는데요. 전체적인 요금은 이렇게 들지 않지만 네. 미디어 아트를 관람하시려면은 5,000원의 입장료가 있습니다. 다만 3,000원은 이곳 센터에서 사용이 가능한데요. 뭐 매점이나 또 굿즈 매장이 있는데요. 이런 데서도 이 상품권을 활용하실 수가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곳 2층에는 미디어 아트홀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는 영화 왕사남의 촬영지를 중심으로 단종의 생애 그리고 영월의 뭐 자연 환경 등을 관람하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 어린 아이나 또 청소년들에게는 아주 직관적으로 표현이 잘 되어 있어서 만족도가 높다고 하는데요. 자녀 있는 그 가정에서는 미디어 아트 꼭 관람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그 밖에도 무료로 센터 이곳저곳을 둘러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쉴 수 있는 벤치도 마련되어 있으니까요.
1: 좋아요.
0: 네, 네. 다양한 방법으로 단종의 생애와 영화 촬영지 그리고 영월의 자연 환경을 들러보시기 바랍니다.
1: 그 영월에 가면은 아무래도 네. 왕사담에 나온 것들을 다 보고 싶잖아요.
0: 네네.
1: 그럴 것 같은데 네. 그리고 다음은 또 어디로 가볼까요?
0: 다음은 이제 그 단종이 죽은 곳으로 가보겠는데요. 다음은 그 영월 읍내에 위치하고 있는 관풍헌이라는 곳을 둘러보겠습니다. 이곳은 원래 영월 관아의 중심 건물이었습니다. 청령포에서 유배 생활을 하던 단종이 홍수로 인해서 이곳 관풍헌으로 옮기게 되었고요.
1: 네.
0: 이곳에서 마지막 삶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영화를 보시면 다 아시겠지만 그 단종 시신을 수습한 사람은 그 삼족을 멸한다라는

0: 아주 무시무시한 얘기가 있었잖아요. 네, 네. 근데 그걸 무시하고 호장 엄흥도는 이 왕의 시신을 수습을 해줬었는데요. 그로 인해서 단종의 역사가 잘 남아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엄흥도의 그 충절의 길이는 표지석은 다음 둘러볼 그 장릉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1: 야, 이제 영월 여행의 마지막 코스가 장릉이 되는 거군요.
0: 네, 그렇습니다. 네. 단종의 묘인 장릉은 조선 왕릉 중 하나인데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되어 있고요. 서울에서 가장 먼 곳의 왕릉이기도 합니다. 네. 장애인은 무료로 입장 가능하니까 참고하시고요. 이곳에서는 제일 먼저 단종 역사관을 둘러볼 수 있는데요. 특히 1층에는 조선시대 왕족의 가게도 하고 또 단종의 생애를 둘러볼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 건물을 나와서 제일 꼭대기는 능침으로 이제 걸어가 봤는데요. 네. 양쪽으로 소나무가 쭉 서 있는데요. 그 솔향기가 코를 이렇게 간지럽히는 그런 느낌을 가졌었고요. 이곳 소나무는 한쪽 방향으로 약간 기울어져 있다고 하는데요. 단종에게 절을 하고 있는 거라고 전해지기도 합니다. 네. 네.
1: 아, 이제 뭐. 아, 전 네. 그런 거 좋아합니다. 네. 그런 얘기 굉장히 즐겨요.
0: 네. 네. 그런 얘기가 전해지고요. 네. 네. 밑으로 내려오면은 세상과 왕릉을 구별해주는 홍살문이 있고요. 또 관리들이 제사를 지낼 때 사용했던 그 공간들도 둘러볼 수 있습니다. 어린 나이에 많은 아픔을 겪고 세상을 떠났지만 600년이 지나서 이 시대에서는 아픔을 같이 하고 순수함을 기리는 많은 국민들이 있다 생각하니 단종도 외롭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 네, 이제 뭐 천만 이상 생겼죠.
0: 네, 네, 그렇죠.
1: 단종을 기억한 사람들이. 자, 어쨌든 뭐 그 우리 충직한 소나무 얘기들도 그렇고 굉장히 알찬 네. 역사 여행을 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여기에 근데 하나 좀 맛집이 더해지면 얼마나 좋을까? 아,
0: 네, 네.
1: 예, 혹시 어디가 다녀오셨습니까? 네.
0: 저희는 막국수 집을 찾았는데요.
1: 강원도 막국수 좋죠. 네.
0: 제가 그 영월을 몇 번 갔는데 이 유명한 막국수 집은 사실 처음이었어요. 네, 그래서 이런 곳이 있었구나라고 생각이 들었는데요. 이 단일 메뉴로 막국수 딱 하나인데 만 원으로
1: 이런 집
0: 판매가
1: 좋죠.
0: 됩니다. 네.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비빔으로 나오는데요. 주전자에 있는 그 육수를 많이 넣으면 물 막국수로도 맛볼 수 있습니다. 김가루와 깨 그리고 양념장 면과 채소를 잘 비벼서 맛을 보면 되는데요. 육수를 조금 넣고 비비면은 더 잘 비벼집니다. 자극적인 맛은 아니고요. 좀 슴슴하면서도 개운한 맛이었고요. 개인적으로는 육수를 좀 많이 부어서 물막국수로 먹으니까 더 맛있게 네. 느껴졌습니다. 한번 또 막국수 좋아하시는 분은 한번 들려보시고요. 줄은 좀 서셔야 되고요. 네, 이곳 영월은 또 서부시장에 메밀전과 메밀전병을 판매하는 곳이 많은데요. 시간 여유 되시는 분들은 메밀전과 메밀전병 꼭 맛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영월군에서 단종의 발자취를 따라 여행을 즐겨봤는데요. 영월은 뭐 이번 왕사남 외에도 뭐 라디오스타라든지 여러 영화의 촬영지로도 많이 알려진 빼어난 자연 환경을 자랑하는 그런 고장이거든요. 네. 당일이나 1박 2일로 영월 여행 준비해 보시고요. 이곳에서 단종의 마음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1: 네. 자세한 소개 잘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0: 고맙습니다.
1: 지금까지 실로암 장애인 자립생활센터의 지석봉 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2: 그대는 나의 벗이요, 누이요, 어머니였다. 그 고마웠던 시절을 뒤로하고
1: 왕과 사는 남자 OST 중에서 전미도 씨가 부른 벗 듣고 올게요.
2: 다시 태어나면 그때도 나의 벗이 되어주면 좋겠구나.

한가족 책장. 지난해부터 꽃피는 봄이 오면의 가수 BMK, 본명 김현정은 교단에 선다. 그가 수업을 하는 곳은 국립서울맹학교 용산 캠퍼스. 이 학교의 방과 후 교실에서 한 학기에 10번씩 1년 20번의 강의를 한다. 성인 시각장애인 학생들을 위한 음악 수업이다. 어느 날 지인을 만난 게 계기가 됐다. 젊은 친구인데 중도 시각장애인이 돼서 이 학교를 다니고 있더라. 예전에 만났을 때 그 친구는 시각장애인이 아니었어. 시각장애인이 돼서 다시 만났을 때 놀랐고 충격을 받았어. 그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비장애인이 황반 변성 등의 질환으로 후천적 시각장애를 가질 수 있다는 걸 실감했다.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남의 얘기가 아닐 수도 있는 거다. 국립서울맹학교에 대해서도 처음 알게 됐다. 국립서울맹학교는 1913년에 개교한 한국 최초의 특수학교다. 종로 캠퍼스에 초중고 과정을 두고 있다. 용산 캠퍼스에는 이료재활, 이료전문 등 성인과정을 두고 있다. 학교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BMK는 문화예술 수업이 있는지 궁금했다. 교육과정의 초점이 전문 이료인 양성에 맞추어져 있다고 하니 아쉬웠다. 누구보다 위안과 치유가 필요하고 문화예술 수업이 필요할 텐데 답답한 마음이 들었다. BMK는 학교 측에 무료로 음악 특강을 하고 싶다고 연락했다. BMK가 왜? 할 정도로 뜻밖의 제안이었지만 이효성 국립서울맹학교 교감은 흔쾌히 학교 문을 열어주었다.

2024년 11월 BMK와 함께하는 세계 음악여행 특강이 열렸다. 중도 시각장애인이 된 이후로는 여행을 한 번도 간 적이 없다는 말을 듣고 마련한 음악 수업이다. 재즈, 블루스 음악을 듣고 미국 여행을, 클래식 음악을 통해 유럽 여행을 상상해보자고 했다. 음악 수업을 통해 전 세계를 여행하는 느낌을 받았다며 한 수강생이 울더라. 교감 선생님 등 교사 몇 분도 함께 수업을 들었는데 위안과 치유가 되는 수업이라고 공감해줬다. 그날 그 수업을 잊을 수가 없다. BMK의 말이다. 음악 수업의 효과와 가능성을 확인한 날이었다. 일회성 수업으로 그쳐서는 안 되겠다 싶었다. 수업을 이어갈 방법이 없을까? BMK는 국립서울맹학교 방과후 강사직에 응모했다. 국립학교라 방과후 강사가 되려면 거쳐야 하는 과정이 많았다. 건강검진도 해야 하고 범죄 이력을 조회해 관련 서류도 내고 면접까지 아주 험난한 산을 넘고 넘어 1년 계약직 방과후 강사로 채용됐다. 그가 맹학교에서 방과후 수업을 하는 걸 아는 이들은 혹시 가족 중에 시각장애인이 있느냐고 묻곤 한다. 그럴 때마다 BMK는 내가 답답해서 시작한 일이라고 답한다. 시각장애인이 된 뒤부터는 인생을 새롭게 살아야 하는데 그분들의 선택이 안마사라는 직업 하나밖에 없다니 내가 가슴이 답답했다. 삶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자격증이지만 100% 누구나 그거 하나만을 위해 달려갈 순 없지 않나. 다른 삶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하고 그런 선택을 좀 더 폭넓게 할 수 있으려면 문화예술 수업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해 이 수업을 시작했다. 네, 매주 목요일 한가족 책장 시간에는 시각장애인이 쓴 책 혹은 시각장애에 관한 책을 소개해드리고 있죠. 오늘은 책이 아니라요. 시사주간지 시사인 976호에 실린 기사 꽃피는 봄이 오면 BMK가 서울 맹학교를 찾는 까닭에서 일부분을 읽어드렸습니다. 자, BMK 김현정 씨는요. 다시겠지만 뛰어난 가창력 그리고 섬세한 감성으로 소울 국모 여기서 소울이 이제 소울 국모라는 별명을 가진 가수죠. 서울 재즈 아카데미부터 시작해서 2020년까지 수원여대, 백제예술대,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 등 여러 교육기관에서 실용음악을 가르쳐왔습니다. 그러다가 지난 코로나19 팬데믹 때 그동안의 강의 내용을 정리해서 보컬 트레이닝 책을 쓸 계획으로 강단을 떠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각장애인과의 인연을 계기로 국립서울맹학교의 방과후 강사가 됐다고 하는데요. 우리 국립서울맹학교 학생들 정말 귀한 수업을 듣고 계시네요. 그죠? 각 분야에서 오랜 경험과 전문성을 쌓아온 분들이 시각장애인을 위한 교육 그리고 재능 기부에 관심을 가져준다면 더 많은 시각장애인들이 새로운 배움의 기회를 얻을 수 있을 텐데요. 음악뿐 아니라 문화, 예술, IT, 외국어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시각장애인을 위한 교육 그리고 재능 기부에 관심을 가져주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노래 한 곡 듣고 갈게요. 무슨 노래 들지 다 아시죠? BMK가 부릅니다. 꽃피는 봄이 오면.

0: 달, 출발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여러분 달릴 준비 되셨나요? 달리기 전에 우리 꼭 해야 되는 거 뭐 있죠? 준비 운동 해야죠. 오늘 몸풀기 체조 함께 해주실 우리 모던 필라테스 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맞이해주시죠.
1: 정면으로 이제 손을 이제 주먹 주시고요. 제자리에서 우리 줄넘는 줄넘기 하듯이 가볍게 한번 뛰어볼게요. 그쵸? 자, 발이 오른발을 앞으로 한번 내볼게요. 다시 왼발 앞으로. 자, 이제 한 발씩 바꿔봅니다. 하나, 둘, 그쵸? 앞뒤로. 자, 다 같이 오른쪽 한번.
2: 생생한 현장의 소리를 그대로 들려드리는 화제 현장 시간입니다. 오늘은 러닝. 달리기와 관련된 현장인 것 같은데요. 정말 이런 현장과 안 어울리는 우리 정수진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아 진짜
3: 안녕하세요.
2: 맞잖아요.
3: 아 네, 맞죠.
2: 안 어울리잖아요. 네. 걷는 것도 싫어하시잖아요.
3: 걷는 거 싫어하고 뛰는 거 더 싫어하고 마라톤 대회 아침 일찍 하니까 일찍 일어나는 거 싫어하고 아하. 햇볕 싫어하고
2: 정말 어떤 사명감인가요 이거?
3: 그럼요. 예, 예. 여러분들에게 좋은 현장을 들려드리고자 하는 저의 자, 이 의지.
2: 이렇게 말하는 우리 정수진 리포터 얼굴이 지금 새빨갛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예, 네. 평가는 각자 하시고요. 예.
3: 네, 자, 정말 어쨌든. 네, 예, 요즘 주말

0: 주말마다 곳곳에서 마라톤 대회가 진행되고 진짜. 있는데요. 네, 지난 토요일에는 아주 의미 있는 대회가 개최됐습니다. 제12회 시각장애인과 함께하는 어울림 마라톤인데요. 말 그대로 시각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어울려서 함께 달리는 대회고요.
1: 취지 너무 좋네요.
0: 네, 네. 올해는 서울 상암동 월드컵 공원 평화 광장에서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1: 그러면은 네. 가이드러너와 뛰는 시각장애인분들 많았겠네요.
0: 그런 분들도 있고 또 각자 걷거나 뛰는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어떤 형태든 시각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다 같이 어울려서 걷거나 뛰었는데요. 네. 먼저 서울 시각장애인 스포츠연맹의 조형석 회장 만나보시죠.
2: 저희 어울림 마라톤 대회는 말 그대로 우리 시각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려서 뛰는 마라톤 대회인데 이 대회를 통해서 우리 시각장애인 더 나아가서는 장애인들에 대한 인식 개선이 좀 더 많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또 제가 1회 때에서부터 이 대회를 참가하고 또 관계를 맺고 있었는데요. 지금 벌써 12년이 됐네요. 쭉 지켜보면서 느꼈던 건 비장애인 우리 특히 서울 시민분들이 우리 장애인들과 이 짧은 시간이지만 같이 하면서 좀 많은 이야기를 나누면서 우리 장애인들에 대한 인식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좀 느꼈던 것 같아요. 그게 제일 큰 성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0: 네, 참고로 어울림 마라톤의 후원금과 참가비는 시각장애인의 이동권 개선과 발전 기금 그리고 스포츠 활동 지원 기금에 전액 사용된다고 합니다.
1: 아, 진짜 네. 의미가 좋네요. 따뜻한 네. 행사네요,
0: 그러니까.
1: 진짜.
0: 예.
1: 네. 근데 마라톤은요, 왜 이제 출발하기 전에 코스도 확인해야 되고 그렇죠?
0: 네.
1: 준비 운동 필수고.
0: 그렇죠.
1: 나름 굉장히 할 게 많을 것 같은데.
0: 맞습니다.
1: 어땠나요?
0: 일단 뛰기 전에 몸을 풀어야죠.
1: 그렇죠.
0: 예. 앞서 들었던 것처럼 출발하기 전에 준비 운동 열심히 했고요. 그룹별로 출발을 했습니다. 어울림 마라톤은 크게 5km, 10km 하프로 나뉘어지는데요. 근데 5km 안에서도 뛰는 분들과 걷는 분들로 구분이 되고 네. 10km는 50분 이내에 도착하는 분들, 1시간 10분 이내로 들어오는 분들, 또 1시간 10분 이후로 들어오는 분들로 구분이 됩니다.
1: 네네.
0: 그래서 그 그룹별로 출발 시간이 다 달랐는데요. 지금부터 출발선에 서 있는 모습을 상상하시면서 함께 출발해 보시죠.
3: 여러분 준비됐는지 목소리 한번 들어볼게요. 나는 오늘 안전한 레이스를 약속한다 하시는 분들 하늘 높이 바라보면서 5초간 소리 질러! 와! 목소리 좋아요. 목소리 좋아요. 자 여러분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건 다시 한번 강조하고 또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는 여러분들의 안전과 즐거운 레이스입니다. 오늘 또 많은 크루분들도 함께 해주셨어요. 화이팅도 한번 외쳐볼까요? 하나 둘 셋 하면 화이팅! 하나 둘 셋 화이팅! 이제 여러분 여러분에게 집중해주세요. 5km 러닝 제자리에서 가볍게 뛰면서 이제 제 얘기 들으세요. 자 이제 출발 10초 전입니다. 자, 이제 카운트다운 같이 외쳐보겠네요. 오른손 높이 들고 같이 외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5, 4, 3, 2, 1, 출발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다녀오세요. 자, 우리 시각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리는 마라톤 5km 러닝 코스 본인의 페이스대로 레이스를 펼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잘 다녀오세요. 건강하고 행복한 레이스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시각장애인과 또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리는 마라톤인 만큼 여러분의 배려의 마음이 더욱더 크게 필요한 레이스입니다. 마지막까지 안전한 레이스 펼쳐주시기를 여러분 약속합니다.
0: 네, 이렇게 출발하기 전부터 3355 모여서 준비 운동하는 분들도 있었고요. 또 그 페이스 메이커라고 해서 옆에서 뛰는 그 페이스를 조절해 주는 분들로 네네. 이루어진 모임들이 와서 시각장애인과 함께 하기도 했습니다.
1: 아, 좋네요. 고수들이 와줬네.
0: 맞아요.
1: 네,
0: 예. 출발하기 1시간 전부터 평화 광장은 참가자들로 꽉 찼고요. 다들 기분 좋은 햇살을 느끼면서 즐거운 달리기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1: 그러니까 네. 이른 아침에 모였으니까 출발 전까지는 그래도 상쾌했을 것 같은데
0: 그땐 저도 좋았어요.
1: 시간이 지나면서
0: 네.
1: 낮 기온은 또 빠르게 오르잖아요. 쭉쭉 가고
0: 오전인데

0: 때도 덥더라고요.
1: 왜 아니겠습니까? 도착 지점의 모습 어땠나요?
0: 아, 아마 상상을 하실 텐데 네. 출발할 때는 화이팅을 외치면서 힘차게 출발을 했다면 예, 꼬린 지점에 가까워지면서는 땀도 흘리고 숨도 차고 예,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도착을 하면 이 목에 메달도 걸고요. 물과 도시락도 받고 해냈다 하는 마음이었는데 먼저 5km 코스에 참가한 시각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이야기 함께 들어보시죠. 오늘 5km 두 분이 같이 뛰신 거예요?
2: 네.
0: 가이드러너 해주신 건가요?
3: 네. 제가 저희 그 부천시청 마라톤 동호회거든요.
0: 아, 네.
3: 그래가지고 작년에 우연찮게 요거 한번 도와달라고 해서 한번 같이 했고 올해 두 번째로 참여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저희 파트너가 잘 뛰셨더라고요. 연습도 많이 하고 평소에. 네. 그래가지고 그냥 같이 재밌게 뛰었습니다. 예. 그래도 아무래도 좀 불편하시니까 아까 꽃갈 같은 거 한번 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좀 그런 거 안 부딪히게 이제 양쪽에서 좀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잘 뛰시는데 그냥 혹시나 그럴까봐 좀 그렇게 보조 맞춰주고 뛰었습니다.
0: 선생님 어쨌든 뛰는 거 러닝 좋아하시니까 참여하신
2: 예, 예,
0: 거죠?
2: 예. 아니 나는 그냥 뛰는 거 좋아해요. 집 앞에 공원이 있으니까.
0: 근데 오늘 5km는 그럼 안 힘드셨어요?
2: 그게 힘든 건 모르겠어요. 자주 뛰니까. 이런 대회는 처음이었는데 사람이 많으니까 초반에 약간 불편했지. 왜냐하면 추워라서 뛰느라고 아주 힘들었죠. 뭐. 아. 그래도 여러분하고 같이 뛰니까는 재미는 있었어요.
3: 근데 작년에 있던 분이 완전히 그 안 보이시는 네, 분이었거든요. 예. 근데 그분도 이제 처음 뛰어보신 거예요. 이걸로. 그래서 그때 같이 이제 응원하고 자기도 이제 태어나서 처음 뛰어보는 거니까 그래서 굉장히 보람 있다고 너무 좋았다고 그때 기억나서 저도 마음이 좀 울려가지고 그래서 좀 계속 해보자라고 저도 이제 좀 이게 관심을 더 갖게 되고 장애인들은 기회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뛸 수 있는 기회를 좀 만들어주는 것 같고 서로 이제 경험할 일이 없잖아요. 비장애인과 장애인 그래서 같이 하면 서로 그 이해를 저도 이해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시각장애인들이 그들이 어떻게 생활하는지에 대해서 아 이렇게 살아가구나 하면서 좀 더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 야, 같이 뛰다 보니까 서로를 이해하게 되고
0: 네.
1: 또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는 걸 새삼 느끼게 되시는 것 같아요.
0: 맞습니다. 그리고 두 분이 있던 부스가 네. 부천 해밀 도서관이었는데요. 도서관 자체적으로 이 러닝을 매개로 해서 시각장애인은 스포츠 체험을 하고 또 함께하는 비장애인은 장애인 인식 개선을 하는 목적으로 몇 년째 어울린 마라톤에 참가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시각장애인 16명, 비장애인 16명 이렇게 총 32명이 다 5km에 참가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부천 해밀 도서관 담당자에게 들어보시죠.
4: 저희도 1년차 진행을 할 때는 이게 가능할까? 라는 부분이 사실 좀 어려웠었어요. 그래서 마라톤이라는 게 되게 생소하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리고 같이 뛴다는 것도 되게 어려운 부분일 수 있는데 계속 꾸준히 참여해 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본인이 이제 들어왔을 때 기록 갱신을 매년 욕심을 내시는 분들도 보면서 되게 보람을 느끼고 있고 비장애인 분들도 같이 시각장애인 분들이랑 뛰면서 아, 이런 스포츠가 있구나. 같이 이렇게 뛸 수 있구나를 이제 느낀 점을 들으면서 되게 보람되는 행사인 것 같아요. 이 행사를 위해서 그 전에 뛰는 걸 연습을 하고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비장애인 분들도 이런 관련된 정보들 가이드 러너로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공부를 하고 오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또 이제 요새는 마라톤 동호회 그러니까 러닝 동호회들이 많이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봉사자로 저희가 또 모셔가지고 연계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특별한 건 저희가 부천시이다 보니까 이제 부천시 공무원 분들 중에도 러닝 동호회가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연계해서 작년부터 이어서 하고 있어요.
0: 네. 그러니까 시각장애인들이 그냥 러닝 연습만 하다가 대회 참가해서 기록을 재니까 본인의 기록을 경신하고 싶은
1: 그렇죠.
0: 마음이 들고
1: 그렇죠.
0: 네, 그래서 5km 참가했으니까 그 다음에는 10km를 뛰어볼까 하는 목표도
1: 좋네요.
0: 생기는 거죠.
1: 네, 네. 가야죠.
0: 네. 그래서 부천 해밀 도서관에서 시각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뛰는 모습이 오래오래 이어지면 좋겠습니다.
1: 그러면 네. 또 이제 10km를 뛰신 분들은 어떻게 하프로 가나요?
0: 그럴 수 있죠.
1: 아, 네.
0: 네. 근데 그 제가 앞서 소개해드린 것처럼 10km 코스 중에 50분 이내가 있잖아요. 제가 1km를 그냥 걸으면 한 20분이 걸리고 뭐 뛰어보진 않았지만 분명히 중간에 숨을 고르느라 시간이 지체가 될 거기 때문에 저는 50분 내로 들어올 수가 없거든요.
1: 네.
0: 그런데 50분 내로 들어온다는 건 그만큼 잘 뛴다는
1: 그쵸?
0: 뜻인 건데요.
1: 네.
0: 네. 10km를 50분 이내 코스에 참가한 분들도 많더라고요.
1: 많을 거예요. 네. 네. 그 코스에 우리 시각장애인들도 있었다는 거잖아요.
0: 그렇죠. 또 보통은 시각장애인과 가이드 러너가 1대1로 매칭이 되는데요. 두 명의 가이드 러너가 시각장애인과 함께 뛰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해서 물어봤더니 뭐 가이드 러너는 1대1로 하기도 하고 2대1로도 하기도 하는데 네네. 가이드 러너가 두 명일 때는 각자 역할이 다르다고 합니다. 한 명은 앞에 그 주로를 터주고요. 물도 먼저 받아서 러너한테 주고 또 시각장애인과 가이드 러너를 연결하는 끈을 테더라고 하는데 이 끈으로 방향이나 속도를 알려주는 거거든요. 또 이 역할을 하는 가이드 러너가 따로 있는 거죠. 자 그러면 10km에 참가한 세 분의 이야기를 함께 들어보시죠.
5: 네, 우리 손목 잡고 함께 들어오고 있습니다. 10km 빛나는 네, 감사합니다.
6: 아유, 고생 많으셨습니다, 선생님.
7: 앞에 주로를 터주고 물도 먼저 이제 받아서 주자한테 보급해주고
8: 저는 옆에서 같이 방향 이제 앞에 줄 잡고 같이 끌어들면서 페이스 맞추는 역할을 했고요.
9: 오늘 약간 좀 끌려가신 느낌이 아니에요?
8: 마지막에 끌려갔죠.
9: 근데 어쨌든 줄이 그 서로를 연결해주는 거잖아요.
8: 사실 앞이 잘 안 보이시는 분이니까 오로지 저만 믿고 모르는 길을 달려오시는 거잖아요. 중간에 다치지 않게 사실 달리는 게 가장 중요하니까 앞에 뭐 위험한 장애물이 있다거나 사람이 있을 때 컨트롤 해야 되고 아무래도 가장 가까이서 끈으로 붙어 있으니까 제가 말하는 게 이분한테 들리고 제가 끄는 방향으로 바로바로 와주실 수가 있으니까 그게 사실 좀 더 책임감 같은 게 있는 것 같긴 해요.
10: 저희가 오늘 몇 분 나왔지?
11: 50분 안 더하긴 하죠.
12: 아무도 핸드폰이 없어서
11: 아마 46분? 원래는 이거보다 빨리 뛰어가지고 오늘은 더 덥고 힘들어서 그냥 이거 정도밖에 뛰었습니다.
9: 아 진짜요? 평상시에 얼마나 나오시는데요?
11: 저는 뭐 제일 빠를 때는 한 41분대 정도 재밌게 뛰자 되면 좋고 네, 했었는데 뭐 적당히 나온 것 같습니다.
9: 근데 완주하면 기분 좋으신가요? 어떠세요?
11: 그래도 힘들었으니까 네, 저 완주하면 기분 좋죠. 네.
9: 이렇게 좀 마라톤 대회 참여하시는 이유가 궁금하거든요.
11: 어떤 목표가 있으면 좀 운동을 하게 되니까 이거를 해서 프로젝트처럼 운동을 좀 했었거든요. 여기서 기록 못 내더라도 그렇게 하면서 기량이 나오니까 대회를 조금 몇 개 정도는 참여하면서 기록 달성할 수 있을 때 하고 사실 이제 체전을 나가거든요. 그래서 그걸 대비를 해서 이런 과정들을 좀 하는 거죠.
0: 네. 그러니까 주자, 그러니까 러너가 빠른 분이어서 이런 경우에는 조금 더 빠른 가이드 러너가 필요한데 이제 그렇지 못해서 앞에 이 주로를 터주는 분이 필요했던 거죠.
1: 그렇군요. 예.
0: 그러니까 시각장애인은 본인이 가는 길을 잘 모르니까 이 두 명의 가이드 러너를 믿고 뛰었던 거고요. 세 명이 합심해서 10km 완주를 해냈습니다.
1: 대단합니다. 네. 진짜 이 그럼요. 자체로도 대단해요. 네. 근데 이번 대회 하프코스도 있었다면서요.
0: 네. 원래 제9회 대회까지는 하프코스가 있었는데요. 그 이후인 10회와 11회 대회 때는 하프를 제외했다고 합니다. 네. 그랬더니 하프코스를 해달라 하는 문의가 많이 들어와서 그 의견을 반영했고요. 올해 다시 하프코스를 만든 거죠.
1: 하프는 진짜 대단한 건데.
0: 가늠이 안 되네요.
1: 저도 네. 그렇습니다. 저 그렇게 뛰어 10km는 제가 한 번에 뛰어본 적이 있는데 와 21km를 뛰는 건 대단한 거잖아요.
0: 그거 뛰신 거의 두 배를 뛰어야 되는
1: 그러니까요.
0: 거잖아요.
1: 야. 네.
0: 근데 코스가 긴 만큼 안전이 중요하고요. 네. 즐겁고 건강한 러닝을 지향하기 때문에 만약에 몸이 불편하거나 호흡이 안 좋으면 바로 중단하라는 안내 멘트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들 두 시간쯤 지나니까 들어오기 시작했는데요. 아마 중간에 포기하고 싶고 그만두고 싶었을 거예요. 예, 그런데 함께 달리는 가이드 러너가 포기하지 않게 응원을 해주고 서로가 다독거리면서 이 꼬린 지점을 통과했습니다.
1: 네.
13: 축하해, 축하해.
14: 감사합니다.
13: 감사합니다.
15: 예, 축하합니다.
9: 몇 등 하신 거죠, 하프?
16: 오늘 3등이요.
9: 아우, 어떻게 만족하시는 등수입니까?
16: 아, 만족하죠. 날이 이렇게 더운지 모르고 시청했는데요. 힘들었지만 좀 그래도 옆에서 가이드들이 응원 많이 해줘서 같이 잘 뗐습니다.
9: 아, 응원 많이 해줘서 네. 응원 덕에.
16: 네, 15km에서 안 가고 싶었는데 가이드가 가지가 또 갔죠, 같이.
9: 포기할 뻔했지만 가이드의 네. 도움으로.
16: 네. 그럼요, 맞아요.
9: 그럼 3등을 할 수 있었어요.
16: 네네. 네. 그거 있는지 몰랐어요. 시상하는지. 더 좋은 것 같네요. 마라톤은 한 지도 좀 오래됐고요. 제가 평상시에는 이렇게 다니는 것도 불편하고 누가 옆에 없으면 못 다니잖아요. 근데 가이드가 있으면 자유롭게 힘껏 마음껏 뛰니까 내가 살아있다는 기분도 들고
9: 가이드분의 도움으로 포기하지 않고 뛸 수 있었잖아요. 네. 그때 뭐라고 얘기해 주신 거예요?
17: 아니 원래는 더 저보다 잘 뛰신 분이라서 네. 기록에 맞춰 뛰려고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제가 힘들어서 쉬었다 가자고 그래가지고 기록이 좋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원래 잘 뛰시는 분이라서 네. 완주하려고 옆에서 계속 힘들어도 같이 화이팅 외치면서 네, 더 열심히 뛰었습니다. 제가 더 힘들었습니다. 원래 잘 뛰신 분이세요. 기록이 더보다 좋으세요.
16: 저도 걷자고 했어요.
9: 서로 갈등, 내적 갈등 하면서
17: 맞아, 맞아. 날씨가 너무 더워서 힘든 날이었던 것 같아요. 코스가 꺾이는 데 많으면 이제 장애인분이 힘드시거든요. 무릎이 꺾이고 안 보이시니까 가이드도 힘든 상황에서 자꾸 소리쳐드려야 되니까 그런 게 조금 너무 힘들었다. 저도 약간 런태기가 와서 힘든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오늘 형님 기록을 맞춰드리려고 더 열심히 뛰는 거 있어서 저한테 동기부여도 되고 운동을 더 열심히 즐겁게 할 수 있는 큰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정서적으로 믿음을 줘야 기분 좋게 불안하지 않게 뛸 수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일부러 더 많이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야 오늘같이 대회에서도 좋은 기록이 나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0: 네, 사실 코스가 꺾이는 구간도 있고 이 병목 구간도 있어서
1: 그 사람들이 막 이렇게 모여지는
0: 그렇죠, 몰리는 네. 거죠. 그래서 좀 힘은 들었지만 그 힘든 내색을 하지 않고 서로 힘을 주고 받으면서 달린 거죠. 뭐 시각장애인이 혼자 마음껏 뛸 순 없지만 같이 뛰어주는 분들이 있기에 자유롭게 뛸 수 있었고 살아있다는 느낌이 든다고 했잖아요. 이런 감정을 이날 함께하신 분들은 다 느끼지 않았나 싶습니다.
1: 그래서 네. 시각장애인과 함께하는 어울린 마라톤인가
0: 네,
1: 봐요.
0: 맞습니다. 네. 또 굳이 가이드러너가 아니어도 비장애인들이 뛰는 곳곳에 시각장애인들이 함께 했잖아요.
1: 네, 네.
0: 그러니까 시각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서로의 존재를 인지하면서 달리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물론 날씨는 덥고 땀도 나고 숨도 차지만 그 옆 사람이 같이 뛰는 발소리 그리고 그 호흡을 듣고 그걸 의지하면서 완주했다는 기쁨도 있었고요. 네. 또 마음만큼은 행복하고 따뜻했는데 그 참가 의미를 들어보시죠.
11: 어쨌거나 시각장애와 함께하는 올림 마라톤 같이 한다는 이 의미도 있고 또 그것도 저희한테 이제 관심을 가지고 저는 또 그거를 계기로 열심히 또 한번 해볼 수 있고 그래서 이런 면으로 의미로 저는 이제 요거를 거쳐서 그 다음 또 대회로 넘어가는 이런 징검다리 역할을
7: 비장애인 분들한테 시각장애인 분들이 이렇게 많이 뛰고 계시는구나 전국적으로 이거를 뭔가 한눈에 딱 볼 수 있는 하나의 장이어가지고 그게 되게 저한테는 중요한 의미라고 생각되는 게 사실 이분들이 대회뿐만 아니라 어딘가에서 다 연습을 하고 매주마다 그렇게 하고 계실 거거든요. 그래서 비장애인분들이 그걸 보시고 아 내가 그냥 혼자 뛸 때도 주변에 어딘가에서 분명히 꼭 뛰고 계시는구나 이거를 좀 아실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고마운 대회인 것 같아요.
8: 제가 작년에 사실 어울림 마라톤 처음 시각장애인분하고 뛰어봤거든요. 시각장애인분들도 달리는 분들이 요즘에 많고 또 이렇게 대회에 같이 나가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아무래도 해외 나가면은 이분들을 위한 그런 대회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좀 더 이분들이 앞에서 달릴 수 있게 해주고 그런 게 있는데 한국은 아직 그런 게 없어요. 이분들에게 좀 더 이렇게 기회를 줄 수 있는 대회가 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뭐 이게 조금 더 유익한 방향으로 발전하면 또 그렇게 변하지도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0: 네, 또 참가하신 분들뿐만이 아니라 자원봉사자들 그리고 여러 러닝 크루들 이 모든 분들의 마음이 모아졌기 때문에 어울린 마라톤이 아닌가 싶은데요. 아마 다 같이 흘린 땀방울이 서로 간의 벽을 허물었을 것 같아요.
1: 네,
0: 네. 그리고 함께 달린 경험이 각자에게 뜻깊은 추억이 됐을 거고 아마 이런 시간이 더 많아진다면 모두가 함께하는 그런 포용의 사회가 될 것 같습니다. 네.
1: 제가 사실 그 개인적으로는 마라톤 대회가 너무 많아져서 출근이 힘들거든요 주말에 여의도니까
0: 막아놓으니까요. 네. 네.
1: 솔직히 좀 불만이었는데 저 진짜 이런 네. 대회는 좀 많아지면 좋겠어요.
0: 어울림.
1: 예. 이런 대회는 많아졌으면 좋겠다.
0: 네. 네. 네. 또 해외에 그 유명한 마라톤 대회가 있잖아요.
1: 있죠.
0: 네. 그래서 서울 시각장애인 스포츠연맹은 앞으로 시각장애인 러너들을 그 마라톤 대회에 참가시키는 것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12: 분위기가 굉장히 업된 것 같아요. 그 많은 시민분들 특히 가족단위의 분들이 참 많이 오셨구나 그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뛰는 과정에서도 너무 즐겁고 행복하게 뛰시니까 아 그냥 덩달아서 같이 흥이 나더라고요. 앞으로 글로벌 시켜볼까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올해 계획은 하와이 마라톤 대회 시각장애인 러너들을 출전시키려고 하고 있고요. 아울러서 며칠 전에 이제 연락을 받은 거지만 후쿠오카 일본 후쿠오카 대회하고도 같이 한번 결연을 맺어서 서로 교류할까 생각하고 있고요. 또 아울러서 우리 공동 주관사이기도 한 독일 상공회의소 독일 대사관을 통해서 베를린 대회도 같이 한번 내년도는 올해는 좀 늦었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그쪽도 같이 교류를 할 수 있도록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마라톤을 통해서 전 세계적으로 한국 시각장애인 우리 스포츠를 좀 알릴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볼까 합니다.
0: 네. 더 바란다면 시각장애인들이 조금 더 편하고 안전하게 달릴 수 있는 그런 좋은 환경이 되면 좋겠고요. 네. 시각장애인 러너들의 실력이 좋아진다면 또 패럴림픽에서 시각장애인들이 마라톤을 뛸 수 있는 날이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1: 그런 날이 오면 가실 거예요?
0: 한국에서 한다면요.
1: 네. 자, 12회 시각장애인과 함께하는 어울림 마라톤 현장 소식으로 함께했습니다. 지금까지 정수진 리포터였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0: 네, 고맙습니다.
1: 자, 끝곡으로요. 이무진의 잠깐 시간 될까 들려드리면서 저희도 물러갑니다. 전 지금까지 아나운서 오승원이었고요. 고맙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7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안녕하세요. 내일은 푸른 하늘 아나운서 장웅입니다. 송파 세모녀 사건 이후 복지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을 운영한 결과 사각지대 발굴 규모는 2015년 11만 명에서 2025년 137만 명이 됐고요. 지원 인원은 2만 명에서 88만 명으로 증가했습니다. 또 지원율은 63.9%까지 높아져서 시스템 운영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는데요. 2025년에는 발굴 대상자가 지난해보다 5만 2천 명 정도가 감소했지만 서비스 지원 인원은 4만 6천 명으로 늘어나서 위기 가구 선별과 발굴의 정확도가 향상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는 5회에 걸쳐 위기 가구를 찾아 나설 계획인데요. 지난 4월까지 소재가 파악되지 않아 조사가 완료되지 않은 인원이 약 3천 명 정도 되고요. 지방정부와 협력해서 6월 안에 방문 조사를 실시한다고 합니다. 지난해 공공서비스를 받은 인원이 29만 8천 명, 민간서비스를 받은 인원은 57만 9천 명입니다. 공적 급여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물품 후원이나 민관 기관의 연계도 이루어질 수 있으니까 안 될 거다 생각하지 마시고 도움 꼭 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푸른 하늘 첫 곡 보아의 노래로 준비했습니다. 아틀란티스 소녀.

보아의 아틀란티스 소녀, 내일은 푸른 하늘 첫 곡이었습니다. 목요일 방송 순서 소개해드리죠. 한 주간 장애계 이슈에서는 항공기 이용 과정에서 발생한 장애인 차별 문제와 장애인 부모단체의 릴레이 오체 투지 결의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그리고 파이팅 장애여성에서는 UN 장애인 권리협약 20주년을 맞아 여성장애인의 권리 실현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고요. 김성수의 생각타파에서는 잘못된 시선으로 장애를 소비하는 밈의 문화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0: 내일은 푸른 하늘.
1: 안녕하세요. 저 실로암 시청각 장애인 학습 지원 센터 신지희라고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냥 이용자분들이 제일 좋아하시는 게 어떤 건지를 많이 생각을 하는 것 같고, 교육에 있어서는 특성이 다 다르시다 보니까 그분들 맞춰서 커리큘럼을 짜고 원하시는 욕구를 반영해서 하는 거를 좀 많이 신경을 쓰는 것 같아요. 그래도 2년 정도는 꾸준하게 수업을 하고 있는데, 이게 막상 직접 해야지 더 느는 것 같아서 이용자분들

오셨을 때 좀 더 해보려고 하고 해서 간단한 의사소통 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원래는 아예 아무것도 몰랐는데 이제 수어 쓰시는 분들 이렇게 마주하면서 그들만의 좀 문화가 있으시고 그런 게 있으니까 언어를 알아야지 이분들의 입장을 좀 더 알 것 같고 제가 직접 일하면서 소통하기에도 편해가지고 이렇게 계속 배우고 있습니다. 제 말을 알아들으셨을 때가 제일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이제 집합하고 나서 막 몇 분 걷냐, 누구누구 오냐, 아직 누가 안 왔다, 막 이런 얘기를 제가 막 했는데 그걸 알아들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기분이 좋아요. 그냥 원래 같으면은 맨 처음에는 무조건 통역사 선생님 도와달라고 했는데 그래도 이런 간단한 공지나 소통은 할 수 있다는 게 그래도 좋았습니다. 프로그램도 되게 많아졌으니까 그거 다 같이 하면서 재밌게 보내셨으면 좋겠고 또 교육 프로그램도 되게 많이 생겼거든요. 그러면서 이렇게 놀기도 하고 같이 배우기도 하면서 좀 더 같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보내고 싶습니다. 제가 듣고 싶은 노래는 앰플라잉의 플래시백입니다.

0: 보완을 위해 운영 중인 세비콜 바우처 택시 이용자 신분증 제시 의무화 방침 철회를 촉구를 했습니다.
1: 네.
0: 광주 당차에는 이 세비콜 이용자는 이미 이용 자격 확인 절차를 거쳤음에도 이 차량에 탑승할 때마다 이 신분증을 제시하도록 하는 것은 장애인을 잠재적인 부정 이용자로 간주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무엇보다 이 중증 장애인이나 또 시각 장애인과 같이 이 신분증을 상시 소지하거나 또 직접 제시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서 이용자의 불편과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것입니다.
1: 네. 그 장애인 단체의 반발에도 광주시는 본인 확인을 강화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라면서요.
0: 네, 이 장애인 본인이 호출한 뒤에 이 배우자나 자녀 그리고 지인 등 이 비장애인이 타는 이 부정 승차 사례가 잇따르면서 이 광주시가 지난 2월 3일부터 이 신분증 제시를 의무화했습니다. 이 바우처 택시는 이용자가 요금의 20%만 부담하고 나머지는 광주시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돼서 이 부정 이용을 막기 위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설명입니다.
1: 네.
0: 광주시는 세비콜 바우처 택시 이용 시에 이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제시는 이 원래부터 준수 사항이었지만 그동안 이용자 편의를 고려해서 이 확인 절차를 강제하지 않았지만 이 부정 이용 사례가 커지면서 강화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1: 네.
0: 광주시는 이 신분증 제시가 어려울 수 있다는 이 장애인 단체의 의견을 일부 반영해서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라고 한 발 물러섰습니다.
1: 그렇군요. 자, 다음 이슈입니다. 장애 단체가 뉴욕 유엔 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로운 연대체 출범을 밝혔다고요.
0: 네, 전국 장애인 차별 철폐 연대가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 당사국 회의가 열린 이 뉴욕 유엔 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1: 네.
0: 전장에는 시설 수용과 또 이동권, 교육권, 노동권 등 이 능력주의에 기반한 차별이 이 세계 곳곳에서 반복되고 있다면서 이 전 세계 장애인의 이 시민 불복종 직접연동 연대체인 SADD 인터내셔널 출범을 선언했습니다. 전장에는 그동안 국제연대와 투쟁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2024년에는 프랑스, 독일, 노르웨이, 일본에 이어서 2025년에는 미국과 캐나다의 장애인들을 만나서 이 연대를 모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 20주년을 맞아서 제19차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 당사국 회의 이 기간에 맞춰서 뉴욕을 찾은 것입니다.
1: 그렇군요. 그 전 장연이 제안한 연대체는 어떤 부분을 지향하고 있습니까?
0: 네, 전장년이 제안한 SADD 인터내셔널은 이 전국 장애인 차별 철폐 연대가 이 배제와 억압의 역사를 끊어내고 전 세계 장애인이 사회의 주체로 당당히 서는 이 장애 시민권을 정립하고자 이 전 지구적인 직접 행동 연대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기존의 선언이나 선언적이고 파편화된 국제 연대를 넘어서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전 지구적인 직접 행동 동맹을 지향하고 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1: 네, 그 기자회견에서 앞으로의 활동 계획도 밝혔다면서요.
0: 네, 전장년은 SADD 인터내셔널 출범을 시작으로 2027년에는 글로벌 연대 체제를 강화하고 이 백인의 특사단을 조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2028년 미국 LA올림픽과 패럴림픽 기간에는 국제장애인 권리림픽을 개최해서 이 전 세계 장애인이 직접 행동을 조직하겠다라고 구상을 내놨습니다. 향후 주요 활동 과제로는 이 직접 행동 조직화와 탈서 의제화 및 이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 가이드라인 준수 촉구 그리고 장애인의 안락사와 조력사에 대한 공동 대응과 이 국제 항공 운송 협회 대응을 통한 이 국제 항공 이동권 투쟁 그리고 유엔 장애인 권리 위원회의 권고 사항 이행 감시 등을 제시했습니다.
1: 네. 자, 세 번째 이슈는 항공기 관련 내용인데요. 항공기 이용 과정에서 장애인들이 차별을 겪는 일이 참 빈번해지고 있는데 최근에 또 차별 문제가 발생했다고요.
0: 네, 경남 지역 장애인 단체들이 김해공항에서 심리적 불안 증세를 보인 이 발달장애인 승객의 비행기 탑승을 제지하려 한 항공사에 항의를 했습니다. 경남 진해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주간활동팀 소속의 이 중증 발달장애인 A씨는 이 김해공항에서 제주행 비행기 탑승을 준비하던 중에 이 피부 염증에 따른 가려움으로 이 불안 반응을 보였습니다. 약 한 1, 20분 정도 이 건물 안팎에서 고성을 지르거나 또 이동을 거부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1: 네.
0: 이 활동 지원 인력 도움으로 인해 안정을 되찾고 이 탑승 수속을 마쳤습니다.
1: 그럼 뭐 비행기 탑승에 큰 문제가 있어 보이지 않는데 왜 기자회견까지 열게 됐을까요?
0: 네, 안정을 찾은 A씨는 일행과 함께 이 보안 검색을 마치고 이 탑승구에서 비행기 탑승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1: 네.
0: 그런데 이 탑승 대

0: 이 중에 이 항공기 기장이 찾아와서 이 탑승 이륙 전에 도전 행동이 있으면 비행기에서 내리거나 또 이륙 후에는 회항할 수 있다라고 하는 취지의 설명을 일행들에게 했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이를 수용한다는 내용의 서약서 작성을 요구받았고 지원 인력들은 이 A씨가 이미 안정을 되찾았고 또 다수의 비행 경험이 있음을 설명하고 이 서약서 작성 요구에는 응하지 않았습니다.
1: 네.
0: 경남 지역 단체들은 이런 요구 자체가 장애 특성을 이유로 한 차별적 조치로 이 항공사의 공식적인 사과와 재화 방지 대책을 촉구한 것입니다.
1: 그런데 반대로 항공사는 사실과 다르다며 장애계의 주장을 반박했다고요.
0: 네, 해당 항공사는 당시 불안정한 심리 상태가 지속돼서 기내에서 보호자 통제가 어렵거나 또 안전한 비행이 어렵다라고 판단되면 이 탑승이 제한될 수 있음을 사전에 설명한 것이고 이런 이제 안전한 운항을 위한 이 통상적인 관리 안내 절차로 장애인을 특정한 차별 조치가 아니었다고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또 안내한 직원은 기장이 아니라 이 지상직 직원이었고 이 별도 서약서 작성을 요구한 사실도 없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무엇보다 당일 보호자와 소통하면서 이 탑승을 도왔고 또 실제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이동했다면서 이 당사자와 관련 단체를 만나서 오해를 해소하고 또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힘쓰겠다라고 밝혔습니다.
1: 네. 자, 네 번째 이슈입니다. 장애인 단체들이 장애 아동 부모의 녹취를 증거로 인정해달라며 탄원서를 모집하고 있죠.
0: 네, 2022년에 이 경기도 용인의 한 초등학교에 다니던 이 장애 아동이 학교 후에 이 불안 증세를 보이자 이 부모가 아동의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서 학교에 보내서 이 교사의 학대 사실을 확인한 사건입니다. 부모가 해당 특수교사를 아동 학대 혐의로 고소해서 현재 대법원 재판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1: 네.
0: 이 탄원서를 모집하고 있는 제3자 녹음 금지 예외 적용을 통한 이 학대 피해 장애인 권리보장 대책위원회는 이 보호자가 녹음을 선택한 것은 이 누군가를 감시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무슨 일이 있었는지 확인하고 또 필요한 도움을 요청하기 위한 이 절박한 선택이었다면서 이 자기 방어와 그 의사 표현이 어려운 이 사회적 약자를 지켜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1: 네.
0: 이 사건은 부모가 아이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서 확보한 자료가 이 재판의 증거로 인정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1: 그 1심과 2심의 판단이 달라서 지금 대법원 재판이 진행 중이죠?
0: 네, 1심 재판부는 부모가 제출한 녹음 파일의 증거 능력을 예외적으로 인정을 해서 벌금 200만 원 선고 이후에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제3자에 의한 녹음을 법정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면서 이 교사에게 무죄를 선고를 했습니다.
1: 네.
0: 그래서 2심 판결에 불복한 검찰이 상고해서 이 대법원 재판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1: 예. 그리고 이번 재판은 장애인단체와 또 교원단체 입장이 명확하게 나뉘어져 있잖아요.
0: 네, 장애인단체가 중심이 된 제3자 녹음대책위는 학교나 시설 그리고 돌봄 현장에서의 녹음이 제한 없이 허용되어야 한다는 입장은 아닙니다. 다만 장애 아동이나 치매 노인처럼 이 자기 방어가 어려운 사람이 이 학대 의심 상황에 놓였을 때 보호자나 이를 목격한 누군가가 이 피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이 선택한 녹음까지 일률적으로 배제하는 것이 정당한지 살펴봐주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한국교원단체연합회와 또 교사노동자조합연맹 그리고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이런 교원단체들은 제3자 녹음이 형사재판의 증거로 인정될 경우에 교육활동이 어려워진다면서 이 특수교사의 무죄를 요청하는 2만 4천여 명의 탄원서를 지난 5월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1: 네. 자, 오늘의 마지막 이슈입니다. 장애인 부모단체가 민선 9기 지방정부를 상대로 릴레이 5채 투지를 펼친다고 밝혔죠?
0: 네, 전국장애인 부모연대가 2주간 이 전국 주요 시도청과 또 교육청 그리고 당선인의 인수위원회 앞에서 지방정부 5채 투지 결의대회를 19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이번 결의대회는 지방선거 직후에 이 새롭게 출범하는 민선 9기 지방정부의 정책 수립 시기를 맞아서 이 발달장애인의 생존권 보장과 또 지역사회 돌봄체계 강화를 촉구하기에 마련됐습니다. 참가자들은 발달장애 자녀를 둔 부모들로 전국 각지에서 릴레이 방식으로 집회를 이어가면서 지방정부의 실질적인 정책 이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1: 네, 2주라는 긴 시간 동안 전국적인 투쟁을 하는 이유가 있겠죠?
0: 네, 부모연대는 새로운 지방정부가 임기를 시작하기 전인 지금이 향후 4년의 발달장애 정책을 좌우할 이 마지막 골든타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더 이상 발달장애 가정이 고립과 위기 속에서 방치되지 않도록 이 당선인과 지방정부가 책임 있는 답을 내놔야 한다라고 해서 이 투쟁의 취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1: 그렇군요. 부모연대가 지방정부와 또 인수위에

0: 요구하는 핵심 요구안은 어떤 겁니까?
1: 네, 부모연대는 전국 순회 결의대회를 통해서 각 지역 인수위원회와 지자체에 5대 핵심 요구안을 공식 전달하고 정책 반영을 지속적으로 요구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고요. 핵심 요구안에는 전 생애의 의료와 재활 인프라 구축과 통합교육 환경 조성, 그리고 성인기 자립을 위한 주거와 일자리 확대, 그리고 체중증 발달장애인을 위한 24시간 돌봄의 이 안전망 구축과 구조적인 구체적인 예산과 또 조례에 기반한 정책 이행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0: 네, 자, 한 주간 장애계 이슈 사단법인 그린라이트 은종근 이사의 도움 말씀으로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임정희의 음성으로 듣죠. 눈물이 안 났어.

0: KBS 3라디오 내일은 푸른 하늘 목요일 순서 함께하고 계신데요. 이번에는 장애 여성계의 이슈를 전해드리는 파이팅 장애 여성입니다. 한국 여성 장애인 연합 김혜영 사무총장과 함께하죠.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세요.
0: 오늘은 UN 장애인

0: 권리협약 20주년을 맞아서 그동안의 성과와 또 앞으로의 강화 방안 짚어본다고요?
1: 네, 유엔 장애인 권리협약은 장애인의 보호의 대상이 아닌 권리의 주체로 선언한 국제사회의 중요한 약속인데요.
0: 네.
1: 지난 20년 동안 이 장애인 정책은 복지 중심에서 인권 중심으로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특히 여성 장애인의 건강권이라든지 정치 참여, 또 폭력 예방 등의 이 다양한 영역이 사회적인 의제로 자리 잡는 그런 계기가 됐는데요.
0: 네.
1: 이제는 이 성과를 평가하는 것을 넘어서 또 앞으로 20년을 준비해야 되는 그런 시점에 와 있고요. 오늘은 이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0: 알겠습니다. 자, 이 한국 여성장애인연합이 그동안 수행해온 역할 가운데 가장 의미 있는 성과를 꼽는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1: 이제 가장 큰 성과는 여성장애인을 독립적인 정책 대상으로 인식하도록 했다라는 점인데요. 이제 과거에는 여성 정책에서도 또 장애인 정책에서도 여성 장애인이 소외되는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0: 네.
1: 그러나 이제 지속적인 정책 제안 또 권익옹호 활동을 통해서 여성 장애인의 문제가 국가 정책 과제로 이렇게 다루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는 매우 중요한 인식의 전환이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0: 그래요. 여성 장애인이 겪는 어려움은 일반 장애인과 어떤 부분에서 차이가 있을까요?
1: 여성 장애는 장애와 성별이라는 이중적인 차별에 직면하고 있고, 또 여기에 빈곤이라든지 연령, 또 지역 격차 등이 더해지면서 복합적인 차별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0: 네.
1: 예를 들면 이 의료 접근이라든지 취업의 기회, 또 안정권 보장 등에서 비장애 여성이나 남성 장애인보다 더큰 제약을 겪는 그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러한 교차차별의 관점이 정책에 충분히 반영되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0: 그래요. 특히 여성 장애인의 폭력 예방 활동이 중요한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 네, 나날이 이 폭력에 관한 부분들이 정말 진화하고 있는데요. 여성 장애는 성폭력과 가정폭력, 또 시설 내의 인권 침해에 더욱 취약한 이런 환경에 놓여 있습니다.
0: 네.
1: 특히 발달 장애를 가진 여성이나 청각 장애를 가진 여성은 피해를 신고하거나 도움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큰 어려움을 겪기도 하는데요. 이 단순한 피해자 보호를 넘어서 이제는 예방 교육과 법률 지원, 또 심리 회복과 자립 지원, 이런 모든 것들이 함께 이루어지는 통합적인 접근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0: 네. 실제 현장에서 여성 장애인의 폭력 피해 지원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요?
1: 한국 여성장애인연합은 전국 지부를 중심으로 해서 성폭력 상담소를 운영하고 있고요. 피해자 지원 체계를 구축해 왔습니다. 이제 피해가 발생하면 상담과 의료 지원, 법률 지원, 또 심리 상담이 연계돼서 제공이 되어지고 있고요.
0: 네.
1: 실제로 성폭력 피해를 경험한 여성 장애인이 상담과 법률 지원을 통해서 이제 권리를 회복하고 또 지역사회에서 자립생활로 이어가는 이런 사례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0: 그렇군요. 자, 다음은 건강권인데요. 여성장애인 건강권 문제는 인권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1: 이제 건강권은 인간다운 삶을 위한 기본 권이기도 한데요. 여성장애인은 건강검진이라든지 또 산부인과 진료,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 정말 많은 장벽을 경험하게 됩니다.
0: 네.
1: 이 단순히 의료 서비스 부족의 문제가 아니고 평등하게 건강권을 누릴 권리가 제한되는 이런 인권 문제로 보아야 되는데요. 이러한 관점에서 건강에 관한 이 정책 설계의 출발점이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0: 네. 이 여러 정책 가운데 장애 친화 산부인과 정책이 주목받는 이유는 뭘까요?
1: 장애친화산부인과는 여성 장애인이 안전하고 존엄하게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돕는 정책 중에 하나인데요. 이동이 가능한 진료 장비라든지 또 접근이 가능한 시설, 또 전문 인력의 배치 등을 통해서 의료 접근성을 높이는 이런 역할을 하는데요. 실제로 이 일부 지역에서는 여성 장애인의 진료 만족도가 향상되는 이런 성과들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0: 예. 자, 이번에는 자립 문제인데요. 여성 장애인의 자립 생활을 이야기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부분은 어떤 건가요?
1: 이제 자립 생활은 단순히 시설에서 나온

0: 된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여성 장인 스스로가 선택하고 결정하면서 살아가는 과정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1: 네.
0: 이 주거나 건강, 또 돌봄이나 소득보장, 사회 관계망이 함께 지원이 되어져야 됩니다. 특히 여성 장인의 경우에는 안전의 문제도 있고 또 성폭력에 관한 그런 부분들이 항상 이렇게 문제점으로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모든 문제의 예방까지 포함한 통합적인 이런 지원 체계가 무엇보다 절실하고 중요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1: 네. 그리고 탈시설 이후 여성 장애인이 가장 많이 겪는 어려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0: 안정적인 주거 확보와 이 돌봄 공백의 문제가 대표적인데요. 이제 건강관리와 경제적인 자립, 또 사회적 관계 형성에서도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또 많습니다.
1: 네.
0: 이제 실제로 지원 체계가 부족해서 어쩔 수 없이 다시 시설로 돌아가는 이런 사례도 현재 발생을 하고 있어요. 이제 이러한 상황이 반복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한 맞춤형 지원 체계 구축이 가장 시급합니다.
1: 그렇군요. 최근에는 이제 여성 장애인의 정치 참여 확대도 주목받고 있지 않습니까? 예,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0: 네, 그동안에 이제 정치 학교라든지 리더십 교육, 또 정책 역량 강화 사업 등이 꾸준히 추진되어 왔고요. 그 결과 최근 있었던 이 지방선거에서 여성 장애인 후보들이 지방의회에 이렇게 진출하는 성과가 또 있었습니다.
1: 그렇죠.
0: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여성 장애인이 정책의 대상에서 이제는 정책을 만드는 주체로 성장하고 있다라는 점이 어찌 보면 매우 의미 있는 변화라고 할수 있습니다.
1: 예. 그럼 반대로 아직도 여성 장애인의 정치 참여가 부족한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0: 아무래도 정당의 공천 기회 부족이 가장 큰 문제이고요. 또 아직도 사회적인 문제가 여전히 존재한다. 이렇게 좀 이야기할 수가 있겠고요. 선거 과정에서도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라든지 이동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고 있는 이런 상황도 함께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정치 참여 확대를 위해서는 비례대표 제도의 개선이라든지 또 후보자 발굴, 또 접근 가능한 선거 환경 조성이 좀 반드시 앞으로는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1: 네. 요즘은 뭐 국제연대 활동도 활발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국제연대 활동은 국내 여성장애인 정책에 또 어떤 영향을 주고 있을까요?
0: 국제연대는 세계 각국의 우수 사례를 공유하고 이제 국제 인권 기준을 국내에 확산시키는 이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유엔의 장애인 권리위원회 국가 심의 대응 과정에서도 시민사회 의견을 전달하는 이런 또 중요한 창구가 되어졌습니다.
1: 네.
0: 이제 이를 통해서 국내 정책의 수준을 또 국제 기준에 맞춰서 발전시켜 나아가는 이런 계기가 또 마련되고 있습니다.
1: 네. 자, 그리고 앞으로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는 뭐라고 생각하시는지요?
0: 여성 장애인에 대한 국가 통계 체계가 정말 시급한데요. 현재 건강이라든지 폭력, 고용, 정치 참여 등에 대한 통계가 부족해서 정책 수립을 하는데 한계가 매우 있습니다. 이 정확한 통계가 있다면 효과적인 정책 설계를 할수 있는 출발점이 되고요.
1: 그렇죠.
0: 또 여성 장애인의 실태를 종합적으로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이런 국가 차원의 조사 체계가 필요한데요. 이런 부분이 반드시 좀 하루속히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1: 네. 그리고 디지털 전환과 AI 시대에 이 여성 장애를 위한 새로운 과제가 있다면요.
0: 이제 무엇보다도 정보 접근권 보장이 가장 중요한 과제인데요. 디지털 기술이 발전할수록 이제 접근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오히려 이 안에서도 새로운 차별이 발생할 수 있다는
1: 네,
0: 이야기인데요.
1: 맞아요.
0: AI 서비스와 공공정보, 또 온라인 플랫폼에서 장애 유형별로 이 접근성을 보장하는 이런 정책과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겠습니다. 이 디지털 포용은 앞으로의 인권 정책의 어찌 보면 핵심 과제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1: 예. 자, 앞으로 20년 한국 여성장애인 연합이 그리는 미래 비전을 이야기하며 마무리를 해볼까요?
0: 네, 앞으로의 20년은 여성 장애인이 정책의 수혜자가 아니라 정책을 설계하고 결정하는 이런 주체로 자리매김하는 시기가 되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건강권과 자립생활, 또 정치에 참여하는 것, 폭력 예방, 디지털 접근권 등의 모든 분야에서 실질적인 권리 보장이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1: 네.
0: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국제사회와의 연대를 강화해서 여성장애인 인권 운동에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가는 것 가장 중요한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파이팅 장애여성 한국여성장애인연합 김혜영 사무총장의 도움 말씀이었습니다. 박지윤의 음성으로 듣죠. 난 사랑에 빠졌죠.

0: 내일은 푸른 하늘, 이번 순서는 장애인 사회를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는 김성수의 생각타파입니다. 장애인 먼저 실천운동본부 김성수 사무국장과 함께하죠.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자, 오늘은 장애인과 미임의 문화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먼저 미임이 뭔지부터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1: 네, 요즘 인터넷이나 소셜미디어 보면 유독 자주 눈에 띄는 유행어나 또 재미있는 사진, 영상들이 좀 올라갑니다.
0: 예, 예.
1: 짤이라고 해서 올라가고요. 이렇게 온라인상에서 이제 복제되고 빠르게 퍼지는 유행과 문화현상을 바로 밈이라고 합니다. 이 말이 좀 뭐 생소한데요. 그 1976년에 생물학자 리처드 도킨스가 쓴 이기적 유전자라는 책이 있는데 여기에 나온 학술 용어입니다.
0: 아.
1: 유전자가 자손에게 전달되듯이 인간의 어떤 생각이나 종교, 사상 같은 그 문화적 정보도 이런 모방을 통해서 뇌에서 뇌로 전달된다는 뜻인데 이게 이제 처음에 내용이 열었는데 90년대 후반 이제 인터넷 보급과 이제 맞물리면서 지금의 이제 인터넷 유행 컨텐츠라는 의미로 완전히 자리를
0: 그러게요.
1: 내줬어요. 예. 그러니까 어떤 이벤트나 뭐 생각이라든지 영상 이런 게 뇌에서 뇌로 전달이 된다는
0: 네.
1: 거죠. 그런데 최근에 이 밈이 소개되는 과정에서 장애인을 다루는 방식에 심각한 어떤 문제가 있다고 보는 우려가 좀 있어요.
0: 그래요. 예.
1: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짚어보려고 합니다.
0: 예. 밈이 일단 저기 학술 용어였다는 건 저도 잘 몰랐네요.
1: 그렇죠. 예, 예.
0: 네. 사실 요즘은 뭐 밈을 모르면 대화가 어려울 정도로 일상 아주 깊숙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1: 네.
0: 밈이 이렇게 강력한 생명력을 갖는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1: 일단은 옛날에는 속담 격언이 정말 무서웠죠.
0: 아, 예.
1: 우리의 모든 뇌리에 있잖아요.
0: 그렇죠. 옛말에 이러면서.
1: 예, 그렇죠.
0: 네.
1: 그렇지만 지금은 20대 미만에서는 속담이나 격언이라는 생각이 아예 없습니다.
0: 아.
1: 이 밈이 대신 그 자리를 자리잡고 있는데요.
0: 예.
1: 이 그 어떻게 강력한 생명력 네 가지를 좀 꼽을 수가 있어요. 이유를 보면요. 첫 번째는 극도의 가성비와 직관성입니다. 요즘 너무 정보가 넘쳐나니까
0: 그러게요. 예.
1: 긴 글이나 긴 영상 끝까지 안 보잖아요.
0: 안 보죠.
1: 드라마도 예,
0: 예,
1: 했는데
0: 나눠서,
1: 예, 나눠서 보고 예, 근데도 잘 알아요 내용을. 예, 워낙 잘 정리를 하니까요.
0: 예, 예.
1: 잘 만든 밈은 이미지 한 장 쇼폼 영상 몇 초만으로 맥락과 감정을 즉각 전달합니다.
0: 예.
1: 구구절절 설명 안 해도 보는 순간 아 뭔지 알지 하고 웃게 만드는 힘이 있죠.
0: 그렇죠.
1: 지금 제일 많이 이제 유행한 게 리센드인가?
0: 아,
1: 예, 예, 원이.
0: 예. 예, 예.
1: 저도 막 뜨더라고요. 예, 이것도 밈으로 만들어서
0: 계속,
1: 예,
0: 네.
1: 계속 올리니까 너무너무 뭐 많이 보게 되는데 두 번째는 소속감과 이제 유대감입니다.
0: 아.
1: 사람은 어딘가에 소속되고 싶어하는 본능이 있거든요.
0: 맞아요. 예.
1: 나도 이 유행을 알고 이 밈을 쓴다는 것 자체가 트렌드한 집단에 속해 있다는
0: 그렇죠.
1: 만족감을 줍니다.
0: 예.
1: 특히 직장인 밈이나 대학생 밈처럼 서로의 고충을 나누고 위로하는 강력한 공감대로 작용하기도 하는데
0: 예.
1: 우리가 뭐 인터넷 되고 세계인이 됐다 그래갖고 국가나 국적 이런 거 별 관심 없잖아요.
0: 그런데
1: 예. 사실 인터넷에 들어가면 내가 어디 국적인지 너무나도 명확하게 얘기를 하고 오히려 자부심들이 좀 있습니다.
0: 그렇죠. 뭐
1: 요즘
0: 예.
1: 국뽕이라는 얘기도 있는데.
0: 예. 요즘 한국은 더 그렇죠. 요즘
1: 네네,
0: 개인 문화
1: 그렇습니다.
0: 때문에. 그 유행을 알고 있다는 자체로도 사실 뭐 큰 만족감을 느끼는 분들이 많거든요. 나는
1: 네네.
0: 유행에 뒤처지지 않는다 이런. 예. 또 다른 이유도 있을까요?
1: 세 번째는요.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는 놀이문화라는 겁니다.
0: 아.
1: 예. 이거는 정말 어린이부터 어르신들까지
0: 예.
1: 다 같이 참여할 수
0: 그럼요.
1: 있습니다.
0: 예.
1: 예전에 미디어는 보기만 하는 일방향, 한방향, 쌍방향이 아니었잖아요.
0: 예.
1: 일방적인 방향. 그러니까 방송국에서 만들어줘야지만 볼 수가
0: 그렇죠.
1: 있었죠.
0: 예.
1: 예. 밈은 쌍방향입니다.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누구나 기존 밈의 자막을 바꾸거나
0: 예.
1: 직접 영상을 찍어 참여할 수 있죠.
0: 뭐 요즘 댄스 챌린지 뭐 이런 거 다 하잖아요.
1: 네, 더 예.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제 각종 가수의 노래라든지 이런 거 들을 때 이렇게 촬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0: 네.
1: 예. 왜냐? 올리면 사람들이 보거든요. 후기가 궁금하니까요.
0: 네네.
1: 근데 이 원본 하나가 또 대중의 손을 거쳐서 또 수천 개의 어떤 변형된 버전으로 재탄생하는 과정 자체가
0: 아, 그렇죠.
1: 거대한 축제처럼 즐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떴다 그러면 이 사람에 대한 밈이 얼마나 나왔나.
0: 그렇죠. 예전 것까지 다 나오잖아요.
1: 예, 예. 뭐 아주 뭐 재밌습니다.
0: 예.
1: 마지막 네 번째는요. 현실에 대한 풍자와 해악입니다. 취업난, 또 물가상승, 또 직장 상사의 갈등 같은
0: 아.
1: 그 팍팍하고 무거운 주제를 우스꽝스럽게 비트로 표현하면서 현실의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이제 카타르시스를 주는 건데요.
0: 네.
1: 정제된 어떤 기성 미디어에 지친 현대인들에게 어떤 날 것의 B급 감성이 신선한 해방감을 선사하는 겁니다.
0: 네, 예전에 예, 뭐
1: 다 갇혀서 영상 찍는 것보다 혼자 찍으니까 뭔가 뭐 부족해 보이잖아요. 네. 오히려 그런 것들이 사람들한테 공감을 한다는 거죠.
0: 충주시의 홍보 영상이 그렇게 해서 이슈가 된 거죠. 충주맨 네. 나오고 지금은
1: 사실 나가셨죠. 공무원들은 정말 네. 돈이 없어서 그렇게밖에 못 찍거든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것들이 날것이라 그래 좋아하는 거죠.
0: 직관적이고 유대감을 주고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놀이라는 건데 근데 문제는 이런 특징들이 장애인을 묘사할 때 오히려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거죠.
1: 네네 이게 정확한 지적이신데 밈의 강력한 파급력이 장애인에게는 오히려 날카로운 칼날이 되기도 합니다. 예.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장애를 맥락 없이 소비하는 시각적 소모품화입니다. 장애를 가진 인물의 표정이나 발음 혹은 또 통제하기 어려운 신체적 움직임을 캡처해서 그렇지. 시험에 망했을 때 내 모습 아. 당황했을 때 같은 자막을 붙여서 짤방으로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당사자의 삶은 지워진 채 오직 기이함을 비장애인의 감정 표현 도구로 삼는 그 전형적인 그렇죠. 타자화가 또 있습니다. 게다가 이게 인터넷 게임이나 커뮤니티에서 답답하게 행동하는 사람을 조롱할 때 특정 장애 명칭이나 비속어를 또 밈처럼 쓰기도 예, 하는데요. 요즘 그래서 많이 쓰는 게 쓰면 안 되는데 찐따라는 용어 많이
0: 그러니까 쓰잖아요. 예전에 뭐 애자 뭐 이런 거 있었죠.
1: 네, 근데 정말 쓰면 안 되는데 안 너무 많이 쓰더라고요.
0: 맞아요, 맞아요.
1: 청소년들이 또 이걸 단순한 어떤 드립이나 또 놀이로 소비하면서 장애에 대한 편견을 무의식 중에 학습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 예전에 어르신들이 속담이나 격언으로 무의식적으로 학습한 것처럼 아. 지금 어린 친구들은 이런 밈으로 무의식적인 부정적인 생각들을 받아들이게 된다는 거죠.
0: 예. 이게 장애를 희화화하는 것도 모자라서 아예 놀이 도구로 삼는다는 거는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인데요. 또 어떤 부정적인 소비 방식이 있을까요?
1: 이게 표면적으로는 따뜻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왜곡된 시선을 심어주는 감동 포르노 형태의 또 소비도 오, 많습니다.
0: 예.
1: 장애인이 밥을 먹거나 길을 걷는 등 어떻게 지극히 평범한 일상을 여기 이거를 뭐 어떻게 슬프거나 장엄하고 웅장한 음악을 깔아서 소품 아. 형태로 유통하는 방식인데
0: 예.
1: 이건 이게 딱 보면은 이게 사지도 없는데 열심히 산다. 뭐 아, 불평하지 마라. 비장애인의 동기부여를 위한 어떤 땔감으로 장애를 소비하는 거예요.
0: 네네.
1: 사는 사람들은 굉장히 힘든데 이거를 의인을 하니까 이게 더 힘든 거죠.
0: 그렇죠.
1: 어떤 동등한 주체가 아니라 동등과 시혜의 대상으로 거두어버리는 또 부작용이 좀 있습니다.
0: 네. 장애와 장애인을 감동을 쥐어짜는 도구로 보는 건데 인격 말살 행위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사례들이 꽤 많이 발생하고 있죠.
1: 이게 사례가 은근히 많더라고요. 해외에서는 발달장애를 가진 인물의 어리숙한 행동만 따로 떼어 스푸징이라는 이름의 조롱밈으로 대거 사용한 적이 있습니다.
0: 예.
1: 정상적이지 않으면 시각적 유희로 소비한 대표적인 사례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일상에서 무심코 쓰는 언어적 오염이 제일 심각한데 무언가를 쉽게 고르지 못할 때 가볍게 쓰는 많은 결정장애.
0: 아, 예, 예. 예.
1: 표현이 대표적이죠. 어떤 무해해 보이지만 무언가 부족하고 또 미숙한 상태를 설명할 때마다
0: 그러니까요.
1: 장애라는 단어를 부정적인 비유로 계속 갖다 씁니다.
0: 예.
1: 이게 또 전형적인 잘못된 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장애를 오직 결점이나 이제 부족함으로만 낙인 찍게 만드는 그 결과를 또 초래를 하기도 합니다.
0: 예, 나 결정장애 있어. 이거 말 나온 김에 이거 이제 순화해 가지고 나 결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1: 그렇죠.
0: 이렇게 예. 좀 바꿔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리 재치 있고 훌륭한 창작물이라도 누군가의 아픔을 깎아내며 만든 웃음이라면은 결코 좋은 밈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1: 네, 그렇습니다.
0: 앞으로 밈을 제작하거나 소비할 때 어떤 장애 감수성을 좀 지녀야 할까요?
1: 일단 창작자, 소비자 이 모두 세 가지를 좀 유념했으면 좋겠는데요. 네. 첫 번째는 장애인의 객체가 아닌 주체로 대하고 있는가 봐야 됩니다.
0: 네.
1: 당사자 동의 없이 신체적 특성만 뚝 뛰어내서 웃음꼬리로 삼는 건 조롱이지만
0: 네.
1: 당사자가 유머의 중심에 서서 편견을 깨보시는 데는 아주 건강한 유머가 되는
0: 네네네.
1: 거죠. 당사자는 활용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는 장애라는 단어를 부족함의 비유로 쓰지 않는 겁니다. 답답하거나 미숙한 상황을 표현할 때 장애라는 말을 쓰지 않는 것만으로도 대중의 무의식적인 편견을 막을 수 있는데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굳이 이거를 장애 상태로 꿀먹은 벙어리라든지 이런 합성어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사용하지 않아야 되는데 아직도 이런 것들을 많이 사용하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해봐야 되겠고요.
0: 예.
1: 세 번째는 동종과 시의 감동 프레임을 좀 경계를 해야 된다. 예. 장애인의 어떤 일상을 특별한 극복 서사로 포장하기보다는요. 우리가 똑같이 살아가는 평범한 이웃의 삶으로
0: 그럼요.
1: 담백하게 바라보는 시선이 필요한데 생각보다 그 인터넷에서 감동 치면은 정말 많아요.
0: 장애인 관련.
1: 예, 이게 앞뒤 자르고 많기 때문에 예. 사람들은 결과만 보지 않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만드시는 분들이 이것이 과연 장애 당사자 입장에서는 감동적이고 벅찬 내용인가 이런 것들을 그러게요. 한번 생각을 네.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0: 네. 혹시 스스로 점검해 볼 수 있는 체크리스트가 있을까요?
1: 네. 콘텐츠를 만들거나 공유하기 전에 딱 네 가지만 좀 자문해 보시면 될 것 예. 같은데요. 첫째는 이 용어가 장애 비하 용어인가. 기본적인 용어 체크가 좀 필요하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비하 용어는 기본적으로 사용하지 말아야 되고
0: 예.
1: 아무리 뜻이 좋다고 해도 또 표현하기 좋다고 해서 비하 용어의 사용은 좀 자제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런 용어 같은 경우는 인터넷에 장애 비하 용어 이렇게 치시면 나옵니다.
0: 나오죠, 요즘.
1: 네, 이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 밈에서 장애라는 요소를 제외하더라도

0: 유머의 맥락이 성립되는 거예요.
1: 아.
0: 네, 밈이 일단은 웃기는 게 많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근데 여기서 장애 빼면 이거 계속 웃길 수 있나? 이것이야말로 장애를 소재를 쓰거나 다른 소재를 사용하더라도 공감하는데 어려움이 없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1: 네. 네.
0: 세 번째는요. 만약 장애인 당사자나 그 가족이 이 밈을 보았을 때 아. 모욕감이 아닌 유쾌한 공감을 할 수 있는가.
1: 예.
0: 이것이 가장 가슴 아픈데 어떤 경우에는 장애인을 위해서 제작한 이런 밈이 오히려 장애인식에 더 부정적인 피해를 주기도 합니다.
1: 의도와 다르게.
0: 예. 예. 왜냐하면 당사자한테 물어보지 않았고 또 밈이라는 게요. 사실 어떤 파급 효과가 있을지 몰라요.
1: 그렇죠. 편견을 예. 오히려 만들 수도 있는 거니까.
0: 그렇습니다. 네 번째는요. 내가 표현한 모습이 특정 장애인 전체에 대한 왜곡된 고정관념을 만들지 않을까 합니다. 이 네 가지만 기억해도 훨씬 안전하고 건강한 이제 소통이 가능할 것 같고요. 그래서 밈을 제작해도 품평이 좀 필요해요.
1: 품평.
0: 예. 예. 이거를 인터넷에 올려서 품평받지 마시고요. 전문가나 당사자의 어떤 의견을 들어보고
1: 예.
0: 파급에 대해서 예측해보는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1: 예. 뭐 말씀하셨다시피 밈의 파급력이 워낙에 크다 보니까 거꾸로 이것을 장애인식 개선에 활용해보자 이런 움직임도 있다면서요.
0: 네. 밈이 가진 가장 강력한 무기가 바로 해악과 풍자잖아요. 칼날의 방향을 약자가 아니라 약자를 가로막는 사회적 환경과 평균으로 돌릴 때 정말 이제 훌륭한 밈이 탄생하는데요. 최근에 뭐 각종 인터넷에서 주목받는 장애인 크리에이터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불쌍함의 어떤 프레임을 거부를 하고
1: 네네.
0: 또 비장애인과의 과도한 어떤 그 조심성 이런 것들을 꼬집어요. 우리가 너무 에티켓을 강조하면
1: 네.
0: 다가가기 무섭잖아요.
1: 그렇죠. 네,
0: 이런 것들 꼬집는데요.
1: 예.
0: 뭐 예를 들어서 휠체어를 타고 이동을 할 때 마주치는 어떤 턱 없는 계단이라든지 또 작동하지 않는 엘리베이터 같은 어떤 편견의 벽을 뻐있는 코미디 이거를 밈으로 만들어서 소통하는데 이게 의외로 그 특히 청소년들의 장애인식 개선 영상으로 굉장히 활용도가 높습니다. 예, 이게 불편하지 않고 웃으면서 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또 타인의 맥락 없이 소비되는 장애는 차별의 도구가 되지만요. 당사자의 목소리가 담긴 밈은 사회의 어떤 경직된 인식을 깨트리는 가장 강력하고 또 대중적인 무기가 됩니다. 그래서 요즘 장애인 단체라든지 장애계에서도 이 밈을 활용해서 인식 개선 캠페인을 하는 것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1: 네.
0: 예, 밈이 현대에는 어떤 소통의 어떤 최적화 도구인 만큼 또 서로를 연결하고 또 장벽을 허무는 건강한 매개체로 이게 쓰이는 것을 좀 기대해 보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1: 알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김성수의 생각 다파 장애인 먼저 실천운동본부 김성수 사무국장의 도움 말씀이었습니다. 내일은 푸른 하늘은 매일 오후 1시부터 2시까지 그리고 저녁 7시부터 8시까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주파수는 FM 104.9MHz로 들으실 수 있고요. 휴대전화에 KBS 콩 앱을 설치하시면 실시간 방송은 물론 다시 듣기까지 더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신영원이 부르는 개똥벌레 끝곡으로 전해드리면서 저도 인사드리죠. 지금까지 진행의 아나운서 장웅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0: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8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1: KBS 오디오북 최고의 클립 독학이라는 세계 시라토리 하루이코 지음 성우 최인일 읽음 당시 나는 독일을 여행 중이었다. 아직 끝나지 않은 전쟁에 마음이 끌려 그곳에 갔던 것이다. 황제의 대관식을 본 뒤 부대로 돌아가던 중 겨울이 시작되어 어느 마을에 머물게 되었다. 그곳에는 내 주의를 끌만한 대화 상대도 없었고 어떤 근심이나 정념도 나를 괴롭히지 않았다. 나는 온종일 벽난로 방에 홀로 틀어박혀 더없이 편안하게 사색에 잠겨 있었다. 자신의 상황을 담담히 풀어내는 이 문장들은 소위 말하는 딱딱한 논문체와는 거리가 멀다. 해설서에서 받은 인상과도 꽤 다르지 않은가? 다시 해설서로 돌아가 보자. 그 유명한 문구에 대해서도 해설서는 이렇게만 적고 지나간다. 제4부는 형이상학이다. 여기서 유명한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라는 원리가 도출된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 원리는 근대 철학의 출발점이 되었다. 이 설명만으로는 이 문장이 무엇을 뜻하는지 왜 원리라고 부르는지 알기 어렵다. 사실 이 문장을 철학의 원리로 정한 것은 데카르트 자신이다. 다른 학자들이 동의해 준 게 아니다. 그렇다면 방법서설의 이 문장이 어떤 맥락에서 나오는지 살펴보자. 우리의 감각은 때로 우리를 기만함으로 나는 감각이 우리 마음에 그려내는 그 무엇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가정하려 했다. 지금까지 내 정신에 들어온 모든 것은 꿈속의 환영과 같다고 생각하기로 결심했다. 그러나 그 순간 깨달았다. 내가 이처럼 모든 것을 의심하는 동안에도 그렇게 생각하는 나는 필연적으로 존재해야 한다는 사실을. 그리고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라는 이 진리는 페이론자의 그 어떤 터무니없는 가정으로도 흔들리지 않을 만큼 굳건하고 확실한 것임을 인정했기에 나는 이 진리를 내가 찾던 철학의 제1원리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눈에 보이는 사물이나 세계의 존재는 의심할 수 있지만 의심하고 있다는 그 사실 자체의 존재는 의심할 수 없다. 이 맥락을 따라가면 문장의 의미는 자연스럽게 이해된다. 이처럼 해설서를 읽느니 원전을 읽는 편이 훨씬 정확하다. 해설서를 탓하려는 게 아니다. 철학서는 어려울 것이라는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진짜 대신 요약본부터 찾는 태도가 오히려 이해를 방해한다는 점을 말하고 싶었을 뿐이다. 나름대로 생각해본다. 고전을 읽을 땐 그 내용에 대하여 직접 생각해봐야 한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를 예로 들어보자. 데카르트는 이 문장을 진리라고 말했지만 과연 나에게도 그러한가? 그의 주장에 그대로 동의해도 좋을지 어딘가 석연치 않은 점은 없는지 자신의 생각을 먼저 따져본다. 다시 말해, 고전을 가지고 놀아보는 것이다. 데카르트라는 이름 때문에 세상과 동떨어진 심오한 내용이 담겨 있을 것이라 지레 겁먹을 필요는 없다. 잘 생각해보면 데카르트가 씨름했던 문제는 우리도 한 번쯤 떠올려 봤을 문제다. 눈앞에 보이는 세계는 정말 실제하는가? 모든 것은 감각이 만들어낸 꿈 같은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나란 무엇인가? 이 육체인가? 아니면 정신인가? 이 질문들은 누구나 인생에서 한 번은 마주치게 된다. 그리고 죽음을 의식할 나이에 가까워지면 다시 한번 반드시 떠올리게 된다. 데카르트의 사고가 완전하지 않았듯 우리도 끝까지 답을 내리지 못할지도 모른다. 그래도 멈추지 말고 생각해보는 것이다. 생각해본다고 해서 칭찬을 받는 것도 상을 받는 것도 아니지만 그저 내 사고의 지평을 넓히기 위해 스스로 생각해본다. 책을 많이 읽어 박식해지는 것만으로는 독학이라 할 수 없다. 책을 읽기만 한다면 그건 단순한 독서에 그친다. 인터넷에 넘쳐나는 글만 봐도 알 수 있다. 책을 읽고 생각을 해야 비로소 독학이 된다. 완독할 필요는 없다. 데카르트의 방법서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을 필요도 없다. 앞에서 인용한 몇 줄만 읽고 곰곰이 생각해봐도 충분하다. 고전이라는 이름이 붙은 책을 전부 완독하려 들다가는 절반도 읽지 못한 채 삶이 끝나버릴 것이다. 옛사람이라고 해서 모두 답을 알고 있지는 않다. 나 역시 끝내 답을 찾지 못할 수도 있다. 다만 인간으로서 피할 수 없는 문제를 한 번이라도 진지하게 생각해보는 것, 그것만으로도 사람은 달라진다. 바로 그 지점에서 진정한 변화가 시작된다. 고전을 읽는다는 건 과거에 살았던 지성의 거인들과 함께 노는 일이다. 널리 알려진 명문구들이 그 놀이의 실마리가 될 것이다. 예컨대 우리가 기압을 나타낼 때 쓰는 헥토파스칼의 주인공 블레즈 파스칼을 떠올려보자. 그의 책 팡세에서 우리에게 잘 알려진 명문구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 라는 문장을 찾아낸 뒤 그 앞뒤 문맥을 읽어보는 것이다. 그리고 그 말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일지 나름대로 생각해보면 된다. 남의 해석을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가 전혀 없다. 붓다의 말로 알려진 천상천하 유아독존도 마찬가지다. 조금 찾아보면 알겠지만 이 문장은 후대에 만들어진 표현이다. 오늘날 명언으로 전해지는 말 가운데 실제로 역사 속 인물이 그대로 했던 말은 그리 많지 않다. 하지만 바로 그 사실을 아는 것 자체가 의미 있다. 고전은 정답을 주는 교과서가 아니라 생각하게 만드는 훌륭한 재료다. 그 점에서 고전은 지금도 충분히 살아있다. 밑줄이 없다면 제대로 읽은 게 아니다. 책에 밑줄을 긋는 건 뇌에 밑줄을 긋는 일이다. 책을 읽으면서 밑줄을 긋는다. 그러므로 독학을 위한 책은 반드시 내 돈으로 산 내 것이어야 한다. 그렇다면 왜 굳이 책에 밑줄을 긋는 것일까? 거기에는 몇 가지 의미와 효용이 있다. 중요한 부분을 한눈에 표시한다. 저자의 핵심 주장과 요지를 강조한다. 의문이 드는 지점이나 문제의식을 표시한다. 시각적으로 각인되는 효과가 있어 내용을 오래 기억하게 된다. 책을 읽고 모조리 기억할 수 있다면 밑줄을 그을 필요가 없다. 하지만 그럴 수 없으니까 기억하고 싶은 문장에 밑줄을 긋는 것이다. 책에 밑줄을 긋는다고 말하지만 정확히 말하면 자신의 뇌에 밑줄을 긋는 셈이다. 밑줄을 그음으로써 그 문장은 뇌에 깊이 각인되고 기억에 남는다. 밑줄은 선명하게 그어야 한다. HB 연필로 흐리멍덩하게 긋지 말고 3B 정도의 진한 연필로 확실하게 긋는다. 팁을 주자면 밑줄의 모양을 구분해두면 나중에 다시 읽을 때 편하다. 예를 들면 이런 식이다. 점선은 논지의 핵심 혹은 저자의 주장, 물결표, 의심스러운 점 혹은 나중에 검증이 필요한 점. 세로선, 여러 줄에 걸친 긴 문장의 왼쪽에 길게 긋는 선. 주장의 근거가 되는 문단이나 예증이 이어질 때 효과적이다. 아, 직선 대신 아치형으로 그리거나 괄호로 묶는 방법도 있다. 다만, 이런 표시들의 의미를 통일해두지 않으면 다시 읽을 때 오히려 더 헷갈릴 수 있으므로 그 점에 유의한다. 이 밖에도 특수한 경우에만 긋는 밑줄이 있다. 책을 다 읽고 나중에 대강 훑어보기만 해도 전체 흐름을 알 수 있는 이른바 요약 밑줄이다. 요약 밑줄은 논리 전개가 분명하고 구조가 중요한 책에만 그어야 한다. 또한 일반 밑줄과 섞이지 않도록 색을 구분하거나 두께가 다른 필기구를 쓴다. 주요 키워드나 저자 특유의 용어에 동그라미를 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밑줄만으로 충분하다. 종류가 많아지면 관리가 번거로워진다. 지금 말한 서너 종류면 충분하다. 읽으면서 긋지 말고 다 읽고 긋는다. 밑줄을 그을 때 가장 중요한 요령은 이것이다. 읽고 난 뒤에 선 긋기. 흔히 읽으면서 밑줄을 긋는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논지가 정리된 몇 페이지를 먼저 읽고 나서 긋는 게 정석이다. 책 한 권을 완독하고 긋는 게 아니다. 하나의 주제가 마무리되는 절이나 장을 다 읽은 뒤에 긋는 것이다. 그래야 쓸데없는 곳에 밑줄을 긋는 낭비를 막을 수 있다. 소위 지식인 중에는 박학다식한 사람이 많은데 그들이 많이 하는 건 유별나게 기억력이 좋아서가 아니라 밑줄을 그으며 책을 읽기 때문이다. 밑줄을 그으면서 책을 읽으면 저절로 기억하게 된다. 밑줄을 그으며 읽으면 굳이 노트 정리를 할 필요가 없다. 뭔가 적어둘 내용이 있다면 그때그때 책의 여백에 적어둔다. 책의 여백이 있는 이유는 바로 거기에 생각을 남기라는 뜻이다. 메모는 사고가 진행 중이라는 표시다. 메모는 감상문과 다르다. 느낌을 장황하게 적을 필요가 없다.

나중에 다시 펼쳤을 때 무슨 뜻이었는지 알 수 없다. 아주 오래전부터 사람들은 이렇게 책을 읽어왔다. 정석 중에 정석이다. 그러니 이런 방식은 특별한 요령도 새로운 방법도 아니다. 나는 20대 초반에 베르디아예프의 고독과 사랑과 사회를 읽고 이 문장에 밑줄을 그어두었다. 과학적 철학은 철학의 부정이며 철학이 지닌 우월성의 부인이다. 감정적 인식의 승인, 가치감정에 의한 공감과 사랑에 의한 인식의 승인은 결코 이성의 부정이 아니다. 그리고 그 아래 여백에 이렇게 메모해 두었다. 감정이 전부다. 괴테 베르테르. 당시 나는 괴테도 읽고 있었는데 소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의 문장이 자연스럽게 떠올라 독일어 그대로 적어둔 것이다. 이 메모에 특별한 의미는 없다. 그저 연상되어 나왔을 뿐이다. 여백 메모는 이런 식이면 충분하다. 쓰는 행위 자체가 기억력을 강화하고 뇌를 적극적으로 움직이게 만든다. 메모는 정리의 결과가 아니라 사고가 진행 중이라는 표시다. 책을 사지 않으면 공부할 수 없다. 아무리 인상 깊은 책이라도 밑줄을 긋지 않고 읽으면 시간이 지나 내용이 희미해지기 마련이다. 그러나 밑줄을 그어가며 읽으면 내용을 떠올리기 쉬워진다. 밑줄을 그으면 페이지에 작은 흔적이 생긴다. 그 자그마한 차이가 시각적인 인상을 남긴다. 이를테면 그 문장이 책의 오른쪽 페이지에 있었는지 왼쪽 페이지에 있었는지까지 함께 떠오른다. 문장을 넘어서 읽던 장면 자체가 기억에 남는 것이다. 전철 안에서 책을 읽다가 흔들림 때문에 줄이 삐뚤어지면 그 어긋난 선조차 기억의 일부가 된다. 나중에 삐뚤어진 밑줄을 다시 보면 아, 이동 중에 읽던 부분이었지 하고 당시의 상황까지 떠오른다. 간혹 필기 도구가 없어 밑줄을 긋지 못할 땐 페이지 귀퉁이를 접어두었다가 나중에 표시하면 된다. 위쪽 문장이면 위쪽 귀퉁이를, 아래쪽 문장이면 아래쪽 귀퉁이를 접는다. 페이지 전체가 중요하다면 아예 세로로 반 접어둔다. 밑줄을 그으며 읽어야 비로소 책을 제대로 읽는 것이니 도서관 책으로는 내 공부를 할 수 없다. 컴퓨터 화면으로 읽는 글도 마찬가지다. 좀처럼 기억에 남지 않는다. 그러므로 도서관은 이미 절판된 책을 찾거나 다음에 살 책을 미리 훑어보는 장소로 쓰는 것이 맞다. 일종의 견본 전시장인 셈이다. 읽을 책은 내 손으로 직접 고른다. 휴대전화나 자동차에는 거리낌 없이 돈을 쓰면서 책값만 아껴 공부하겠다는 건 애초에 어불성설이다. 필요한 책을 바로 살 수 없는 환경은 독학에 치명적으로 불리하다. 또한 요즘은 인터넷으로 책을 주문하는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는데 이것이 편리한 건 사실이지만 책은 직접 페이지를 넘겨가며 군데군데 읽어볼 때 비로소 나에게 필요한 책인지 알 수 있다. 제목이나 소개 문구만 읽어보고 주문하는 건 무모하며 대개는 돈 낭비로 끝난다. 주변에 잡지나 편향된 베스트셀러만 진열된 서점밖에 없거나 문화적으로 빈곤한 환경에 사는 것 또한 독학에 불리하다. 이는 사막 한가운데서 세계 각국의 식재료를 구해야 하는 상황과 다르지 않다. 컴퓨터를 이용해 공부한다라는 말도 엄밀히 따지면 성립하지 않는다. 어찌 되었든 컴퓨터는

0: 책을 대신할 수 없다.
1: 여러분은 지금 시라토리 하루이코의 독학이라는 세계를 들으셨습니다. 삶의 본질을 관통하는 가장 인간다운 다섯 가지 공부, 독학이라는 세계. 지금까지 성우 최인일이었습니다.

0: 현우 뭐해? 빨리 와!
1: 어, 가요!
2: 현우는 고양이 두 마리를 그 자리에 남겨두고 나머지 고양이들, 도련님과 함께 철조망이 찢어진 아랫부분을 기어 넘어갔다. 지난번에 초대형 라투스의 서식지로 착각하고 들어갔던 창고 건물의 왼편 안쪽으로 들어가자 또 다른 커다란 건물 세 개가 디귿자 모양으로 서 있는 것이 보였다. 양쪽 건물은 굳게 자물쇠가 걸려 잠겨 있었지만 가운데 있는 건물은 문이 반쯤 열려 있었다. 선택지는 한 가지뿐이었다. 너무 쉽게 길이 보이는 것 같아 유라는 이곳에 정말 초대형 라투스가 있을지 의심스러웠다. 란주는 발소리를 죽이고 걸어가 문을 열었다. 사방에 나 있는 창문에서 빛이 들어왔지만 거대하고 천장이 높은 건물의 내부는 어두운 편이었다. 들어오라는 란주의 손짓에 현우와 효석, 유라가 차례로 들어갔다. 건물에는 총 4줄의 컨베이어 벨트가 놓여 있었고 양 끝에는 한때 무언가를 열심히 만들어냈을 커다란 기계가 놓여 있었다. 머리 위로 고개를 드니 천장에 아슬아슬하게 매달려 위험해 보이는 철근과 자재들이 눈에 띄었다. 멈춰선 채 어둠과 먼지 속에서 녹슬어가는 기계들의 모습은 꽤나 살풍경했다. 건물의 가장 오른편, 즉 컨베이어 벨트가 끝나는 부분에는 커다란 공간이 있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오고 있었다. 유라는 소리 나는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다른 소추모들도 소리를 들은 건지 하나 둘 건물의 오른쪽을 쳐다봤다. 차갑고 더러운 바닥에 이해진이 엎어져 있었다. 움직이지 못하도록 몸에는 공장에서 썼을 법한 더러운 천이 칭칭 감겨 있었고 엉망으로 잘린 검은 테이프가 입에 덕지덕지 붙어 있었다. 절단면이 엉망인 걸로 보아 발톱이나 이빨로 찢은 것처럼 보였다. 란주와 유라는 이혜진을 보자마자 달려갔다. 두 사람이 달려오는 것을 보며 이혜진은 필사적으로 뭐라 말하듯 소리를 지르고 고개를 흔들었다. 무슨 말인지 전혀 알 수 없었던 두 사람은 입에 붙은 테이프를 하나씩 벗겨냈다. 접착력이 센 테이프여서 하나씩 뗄 때마다 예진은 고통스러워했다. 고채령이 다가와 예진의 몸에 손을 얹었다. 팔다리 여기저기에 난 상처들을 봤기 때문이다. 몸에 엉망진창으로 돌리고 얽힌 천을 풀고 테이프를 모두 떼자 예진이 있는 힘을 모두 쥐어짜내 외쳤다.
3: 오지 마요! 그 괴물이 만든 함정이라고!
2: 소초모들이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서로를 보고 있을 때 뒤에서 쿵 하는 육중한 소리가 났다. 컨베이어 벨트 끝에 기계 위에 거대한 무언가가 서 있었다.

0: 현우, 두 번의 재회. 그놈이었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빛을 등지고 선 놈의 모습은 이전에 봤을 때보다 훨씬 더 덩치가 크고 쉽게 다가가기 어려워 보였다. 현우의 심장은 세차게 뛰기 시작했다. 최령의 이야기를 듣고 보니 놈은 더는 초대형 라투스처럼 보이지 않았다. 그동안 라투스라 믿었단 사실이 우스울 지경이었다. 현우는 유라를 쳐다봤다. 유라 역시 저놈이 라투스가 아니라는 사실을 역력히 깨달은 모습이었다. 눈빛에서 분노와 공포가 함께 어우러지고 있었다.
1: 어떻게 바로 앞에 두고 모를 수 있었지?
0: 유라가 이를 악물고 중얼거렸다. 놈의 모습은 그 사이에 더 괴수처럼 변해 있었다. 덥수룩하게 온몸을 덮은 털들과 짐승같이 길고 날카로운 발톱들.
2: 오빠!
0: 채령이 한 발 앞으로 나서며 놈을 불렀지만 놈의 입에서는 사람의 말이 아닌 소리가 흘러나왔다. 이를 드러내며 으르렁대던 놈은 채령을 보고 크게 포효했다. 분노한 짐승의 소리에 현우의 가슴은 공포로 짓눌렸다. 하지만 이대로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고 주저앉을 수는 없었다. 현우는 연희를 떠올렸다. 무서운 순간을 이기지 못했어도 응원해주던 손길과 결정적인 순간마다 용기 있게 앞으로 나서던 모습을. 현우는 뒤로 물러서는 대신 앞으로 한 발 내딛었다. 강목을 꽉 쥐고 아래를 내려다보자 몸을 부풀린 도련님이 보였다. 현우는 무릎을 꿇고 도련님을 안아올렸다. 그러자 도련님은 현우의 마음을 읽고서 현우의 몸을 타고 올라가 두툼한 네 발로 도련님을 위해 구부려준 어깨 위에 섰다. 여러 번 현우와 합을 맞춰 어깨 위에 올라본 도련님은 이제 현우의 몸 어느 곳에서도 중심을 잘 잡고 서 있었다. 도련님의 무게가 어깨를 누르자 현우의 마음에 평정심이 찾아왔다. 현우를 비웃기라도 하듯 기계 위에 있던 괴수가 땅으로 뛰어내렸고 그 큰 소리에 건물이 뒤흔들렸다. 예진의 뒤편에 쌓여있던 종이 상자와 자재들이 땅바닥으로 와르르 떨어졌다. 현우는 고양이들과 함께 한 걸음 옆으로 비켜섰다. 괴수가 다가올 때 포위망을 만들려는 생각에서였다. 그러나 괴수는 그 틈을 놓치지 않았다. 현우가 무리해서 조금 옆으로 떨어져 나오자마자 현우를 향해 달려들었고 순식간에 현우와 소초모들을 갈라놓았다. 현우는 도련님을 빠르게 품에 안고 뒷걸음쳤다. 괴수가 현우를 향해 몸을 틀 때마다 귀를 납작하게 눕히고 몸을 둥그렇게 부풀린 도련님은 날카로운 울음소리를 냈다.
3: 현우야! 우리가 뒤에서 공격할게! 너무 겁먹지 마!
0: 괴수의 왼편에 선 효석이 외쳤다. 유라와 란주는 어떻게든 괴수의 뒤편

0: 산으로 가려 움직였지만 그때마다 괴수는 앞발을 휘두르며 소초모들을 뒷걸음치게 했다. 길고 날카로운 발톱이 달린 두꺼운 앞발은 몹시 빠르고 위협적이었다. 휘두르는 저 앞발에 맞기라도 한다면 뼈도 못 추릴 것만 같았다. 하지만 현우는 기회를 노렸다. 어쩐지 괴수가 지쳐 보이는 기색이었기 때문이다.
1: 이쪽으로 멈춘다!
0: 효석이 괴수의 눈을 보고 외치기가 무섭게 괴수는 현우에게 살짝 등을 지고 유라와 란주를 향해 오른쪽 앞발을 휘둘렀고 현우는 무릎을 구부렸다 뛰어오르며 어느새 어깨에 올라온 도련님을 괴수의 등 위로 날렸다. 도련님은 발톱으로 괴수의 피부를 찍어 누르며 괴수의 몸에 안착했다. 도련님이 목덜미를 세게 물자 괴수는 성가시게 군다는 듯 포효하며 몸을 뒤틀었다. 하지만 도련님은 괴수의 몸 위에서 안정적으로 균형을 잡고 서 있었다. 그러고는 괴수의 소리에 지지 않을 만큼 크고 우렁차게 소리를 질렀다. 도련님의 울음소리에 현우의 앞뒤에서 기다리고 있던 고양이들이 벽을 딛고 괴수 위로 덤벼들었다. 고양이들은 괴수의 얼굴, 목, 눈에 달라붙어 핥히고 깨물기 시작했다. 앞이 보이지 않자 당황한 괴수는 양발을 마구 휘둘렀다. 고양이 한 마리가 괴수의 왼발에 맞아 허공에 떠올랐다. 현우는 몸을 날려 고양이를 받아냈고 곧장 채령에게 치료를 부탁했다. 괴수의 몸부림에 사냥기술이 좋은 몇 마리를 제외한 고양이들이 여기저기 부딪히며 부상을 당하자 현우는 고양이들에게 괴수의 손길을 피해 내려올 것을 지시했다. 도련님을 비롯한 고양이들이 하나 둘 떨어져 나가자 괴수는 더 크게 양발을 휘두르며 날뛰었다. 란주는 용감하게 앞으로 나서서 괴수가 휘두르는 왼발을 각목으로 쳐냈다. 란주에게 맞은 괴수는 오른발을 쳐들었다. 란주를 내려칠 모양이었다. 이를 본 현우는 자리에서 일어나 있는 힘껏 괴수의 오른팔을 향해 뛰어올랐고 놈의 팔꿈치에 매달리는 데 성공했다. 현우의 무게에 괴수는 헛스윙을 날리며 휘청였다. 여전히 괴수의 오른팔에 매달린 채 현우는 란주가 무사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이제 문제는 현우였다. 괴수는 제 팔에 매달린 현우의 두 다리를 앞발로 쥐고 들어올렸다. 놈의 발은 어찌나 큰지 현우의 두 다리를 한 번에 잡을 수 있었고 현우는 허공에 거꾸로 대롱대롱 매달린 꼴이 되고 말았다.
1: 현우야!
0: 유라와 효석이 동시에 소리를 질렀다. 괴수는 현우를 치려고 오른쪽 앞발을 치켜들었다. 그때 채령이 달려나오며 소리를 질렀다.
2: 오빠! 제발 그만해! 유라 언니, 오빠를 돌아오게 해줘요! 네!
0: 채령의 말에 유라는 흠칫 뒤로 물러섰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당황한 꽤나 복잡한 심경의 얼굴이었다. 당황한 것은 유라뿐만이 아니었다. 갑자기 튀어나온 채령을 본 괴수는 갑자기 들고 있던 현우를 떨어뜨렸다. 현우는 신음하며 자리에서 일어섰다. 발목이 아무래도 부러진 것 같았다. 땅에 떨어진 강목을 찾아 손에 쥔 현우는 컨베이어 벨트를 넘어 절룩거리며 걸어서 소초모들에게 합류했다. 현우를 떨어뜨린 괴수는 양발로 머리를 쥐어 뜯으며 울부짖기 시작했다. 소초모들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괴수에게서 한 발씩 주춤주춤 뒤로 물러섰다. 하지만 채령은 움직이지 않고 괴수의 코앞에 버티고 서서 계속 유라를 부르며 도와달라고 외치고 있었다. 채령과 괴수 사이의 거리는 몹시 가까웠다. 괴수가 다시 양발을 휘두르기라도 한다면 다치고도 남을 거리였다. 보다 못한 효석이 앞으로 다가가 채령의 팔을 잡았다.

0: 끌었다. 효석에게 이끌려 소초모가 있는 곳으로 체령이 돌아오자 괴수는 괴로워하던 몸짓을 멈췄다. 괴수는 다시 평정심을 찾은 것처럼 보였다. 머리를 한바탕 흔든 뒤 괴수는 긴 팔로 땅을 짚고 소초모를 향해 이를 드러낸 채 으르렁댔다. 소초모를 향해 뛰어든 괴수는 또 한 번 체령 앞에서 으르렁거리고 이를 드러내며 몸부림을 쳤다.
1: 너를 알아보는 거 아니야?
0: 란주가 체령을 보며 말했다.
1: 일정거리 안에 들어가면 알아보는 것 같은데?
0: 옆에서 유라가 거들었다. 두 사람의 말을 들은 체령은 입술을 꽉 깨물고 괴수를 향해 걸어갔다. 체령이 가까이 가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괴수가 괴로운 듯 신음하며 한 발짝씩 체령에게서 물러서는 게 아닌가. 현우는 그 모습을 보고 옆에 효석을 툭툭 쳤다.
2: 형!
3: 어?
2: 이거 이용해볼 수 있겠는데요?
3: 어떻게?
2: 일단 저게 괴수 상태인 것보다는 사람 상태인 게 우리한테는 훨씬 유리하지 않아요?
3: 그렇지.
2: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저 괴물이 채령이가 가까이 가면 괴로워하면서 몸을 제대로 못 가누는 것 같잖아요. 그러면 채령이가 앞으로 가면서 저 괴물을 구석에 몰아넣고 유라 선배가 옆으로 접근을 해서 몸에 손을 대면?
0: 현우의 말에 란주와 효석의 눈이 유라를 향했다. 채령도 유라를 바라봤다. 유라는 못 이기겠다는 듯 작게 한숨을 쉬고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1: 그래, 해보자 일단.
2: 그럼 란주 선배랑 효석 선배가 채령이를 양쪽에서 보호하면서 같이 괴수의 주위를 끌고요. 저랑 유라 선배가 저기 컨베이어 벨트 쪽으로 돌아서 놈의 뒤에서 접근하는 걸로 해요.
4: 좋아, 내가 움직임을 읽어보겠어. 털 때문에 저놈의 눈이 잘 안 보이긴 하지만.
0: 채령이 한 발 앞으로 다가서자 괴수가 움찔거리며 몸을 움직이기 시작했다. 현우는 그 틈을 타 유라와 함께 몸을 숙이고 컨베이어 벨트 사이로 걸어갔다. 그리고 컨베이어 벨트 하나를 타고 넘어가 다시 괴수 쪽으로 천천히 다가갔다. 괴수는 한 번씩 현우와 유라가 오는 쪽을 보며 으르렁대다가도 다가오는 체령 때문에 고통에 차서 헐떡이며 울부짖었다. 현우와 유라는 천천히 한 걸음씩 괴수를 향해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그 순간 괴수가 양팔로 땅을 후려치며 괴성을 질렀다. 그것은 체령이 다가와 고통스러워하는 몸짓 같았다. 체령은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 오빠의 이름을 부르고 있었다. 괴수는 이제 더는 갈 곳이 없을 때까지 뒤로 물러섰다. 괴수가 발톱으로 단단한 콘크리트 벽을 벅벅 긁어대자 끔찍한 소리가 공장 안에 울려 퍼졌다. 란조는 현우와 유라를 보고 고개를 끄덕였다. 현우는 유라보다 한 발 앞장서서 괴수를 향해 걸었다. 괴수의 몸부림은 점점 격해졌다. 유라와 현우는 괴수의 옆구리에 거의 도달해 있었다. 유라가 손만 뻗으면 될 거였다. 유라는 마른 침을 삼키며 천천히 오른손을 들어 괴수를 향해 뻗었다.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이었다. 벽에 붙어 앉아서 몸부림만 치던 괴수의 앞발이 채령과 란주, 효석을 순식간에 후려쳐 모두 뒤로 밀쳐버렸다. 깜짝 놀란 현우와 유라는 컨베이어 벨트 위로 뛰어올라가 세 사람의 상태를 확인하려 했지만 그렇게 할 수 없었다. 괴수가 세 사람을 밀쳐두고 곧장 현우와 유라를 향해 몸을 틀었기 때문이다. 괴수는 고함을 치며 다시 양팔을 휘둘렀고 현우와 유라는 그것을 피하려다 뒤로 나자빠지고 말았다.

소설 극장 권시우 장편 소설 소소하게 초인들이 모여서 소초모 창비 음악 엄은영 효과 노동걸 기술 김남희 김종찬 연출 전순아 해설 조민수 35번째 시간이었습니다.

0: 예사로운 일이 아니야. 이건 경고야.
1: 이 선을 넘는 순간 우린
2: 해외로 전지훈련을 간다더니. 아니 왜?
0: 아직도 내가 너의 브라더로 보이느냐?
1: 신뢰화랑 붕어교 김유신을 최대한 빠른 시일안에 고구려려. 김유신, 너에겐 너도 모르는 너의 출생의 비밀이 있다. 다음 시간에!

와이파 한국 이것도 아홉 번째 풍월주 김유신 25번째

0: 내 안에 내가 아닌 누군가가 살고 있다니. 아, 그럼 이 김유신이 김유신이 아니란 말이냐?
1: 고구려의 비밀 요원, 백석의 자백을 믿지 못하는 김유신.
2: 출생의 비밀을 낱낱이 밝혀주면 날 다시 고구려로 보내주겠느냐?
0: 어, 그래, 물론이지.
2: 오래전. 그렇다고 뭐 옛날 옛적은 아니고, 너와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 고구려에선 아주 기이한 자연현상이 발생했어.
0: 너와 내가 태어나기 전이면
2: 넉넉잡고 20년 전 고구려의 강이 거꾸로 흐르며 요동을 쳤지.
0: 강이 거꾸로 흘렀다고? 야, 너 그걸 지금 자백이라고 하는 거야?
2: 그러니 거꾸로 흐르는 강을 눈으로 확인한 고구려 백성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 그날 이후로 민심은 흉흉해지고 가짜 뉴스들이 퍼지기 시작했어. 과거로

0: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강이 거꾸로 흐르는 원인을 꼭 밝혀라.
1: 누구보다 백성을 사랑했다고 평가받는 고구려의 영양만점 왕, 영양왕. 이걸 애드립이라고 하나? 죄송합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된 고구려의 국왕이 보장왕이라는 설도 있지만 재위기간을 놓고 계산했을 때 영양왕일 확률이 더 높다고 판단된다.
0: 난 고구려 백성들에게 가장 영양가 있는 고단백의 고칼슘, 이걸 애드립이라고 하냐? 그런 왕으로 기억되고 싶다.
1: 민심의 안정을 국왕의 첫 번째 의무로 생각했던 영양왕은 기이한 현상으로 민심이 어지러워지자.
0: 아, 첨쟁이?
2: 전문가들이 전혀 원인을 밝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하.
0: 아니, 그렇다고 역술인에게 강이 거꾸로 흐르는 원인을 물어보라고?
2: 상황이 위급하니 부닥거리라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3: 제가 점쟁이를 한 명 아는데요, 전하. 이 점쟁이가 얼마나 용하게요?
0: 아니, 얼마나 용하길래?

0: 아, 부르셨습니까? 꽃보다 남자 추남입니다.
1: 당시 고구려에서 인생상담가로 최고 유명세를 타고 있었던 꽃보다 남자 역술인 추남. 일명 춘남이라고도 알려져 있는 거 보니까 계절마다 이름이 바뀌었나 보다.
2: 그 용한 거 아무튼 그 얘기는 들었겠지?
0: 아, 그럼요. 안 그래도 오는 길에 강물이 뒤집어져서 요동치는 걸 직접 제 눈으로 확인하고 왔습니다.
2: 그래. 아니, 강물이 중2병 걸린 것도 아니고 왜 거꾸로 흐르는지 어떻게 그 이유를 좀 알겠느냐?
0: 잠깐만요. 어? I love so much. 잠시 신과 토킹 시간을 가져야 됐어.
2: 그래. 가져.
0: 수리수리마, 수리수수리사바, 아브라카타브라, 살라카돌라, 메치카블라, 비비디 바비디, 뿌!

0: 아우치!
1: 그래. 나 나왔냐? 나왔냐? 청청청깨가 뭐라고 나왔느냐?
0: 전화.
1: 괜찮아, 괜찮아. 말해봐. 나는 무슨 말이든 다 들을 준비가 돼 있어.
0: 하필 19금 해시태그가 붙은 청깨가 나왔어.
1: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야, 여기 저 신하들 얼굴 좀 봐봐. 여기 다 내일 모레가 90일이야. 19금 가지고. 괜찮아.
0: 그렇네.
1: 봤지? 얘기해.
0: 그 사실대로 말씀드려도 소인의 목숨이 나만 나겠는지.
1: 참. 도대체 정괴가 뭐라고 나왔길래 그렇게 뜸을 들이느냐?
0: 귀 좀 잠깐.
1: 그래.

0: 그날 밤 왕비의 침실을 찾는 영양왕.
1: 그러니까 점괘가 뭐라고 나왔길래 대신들이 그렇게 쉬쉬하는지 뭐라고 나왔어요?
2: 그게 그러니까 말이지.
1: 그 추남 그 점쟁이가 진짜 용하대요. 로맨스 미스터리 그쪽 전문인데 특히 바람나서 집 나간 배우자 찾는 인간 내비게이션이라고 소문이 그냥. 아니 일단 거꾸로 흐르는 강 이유가 뭐래요? 응?
2: 굉장히 용하구나. 그래서 궁금해?
1: 아니 다들 쉬쉬하고 말을 안 해주니까 아주 궁금해 죽겠어.
2: 그래. 응? 추남이 내놓은 점괘가
3: 유유히 잘 흐르던 강물이 하루아침에 역류를 하는 이유는?
1: 이유는?
3: 마마! 왕비 마마 때문입니다.
2: 때문입니다. 이렇게.
1: 왕비? 나?
3: 마마께서 음양의 질서를 파괴했기 때문입니다.
2: 때문입니다. 이렇게.
1: 내가 음양을 뭘 어떻게 했다고요?
2: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가지고 당신의 사생활이 문란하다는 거야.
1: 어머나 기가 막혀.
2: 뭐가?
1: 아니 세상에 나만큼 절개 있고 지조 있고 참한 여자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우유빛깔 이자영 씨도 나한테는 안 돼.
2: 그건 인정. 근데 아까 그랬잖아. 당신 입으로다가 그 추남이 아주 용하다며.
1: 어머 설마. 응? 어머 설마 당신 나 의심해? 아니 한나라의 국왕이 일개 점쟁이의 말을 믿고 자기 아내인 왕비를 사생활이 추잡한 여자로.
2: 오버하지마. 내 아내니까 하는 소리야. 합리적인 의심.
1: 아이고 그래. 분하고 그래서 나는 나 못살겠네. 아이고
2: 뚝뚝뚝.
0: 결국
1: 됐어. 나 진정했고 우리 테스트를 해보자고요. 추남인지 뭔지가 정말 얼마나 용한 점쟁인지

0: 재갈을 물려라.
1: 이 작고 가여운 귀염 뽀짝한 쥐한테 재갈을 물리란 말씀이세요?
0: 에이, 그 작고 가엽고 귀염 뽀짝한 쥐가 소리를 내지 못하도록 재갈을 물려 상자 안에 넣은 다음 검은 보자기에 꽁꽁 싸거라.
1: 알겠어요.
2: 사상 최초로. 분명히 사상 최초일 것이다. 자, 사상 최초로 쥐에게 재갈을 물리는 결단을 내리는 고구려의 수뇌부.
3: 추남은 들어라.
4: 이럴 수가. 약속이 틀리지 않습니까, 전하? 약속대로라면 전 어제 집으로 돌아갔어야 했는데.
3: 그래. 오늘 테스트를 무난히 통과하면은 그때 내가 약속한 대로 집으로 보내줄게.
4: 테스트라고 하셨습니까?
3: 테스트.
5: 올려라.
2: 환관의 명령이 떨어지자 테이블 위에 뭔가를 쓴 검은 보자기가 올려지고,
5: 검은 보자기가 싸고 있는 상자 안에 흥! 과연 무엇이 들었을까? 알겠느냐?
4: 그것만 맞추면 되겠느냐?
3: 아, 그거 노래 하지 마. 그런 거 하지 마. 제 열심히 연습한 거야잖아. 그래, 어떻게 안에 뭐가 들었느냐?
4: 이 안에는 쥐가 들어 있습니다.
0: 아니.
3: 아니 그러면은 몇 마리?
6: 쥐가

0: 7마리.
1: 이거
0: 가 아니고.
2: 아니고.
1: 아니 야야 뭐 가 아니고 이런 거 하지 말고 마지막 기회야. 자, 상자 안에 든 쥐가 모두 몇 마리?
0: 여덟 마리입니다, 전하.
1: 아, 여덟. 야, 오픈해, 열어.
3: 예, 전하.
4: 검은 보자기를 풀고 상자를 열자, 어머나, 그 안에는
3: 꼴랑 쥐 한 마리.
0: God bless you. 그럴 리가 없어.
1: 아니, 네 눈으로 직접 보고 그런 얘기가 나오냐?
0: Yes. 전하, 그럴 리가 없는데.
1: 아니, 그럴 리가 있어. 아니, 감히 국왕 앞에서 거짓을 짓거리다니. 국왕맨, 그 당장 저놈을 끌고 나가.
0: 억울합니다, 전하. 제 목숨을 보장해주겠다.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3: 오명을 받들어라.
4: 그러나
0: 너 블랙피스.
4: 급기야 출구를 찾아서 달아나는 추남. 바로 그때
1: 고구려 최고의 점쟁이라고 하더니 제 재산날은 몰랐던 모양이로구나.
4: 고구려의 영양왕 앞에서 싸늘하게 식어가는 추남.
5: 이게 무슨 드라마야? 내 출생의 비밀을 말해준다며.
2: 말하고 있잖아.
5: 나의 출생과 고구려 점쟁이가 무슨 관계가 있는데?
2: 궁금해?
5: 수작 부리지 말고 당장 말해.
2: 궁금하면 다음 시간에.

0: 영양 만점 영양왕 온양 출신 박영재.
1: 자영 씨 진심은 아니에요, 알죠? 김자연.
2: 우유 빛깔 이자영 화이팅 허예은.
3: 와이파이 한국인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0: 좋은 여행기 구석구석 코리아.
1: 안녕하세요. 여행작가 송일봉입니다. 5분 여행기 구석구석 코리아. 오늘은 전라남도 신안군에 있는 도초도를 찾아갑니다. 도초도는 고려시대와 조선시대 때 유배지였던 곳인데요. 유배지라는 이미지와는 달리 쌀 농사를 짓는 넓은 평야가 있고요. 시금치, 고구마와 함께 소금도 많이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도초도를 찾아가려면 약간의 불편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목포에서 출발한 흑산대행 여객선이 비금도에 도착을 하면은 도초도에서 작은 나룻배 한 척이 왔는데요. 이 나룻배를 타야만 도초도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진풍경은 이제 볼 수 없습니다. 지난 1996년에 비금도와 도초도를 잇는 선암문대교가 개통되었고요. 도초도에도 따로 여객선 터미널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도초도는 한적한 곳에서 3, 4일 정도 푹 쉬고 싶은 사람들에게 권하고 싶은 섬입니다. 도초도에서 쉬는 동안 바닷가도 거닐고 돌담이 있는 마을길도 거닐고 마을 사람들과 세상 사는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저절로 힐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도 굳이 도초도의 관광 명소를 하나 꼽으라면 다도의 해상국립공원에 포함되어 있는 심옥해수욕장을 들 수 있습니다. 심옥해수욕장의 백사장 길이는 약 2.5km인데요. 수심이 얕아서 여름철에는 가족 단위의 여행자들이 많이 찾고 있습니다. 자전거를 타고서 도초도를 여행할 수도 있습니다. 자전거 여행자들을 위해 전라남도에서 비금도와 도초도를 잇는 힐링 자전거길을 조성해 놓았기 때문인데요. 비금도 가산 선착장에서 선암문대교를 지나 도초도 심옥 해수욕장까지 가는 데는 약 4시간이 소요됩니다. 지금 도초도에는 울긋불긋한 또는 청초한 색깔의 초여름 꽃들이 한창입니다. 그 꽃의 이름은 수국꽃입니다. 도초도의 수국꽃은 해마다 6월 초순부터 꽃망울을 터뜨리기 시작하는데요. 수국꽃이 가장 보기 좋은 6월 중순과 하순 무렵에는 소박한 규모의 수국축제도 개최하고 있습니다. 2026년 섬 수국축제는 내일부터 6월 28일까지 열릴 예정입니다. 2026 섬 수국축제의 주 행사장은 신안군 도초면 진암리에 있는 수국공원인데요. 현재 수국공원이 있는 자리는 지난 2005년에 폐교된 도초 서초등학교가 있던 곳입니다. 도초 서초등학교가 폐교되자 학교 건물이 있던 자리는 전통정원으로 조성이 되었고요. 학교 뒷동산에다 수국을 심은 후에는 탐방로를 조성해서 지금과 같은 멋진 수국공원을 만들었습니다. 도초도에서 수국공원 못지않게 이름이 난 명소는 일명 팽나무 십리길이라고 불리는 산책로입니다. 월포천 제방을 따라 3.2km쯤 이어져 있는 팽나무 십리길은 전국에서 기증을 받은 716그루의 팽나무로 조성한 명품 산책로인데요. 해마다 6월 중순이 되면 팽나무 아래에 예쁜 수국꽃들이 빈틈없이 피어나서 멋진 장관을 연출합니다. 도초도를 대표하는 별미는 간재미 무침입니다. 홍어와 사촌지간이라고 불릴 정도로 맛이 좋은 간재미는 도초도와 비금도 일대에서 많이 잡히는 어종인데요. 혹시 도초도에 가시거든 새콤하면서도 달콤한 맛을 내는 이 간재미 무침을 꼭 한번 찾아서라도 맛보시기 바랍니다. 5분 여행기 구석구석 코리아. 오늘은 전라남도 신안군에 있는 도초도에 대해 소개했습니다. 지금까지 여행작가 송일봉이었습니다.

0: 아픈 사람을 만나면 의사가 되고 위험에 빠진 사람을 만나면 구조대가 됩니다. 장애인에겐 친구가 되고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전합니다.
1: 장애에 대한 정보나 뉴스가 접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이제 다양한 장애 이슈를 들을 수 있어서 듣다 보면 평소에 잘 몰랐던 새로 알게 되는 것들도 많아요.
2: 사회적인 약자 이분들의 삶에 소중하게 잘 다뤄주시고 잘 이야기를 전달을 해주시고
0: 언제나 KBS 당신 곁에 라디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9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 KBS 9시 뉴스입니다.
0: 코스피가 또 새 고지에 올라섰습니다. 사상 처음 9천선을 돌파했습니다.
1: 올해 4천선에서 출발한 코스피는 반도체에 힘입어 반년 만에 2배 수준이 됐습니다. 송수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2: 코스피 9천을
3: 9,063.84, 하루 새 200포인트 가까이 뛰어오르며 코스피는 처음으로 9,000선 위에서 마감했습니다. 간밤 미국 중앙은행인 연준의 금리 인상 시사에도 우리 증시 열기는 이어졌습니다. 중동 종전 소식으로 인한 유가 하락, AI 투자가 확대될 거란 기대감이 시장에 더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4: 팀쿡 CEO가 반도체 부족과 관련된 코멘트를 하면서 미국의 반도체 기업들이 상승을 하다 보니 국내 증시에서도 매수세가 유입됐고
3: 올 초부터 급격한 상승세를 보였던 코스피, 중동 사태 여파로 주춤하기도 했지만 이내 상승 속도가 다시 빨라졌습니다. 시가총액은 3,500조 원에서 7,400조 원대로 불어났습니다. 급격한 상승을 이끈 건 단연 반도체입니다. 올해 들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상승률은 각각 170%, 270%가 넘습니다. 이 두 종목이 코스피 전체 시총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54%를 넘었습니다. 이제는 만 포인트 전망도 잇따릅니다.
5: 실적 전망이 얼마나 더 올라가 주느냐가 문제가 될 거고요. 이번 어닝 시즌이 끝나기 전에는 만 포인트 볼 수 있지 않을까.
3: 다만 반도체 관련주만 잘 나가고 있는 점은 증시 기초 체력엔 불안 요소입니다. 9,000피 축포를 쏜 오늘도 코스피 전체 900여 개 종목 중 상승 마감한 종목은 103개에 불과했습니다. KBS 뉴스 송수진입니다.
0: 반도체 쏠림 현상과 더불어 요즘은 시장 변동성이 아주 큰 게 특징입니다. 우리 증시가 혼란에 빠졌던 금융위기 때보다도 변동폭이 컸고 이런 추세가 지속될 가능성도 큽니다. 이지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6: 20, 30대 투자자는 수시로 주식창을 확인합니다. 하루에도 수백 포인트가 올랐다 내리는 장, 불안감이 커집니다.
7: 언제 팔아야 될지, 언제 매도해야 될지를 계속 고민하면서 접근을 하다 보니까 좀 드리는 시간도 많고 스트레스도 좀 큰 것 같아요.
6: 글로벌 금융위기로 우리 증시가 대혼란에 빠졌던 때와 비교해봤습니다. 2008년 한 달여 사이 1,500포인트 선에서 900포인트대까지 떨어졌다 서서히 반등했던 코스피. 최근엔 밀렸다 가파르게 치솟는 V자 곡선이 반복됩니다. 지수는 7,000에서 9,000을 오갑니다. 덩치가 커지면서 같은 1% 등락에도 오르내림폭은 10배가량 커졌습니다.
8: 자금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과거에는 볼 수 없는 변동성 장세가 사실은 좀 계속되고 있고 앞으로도 좀 계속될 여지는 사실 크다라고.
6: 반도체주 쏠림에다 전쟁 등 나라밖 바람도 거셌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주가를 두 배로 추종하는 레버리지 ETF까지 등장했습니다. 모두 변동성을 키우는 요인입니다. 사이드카는 올해 들어서만 26차례 발동됐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때 1년치에 이미 도달했습니다.
9: 변동성이 과거 평균 대비해서 보면 이미 임계치는 넘은 상황이고 몰빵 투자나 이런 레버리지를 너무 많이 한다거나 그런 건 좀 자제하면.
6: 이번 주 들어 상승세가 꺾이던 한국형 공포지수는 4거래일 만인 오늘 다시 반등했습니다. KBS 뉴스 이지은입니다.
0: 넉 달 가까이 지속된 미국과 이란 전쟁이 마침내 사실상 끝났습니다. 미국과 이란 대통령이 종전 양해.

0: 해각서에 서명했고 14개 항의 내용도 공개됐습니다. 먼저 워싱턴 김성수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1: 프랑스 베르사유 궁전에서 열린 만찬 자리.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종전 양해각서에 직접 서명합니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등 참석자들이 흐뭇한 표정으로 박수를 보냅니다. 이란도 페제시키안 대통령이 친필 서명하는 사진 여러 장을 공개했습니다. 양국의 종전협상 단장이 전자 서명한 데 이어 대통령들까지 원격으로 서명을 마치며 합의는 즉시 발효됐습니다. 미 당국자는 14개항 합의 전문을 공개했습니다. 호르무즈 해역 관련 미국은 해상 봉쇄를 풀고 이란은 30일 안에 전쟁전 수준으로 통항을 복원합니다. 다만 무료 개방은 60일까지, 그 이후엔 오만 포함 연안국 등과 논의합니다. 이란의 핵무기 포기 약속도 담겼습니다. 고농축 우라늄은 국제원자력기구의 감독 아래 현장에서 희석하기로 했습니다.
2: 현재 분쟁을 끝내고 호르무즈 해협을 재개방하고 이란이 핵무기를 영원히 갖지 못하게 하는 것이 이번 회의의 핵심이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입니다.
1: 레바논 포함 모든 전선에서 군사작전이 종료되고 이란 동결자금 해제 역시 포함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쟁을 끝내는 마당에도 이란에 압박을 가했습니다.
2: 만약 그들이 합의를 준수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들이 준수할 때까지 다시 폭격할 것입니다. 폭탄의 위력은 대단하니까요.
3: 트럼프 대통령이 G7 정상회의 일정 중에 종전 양해각서에 공개 서명한 것은 동맹국들과의 갈등을 봉합하고 국제사회의 지지를 끌어내려는 의도가 담긴 걸로 해석됩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성수입니다.
0: 미국과 이란은 이제 60일 동안 후속 협상을 진행합니다. 내일 스위스에서 곧바로 협상을 시작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송영석 특파원, 지금 있는 곳이 협상장 근처죠? 서명식은 안 한다고요?
4: 네, 제 뒤로 보이는 뷰리겐슈토크 리조트에선 내일 종전 양해각서 서명식이 열릴 예정이었는데요. 미국과 이란 대통령이 원격으로 친필 서명을 마치면서 서명식을 건너뛰고 곧바로 후속 협상이 열립니다. 스위스 외무부도 내일 미국과 이란 그리고 중재국 파키스탄과 카타르 대표단이 이곳에서 만나서 협상을 진행한다고 확인했습니다. 실제 리조트 곳곳에선 협상 준비가 한창인 모습입니다. 보안이 강화되면서 허가된 기자들 외에는 취재진 진입도 엄격히 통제되고 있습니다. 스위스 정부가 테러 위협 등에 대비해 경계태세를 격상하면서 이곳 리조트로 통하는 진입로 일대는 사실상 봉쇄된 상태입니다. 인근 관광도시를 잇는 여객선 등 대중교통 운행도 전면 중단됐습니다.
2: 여객선은 오늘 운행되지 않습니다. 중단됐어요. 특별한 회담이 그곳에 열리기 때문입니다. 그곳으로 가는 열차도 운행되지 않습니다. 터미널 관계자입니다.
0: 네, 앞으로의 협상이 진짜 난관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양측 대표는 누굽니까?
4: 네, 공식 서명식이 생략된 만큼 후속 협상엔 양측 협상단을 이끄는 벤스 미국 부통령과 갈리바프 이란 의회 의장이 참석할 걸로 예상됩니다. 이미 각국 대표단이 이곳을 향해 이동 중이라는 스위스 현지 언론 보도도 나왔습니다. 미국과 이란은 최종 타결된 양해각서 문구를 놓고 서로 다른 설명을 하는 상황인데요. 60일 동안 진행될 후속 협상의 첫 만남부터 양측의 팽팽한 기싸움이 벌어질 걸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스위스 뷰리겐슈토크에서 KBS 뉴스 송영석입니다.
0: 네, 종전 양해각서 내용을 앞서 보셨지만 서로 아전인숙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많고 이게 맞나 싶은 논란과 비판이 있는 부분도 적지 않습니다. 앞으로 60일간 협상길이 험난할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안다영 기자입니다.
5: 가장 큰 뇌관은 호르무즈 해협의 통행료를 명시한 5조 조항입니다. 60일 동안 비용 없이 통항한다고 적시돼 있지만 문제는 그 이후입니다. 이미 통행료 징수를 위해 법제화까지 마친 이란은 60일 뒤엔 안전관리비 명목으로 선박 한 척당 우리 돈 최대 27억 원을 부과하겠다는 속내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미국은 별 손해를 보지 않고 결국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원유의 80%를 수입하는 한국 등 아시아 나라들이 직격탄을 맞게 됩니다. 우리 정유업계 역시 호르무즈 통행료가 유가에 반영돼 결국 국내 기름값 폭등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긴장하고 있습니다. 이란 동결자산 해제 관련 조항도 향후 협상에서 해제 관련 절차에 상호 합의할 거라고 돼 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입장이 워낙 커서 사실상 합의를 미룬 건데요. 다소 애매하게 합의 문구가 작성되면서 협상 과정의 진통이 불가피합니다. 특히 미국은 이 돈을 식량과 의약품 같은 인도적 용도로만 제한하려 해 이란 강경파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됩니다. 그동안 협상의 발목을 잡았던 레바논 불씨도 여전합니다. 1조 조항에는 레바논을 포함한 모든 전선에 즉각적 종전을 명시했지만 이스라엘군의 철군은 적시도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레바논 남부 철군을 거부하는 빌미가 된 겁니다. 여기에 이란산 석유 수출을 즉시 허용하고 3천억 달러 규모의 재건 기금을 조성해 주기로 한 대목은 미국 내부에서조차 과도한 양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양해각서 내용만 놓고 보면 이란이 유리하다는 평가에 무게가 실립니다. 앞으로 이어질 60일 후속 협상은 미국과 이란의 치열한 기싸움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안다영입니다.
6: 토트넘 시절 손흥민의 짝꿍이었던 해리 케인이 맹활약을 펼쳤습니다. 크로아티아를 상대로 멀티골을 넣으며 진가를 발휘했습니다. 김보담 기자가 보도합니다.
7: 토트넘의 핵심 공격수로 종횡무진 활약하며 8시즌 동안 손흥민과 함께 무려 47골이나 합작해낸 잉글랜드의 해리 케인. 월드컵 첫 경기 전반 8분 케인의 페널티킥이 골키퍼 선방에 막혔지만 비디오 판독 결과 골키퍼가 먼저 움직인 게 확인됐습니다.
8: 고비치가 이제 손을 키커가 차기 전에 양발이 다 떨어지지 않았느냐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7: 다시 기회를 잡은 케인, 두 번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이후 크로아티아의 거센 반격으로 동점이 된 것도 잠시 케인이 또다시 나섰습니다. 전반 41분 코너킥 상황에서 헤더로 해결하며 해결사 역할을 톡톡히 했습니다. 전반 추가 시간 크로아티아에 또다시 동점을 허용했지만 후반 2분 잉글랜드의 벨링엄이 우측을 돌파해 결승골을 터뜨렸고 후반 40분 래시퍼드의 추가골로 쐐기를 박았습니다.
2: 월드컵은 최고의 선수들이 최고의 무대에서 활약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두 골을 넣은 건 분명 기분 좋은 일입니다. 해리 케인 선수입니다.
7: 40살 모드리치는 세월의 무게 속 이렇다 할 활약 없이 후반 13분 교체됐습니다. KBS 뉴스 김보담입니다.
6: 어제 건재함을 과시한 메시와 달리 오늘 첫 경기를 치른 호날두는 체면을 크게 구겼습니다. 부진한 경기력에 욕심까지 부렸단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김옥천 기자입니다.
9: 페널티킥을 시작으로 엄청난 골세례. 러시아 월드컵에서 호날두는 무적함대 스페인을 상대로 최고령 해트트릭 기록을 썼지만 기록의 주인공이 호날두에서 39 메시로 바뀐 다음 날 체면을 구긴 하루가 됐습니다. 특유의 드리블로 수비진을 흔들어보지만 소득 없이 공을 뒤로 돌립니다. 포르투갈의 첫 득점은 호날두보다 19살 어린 주앙 네베스의 머리에서 나왔고
10: 4년 전에 17살이었던 소년이 이제는 포르투갈의 선취골 주인공이 됩니다.
9: 호날두는 무기력한 슈팅을 반복했습니다.
10: 호날두에게 컵백이 지금 두 차례 정도 왔는데
9: 포르투갈은 전반 종료 전 나온 콩고의 동점골 이후 이렇다 할 힘을 쓰지 못해 충격의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후반 22분 장면은 탐욕이라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수비를 끌어주며 골문으로 향하던 호날두가 공을 받으려 급히 방향을 틀었고 좋지 않은 자세에서 슈팅에 기회를 날렸다는 겁니다.
2: 두 선수가 겹치는 게 보이시죠? 수비 쪽에서는 수비하기가 더 쉬워집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팀의 득점이 필요한 거지 호날두의 득점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스포츠에서
9: 위한 골을 넣는 사이 호날두는 첫 경기 약체를 상대로 무득점하며 고개를 숙여야 했습니다. KBS 뉴스 김옥천입니다.
6: 과거 한국 대표팀을 도발하는 행동으로 국내에선 악명이 높은 감독이죠. 케이로스 전 이란 감독이 이번엔 가나를 이끌고 첫 승을 따내며 역대 월드컵 최고령 승리 감독이 됐습니다. 이화연 기자입니다.
7: 2013년 브라질 월드컵 예선에서 나온 이른바 주먹 감자 세리머니 사건입니다. 당시 우리 대표팀 벤치를 도발하며 국내 축구 팬들의 악명이 높은 인물 전 이란 사령탑 케이로스 감독이 73살의 나이로 가나를 이끌고 첫 경기부터 강력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볼 점유율에서부터 경기 내내 파나마에 밀린 가나.

0: 공격을 무려 16년 만에 갈아치웠습니다.
1: When they batter, we defend. We
2: 상대가 더 잘할 때는 수비에 집중했습니다. 우리 선수들이 목숨 걸고 투지를 불태우는 모습은 정말 환상적이었습니다. 케이로스 가나 축구대표팀 감독입니다.
0: 평가가 또 한편에선 노장은 죽지 않는다를 몸소 증명했단 엇갈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화연입니다.
3: 드디어 내일 한국과 멕시코의 조별리그 2차전이 치러집니다. 홍명보 감독은 2002년 4강 신화를 넘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고 1차전 영웅 황인범의 각오도 대단했습니다. 과달라라에서 박선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4: 체코전 짜릿한 역전승으로 힘차게 출발한 축구대표팀은 이제 개최국 멕시코를 상대로 돌풍을 이어갑니다. 사실상의 조 1위 결정전을 앞뒀지만 선수들은 긴장감을 풀고 밝은 표정으로 마지막 담금질에 나섰습니다. 주장 손흥민이 반갑게 손을 흔들고 엄지손가락을 치켜세울 정도로 훈련장 분위기는 활기찼습니다. 베스트 11 구상을 모두 마친 홍명보 감독은 선수 시절에 자신을 뛰어넘는 성과를 내겠다는 다짐으로 강한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5: 2002년 월드컵에 4강에 들었었는데 저는 우리 선수들이 그 기록을 넘어섰으면은 좋겠습니다.
4: 1차전의 영웅 황인범 역시 후회 없는 승부를 약속했습니다.
6: 서로가 좀 더 도와주면서 팀적으로 압박을 벗겨내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준비들을 잘 했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4: 대표팀은 사상 최초의 월드컵 조별리그 2연승과 역대 성적 3호 7패에 그쳤던 2차전 첫 승에 도전합니다.
7: 한국 축구의 새로운 기록 달성과 징크스 해소까지 대표팀을 향한 기대감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과달라하라에서 KBS 뉴스 박선우입니다.
3: 멕시코도 강한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아기레 감독은 자신의 예체자 이강인을 가장 위협적인 선수로 꼽으면서도 막는 방법도 이미 알고 있다며 여유를 보였습니다. 이어서 김아영 기자입니다.
8: 남아공전 직후 만족스럽지 못한 경기력에 고심했던 멕시코의 아기레 감독. 한국전을 앞둔 기자회견에선 농담까지 던지며 여유를 되찾았습니다.
9: ¿Cómo se dice en coreano? Gracias. 감사합니다.
8: 경기 대상 1호는 마요르카 시절의 제자 이강인. 하지만 이미 공략법도 선수들과 공유했다며 강한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2: 이강인은 중원에서부터 전방까지가 가장 위험합니다. 우리는 비단 이강인뿐만 아니라 한국팀 전체의 공을 뺏어올 것이며 만약 한국이 공을 소유하기만 두지 않을 것입니다. 아기레 멕시코 축구 대표팀 감독입니다.
8: 중원에서의 압박과 빠른 공수 전환이 승부처로 꼽히는 가운데 아기레 감독은 이강인처럼 될성부른떡잎에 17살 신성 모라를 내세워 맞불을 놓을 전망입니다.
2: 이강인과 맞게 된다면 그 순간은 진리일 것입니다. 이강인은 대단한 선수고 저도 대단한 선수들과 맞붙는 걸 좋아하기 때문이죠. 모라 축구대표팀이
8: 멕시코로선 부담감도 공존하는 상황. 승리를 자신하면서도 방심은 금물이란 분위기입니다.
2: 우리가 강팀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마음이 느슨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경기 한 경기씩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랑엘 축구대표팀 선수입니다.
8: 한국의 자존심은 꺾이지 않겠다는 멕시코.
10: 서로를 정조준한 두 팀의 진검 승부가 이제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과달라라에서 KBS 뉴스 김화영입니다.
3: 멕시코는 거센 압박과 속도가 강점입니다. 우리가 이를 어떻게 이겨내느냐가 관건인데 그 답은 협력 수비라고 합니다. 신익환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11: 체코와의 1차전. 기습적인 롱스로인 상황에서 불의의 일격을 당했지만 그래도 2대1 승리 밑거름은 수비였습니다. 이한범이 공중볼 경합 7번 중 5번을 따내고 위험지역에서 8번의 걷어내기를 기록했습니다. 김민재는 양팀 최다인 11차례의 걷어내기로 수비 중심을 잡았고 장신 공격수 시크를 고립시키며 슈팅 0개로 꽁꽁 묶었습니다. 이기영 역시 왼쪽 측면에서 11차례의 결정적인 수비에 성공하며 수비 조직력에 힘을 보탰습니다. 하지만 2차전 상대 멕시코는 전혀 다른 색깔을 지닌 팀입니다. 앞선 남아공전에서 멕시코가 터트린 돗골은 90%에 달하는 정확한 패스를 바탕으로 모두 빠른 양 측면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왼쪽에 킹

0: 라이오네스의 돌파와 오른쪽 알바라도의 크로스가 곧바로 득점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예리한 창 끝을 꺾기 위한 해법, 바로 협력 수비입니다. 우리 좌우 측면 수비수와 중앙 수비진이 유기적으로 에워싸 이 공이 골대 앞으로 넘어오는 것을 원천 차단하는 것이 첫 단추입니다. 이 측면 봉쇄가 성공해야만 이 중앙의 김민재가 넓은 공간을 떠안지 않고 상대팀 주 득점원인 히메네스를 묶는데 온전히 집중할 수 있습니다.
1: 스피드, 마무리, 득점력 이 모든 것들을 갖추고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저희가 상당히 조심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라울 히메네즈의 배후 침투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신경을 써야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0: 무승부만 기록해도 만족할 수 있는 승부. 심리적인 부담도 1차전보다 적습니다. 공은 둥글기 때문에 유기적인 협력 수비가 가능하다면 이변도 일으킬 수 있는 게 축구입니다. KBS 뉴스 신익환입니다.
2: 한국 대표팀은 월드컵 조별리그 2차전에서 한 번도 승리한 적이 없습니다. 특히 중남미 국가에겐 유독 약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바로 내일이 새 역사를 쓸 절호의 기회입니다. 김경진 기자입니다.
3: 1986년 멕시코 때부터 11회 연속으로 출전했지만 2차전에선 단 한 번도 웃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의 성적은 4무 7패. 1차전과 3차전에선 각각 3승씩을 거뒀지만 2차전에선 단 1승도 없었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에서 황선홍과 유상철을 앞세워 폴란드의 역사적인 승리를 거뒀지만 미국과의 2차전에선 아쉽게 무승부에 만족해야 했습니다. 2006년 독일에서도 프랑스를 상대로 1-1 무승부를 기록했고 2022년 역시 가나에 2-3으로 패하며 지독한 징크스에 울었습니다. 또 다른 징크스는 9차례 맞붙은 중남미 국가와의 기록. 2무 7패로 유독 약했습니다. 특히 멕시코와는 1998년 퇴장 악재 속에 1-3으로 역전패했고 2018년 1-2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래서 더욱 각오가 대단합니다.
4: 경기장에서 좋은 모습들로 보여드려야 될 것 같고 워낙 멕시코라는 팀은 압박이 굉장히 강하고 쫓아오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 보니까
3: 월드컵 때마다 우리나라를 옥죄어온 2차전과 중남미 징크스 사슬을 끊어내는 일 40년 묵은 대한민국의 과제이자 홍명보호가 풀어내야 할 한국 축구의 숙제입니다. KBS 뉴스 김경진입니다.
2: 오늘은 축구 별들의 희비가 엇갈린 하루였습니다. 오늘의 월드컵 만나보시죠.
5: 팔을 들고 감아줍니다. 헤더! 다시 앞서갑니다. 역시 해리케인. 박스 안에서의 해리케인은 밖에서나 마찬가지로 정말 무섭습니다.
6: 월드컵 10번째 골을 기록하는 해리케인입니다.
5: 네. 야, 이렇게 두 골을 모두 책임지네요. 전반에만. 케인 쪽, 자 옵사이드 아니고요. 왼발 맡겼습니다.
6: 다시
5: 한번 슈팅, 터져
6: 또 쳐냈어요.
5: 자 유효 슈팅 숫자를 엄청나게 늘려가고 있는 잉글랜드. 지금 크로아티아의 골문 앞에서 정말 폭풍이 몰아쳤는데요. 우리 하나도 허용하지 않았던.
6: 아 가나 지금 잡았어요. 들고 옵니다. 세메뇨 왼쪽
5: 자 아산테
6: 이겨냈습니다.
5: 아산테
6: 주장을 보고 있어요. 아산테

0: 코스 이상의 기회가 왔는데.
1: 예, 코스 이상의 컷백.
0: 네.
1: 이펙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2: 투표지 부족 사태로 촉발된 올림픽 공원 집회가 벌써 두 주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태가 풀릴 기미는 보이지 않고 오히려 흉기난동이 벌어지는 등 혼란상이 커지고 있습니다. 추재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3: 집회 참가자들에게 둘러싸인 한 남성. 몸을 비틀거리며 태극기를 휘두릅니다. 다른 한 손엔 흉기가 들려 있습니다. 이때 경찰관이 다가가 남성의 손에서 흉기를 빼앗아 제압합니다. 사건이 벌어진 건 어젯밤 10시 반쯤. 올림픽공원 집회 현장에서 30대 남성이 흉기로 자해를 하며 난동을 부렸고 경찰은 남성을 특수협박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규탄하는 올림픽 공원 집회는 2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양산을 쓰거나 그늘막 아래서 더위를 피하는 참가자들.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참가자들이 외치는 구호도 제각각입니다.
4: 공직 윤석열.
5: 공직 윤석열 대통령 안 나가야 된다는 여기서는.
4: 그럼 일단 윤석열이는 잠시 접어두고.
3: 그제 경기장 출입문을 막아선 여성 참가자 한 명의 체육단체 진입이 최종 불발된 이후 추가 진입 시도는 이틀째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체육단체 피해도 커지고 있습니다.
6: 펜싱뿐만이 아니고 핸드볼이라든지 또 수중핀수영 같은 경우에 당장 다음 주에 국제대회를 인천에서 개최를 했는데 아무것도 못하고 있다 보니까.
3: 인터넷에는 올림픽 공원 집회 관할 경찰서를 겨냥한 협박성 댓글이 발견돼 경찰이 작성자 추적에 나섰습니다. KBS 뉴스 추재훈입니다.
2: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허리를 90도로 숙여 귀국한 이재명 대통령을 맞았습니다. 당권을 둘러싼 당청 갈등설을 가라앉히려는 시도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당에선 오늘도 정 대표를 향한 압박과 반박이 이어졌습니다. 보도에 이수민 기자입니다.
7: 전용기에서 내려오는 이재명 대통령을 김민석 총리와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나란히 서서 기다립니다. 악수하며 지나가는 이 대통령에게 정 대표는 90도 허리 숙여 인사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수고했습니다라고 짧은 말만 건넨 걸로 전해졌습니다. 출국 때 김 총리만 불렀다 차기 당권에 대한 대통령 의중이 드러난 것 아니냐 뒷말이 나오자 이번엔 모두 부른 걸로 보입니다. 청와대는 이렇게 당청 갈등설 진화에 나섰지만 선거 결과 책임져라 연임 도전하지 말라는 정 대표를 향한 압박은 계속됐습니다.
8: 연임을 하지 않는 게 좋다. 그래야 정청래 대표의 미래가 있다. 의원입니다. 지금 상황은 정청래 대표는 죽어도 나갈 것 같아요.
9: 나의 출마 여부가 뭐 당원에 딸려있다, 국민에 딸려있다
10: 더불어민주당
9: 이런 얘기는 좀 한가한 얘기인 것 같아요.
7: 한 친명계 의원은 정 대표의 90도 인사를 두고도 대통령이 싫어하는 의전이다 알면서 의도를 담아 정치 기술을 선보였다고 비판했습니다. 귀국 행사 뒤 의원총회에 참석한 정 대표는 복잡한 심경을 에둘러 드러냈습니다.
11: 힘들지 않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흔들리면서 젖으면서 가는 게 인생 아니겠습니까?
7: 김민석 총리의 당권 도전이 사실상 확정된 가운데 정 대표는 전당대회 준비위가 구성되는 다음 주 연임 도전 여부를 밝힐 걸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수민입니다.
10: 지금까지 최문종, 박지원 앵커가 진행한 KBS 9시 뉴스를 1TV와 동시에 들으셨습니다. 이어서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신임 케빈 워시 의장 체제하에 개최한 첫 금리 결정회의에서 기준금리를 3.5에서 3.75%로 동결했습니다. 정부가 오늘로 만료될 예정이었던 6차 석유 최고 가격을 당분간 연장에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산업통상부는 현행 6차 최고 가격을 유지하면서 호르무스해협 통항 재개 등 종전 진전 여부와 국제유가 상황을 지켜본 뒤 7차 최고 가격을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가 이달 말 종료되는 화물 여객 등 경유 유가 연동 보조금을 9월 말까지 연장하고 지원 대상도 전세버스까지 확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경기도 화성 동탄 아파트 가격이 전주 대비 2.22% 올라 급등세를 이어갔습니다. 매매와 전세 모두 수도권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은 0.27%로 전주와 같았다고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했습니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티빙의 피해자 규모가 1,900만 명을 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티빙의 유료 회원 500만 명의 4배 가까운 수치입니다. 입점업체 갑질 의혹으로 공정위 조사를 받아온 배달의 민족과 쿠팡이츠가 최근 위법 여부를 가리기 전에 스스로 문제를 바로잡겠다는 동의 의결을 신청했지만 공정위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제재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의료용 마약류를 불법으로 유출하면 이름이 대중에 공개되고 무거운 과징금 처분을 받게 된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밝혔습니다. 여름철 해수욕장 개장을 앞두고 해양수산부와 각 지방정부가 이 파라솔과 튜브, 샤워장 등에 대한 바가지 요금과 함께 이른바 알박기행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현장 점검도 실시합니다. 지난해 맞벌이 가구수가 615만 가구를 넘어서며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고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했습니다. 9시 뉴스를 마칩니다.

0: 안녕하세요. 지금 이 사람 임수민입니다. 오늘 6월 18일은 자폐인 긍지의 날입니다. 자폐, 과잉행동, 주의력결핍 장애 등은 신경발달 장애에 속하는데요. 이런 장애를 인간의 자연스러운 신경학적 다양성의 일부로 보고 이들을 신경다양인으로 부르자는 운동이 있습니다. 사회 적응에 어려움이 있다 보니 학교나 사회에서 따돌림이나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많고 당사자들은 고통받고 있지만 겉으로 보기엔 문제가 없어 보여서 질환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장애인 등록에도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조미정 대표는 신경다양인에 대한 편견과 맞서고 부당함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국내 처음으로 신경다양성 지지 모임인 세상을 바꾸는 다양성, 세바다를 만들었는데요. 사회적 약자인 신경다양인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신경다양인임을 당당히 밝히고 그대로의 나와 마주하며 우리 사회의 벽을 깨고 있는 조미정 대표 지금 만나봅니다. 네, 조미정 대표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네, 세바다라는 모임의 대표로 제가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국내 최초 신경다양성 지지 모임이라고 네. 들었습니다. 네. 신경다양성이라는 말이 좀 어려워서요. 네. 예, 좀 풀어주신다면요.
1: 신경다양성이라고 하면 자폐, ADHD, 읽기장애, 뭐 쓰기장애와 같은 학습장애라든지 네. 혹은 지적장애나 정신장애 같은 더 넓은 장애까지도 포괄적으로 아우르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신경학적 발달의 차이들을 우리가 이 사회에서 존중해야 될 다양성이다라고 주장하고 그리고 또 그 사회가 이거를 받아들이도록 요청하는 그런 운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0: 네, 그런 것들을 다양성으로 인정한다. 네. 자폐라든가 뭐 읽기 장애로 어려움도 있으시고 네. 또 학습이 잘 안 되는 네. 분도 있고 그렇군요. 사실 신경 다양성이라는 개념은 방송 들으시는 분들도 좀 생소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제가 여쭤봤고요. 우리 조미정 대표님이 이 신경 다양성 지지 모임이라는 세바다의 대표를 지금 맡고 계시는데 네. 이 모임을 왜 만들게 되셨는지요?
1: 사실은 세바다를 처음 할 때만 당시만 해도 저는 사실 신경다양성에 대해서는 잘 몰랐고요. 네. 그냥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나온 뭐 신경다양인, 신경다양성 뭐 이런 몇 가지 개념들만 보고 나서 글을 좀 썼어요. SNS에. 네. 그랬더니 어떤 분이 저한테 다이렉트 메시지로 DM으로 저에게 신경다양성 지지 모임에 초대를 하고 싶다는 거예요.
0: 아.
1: 네가 쓴 글을 잘 봤다. 너의 글을 포기하고 싶고 너를 신경다양성 지지 모임으로 모시고 싶다 해서 그렇게 들어간 게 세바다였는데 원래는 세바다가 아니었어요. 예. 그냥 신경다양성 톡방이라고 아. 널리 칭하는 그냥 오픈 채팅방이었고요.
0: 네네.
1: 단체로 바꾸어서 제가 다시 초대 대표를 맡은 상황이고요.
0: 네네.
1: 그렇게 해서 연임까지 하게 됐습니다.
0: 이 신경다양성 모임에는 어떤 분들이 혹시 함께하고 계시는지요?
1: 아, 저와 같이 뭐 자폐나 혹은 뭐 성격장애 혹은 뭐 정신장애를 함께 갖고 계신 뭐 중복장애인 분들도 많이 네. 계시고요. 사실 중복장애인 분들이 세바다의 대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고 사실 이런 특성을 가진 분들이 굉장히 이질적인 존재잖아요.
0: 사회에서 적응이 좀 쉽지 않죠.
1: 사회에서도 쉽지가 않고 서로 어울리기도 쉽지가 않아요.
0: 본인들도. 네. 예, 그렇네요.
1: 그래서
0: 예.
1: 세바다가 이런 분들을 묶어줄 수 있는 그런

0: 다리 역할을 하고 있다.
1: 네. 지금 조미정 대표님이 이제 본인이 자폐라는 얘기를 하셔서 네. 사실 저는 잘 못 느꼈거든요. 근데 말씀하시는 게 조금 힘들어 보이는 부분이 있기는 하다라는 생각을 했지만 자폐라는 생각은 못 했는데 우리 조미정 대표도 신경다양인이라고 하는데 혹시 어떤 건지 제가 여쭤봐도 될까요?
0: 사실 자폐진단은 새바다를 시작하고 난 몇 년 뒤에 뒤늦게 받은 거고요.
1: 네.
0: 사실은 그때 당시만 해도 조현영 성격장애라는 진단명을 가지고 있었는데
1: 네.
0: 조현영 성격장애가 정신장애에도 자폐에도 그 공통점이 있는 그러한 특성이다라는 거를 저를 통해서 깨달았어요.
1: 네.
0: 그래서 신경다양성하고 자폐를 둘로 나누면 안 되겠구나 생각을 해서 새바다 대표가 돼서 칼럼에서도 단체 칼럼에서도 정신질환을 신경다양성에서 배제하라는 이유라는 도발적인 칼럼을 쓴 적이 있는데요. 한마디로 정신장애와 신경다양성은 나눠질 수도 없고 나눠서도 안 되고 신경다양성은 정신장애인의 마지막 보루니까 독점하지 말자라는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1: 그러니까 이제 딱 칼로 무자르듯이 자르기에 얘는 서로 막 중첩되고 겹쳐져 있는 부분들이 있다는 그런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했어요.
0: 네.
1: 조현영 성격장애 진단을 받으셨다는데 그럼 실생활에 좀 어떤 어려움들이 있으셨어요?
0: 지금은 그 진단명을 갖고 있지 않는데 그
1: 네.
0: 당시에는 제가 좀 피해의식이 심했어요. 16살 때도 학교에서 모든 학교 구성원들이 날 짜고 괴롭힌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실제로도 그런 괴롭힘을 받은 적이 있고 그래서 그거는 아직도 사실이라고 믿고는 있는데
1: 네.
0: 그런 거 외에도 대학교 동아리에서도 거기서 만난 사람들이 저보고 뭐 너는 좀 내향적이라서 집행부를 나가면 좋겠다 막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래갖고
1: 네.
0: 아 동아리 사람들이 날 쫓아내려고 하는구나 생각하고 그 동아리가 점점 뭐 가족들이 내 옷을 버리고 내 물건을 버리고 뭐 도둑질한다고 바뀐다든지 아니면 그게 또 국정원이 드론을 보내서 나를 감시하고 옷 갈아입는 것도 훔쳐온다라는 생각이라든지 좀 그런 망상 쪽으로 많이 퍼졌던 것 같아요.
1: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피해를 받은 부분도 있지만
0: 네.
1: 그 부분을 훨씬 더 크게 받아들이고
0: 네.
1: 예, 좀 실제로 있지 않은 것까지 피해의식을 느끼는
0: 네.
1: 사는데 참 많이 힘드셨겠어요.
0: 많이 힘들었죠. 많이 힘들었고 많이 힘들었는데 지금은 좀 살만한 것 같아요.
1: 예, 새바다 활동을 하면서 좀 좋아진 부분이 있나요?
0: 좋아진 것도 있고 솔직히 말하자면 조금 더 악화가 된 면도 있고 좋아진 면이라고 하면은 저에게 딱 맞는 커뮤니티를 찾아서
1: 예.
0: 활동을 열심히 할 수 있게 됐고 뭐 사회적 활동이라든지 경제적 활동의 기반이 되었다라는 거는 저에게 좋은 일이고요.
1: 네.
0: 또 그게 새바다 일이 좀 희생을 대표에게 강요하는 일이다 보니까 돈도 많이 들고 좀 시간도 많이 써야 되고
1: 네.
0: 일도 많이 해야 되고 어쩔 때는 활동가들이 못하실 때는 제가 그 일을 다 떠맡는 경우도 있고 하다 보니까
1: 네.
0: 그런 겸무 때문에 재입원을 4번 정도 했어요.
1: 이것 때문에 내 삶의 어떤 동력을 찾기도 했지만 좀 일이 힘든 것은 사실이군요.
0: 네, 사실이죠.
1: 네. 새바다는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 곳입니까?
0: 새바다는 일단은 가장 최근 사업으로는 쉼터 사업이라고 해서 신경다양인을 위한 쉼터, 그러니까 주간 쉼터라고 해서 낮 동안 자유롭게 있을 수 있고 쉴 수 있고 요리할 수 있고
1: 네.
0: 뭐 그런 쉼터 운영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신경다양성 행사라고 해서 뭐 자폐인 금지의 날이라든지 혹은 신경다양성 기회 포럼이라든지 이런 행사들을 하고 또 있고요.

0: 그렇게 해서 많은 분들한테 신경단성 전파하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1: 알리느라고.
0: 또 신경단성 콘텐츠를 예전에 발행을 한 적이 있어요. 칼럼을 쓴다든가, 카드뉴스를 쓴다든가, 그런 일을 했고, 그리고 그게 좀 계기가 되어서, 뭐, 에이블뉴스에도 칼럼을 썼었고, 네. 더인디고에서도 칼럼을 썼었고, 신경단성이라는 정신이 좀 다른, 그 장애인 전문 언론으로 퍼져나가는 데 기여를 했다고 보고요.
1: 네네.
0: 또 신경당성에 대해서 궁금해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오시면은 조금 자문도 무료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1: 네네. 그러니까 이 개념이 지금 생소해서 신경다양성이라는 개념이 생소해서 이제 들으신 분들은 아마 생각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아, 우리 사회에 좀 제대로 적응을 못하고 사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봤을 때 겉으로 봤을 때는 큰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적응을 한다거나 같이 어울려가는데 힘든 많은 어떤 유형의 그런 어려움들이 있는데 거기에 포함되는 많은 부분이 신경다양성과 조금 관계가 있겠다. 예,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까 새바다 세상을 바꾸는 다양성 이 모임에서 주간쉼터를 운영한다고 하셨어요. 이 주간쉼터에 굉장히 공을 많이 들였다고 하더라고요.
0: 네.
1: 많은 분들이 쉼터니까 와서 그냥 휴게도 하고 활동 같은 것들을 좀 합니까?
0: 아, 뭐 보통 오시면은 저랑 대화를 많이 하시고요.
1: 네.
0: 그중에서는 뭐 말 못할 고민을 털어놓으신 분들도 계시는데 뭐 그런 분들을 보면서 그 아주 간단하게 동료 지원도 해드리고 그리고 또 놀러 오신 분들이 있으시면은 뭐 같이 파티 같은 것도 하고
1: 아.
0: 뭐 음식 같은 것도 만들어 먹고 혹은 그 저희 쉼터에 오시는 그 당사자이신 그 자원봉사자가 한 분 계세요.
1: 네.
0: 그래서 그분이랑 같이 음식을 해 먹기도 하고 혹은 그분께 우리가 음식을 대접해 드리기도 하고
1: 예.
0: 그리고 또 뭐 해가 지나면은 카운트다운 파티 같은 것도
1: 파티도 하고
0: 거기에서 했고
1: 그러니까 이렇게 어떻게 보면 정신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같이 모여서 활동을 한다는 데 의미가 있는 거군요.
0: 네. 예. 그런 것도 있고 사실은 프로그램이 있는 것도 좋지만 저희 쉼터는 프로그램보다는 쉼을 먼저 우선시를 하고 있어요.
1: 그 공간에 오면 어떻게 조금 처지가 비슷하다 그런 같은 아픔을 가지고 있는 분들하고 이렇게 하면 조금 마음이 편안해지는 그런 게 있나요? 어떤가요?
0: 네, 많이 그래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거기에서 그 손쉼터에서 못다한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1: 네.
0: 그래서 그거를 묵묵히 들어드리는 게 제 일인 것 같고 사실 뭐 동료 지원이라는 게 뭐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뭐 몇 시간짜리 교육을 수강해서 이수를 하고 실습을 하고 뭐 그렇게 해서 뭐 출장을 가고 뭐 어디를 하고 그런 거를 먼저 생각하지만 사실 진짜 동료 지원이라는 게 사실은 어려움에 처한 당사자의 목소리를 먼저 귀담아 듣는 것이 동료 지원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동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당사자가 되는 것이 동료 지원가로서 할 수 있는 그런 소망이자 의무가 아닐까 생각을 해요.
1: 네. 그러니까 다른 공간에서보다 이 쉼터에 왔을 때 편안함을 느끼는 분들이 있다는 거죠.
0: 네, 그렇죠.
1: 예. 그러니까 어떤 본인의 어려움을 쉽게 밖에 나가서 털어놓기 쉽지 않은 분들이 많이 계신 건데요.
0: 네.
1: 예. 그리고 또 그런 부분도 있다고 해요. 내가 어떤 부분에 이제 문제가 있는 것을 나도 알고 있지만, 장애가 있고 문제가 있는 걸 알고 있지만, 밖에 사회에서는 그걸 숨기고 살아야 한다. 이제 그걸 마스킹이라고 하던데,
0: 네.
1: 그런 것들이 굉장히 힘들다면서요.
0: 네, 그런 게 힘들죠. 왜냐면은 사실은 마스킹을 한다는 게 비장애인 척을 해야 된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1: 네.
0: 사실 우리가 장애가 갖고 있는 걸 없애거나 할 수가 없는데 사실 뭐 지체장애인 분들만 하더라도 장애를 숨길 수가 없잖아요.
1: 네.
0: 근데 정신적 장애인들은 그게 눈에 띄지

0: 있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런 장애를 숨기라고 그 세상에서 압력을 가하니까 특히 여성 당사자분들은 정말 어쩔 수 없이 숨기거든요. 생존을 위해서. 안 가면 회사에서 잘리고 뭐 친구도 잃고 뭐 그렇게 사회에서 불이익을 당하니까.
1: 네. 마스킹을 하고 싶은 사람도 있을 것 같고 하는 게 부담스럽고 힘든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건 아마 처한 상황에 따라서 좀 네. 다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사실 얘기를 들어보니까 조미정 대표님도 그렇고 이 신경 다양성의 범주에 속하는 많은 분들이 굉장히 살아가는데 힘든 점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장애인으로 등록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고요.
0: 그렇죠.
1: 예.
0: 왜냐하면은 지금 현재 장애 등록 기준이
1: 네.
0: 좀 편파적으로 적용되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왜냐하면은 뭔가 S-ray 상에서 혹은 뭐 CT, MRI, CD 같은 거 판독을 하면 그게 다 나오잖아요.
1: 네.
0: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물론 그분들이 쉽다는 거 아니에요. 물론 상대적으로 장애를 받기 쉬운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 심리 검사를 한 몇십만 원 심리 검사를 돈을 주고 하더라도 뭐 그 장애 등록이 안 되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그 심리 검사에서 뭐 2-3점이라도 높게 나왔다든지 혹은 뭐 재판정 계속하다가 마지막에 이거 장애 아닌 것 같다고 떨어뜨리는 경우라든지 뭐 그런 경우도 많고 사실은 저도 굉장히 힘들게 장애 등록을 했었고 네. 지금이 재판정 중인데 근데 이거를 누구도 예측할 수가 없어요. 그 신체장애인분들은 어느 정도 등급이 나올지 예측을 할 수 있는데 우리는 절대 예측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맨 처음에 장애 등록했을 때도 써주시는 의사쌤이 진단서를 써주시면서 떨어져도 힘들어하지 말라라고 하실 정도로 사실은 그 정도로 어려워요.
1: 그러니까 이게 다 누구나 수강할 만한 어떤 기준 같은 게 아직 좀 마련이 되지 않은 게 아니라 미비된 게 있지 않나.
0: 네. 그런 것도 있고 네. 사실은 기준이 좀 사회적 모델, 장애의 사회적 모델을 기반으로 뭔가 사회에서 어떤 어려움을 겪었는지 혹은 이 사회에서 어떻게 상호작용을 하고 있는지 그런 거를 기준으로 해야 되는데 너무 의학적인 모델,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얼마의 약을 먹고 있는가, 몇 번에 재입원 했는가, 장기지속형 주사제를 맞고 있는가 이런 걸로만 판단을 하니까 사실은 아무리 일상에서 힘드신 분이 계시더라도 그분이 병원에서 말을 해서 진료 기록을 남기지 않으면은 연금공단에서는 판정을 안 해줘요.
1: 네, 네. 근데 그쪽에서도 아마 뭐 판단할 기준이 있어야 되니까.
0: 그렇죠.
1: 예. 아마 그런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좀 많은 토론을 통해서 이런 공감대가 마련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사실 살아가는 데 있어서 신경 다양인들이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뭐 소수이긴 하겠지만 이게 전부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이 신경 다양인들의 특징에서 비롯된 강점 같은 게 또 있을 수 있다고요. 또 이걸 잘 찾아내면 좋을 텐데 어떻습니까?
0: 뭐 신경 다양인은 뭐 이렇고 저렇고 뭐 말이 많지만 사실은 신경 다양인의 단점을 뒤집어 보면 장점이 될 수가 있거든요.
1: 네.
0: 예를 들어 제한된 관심사라고 그 특정한 관심사에 집착한다 그런 말이 있어요.
1: 예.
0: 그런 말은 자기가 하고 싶은 주제 진짜로 관심에 두고 싶은 주제는 정말 무서울 정도로 몰입을 잘한다.
1: 네.
0: 그런 면에서 집중력이 뛰어나다라고 뒤집어서 말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또 신경다인이 눈 맞춤을 못한다 하는 네. 거는 사실은 자신을 잘 숨기지 못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스킹 못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본인의 약간 순수한 마음 뭐 그런 거로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또 신경타인이 좀 감각이 예민한 분들이 많아요.
1: 네.
0: 근데 그런 분들이, 물론 그런 분들이 그 감각이 예민하면은 좀 그 멜트다운이라고 해서 자신을 통제하지 못하는 상황에 놓일 수도 있지만, 반대로 그런 감각들을 활용해서 자신의 예술적인 감각을 일깨우는 그런 분들이 많거든요.
1: 네.
0: 그래서 사실은 그 자폐인 예술가분들만 채용해서 그 디자인 물품을 만드는 기업도 있어요.
1: 네, 네.
0: 그리고 또 자폐인이나 뭐 신경타인은 좀 세세한 거에 숲보다 나무를 바라보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아마 그 글을 쓰거나 혹은 교정을 하거나 혹은 그 감수를 하는데 좀 지능이 있고요. 그래서
1: 네.
0: 그런 분들을 모아서 또 쉬운 정보를 만드는 회사가 있어요.
1: 네.
0: 그래서 그런 분들은 발달장애인 분들이 다 감수를 하세요.
1: 그러니까 이게 자폐 스펙트럼 안에도 너무나 다양한 범주가 있고, 또 조 대표님이 얘기하는 신경 다양성이라는 범주에도 자폐가 들어가는 거고, 그 안에도 다양하고 자폐 안에도 사실은 너무나 다양한 게 존재하기 때문에 뭐든 어떻다라고 얘기하기가 참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거죠.
0: 네, 그렇죠.
1: 예.
0: 그래서 있는 게 이중 공간 문제라고 해서
1: 네.
0: 사실은 자폐인과 비자폐인이 소통하면은 소통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잘 소통이 안 될 수도 있지만, 자폐인끼리 의사소통한다 혹은 신경타인들끼리 의사소통한다고 하면은 상대적으로 의사소통이 더 잘 된다. 결국에는 그 이런 비유를 들면은 어떨까 싶은데, 그 한국인들끼리는 한국어를 쓰면 소통이 잘 되잖아요.
1: 네, 네.
0: 근데 한국에 처음 온 외국인이 그 한국어를 쓰라고 하면 소통이 잘 안 되잖아요. 근데 그 외국인은 같은 나라 사람들이라고 하면은 그 모국어를 사용해서 소통이 가능할 거고요. 그래서 그런 비유를 들면은 좀 이중 공간 문제를 이해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 자폐인들끼리 두면 소통이 네. 서로 잘 됩니까? 실제로? 자폐 특성이 어떤 타인한테 별로 관심이 없는 거라고 저는 이제 일반적으로 알고 있어서 자폐인들끼리 있다면 서로한테 관심을 두지 않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저는 들었거든요.
0: 근데 사실은 뭐 그거는 사실은 편견이라고 할 수 있죠. 그거는 왜냐하면은 자폐인 분들 중에 미등록이지만 결혼하신 분도 계시고,
1: 네.
0: 그리고 또 넷플릭스의 러브 온 더 스펙트럼을 보면은 자폐인도 사랑을 하고 싶은 욕구가 있다라는 거를 보여주거든요.
1: 네.
0: 그런 것도 있고, 사실은 그 자폐인들끼리 서로 관심이 없을 수는 있어도 서로의 담론에는 관심이 많아요. 그래갖고
1: 서로의 어디에 관심?
0: 담론.
1: 그러니까 서로의 담론?
0: 이야기.
1: 서로의 얘기에 관심이 많다.
0: 그래서 토론을 자주 해요. 그러면서 친해지기도 하고, 참 뭐 물론 관심이 없을 때도 있어요. 사람에게 관심이 없을 때도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뭐 자폐인 커플이 자주 만나거나 하지는 않더라도 그래도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은 있잖아요.
1: 네.
0: 그러니까 사실은 이것도 일반화를 할 수가 없는 거죠.
1: 그렇네요. 자폐인은 이렇다라고 얘기 일반화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그건 불가능할 것도 같고.
0: 네. 그래서 예. 사실은 저희 당사자 내부에서는 자폐라는 이름을 바꿔야 된다라는 말이 나오기는 하는데
1: 네.
0: 그게 공론화될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자폐를 무엇으로 규정할 것인가? 자폐 이름을 바꾼다면은 자폐를 무엇으로 규정해야 될지가 명확해야 되는데
1: 네.
0: 근데 어느 것도 자폐인을 딱 그렇다고 묶어주는 게 없어요.
1: 그래서 스펙트럼이라는 말이 붙은 것 같아요.
0: 네.
1: 예, 그렇게 묶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이, 그래도 이제 훈련을 받을 수 있는 신경 다양인들도 있잖아요. 네. 증세가 좀 심하면 좀 어렵겠지만 네. 증세가 그렇게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회경제 활동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지금 어려움이 굉장히 많다고요.
0: 네. 뭐 어려움이 많죠. 저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뒤늦게서 사회경제적 활동을 하고 있고 사실은 신경다양인 분들 중에서 좀 그 저처럼 회사에서 잘린 경우도 있고
1: 네.
0: 혹은 자기가 못하겠다고 먼저 말해서 퇴사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은 뭐 공장 같은 데라도 가면은 너무 시끄럽고 눈이 부시고 너무 빨리 지나가니까 적응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1: 네.
0: 뭐 그 유명한 물류센터 알바,
1: 예.
0: 쿠땡 알바 저도 뛰어봤거든요.
1: 아, 그래요?
0: 근데 예. 진짜 너무 저에게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만두고 나니까 또 다시 입원을 하게 되고 정말 그런 그러니까 그냥 흔하디 흔한 물류센터 알바가 그러니까 신경다양인들에게는 정말 도달하기 어려운 그런 지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1: 네. 그 신경다양성에는 아무래도 좀 자폐가 많이 연관이 돼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네. 자폐와 관련해서도 보니까 4월 2일이 자폐인의 날, 네. 6월 18일이 자폐인 긍지의 날이라고 네, 네. 하더라고요. 사회에서 좀 인정받고 자신을 당당히 드러내고 살길 원한다라는 그게 지금 이 그 날의 재정 취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어떻습니까?
0: 네, 네 맞습니다. 사실은 매일매일이 자폐인의 날, 자폐인 근제 날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당사자단체가 노력을 해야 되는데요. 사실 그게 말처럼 쉽지가 않죠. 쉽지가 않고 그래서 사실은 그 자폐성 장애인의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뭐 정신장애도 마찬가지지만 많은 분들이 자살을 하신다고 해요. 그런 부고를 접할 때마다 그런 안타까움을 자주 느끼죠. 책임감도 느끼고 그냥 신경다양인들이 세바다를 통해서 뭔가 혼자가 아니다라는 네. 걸 느꼈으면 좋겠고
1: 네네.
0: 권익이 좀 더 증진되길 바라는 네. 마음도 있죠.
1: 예. 아, 진짜 혼자라고 생각하면 너무 외롭고 힘들 것 같은데 누군가 나랑 같이 생각하고 같이 손잡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면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신경다양인들을 위한 지지 모임인 세상을 바꾸는 다양성 세바다의 조미정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아나운서 임수민이었습니다.

0: KBS 58분 날씨.
1: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내일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낮 기온이 30도 이상으로 오르겠고 최고 체감 온도가 31도 안팎으로 올라 덥겠습니다. 내일 오후부터 저녁 사이 중부지방과 경북, 중북부에 소나기 내리는 곳도 있겠는데요. 내일 소나기에 의한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과 강원도, 충청권, 경상권은 5에 30mm가 되겠으니 외출 시 우산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오전부터 제주도, 늦은 오후부터 전라권, 밤부터 그 밖의 전국 대부분 지역에도 비가 시작되겠습니다. 모레 오후까지 전국에 비가 내리겠고 강원도와 충청권 남부, 전북, 경북, 제주도는 밤까지 비가 이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보다 높겠으나 낮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이 23도, 전국이 18도에서 23도, 낮 기온은 서울이 33도, 전국이 25도에서 33도입니다. 마지막으로 공기질 정보입니다. 내일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이 좋음에서 보통 순으로 예상됩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 26.2도, 현재 습도는 62%입니다. KBS 58분 날씨 염대준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10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안녕하십니까.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아나운서 김기만입니다. 한 사람의 일자리는 단순히 생계를 위한 수단을 넘어서 사회와 연결이 되고 자신의 가능성을 펼치는 소중한 출발점이 되는데요. 정부가 장애인의 일과 삶을 이해하기 위한 실태 조사를 합니다. 기업들의 장애인 고용 현황은 어떤지, 발달장애인들이 어떤 환경에서 생활을 하고 일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는 건데요. 이번 조사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에서 기업체 3만 곳을 대상으로 장애인 고용 실태를 조사하고 발달장애인이 있는 3천 가구를 찾아가서 일과 생활, 서비스 이용 현황과 필요한 지원까지 함께 살펴볼 예정입니다. 단순한 통계 작업이 아니라 장애인 한 사람 한 사람의 목소리를 정책에 담는 과정인데요. 일을 하고 싶은 사람에게는 더 많은 기회를,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더 세심한 지원을 마련하는 밑거름이 되길 기대해보겠습니다.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장애인 지원 정책 양종국 교수의 마음 읽기 신나는 세상 문화나들이 시간으로 함께하겠습니다. 한국장애인개발원 대전광역시 장애아동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서 장애아동 지원센터 문을 열었습니다. 센터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대전지역 18세 이하 등록장애인은 3,001명인데요. 이 중 발달장애아동은 2,321명으로 전체의 77%를 차지합니다. 이번에 문을 연 장애아동지원센터는 발달지연이 의심되는 영유아와 장애아동 그리고 가족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충청북도 영동군이 취약계층 유청소년과 장애인의 스포츠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 스포츠 강좌 이용권 추가 신청을 받습니다.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정, 범죄 피해 가정 내에 만 5세부터 18세까지의 유청소년과 만 5세부터 69세의 등록장애인입니다. 지원 금액은 유청소년은 1인당 월 최대 10만 5천 원, 장애인은 1인당 월 최대 11만 원까지, 지원은 12월까지 이어지고요. 신청은 6월 30일까지 스포츠 강좌 이용권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하거나 체육시설 사업소에 방문해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에 마감될 수 있습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시각 청각장애인을 대상으로 맞춤형 TV 3만 5천 대를 지원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의 시각청각장애인은 무료로 지원을 받을 수 있고요. 그 외에 시각청각장애인은 10만 원을 부담하면 신청할 수 있는데요. 신청은 7월 3일까지 주민등록지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시청자 미디어재단 전용 누리집에서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사랑의 소리였습니다.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첫곡 띄워드립니다. 이문세의 솔로 예찬.

0: 장애인 지원 정책 한국장애인개발원 대외협력부 박영순 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갑자기 생계가 어려워졌는데 복잡한 절차 때문에 지원을 못 받는 경우가 있는데요. 오늘은 이런 분들을 위한 사업을 안내해 주신다고요?
1: 네. 보건복지부가 지난달부터 전국에서 본격적으로 운영 중인 그냥 드림 사업을 안내해 드립니다. 그냥 드림 사업은 당장의 끼니를 걱정하는 분들이 최소한의 먹거리와 생필품을 빠르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사업인데요. 생계가 어려운 국민 누구나 복잡한 절차 없이 기본적인 먹거리와 생필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0: 예, 이름이 그냥 드림 이라서 기억하기는 쉬운 것 같은데요. 어떤 뜻인가요?
1: 네, 말 그대로 그냥 드린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보통 복지 서비스를 신청하려면 소득을 증명하는 서류나 여러 절차가 필요한데요. 그런데 갑자기 직장을 잃었거나 수입이 끊겼거나 당장 오늘 먹을 식료품이 부족한 상황에서는 서류를 준비하고 기다리는 것조차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드림 사업은 생계가 어려운 국민이 먼저 가까운 곳에서 먹거리와 생필품을 지원받고 이후 필요한 경우에는 상담을 통해서 다른 복지 서비스로 연결될 수 있도록 만든 사업입니다.
0: 그러면 누가 이용을 할 수 있는 건가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만 가능한 건가요?
1: 아닙니다. 꼭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에만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냥 드림 사업의 지원 대상은 생계가 어려운 국민 누구나입니다. 별도의 소득 기준이나 신청 자격을 먼저 따지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갑작스러운 실직으로 식비가 부족한 분, 가족의 질병이나 사고로 생활비가 급격하게 줄어든 분, 공과금이나 월세를 내고 나니까 당장 먹을 것이 부족한 분, 여러 사정으로 복지제도 신청을 망설이고 있는 분들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사업은 생활이 어렵고 당장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위한 긴급 지원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꼭 필요한 분들이 먼저 이용할 수 있도록 시민들의 배려가 중요합니다.
0: 예, 그러면 장애인 가구도 이용할 수 있는 사업인가요?
1: 그렇죠. 당연합니다. 그냥 드림 사업은 장애인만을 위한 전용 사업은 아닙니다만 장애인 가구의 경우에는

0: 의료비 부담, 돌봄 공백, 이동의 어려움, 정보 접근의 어려움 등으로 복지 서비스 신청까지 가는 과정이 더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이 사업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복잡한 소득 증빙 없이 먼저 가까운 사업장에서 먹거리와 생필품을 지원받을 수 있고 이후에는 상담을 통해서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연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장애인 가구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만을 위한 별도 제도이기보다는 갑작스러운 생계유기에 놓인 장애인 가구도 꼭 알아두면 좋은 긴급지원 서비스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1: 예, 어떤 물품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0: 네, 기본적으로 먹거리와 생필품인데요. 1인당 3개에서 5개 정도의 품목을 받을 수 있는데 금액으로는 2만 원 한도 안에서 지원됩니다. 구체적인 품목은 지역이나 운영기관의 사정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쌀과 즉석밥, 라면, 통조림, 김, 간편식, 음료 같은 기본 먹거리나 세제나 휴지, 위생용품 같은 생활에 필요한 물품이 제공될 수 있습니다. 지역별로 준비된 물품이 다르기 때문에 방문 전에 가까운 운영기관에 문의하시면 더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예, 먹거리와 생필품을 지원한다고 하면 푸드뱅크와 좀 비슷하게 느껴지는데요. 푸드뱅크와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0: 네, 이 사업은요. 푸드뱅크, 푸드마켓 같은 기존 먹거리 지원 기반을 활용한다는 점에서는 비슷합니다. 하지만 이용 방식과 목적에서 차이가 있는데요. 기존 푸드뱅크나 푸드마켓은 주로 일정한 기준에 따라서 선정된 취약계층에게 식품이나 생활용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해 왔습니다. 반면에 그냥 드림 사업은 갑자기 생계가 어려워진 국민이 복잡한 신청 절차나 소득 증빙 없이 먼저 먹거리와 생필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춘 사업입니다. 쉽게 말하면 푸드뱅크가 기존 먹거리 나눔 기반이라면 그냥 드림은 그 기반을 활용해서 당장 지금 도움이 필요한 분이 더 빠르게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든 긴급 지원 창구입니다.
1: 예, 어디로 가면 이용을 할 수 있는 건가요?
0: 네, 이 그냥드림 사업은 동주민센터나 복지관, 푸드뱅크, 푸드마켓 등에 마련된 그냥드림 코너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동네 주민센터나 복지관, 푸드뱅크, 푸드마켓 중에 일부 장소에 먹거리와 생필품을 받을 수 있는 코너가 설치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모든 주민센터나 모든 복지관에서 운영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먼저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전화해서 우리 지역의 그냥드림 사업장이 어디에 있는지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또 보건복지 상담전화 129번으로 연락하셔도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신청할 때 서류가 필요한가요?
0: 네,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처음 이용할 때는 복잡한 소득 증빙 서류를 제출 안 해도 됩니다. 다만 1차 이용 시에 현장에서 자가 체크리스트를 작성한 뒤에 물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가 체크리스트는 내가 현재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간단히 확인하는 절차인데요. 예를 들면 소득이 최근에 얼마나 줄었는지, 식사 해결이 어려운지, 주거비나 의료비 부담이 큰지와 같은 현재 상황을 스스로 표시하는 방식입니다. 어려운 서류 심사라기보다는 정말로 도움이 필요한 상황인지 확인하고 이후 필요한 지원을 연결하기 위한 절차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1: 예, 한 번만 이용할 수 있는 건가요?
0: 꼭 한 번만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1차 이용할 때에 자가 체크리스트를 작성한 후에 물품을 지원받고 2차로 다시 이용할 때는 상담이 함께 진행됩니다. 이 상담을 통해서 단순히 물품만 드리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긴급복지지원, 기초생활보장, 주거지원, 의료지원, 민관 후원 등으로 이용자에게 필요한 다른 복지 서비스로 연결될 수도 있습니다. 또 계속 지원이 필요한 분에게는 상담 후에 푸드뱅크 수준으로 월 1회 정도 물품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상담 결과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역 여건에 따라서 추가 이용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1: 예, 그냥드림은 단순히 물품을 나눠주는 사업이 아니라 어려운 분들을 복지 서비스로 연결하는 역할을 하는 느낌인데요.
0: 네, 맞습니다. 그냥드림 사업은 당장 먹거리와 생필품이 필요한 분에게 빠르게 도움을 드리는 동시에 상담을 통해서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찾아서 연결하는 역할을 합니다. 어려움이 있어도 어디에 말할지 몰라서 힘든 분들이 계신데요. 그냥

0: 운영 여부와 이용 시간을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생계에 어려운 상황은 누구에게나 갑자기 찾아올 수 있습니다. 당장 끼니나 생필품이 걱정된다면 혼자 버티지 마시고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보건복지상담센터 전화 129번으로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주변에 어려움을 겪는 이웃이 있다면 그냥 드림 사업이라미 있다고 알려주시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예, 장애인 지원 정책 오늘은 보건복지부의 그냥 드림 사업 안내해 드렸습니다. 한국장애인개발원 대외협력부 박영순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0: 고맙습니다.
1: 노래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박혜성의 경아.

0: 함께 하면 서로가 행복해집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사는 지혜를 나누는 프로그램 KBS 3라디오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입니다.
1: 장애인 당사자들의 상담 사례를 통해서 장애인들이 갖고 있는 고민을 풀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양종국 교수의 마음 읽기, 한경국립대학교 상담심리교육전공 양종국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2: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1: 자, 오늘은 어떤 이야기로 채워주시겠습니까?
2: 예, 저희가 이제 지난주에는 29살 먹은 여성 뇌병변 장애인이 자신의 장애는 어느 정도 수용되는 것 같은데 저녁에 이렇게 혼자

0: 잠을 자다 보면 많은 생각이 떠오르고 잠을 자지 못하고 또 일상적인 삶이 무기력했던 그런 상담 사례였습니다. 오늘은 그 중도 장애를 가지고 있는 30대 초반의 남성 뇌병변 장애인인데요. 이 뇌병변 장애인은 초등학교 저학년 때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뇌병변 장애를 갖게 됐는데 특히 이 뇌병변 장애인들이 의사소통하는 데 많이 힘들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다른 사람하고 이해가 잘 되지 않고 다른 사람이 자기 말을 잘 들어주지 않고 소통이 잘 안 돼서 삶이 너무 비참하고 장애가 너무 비참하다라고 생각해서 상담을 받았던 사례입니다.
1: 예. 내담자분은 어떤 삶을 경험을 했기에 자신감이 없고요. 또 자신의 장애가 너무 비참하다고 느끼는 걸까요?
0: 예. 우리가 그 장애 당사자분들을 이렇게 만나보면 참 삶이라는 게 어느 한순간에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이 내담자도 그런 유형인데요. 어머님하고 아버님, 외할머니하고 아주 평범한 가정에서 잘 살다가 초등학교 학년 때 가족여행을 가다가 상대방의 과실로 이 교통사고가 났는데 이 내담자가 너무 어리다 보니까 이 안전벨트를 제대로 매지 않았나 봐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괜찮은데 이 아이가 이제 크게 머리를 다쳐서 뇌병변 장애를 갖게 됐는데 이러다 보니까 이 어머님, 아버지는 늘 죄책감 속에서 이 장애 아이에게, 내담자 자녀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이렇게 살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이 힘들어져서 이제 초등학교 5학년 때 다른 학교로 전학하게 되고 그래서 새로운 학교에 적응도 힘들어지고 아이들한테 따돌림도 경험하게 되고 그러다가 마침 중학교는 그래도 나름대로 좋은 친구를 만나서 단짝이 있었는데 그 이후로는 고등학교나 대학에서 친구를 사귈 수 없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 자신의 마음을 제대로 소통하지 못하게 되고 그다음에 다른 사람이 내 말을 잘 들어준다 안 한다고 생각을 해서 큰 소리를 치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논리적으로 자신의 말도 제대로 안 되고 또 말을 잘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큰 소리가 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적절하게 자기 의사나 욕구를 표현하지 못하다 보니까 장애 전체가 내가 장애 때문에 이랬구나라고 생각해서 너무 비참하게 느끼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 예, 뜻하지 않은 사고로 내담자분은 친구 관계도 단절이 되고요. 자신감도 없는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이 내담자는 어떤 강점과 가능성이 있을까요?
0: 예. 우리가 그 결핍된 부분들을 이렇게 보는 것보다도 내가 가지고 있는 강점이나 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사용 가능한 부분들을 이렇게 본다라면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내담자를 살펴보니까 이 내담자는 참 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담자에게 무한히 지지해주고 격려해주는 그리고 신뢰해주는 가족이 있고요. 또 이렇게 내가 생활하면 안 되겠다. 나는 앞으로 아무것도 못하겠다라는 자기 자신의 어떤 내담자 스스로가 자기를 성찰하고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을 이렇게 장애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장애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원래 선천적으로 그다음에 아이가 성장하면서 부모로부터 이 그 배워왔던 부분이 타인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이런 부분들을 이제 이 내담자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강점도 또 알고 단점도 알고 그래서 무엇인가를 좀 열심히 해보고자 하는 내적 에너지가 많은 내담자죠. 그래서 이 내담자가 뭔가를 좀 잘해보려고 하고 완벽하게 해보려고 하고 그리고 이것도 당당하게 내가 이 세상을 좀 살아보려고 하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현실은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이제 뭐 하냐면 자꾸 상처를 받으니까 그걸 안 받기 위해서 내가 이제 무기력해지고 그다음에 자기의 마음대로 표현도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뭐를 하냐면 장애를 이제 타다하게 되는 이런 상황에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1: 예, 오랜 시간 마음 고생을 해 오셨는데요. 어떤 상담을 진행하셨나요?
0: 예. 이 내담자처럼 완벽하고 당당하고 소통하고 싶지만 현실과의 거리로 인해서 무기력 상황에 빠진 내담자들이고 특히 이 내담자는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성찰하는 능력, 경청한 능력, 그다음 이런 단단한 이런 가정이 있기 때문에 이 내담자에게 이제 통합적 접근을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내담자를 통합적 접근해서 한 3단계로 제가 그 상담을 했는데요. 첫째, 이 내담자가 상담실 안에서는 평가받지 않고 온전히 수용되면서 위축되고 비참한 나를 이제 꺼내게 해서 그것들을 이제 말을 속도를 좀 적게 하고 그 그다음 호흡을 다듬으면서 이 얘기를 해도 큰 문제가 일어나지 않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부터 뭐 하느냐 하면 자신감이 이제 서서히 좀 회복되도록 했고요. 특히 그 부모님으로부터의 그런 가잉 보호라든지 의존성이 있음을 이제 공감하고 이걸 충분히 한계시키면서 이것들을 뭐 하도록 하냐면 내가 이걸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뭔가를 찾도록 했고 특히 이제 그 학창 시절 때 따돌림 경험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막연한 타인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는데 이걸 이제 해결하는 데 초점을 뒀고요. 두 번째는 이제 동기 강화를 이제 내적 강화를 초점을 두고 이 내담자가 할 수 있는 것을 이제 초점을 둬서 작은 것부터 실천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안백주의적 기준 때문에 오히려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양가 감정을 다루고 현실적으로 수행 가능한 목표를 구체적으로 세워서 급하지 않고 차분히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가도록 하고 특히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자신의 강점을 잘 드러낼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다뤘으며 또한 실수 없이 논리적으로 말하기라는 추상적 목표 대신에 한 문장만 천천히 말하고 상대의 반응을 보기 이렇게 구체적인 목표를 이제 실시했습니다. 그다음 마지막 단계에서는 이 내담자가 가지고 있는 자신의 강점 및 세상과의 연계라는 긍정적 기반의 이제 상담을 해서 이 내담자가 가지고 있는 성찰 능력이라든지 배려심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실제 삶 속에서 활용을 해서 어떻게 내가 실천하고 움직여지는지 노프링 해보니까 어떤지 특히 우리 이제 장애인들이 쓰고 있는 것 때문에 나는 능력이 없어. 나는 장애 때문에 안 돼. 이런 1인칭의 부분을 뭐로 하냐면 3인칭화 해서 연습을 시키게 되면 훨씬 더 객관화시켜서 자기를 바라볼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실시한 결과 서서히 이제 연습하는 방법들을 이제 실시하였습니다.
1: 이렇게 내담자의 마음을 이해하고 강점을 찾아서 자신감을 키워주셨고요. 작은 목표들을 하나씩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는데요. 그 결과 내담자의 일상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0: 예. 우리 뭐 그 사람이 어떤 상담을 통해서 한순간에 확 변화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작은 것부터 변화시키는 게 매우 중요하고요. 우리의 대부분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들은 생각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행동은 거의 대부분의 습관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작은 습관을 가는 데 초점을 두어서 첫 번째 이 사람에게 이제 그 실시한 결과 첫 번째 가족 간의 변화가 많이 일어났죠. 부모의 과도한 미안함과 죄책감에 대해서 내 남자가 모든 걸 해준 것이 당연한 행동으로부터 벗어나서 저 스스로 한번 해볼게요. 어머님 이렇게 기다려주셔서 감사해요. 이렇게 이제 구체적으로 표현하도록 하게 됐고 그것을 이제 일상적으로 표현해 보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니까 이제 자신감이 있게 됐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일상적인 생활에서 당당하게 타인에게 양해를 구하고 자신의 강점을 극대화하는 데 노력하는 행동이 이제 많이 증가됐습니다. 그러니까 소두에 다른 사람과 대화를 할 때 제가 이런 뇌병변 장애 때문에 말이 좀 늦습니다. 말을 천천히 해도 괜찮을까요? 이런 말을 이제 하게 돼서 훨씬 상대하고의 관계가 원만해졌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자신의 비참한 장애에서 강점을 가진 주체로 이제 전환하게 돼서 안배하게 살 수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조금 실수해도 다시 해보면 괜찮다라는 심리 회복적 어떤 탄력성이 증가돼서 비참한 나가 아니라 말은 조금 느리지만 누구보다 깊게 경청하고 배려 줄 수 있는 나는 누구누구다라는 주체적 삶을 살게 되는 계기가 됐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보면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뭔가를 변화시킨다는 게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 장애인들이라든지 우리가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분들은 거의 대부분의 습관에 의해서 움직여지니까 작은 것부터 자신 있게 바꿔본다라면 큰 변화가 일어날 거라고 생각됩니다.
1: 예, 양종국 교수의 마음 읽기 한경국립대학교 상담 심리교육 전공 양종국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노래 한 곡 이어서 듣겠습니다. 나훈아가 부릅니다. 기장 갈매기.

0: 유혜진의 신나는 세상 시간입니다. 유혜진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자, 오늘은 어떤 현장으로 안내를 해주시나요?
1: 네, 서울 마포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는 성인 발달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감정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프로그램 이름이 시끌벅적 감정이야기입니다. 날씨가 더웠다, 추웠다, 비왔다, 흐렸다, 변덕이 심한 것처럼 우리의 감정도 시시각각 변하는데 변화하는 감정에 대한 생각을 잘 표현해 보자라는 의미로 이런 이름을 지었다고 하고요. 매주 2회 프로그램이 진행되는데 한 주는 전문 강사와의 수업, 또 다른 한 주는 복습하는 시간으로 운영 중입니다. 저는 전문 강사와 함께 감정과 감정 표현에 대해 공부하는 시간에 취재를 다녀왔고요. 제가 도착했을 때는 수강생들이 수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규칙을 함께 읽어보고 여러 가지 감정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럼 교육 현장으로 먼저 가보시죠.
2: 우리가 이 시간을 잘 보내기 위해서 약속한 게 있잖아요. 요 약속한 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 네.
2: 시작!
3: 우리는 서로를 존중해요. 밀거나 때리지 않아요. 물건을 던지지 않아요. 다른 사람의 발표를 끝까지 들어요.
2: 얼굴 표정, 뭐가 제일 좋아요?
4: 웃는 거.
5: 웃는 거!
2: 이런 표정은 안 해요? 아, 하시네. 이거 언제 해야 돼요?
5: 놀랄
2: 때. 아, 맞아. 울기도 해요? 언제 울어요?
0: 예, 참가하는 분들의 목소리가 무척 밝게 느껴지는데요. 네. 굉장히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1: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 교육이 자기 표현 능력을 키우는 데에도 목적을 두고 있고 수업이 진행된 지 얼마 되지 않았다 보니까 의견 발표를 수강생들이 잘 하는 편일까 저도 궁금했는데 정말 열심히 발표도 하고 강사 선생님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면서 호응도 하시더라고요. 그만큼 수업에 대한 만족도가 높고 진짜 이 시간을 이분들이 좋아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마포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는 어떻게 이런 프로그램을 시작하게 됐을까요?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시끌벅적 감정이야기 담당자 송미연 주임에게 들어봤습니다.
6: 시끌벅적 감정이야기라는 그 제목처럼 장애인이 일상에서 경험하는 다양한 감정 표현 기회 제공으로 자기 표현 능력을 향상시키고 감정을 매개로 한 집단 활동을 통해서 사회적 상호작용 기초 마련을 위한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단순한 여가 활동을 넘어서 이들의 삶의 질 향상과 자립 그리고 사회적 통합을 위해서 필수적인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프로그램을 통해서 감정을 안전하고 건강하게 표현하는 방법, 그 예를 들면 뭐 시각자료, 몸짓, 보드게임, 역할극 등을 이렇게 배우게 되면은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도전적 행동이 자연스럽게 감소하게 되어서 발달 장애인들을 위한 건강한 프로그램을 만들고자 이렇게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둘째 주 금요일에는 강사님과 함께 감정들에 대해서 시청각 자료나 사례들을 통해서 소통하고 나누려고 하고 있고요. 저와 복습하는 시간에는 그 외에 신체 활동, 운동도 하고 미술도 좀 더 해보고 한강이나 이런 데 나가서 다양한 경험을 하면서 느끼는 그런 경험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0: 예,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여가 시간을 알차게 보낼 수 있는 것도 좋지만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표현하는 연습을 할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이군요.
1: 맞습니다. 우리가 장애인의 자립이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하는데요. 자립을 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생각해서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발달 장애인도 당연히 자신의 삶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권리가 있고 훈련하면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 에서 중요한 것이 내가 한 결정을 상대방에게 말로 표현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사람이 긍정의 말만 할 수는 없고 싫다는 거절의 말도 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것을 나 자신도 안전하고 상대방도 안전할 수 있게 표현하는 방법을 배우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원회진 강사의 이야기도 계속해서 들어보시죠.
7: 다른 곳에서 하고 있는데 올해 처음으로 이 마포 장애인 자립생활센터에서 발달 장애인분들이랑 이 감정에 대해서 좀 하고 싶다라는 의뢰가 들어와서 같이 하게 됐습니다. 싫다, 좋다, 나쁘다라는 표현을 가장 기본적으로 저희가 하고 있는데 발달 장애인분들 만나다 보면은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은 잘 웃으세요. 좋다라는 표현은 많이 하시는데 싫다, 답답하다든지 짜증이 난다 이런 게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표현들은 잘 못하세요, 사실은. 근데 그걸 못하니까 누군가를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 자체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건 연습을 하면 되는 거니까 좋다라는 표현도 하지만 싫다라든지 답답하다든지 짜증이 난다든지 요거를 조금 더 잘 표현할 수 있게끔 하는 거를 하고 있습니다. 감정 표현을 잘하면서 살면 좀 건강하고 안전할 수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부정적인 감정을 갖다가 부드럽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가는 거죠. 변화를 저한테 와서 얘기해 줄 때 화를 안 냈어요. 이번에는 싫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 말을 했었을 때 굉장히 보람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0: 예, 수강생들이 배운 부분을 일상에서 활용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보람을 느끼신다고 했는데요.
1: 네.
0: 유혜진 리포터가 취재를 갔던 날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고 있었나요?
1: 네, 이날은 부정적인 감정이 들었을 때 표현할 수 있는 방법 10가지를 배우고 이것을 색종이나 색연필 등을 이용해서 수첩으로 만들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만약 우리가 다른 사람이 나에게 기분 나쁜 말을 해서 화가 났다면 어떻게 반응을 보일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요. 잠시 대화를 멈출 수도 있고요. 깊게 호흡을 해보거나 물을 한 모금 마실 수도 있습니다.
0: 예.
1: 그 자리를 벗어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 용기가 있다면 싫다, 기분이 나쁘다라는 말을 할 수도 있겠죠. 수첩에는 이렇게 안전하게 내 감정을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방법이 하나하나 담겼습니다. 이번에는 실제로 수강생들에게 어떤 변화가 프로그램을 통해 생기고 있는지 알아볼 텐데요. 지적장애를 가진 박경미 씨의 활동지원사 주희옥 씨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4: 이용자가 지금 50살이고요. 다운증후군이고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수업은 2회 정도 참여했어요. 일단 제목이 시끌벅적 감정 이야기니까요. 본인이 그냥 아무거나 얘기할 수 있는 거 말하려고는 조금 해요. 말을 잘 못하거든요 거의. 그런데 좋다는 얘기하고 싫다는 그런 표현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하면서 자꾸 이런 수업을 참여하고 이러면서 사회성이라고 해야 되나요? 주변 같은 친구들하고 좀 어울리는 거, 좀 양보해야 되는 거, 뭐 이런 거는 조금씩은 좀 잘 돼가는 것 같아요. 일단은 나와서 선생님 이야기 듣고 뭐 가면서 또 잊어버리더라도 또 계속 반복 학습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기분은 굉장히 좋아하고 참여를 하려고 하고 가서 같이 어울리고 얘기하고 싶어가지고요. 시간 되기 전에부터 이제 빨리 가자고 이제 그렇게 계속 얘기를 해요.
0: 예, 박경미 씨가 평소 말이 거의 없었는데 감정

0: 교육을 받은 뒤로 표현을 조금씩 하고 있는 상황인가요?
1: 네, 그렇습니다. 동료들과 어울리면서 사회성 면에서도 좋아지고 있고요. 내가 좋아하는 거, 싫어하는 것에 대해 표현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활동지원사 선생님이 시끌벅적 감정이야기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날이다. 이렇게 경미 씨에게 알려주면 빨리 자립생활센터에 가자, 가고 싶다. 이렇게 또 표현을 해서 수업에 대한 기대감이나 만족감이 높은 게 느껴진다고 합니다. 경미 씨가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노력해서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지금보다 잘 표현하길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지적장애를 가진 김준, 천성철, 박혜란 씨의 수강소감을 차례대로 만나보겠습니다.
2: 귀, 요, 천자, 귀, 맞아요. 재밌어요. 역시 할게요. 파이팅!
3: 감정을 잘 표현하기 위해서 수업을 받게 됐습니다. 기분이 나빠지지 않고 더 좋아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수업을 듣고 있어요. 감정 표현하고 색칠하기 했어요. 하면서 좋고 행복했어요. 나와서 사람들이랑 같이 있어서 좋았어요. 활동하면서 내 감정을 얘기해요. 선생님들한테 잘하고 감정 표현을 잘해요. 그렇게 변했어요. 앞으로 행복하게 잘 살고 싶어요. 성철아, 앞으로 잘하자. 열심히 공부하고 잘 표현하자. 더 행복해지자. 화이팅.
4: 담당 선생님이 같이 하자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수정했습니다. 4월부터 했습니다. 그림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사람 얼굴을 그렸어요. 빨간 거는 부끄러운 거예요. 노란 거는 너무 편안한 거예요. 재밌었어요. 시끌 벅적 감정 이야기 화이팅!
1: 네, 현재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수강생은 성인 발달장애인 7명인데요. 모두가 정말 열심히 수업을 듣고 있고 조금씩 조금씩 달라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끌벅적 감정 이야기라는 프로그램의 제목처럼 늘 시끌벅적 즐겁게 수다도 떨고 같이 감정 공부도 하고 좋아하는 미술 활동도 하면서 자신감과 자기 표현력을 키워나가시길 응원하겠습니다.
0: 네, 오늘은 마포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시끌벅 적 감정 이야기 교육 현장 다녀왔습니다. 유혜진 리포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이어서 노래 한 곡 듣겠습니다. 카라의 미스터.

0: 생생한 장애계 뉴스와 실생활 정보 KBS 3라디오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진행의 김기만 아나운서입니다.
1: 문화 하나들이 김원식 문화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2: 네, 안녕하세요.
1: 국립장애인도서관에서 청각장애 성인을 대상으로 프로그램 운영을 한다고요?
2: 네, 그렇습니다. 선책누리 프로그램인데요. 손과 책으로 세상을 누리다라는 뜻이 바로 선책누리입니다. 음성 언어 습득이 어려워서 문해력이 부족한 청각장애인들의 독서 활동을 돕기 위한 독서문화 프로그램이죠. 올해로 13회째를 맞이했죠. 주제는 역사, 사회, 과학, 환경, 문학 등 다양한 분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 국립장애인도서관에서 만든 수어 영상 도서의 내용 이해와 토론, 또 장애인 정보 누리터 견학 등의 방법으로 진행이 됩니다. 참가하시는 분들은 문해력과 수어 영상 도서의 난이도를 고려한 농통역사의 맞춤형 해설로 수어 영상 도서에 대한 이해를 돕고 이 토론 감상문 퀴즈 등 수어 활동을 통한 독후 활동을 활용합니다. 참가 신청 기간은 프로그램 시작 전까지고요. 모집은 선착순으로 진행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립장애인도서관 누리집 또 청각장애인 영상전화 070-7947-0800 혹은 문자로 문의하시면 상세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1: 예, 장애 예술이 만든 창작물을 소개하고 판로까지 지원하는 행사가 열린다고요?
2: 그렇습니다. 모두 예술상점입니다. 장애예술인들의 창작물을 전시장 안에서 감상하는 데 그치지 않고요. 기관과 시민의 일상으로 연결하기 위해 마련한 상점형 전시행사가 되겠습니다. 회화는 물론이고 일러스트, 공예 등 다양한 창작물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데 공공기관과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장애예술인 창작물을 직접 살펴보고 작품 구매와 점시 협력 등 다양한 연계 방안을 검토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무엇보다 상점 형식을 바탕으로 조성을 한 것이 눈에 띄는데요. 창작물을 자연스럽게 둘러보고 작품 정보도 확인하고 안내 동선을 함께 제공을 해서 관람과 구매가 편하게 이어질 수 있도록 모두 예술 상점을 마련한 겁니다. 특히 장애예술인 창작물 우선 구매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자리죠. 이 제도는 국가기관, 지방단체, 공공기관 등이 장애예술인들이 생산한 창작물을 우선 구매하도록 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창작물 구매 총액의 3% 이상을 장애예술인 창작물로 구매해야 하는 그런 제도죠. 24일에는 우선 구매 기관을 대상으로 장애예술인 창작 우선 구매 제도 설명회도 열립니다. 전시 기간 중 누구나 관람하실 수 있고요. 자세한 내용은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누리집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에 선보인 작품들은 행사 종료 후에도 이음아트 플랫폼에서 상시로 접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플랫폼은 장애인 예술인 누구나 회원 가입을 통해서 자신의 작품을 소개하고 홍보할 수 있도록 상시 운영되고 있습니다.
1: 예, 시각장애인 합창단 물빛 합창단의 정기 연주회가 열린다고요?
2: 네, 그렇습니다. 23일 서울 용산 아트홀 대극장 미르에서 열립니다. 물빛 합창단은 중증 시각장애인 단원들로 구성된 혼성 합창단이죠. 2022년 이후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참여 확대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해 왔는데 올해 공연은 전석 무료로 진행이 됩니다. 지난해 500여 명의 관객이 참여했던 정기 연주회의 호응을 이어받아서 한층 더 확장된 무대를 선보입니다. 총 4개 스테이지 12곡으로 구성되고요. 클래식 합창곡부터 대중가요인 성시경의 좋을 텐데, 이문세의 깊은 밤을 날아서, 또 영화 OST 우대한 쇼맨 등 다양한 장르가 포함됩니다. 2부에서는 대중음악과 뮤지컬 요소를 결합한 음악극 형식이 도입되는데요. 음악극 파트에서는 중년이 된 두 남녀가 과거의 사랑을 회상하는 이야기를 바탕으로 합창단과 함께 무대를 꾸밀 예정입니다. 공연은 사전 신청을 통해서 무료 관람 가능하고요. 4살 이상 입장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티켓은 공연 당일 현장에서 선착순으로 배부됩니다.
1: 예,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학산 가족음악회가 국악무 대로 꾸며진다고 하는데요. 어떤 공연인가요?
2: 네, 그렇습니다. 관현 맹인 전통예술단이 선보이는 세종의 날개입니다. 6월 24일 오후 7시 학산 소극장에서 열리게 되는데요. 세종의 날개는 전통 국악의 AI 기술과 창작 요소를 결합해서 새로운 형태의 무대를 선보이는 작품이 되겠습니다. 무대에서는 단원들이 직접 만든 음악과 함께 점자 탄생 100주년을 기념해서 제작된 소리극이죠. 훈맹정음의 일부가 발췌되어서 공연이 됩니다. 또한 용비어천과 한오백년 판타지 등 다양한 레퍼토리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번 음악회는 무엇보다 관객이 직접 공연에 참여하는 형식인데요. 공연 중에 암전과 안대를 활용해서 시각장애인의 감각을 간접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이 됐습니다. 이를 통해서 관객에게 공간과 이해의 시간을 제공할 예정인데요. 전통음악과 현대적 요소가 어우러진 무대, 또 교육적 메시지, 몰입감 있는 연출로 시민들에게 새로운 문화예술 경험을 선사할 계획입니다. 공연 관련해서 자세한 정보는 미추홀 학산문화원 누리집과 SNS 또는 미추홀 학산문화원에서 안내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1: 예. 국내 최초 청각장애 발레리나 고아라 씨의 도전 과정을 담은 다큐멘터리 영화가 전국 극장에서 관객들을 만난다고요?
2: 네, 그렇습니다. 이 소리 없이 나빌레라는 무용수 고아라 씨의 자신만의 몸짓과 일상의 파동을 활용해서 새로운 음악적 비트를 조각해 나가는 창작 과정을 기록한 아티스틱 다큐멘터리가 되겠습니다. 이 장애를 결핍이나 극복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기존의 시선에서 벗어나서 고유한 예술을 창출하는 조건으로 승화시킨 여정을 담아냈습니다. 국내 최초 청각장애 무용수 고아라 씨의 자신의 몸짓과 흩어지는 숨결을 이렇게 기록하는 과정인데, 직접 마이크를 들고 바다, 숲, 계곡 등 자연 환경은 물론이고 일상 공간까지 찾으면서 자신만의 소리를 모아가는 과정이 담겨 있습니다. 이런 소리가 겹겹이 쌓여서 하나의 리듬을 이루는 방식인데요. 관객은 고아라가 마주한 숨소리와 물소리, 또 자연의 진동에 직접 귀를 기울이게 되면서 움직임을 넘어선 청각 중심 경험에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늘 보청기 너머로 흩어지는 파편에 된 잡음이자 음이었는 중얼거림에 가까웠던 세상의 소리들이었는데, 중학교 음악 시간에 놀림을 받은 경험 이후 자신의 목소리를 지운 채 굳게 입을 다물었지만은 아이를 위해서 조심스럽게 입술을 떼기 시작했고, 세상 밖으로 나온 그 노래가 무려 20년 만에 부른 자장가였습니다. 그 순간부터 경이로운 음악으로 이제 자리매김하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되는데요. 눈에 보이지 않는 리듬이 몸의 움직임과 맞물려서 새로운 표현으로 확장되는 지점을 영화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아라는 더 이상 세상의 음악에 자신의 움직임을 맞추지 않고 낯선 주파수 위로 온몸을 던지는 선택을 직접 하게 되는데요. 87분이고요. 전체 관람가 등급입니다. 6월 24일 전국극장에서 개봉해서 작품성을 인정받았습니다. 제76회 DMZ 국제 다큐멘터리 영화제 한국 경쟁 부분과 제9회 무용영화제 포커스 섹션 부분 등에서 잇따라 초청이 되거나 상을 받게 되면서 작품성도 인정받았는데, 이 내달 5일까지 크라우드 펀딩도 진행을 합니다. 참여자에게는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 전국 5개 도시에서 열리는 현장 특별 시사회와 온라인 시사회 초청권, 그리고 디지털 배급 버전 엔딩 크레딧 기재 등의 리워드가 제공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1: 예, 문화 나들이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원식 문화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2: 네, 감사합니다.
1: 네, 오늘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김규민의 옛 이야기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기만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건물이 밀집되어 있는 도심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대형 참사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습니다. 불을 발견하면 먼저 불이야 하고 큰 소리를 외쳐 알리면서 화재 경보 비상벨을 누릅니다. 119로 전화해 불이 난 내용을 간단 명료하게 설명한 뒤 주소를 알려주고 소방서에서 알았다고 할 때까지 전화를 끊지 않습니다. 초기 진화에 나설 땐 전기 스위치와 가스 밸브부터 내리고 소화기와 옥내 소화전 등의 소방시설을 이용합니다. 단, 전기 화재에 물을 뿌리면 감전 위험이 있고 기름 종류 화재에 물을 뿌리면 불을 키우는 경우가 있는 만큼 주의해야 합니다. 대피할 땐 엘리베이터가 아닌 계단을 이용하되 아래층으로 갈 수 없을 때는 옥상으로 대피해야 하는데요. 유독가스를 피하기 위해 가능한 한 몸을 낮추고 젖은 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습니다. 대피했다면 바람이 불어오는 쪽으로 구조를 기다리면 되는데요. 정확하고 침착한 대처가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화재 피해 예방,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0: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11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오승원입니다. 합창이나 중창 공연에 가면 사람의 목소리가 만들어내는 화음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감동할 때가 있죠. 그럴 때 아, 나도 노래하고 싶다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만 막상 어디에서 함께 활동할 수 있는지를 몰라서 마음만 품고 지나치는 경우도 적지 않은데요. 자, 그런 분들에게 때가 왔습니다. 시각장애인 여성회가 레인보우 하모니 중창단의 신규 단원을 모집합니다. 레인보우 하모니, 기본 발성 연습부터 유명 클래식과 가곡, 가요 등 여러 장르의 중창곡을 배우고 또 공연 활동에도 참여하는 중창단인데요. 모집 대상은요, 여성 시각장애인과 여성 비장애인입니다. 12월 5일에 연말 발표회가 있어서 매주 수요일이요, 오전 9시 40분부터 11시 30분까지 시각장애인 여성회 프로그램실에서 연습하게 되는데요. 성실하게 연습에 참여할 단원을 기다린다고 하네요. 자, 여기서 성실하게를 강조하신 걸 보니까 진짜인 것 같아요. 전화 070-4012-1761번으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노래를 좋아하지만 혼자만 즐기고 있었다면 이번 기회에 다른 사람들과 함께 노래해보는 거 어떨까요? 6월 18일 목요일 우리 난가족 첫 곡은요, 아바가 부릅니다. I have a dream.

우리는 한가종 목요일 방송 안내해드릴게요. 목요일은 시각장애인 길잡이가 전해드리는 지석봉의 오감나들이가 있는 날이죠. 야, 우리 센터장님 여기 다녀오셨어요. 오늘은 우리 영화 역대 최다 관객 2위에 등극한 영화 왕과 사는 남자의 배경이 된 곳 강원도 영월로 떠나봅니다. 짐작하시겠지만 영화의 인기 덕분에 영월이 완전 핫플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교통편 그리고 영월의 관광지 소개 중요한 맛집까지 쫙 모아서 전해드릴게요. 자, 또 이어지는 순서는 시각장애인에게 현장 소식을 전해드리는 화제의 현장 시간입니다. 요즘 러닝, 마라톤 열기 정말 대단하죠. 특히 2030 세대가 그렇게 열광한다고 하더라고요. 지난 주말 서울 상암 월드컵공원 평화광장에서는 제12회 시각장애인과 함께하는 어울림 마라톤 대회가 열렸습니다. 제목에서 알 수 있듯 시각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우러져 달리는 행사였는데요. 이 뜨겁고 숨차는 현장에 정수진 리포터가 다녀왔습니다. 오늘 현장 소식으로 만나볼게요.

0: 시각장애인이 직접 소개하는 알짜정보 시간, 지석봉의 오감나들이 실로암 장애인 자립생활센터의 지석봉 센터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자, 이번 주에 준비해 주신 곳이 아주 기대가 됩니다.
1: 네.
0: 강원도 영월에 다녀오셨어요.
1: 맞습니다. 네. 2026년 상반기 가장 흥행한 영화를 꼽자면은 바로 왕과 사는 남자.
0: 그렇죠.
1: 줄여서 왕사남일 텐데요. 예. 저희 우리는 한 가족 다른 코너에서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지만 천만이 넘는 관객이 본 그 영화가 화면 해설로 만들어지지가 않아서 초반에 너무나 아쉬운 마음이 들었었습니다.
0: 사실 말도 안 되죠.
1: 네네. 네. 4월 달 경에는 화면 해설로 제작이 되어서 감상을 할 수 있었는데요.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자면 우리나라에서 상영되는 영화는 대부분 예, 화면 해설로 좀 제작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0: 맞습니다.
1: 좀 네. 드려보고 바람도 가져봅니다. 흥행작 왕사남으로 인해서 동네가 아주 들썩들썩한 곳이 있는데요. 바로 강원특별자치도의 그 영월군입니다. 네. 이곳에서는 비운의 임금, 단종의 발자취를 느낄 수 있는 그런 곳들이 많은데요. 오늘은 영월에서 단종의 숨결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곳 위주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저와 함께 출발해 보시죠.
0: 좋습니다. 자, 영월로 가는데 이제 기차로 갈 수 있는 곳일까요?
1: 네, 맞습니다.
0: 네. 네.
1: 서울 청량리역에서 무궁화호나 ITX 마음 열차를 타면 되는데요. 무궁화호는 하루에 한 4회 정도 운행을 네. 하고 있고요. 소요 시간은 한 2시간 20분에서

0: 30분. 요금은 장애인 할인을 받아서 5,700원입니다. ITX 마음 열차는 저녁 시간대 1회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소요 시간은 1시간 50분, 요금은 8,000원입니다. 충북 제천에서도 별도로 영월 쪽으로 갈 수 있는 그 열차가 있는데요. 아리랑 관광 열차와 또 일반 무궁화 열차가 영월을 지나서 이제 다른 곳까지 가는데 영월을 지나갑니다. 네.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제천에서 영월까지는 약 30분 정도 소요가 됩니다. 영월 관내에서는 강원도 교통약자코를 이용하시면 되는데요. 강원도 어디서나 등록을 하시면 되고요. 또 강원도 내에 어느 곳에서든 활용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 꼭 신청하시고요. 비교적 차량이 잘 연결되는 편이니까 네네. 꼭 사전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전화번호는 1577-2014번입니다.
1: 자, 영월을 여행을 계획을 했다면 네. 이제 그저 관광하는 마음으로 가는 것도 괜찮지만 네. 기왕이면 이제 단종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가면 더 좋겠죠.
0: 네네. 네. 그렇습니다. 단종은 세종대왕의 손자이고요. 문종 임금의 아들입니다. 1441년에 태어났고요. 1448년에 세손으로, 1450년에 세자로 되었고요. 1452년 문종에 이어서 조선 제6대 왕으로 12살에 즉위를 했고요. 그 다음 해인 1453년에 계유정난을 통해서 숙부인 그 수양대군이 정권을 잡게 되었습니다. 1455년 그 선의를 통해서 수양대군에게 왕위를 넘겨줬고요. 그러면서 상왕이 되었는데요. 네. 이듬해인 이제 1456년에 성삼문과 박팽년, 이계 등인 이 사육신들이 복위운동을 했는데 실패로 다들 아시겠지만 실패가 네. 되면서 노산군으로 왕위를 박탈당하게 됐고요. 네. 강원도 영월로 유배를 떠났습니다. 1457년 사약을 받아서 만 16세의 나이로 어린 나이로 생을 마감하게 됐고요.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서 어머니가 또 죽고 또 숙부에게 왕위도 창탈당하고 유배 생활도 하고 마지막은 유배지에서 죽임을 당했는데요. 그야말로 네. 그 비운의 삶을 살았다고 하겠습니다. 죽은 지 241년 만에 그 숙종시대에 복위가 되어서 현재 우리가 아는 단종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1: 네. 얘기 듣는데 마음이 또 무거워지는데. 네. 자, 영월에 갔습니다. 네. 이제 어디부터 좀 둘러보는 게 좋을까요?
0: 네. 영월에서 제일 먼저 단종을 만날 수 있는 곳은 청령포인데요. 노산군으로 강봉 된 후에 이곳으로 유배를 왔습니다. 영화 촬영지로도 이제 유명해지면서 매표소 앞에 긴 줄이 있더라고요. 네. 저 예전에도 한 두 번 왔었는데 이 정도 줄은 아니었는데 네, 정말 그 영화의 인기를 실감할 수 있었고요. 입장료는 노약자나 장애인은 1,000원이고요. 성인은 3,000원입니다. 이곳은 동서북쪽은 서강으로 쌓여 있고요. 네. 또 서쪽은 기암절벽과 험준한 산이 있어서 그야말로 육지 속의 섬이라고 불릴 정도라고 하고요. 접근이 매우 어려워서 나룻배를 타야지만 갈 수 있습니다. 약 한 2, 3분 정도 강을 건너면은 청령포에 도착을 하는데요. 도착하면은 자갈밭이 좀 있고 거기를 지나면은 소나무 숲이 나오는데요. 공기가 아주 좋다라는 그런 느낌을 가졌습니다. 단촐한 생활 공간인 단종 어소하고요. 또 그 한양을 바라보면서 그리워했다라는 노산대, 돌무더기인 망양탑이 있고요. 또 단종의 울음을 들었다는 소나무 관음송. 네, 관음송도 둘러볼 수 있습니다. 이 소나무는 단종의 울음을 들으면서 가지를 늘어뜨렸다고 하는 그런 전설도 내려오는데요.
1: 같이 슬퍼했군요.
0: 아, 네, 네. 그렇죠. 몇몇 곳을 제외하고는 또 몇 곳은 또 계단이 있는데 이런 곳을 제외하고는 길이 아주 좋아서 산책하면서 단종의 아픔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1: 네. 이제 배를 타고 나

0: 사용이 가능한데요. 뭐 매점이나 또 굿즈 매장이 있는데요. 이런 데서도 이 상품권을 활용하실 수가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곳 2층에는 미디어 아트홀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는 영화 왕사남의 촬영지를 중심으로 단종의 생애 그리고 영월의 뭐 자연환경 등을 관람하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 어린 아이나 또 청소년들에게는 아주 직관적으로 표현이 잘 되어 있어서 만족도가 높다고 하는데요. 자녀 있는 그 가정에서는 미디어 아트 꼭 관람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그 밖에도 무료로 센터 이곳저곳을 둘러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쉴 수 있는 벤치도 마련되어 있으니까요.
1: 좋아요.
0: 네, 네. 다양한 방법으로 단종의 생애와 영화 촬영지 그리고 영월의 자연환경을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1: 그 영월에 가면은 아무래도 네. 왕사담에 나온 것들을 다 보고 싶잖아요.
0: 네네.
1: 그럴 것 같은데 네. 그리고 다음은 또 어디로 가볼까요?
0: 다음은 이제 그 단종이 죽은 곳으로 가보겠는데요. 다음은 그 영월 읍내에 위치하고 있는 관풍헌이라는 곳을 둘러보겠습니다. 이곳은 원래 영월 관아의 중심 건물이었습니다. 청룡포에서 유배 생활을 하던 단종이 홍수로 인해서 이곳 관풍헌으로 옮기게 되었고요.
1: 네.
0: 이곳에서 마지막 삶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영화를 보시면 다 아시겠지만 그 단종 시신을 수습한 사람은 그 삼족을 멸한다라는 아주 무시무시한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걸 무시하고 호장 엄흥도는 이 왕의 시신을 수습을 해줬었는데요. 그로 인해서 단종의 역사가 잘 남아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엄흥도의 그 충절을 기리는 표지석은 다음 둘러볼 그 장릉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1: 야, 이제 영월 여행의 마지막 코스가 장릉이 되는 거군요.
0: 네, 그렇습니다. 네. 단종의 묘인 장릉은 조선 왕릉 중 하나인데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되어 있고요. 서울에서 가장 먼 곳의 왕릉이기도 합니다.
1: 네.
0: 장애인은 무료로 입장 가능하니까 참고하시고요. 이곳에서는 제일 먼저 단종 역사관을 둘러볼 수 있는데요. 특히 1층에는 조선시대 왕족의 가게도 하고 또 단종의 생애를 둘러볼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 건물을 나와서 제일 꼭대기인 능침으로 이제 걸어가 봤는데요.
1: 네.
0: 양쪽으로 소나무가 쭉 서 있는데요. 그 솔향기가 코를 이렇게 간지럽히는 그런 느낌을 가졌었고요. 이곳 소나무는 한쪽 방향으로 약간 기울어져 있다고 하는데요. 단종에게 절을 하고 있는 거라고 전해지기도 합니다. 네. 네.
1: 전 그런 거 좋아합니다.
0: 네.
1: 그런 얘기 굉장히 즐겨요.
0: 네. 네. 그런 얘기가 전해지고요.
1: 네.
0: 네. 밑으로 내려오면은 세상과 왕릉을 구별해주는 홍살문이 있고요. 또 관리들이 제사를 지낼 때 사용했던 그 공간들도 둘러볼 수 있습니다. 어린 나이에 많은 아픔을 겪고 세상을 떠났지만 600년이 지나서 이 시대에서는 아픔을 같이 하고 순수함을 기리는 많은 국민들이 있다 생각하니 단종도 외롭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 네, 이제 뭐 천만 이상 생겼죠.
0: 네, 그렇죠.
1: 단종을 기억한 사람들이. 자, 어쨌든 뭐 그 우리 충직한 소나무 얘기들도 그렇고 굉장히 알찬 네. 역사여행을 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0: 네.
1: 여기에 근데 하나 좀 맛집이 더해지면 얼마나 좋을까. 예, 혹시 어디가 다녀오셨습니까?
0: 네. 저희는 막국수집을 찾았는데요.
1: 강원도 막국수 좋죠.
0: 제가 그 영월을 몇 번 갔는데 이 유명한 막국수집은 사실 처음이었어요. 네, 그래서 이런 곳이 있었구나라고 생각이 들었는데요. 이 단일 메뉴로 막국수 딱 하나인데 만 원. 맛으로
1: 이런 집
0: 판매가
1: 좋죠.
0: 됩니다. 네.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비빔으로 나오는데요. 주전자에 있는 그 육수를 많이 넣으면 물 막국수로도 맛볼 수 있습니다.

0: 있습니다. 김가루와 깨 그리고 양념장, 면과 채소를 잘 비벼서 맛을 보면 되는데요. 육수를 조금 넣고 비비면은 더 잘 비벼집니다. 자극적인 맛은 아니고요. 좀 슴슴하면서도 개운한 맛이었고요. 개인적으로는 육수를 좀 많이 부어서 물막국수로 먹으니까 더 맛있게 느껴졌습니다. 한번 또 막국수 좋아하시는 분은 한번 들려보시고요. 줄은 좀 서셔야 되고요. 네. 이곳 영월은 또 서부시장에 메밀전과 메밀전병을 판매하는 곳이 많은데요. 시간 여유 되시는 분들은 메밀전과 메밀전병 꼭 맛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영월군에서 단종의 발자취를 따라 여행을 즐겨봤는데요. 영월은 뭐 이번 왕사남 외에도 뭐 라디오스타라든지 여러 영화의 촬영지로도 많이 알려진 빼어난 자연 환경을 자랑하는 그런 고장이거든요. 네. 당일이나 1박 2일로 영월 여행 준비해 보시고요. 이곳에서 단종의 마음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1: 네, 자세한 소개 잘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0: 고맙습니다.
1: 지금까지 실로암 장애인 자립생활센터의 지석봉 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2: 그대는 나의 벗이요, 누이요, 어머니였다. 그 고마웠던 시절을 뒤로하고
1: 왕과 사는 남자 OST 중에서 전미도 씨가 부른 벗 듣고 올게요.
2: 다시 태어나면 그때도 나의 벗이 되어주면 좋겠구나.

지난해부터 꽃피는 봄이 오면의 가수 BMK, 본명 김현정은 교단에 선다. 그가 수업을 하는 곳은 국립서울맹학교 용산 캠퍼스. 이 학교의 방과 후 교실에서 한 학기에 10번씩 1년 20번의 강의를 한다. 성인 시각장애인 학생들을 위한 음악 수업이다. 어느 날 지인을 만난 게 계기가 됐다. 젊은 친구인데 중도 시각장애인이 돼서 이 학교를 다니고 있더라. 예전에 만났을 때 그 친구는 시각장애인이 아니었어. 시각장애인이 돼서 다시 만났을 때 놀랐고 충격을 받았어. 그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비장애인이 황반 변성 등의 질환으로 후천적 시각장애를 가질 수 있다는 걸 실감했다.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남의 얘기가 아닐 수도 있는 거다. 국립서울맹학교에 대해서도 처음 알게 됐다. 국립서울맹학교는 1913년에 개교한 한국 최초의 특수학교다. 종로 캠퍼스에 초중고 과정을 두고 있다. 용산 캠퍼스에는 이료재활, 이료전문 등 성인 과정을 두고 있다. 학교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BMK는 문화예술 수업이 있는지 궁금했다. 교육과정의 초점이 전문 의료인 양성에 맞추어져 있다고 하니 아쉬웠다. 누구보다 위안과 치유가 필요하고 문화예술 수업이 필요할 텐데 답답한 마음이 들었다. BMK는 학교 측에 무료로 음악 특강을 하고 싶다고 연락했다. BMK가 왜? 할 정도로 뜻밖의 제안이었지만 이효성 국립서울맹학교 교감은 흔쾌히 학교 문을 열어주었다. 2024년 11월, BMK와 함께하는 세계 음악여행 특강이 열렸다. 중도 시각장애인이 된 이후로는 여행을 한 번도 간 적이 없다는 말을 듣고 마련한 음악 수업이다. 재즈, 블루스 음악을 듣고 미국 여행을, 클래식 음악을 통해 유럽 여행을 상상해보자고 했다. 음악 수업을 통해 전 세계를 여행하는 느낌을 받았다며 한 수강생이 울더라. 교감 선생님 등 교사 몇 분도 함께 수업을 들었는데 위안과 치유가 되는 수업이라고 공감해줬다. 그날 그 수업을 잊을 수가 없다. BMK의 말이다. 음악 수업의 효과와 가능성을 확인한 날이었다. 일회성 수업으로 그쳐서는 안 되겠다 싶었다. 수업을 이어갈 방법이 없을까? BMK는 국립서울맹학교 방과 후 강사직에 응모했다. 국립학교라 방과 후 강사가 되려면 거쳐야 하는 과정이 많았다. 건강검진도 해야 하고 범죄 이력을 조회해 관련 서류도 내고 면접까지 아주 험난한 산을 넘고 넘어 1년 계약직 방과 후 강사로 채용됐다. 그가 맹학교에서 방과 후 수업을 하는 걸 아는 이들은 혹시 가족 중에 시각장애인이 있느냐고 묻곤 한다. 그럴 때마다 BMK는 내가 답답해서 시작한 일이라고 답한다. 시각장애인이 된 뒤부터는 인생을 새롭게 살아야 하는데 그분들의 선택이 안마사라는 직업 하나밖에 없다니 내가 가슴이 답답했다. 삶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자격증이지만 100% 누구나 그거 하나만을 위해 달려갈 순 없지 않나. 다른 삶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하고 그런 선택을 좀 더 폭넓게 할 수 있으려면 문화예술 수업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해 이 수업을 시작했다. 네, 매주 목요일 한가족 책장 시간에는 시각장애인이 쓴 책 혹은 시각장애에 관한 책을 소개해드리고 있죠. 오늘은 책이 아니라요. 시사주간지 시사인 976호에 실린 기사 꽃피는 봄이 오면 BMK가 서울맹학교를 찾는 까닭에서 일부분을 읽어드렸습니다. 자, BMK 김현정 씨는요. 아시겠지만 뛰어난 가창력 그리고 섬세한 감성으로 소울 국모 여기서 소울이 이제 소울 국모라는 별명을 가진 가수죠. 서울 재즈 아카데미부터 시작해서 2020년까지 수원여대, 백제예술대,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 등 여러 교육기관에서 실용음악을 가르쳐왔습니다. 그러다가 지난 코로나19 팬데믹 때 그동안의 강의 내용을 정리해서 보컬 트레이닝 책을 쓸 계획으로 강단을 떠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각장애인과의 인연을 계기로 국립서울맹학교의 방과 후 강사가 됐다고 하는데요. 우리 국립서울맹학교 학생들 정말 귀한 수업을 듣고 계시네요. 그죠? 각 분야에서 오랜 경험과 전문성을

사원분들이 시각장애인을 위한 교육 그리고 재능 기부에 관심을 가져준다면 더 많은 시각장애인들이 새로운 배움의 기회를 얻을 수 있을 텐데요. 음악뿐 아니라 문화, 예술, IT, 외국어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시각장애인을 위한 교육 그리고 재능 기부에 관심을 가져주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노래 한 곡 듣고 갈게요. 무슨 노래 들지 다 아시죠? BMK가 부릅니다. 꽃피는 봄이 오면.

0: 출발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여러분 달릴 준비 되셨나요? 달리기 전에 우리 꼭 해야 되는 거 뭐 있죠? 준비 운동 해야죠. 오늘 몸풀기 체조 함께 해주실 우리 모던 필라테스 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맞이해주시죠.
1: 정면보시고 이제 손을 이제 주먹 주시고요. 제자리에서 우리 줄 없는 줄넘기 하듯이 가볍게 한번 뛰어볼게요. 그쵸? 자, 발을 오른발을 앞으로 한번 내볼게요. 다시 왼발 앞으로. 자, 이제 한 발씩 바꿔봅니다. 하나, 둘, 그쵸? 앞뒤로. 자, 다 같이 오른쪽 앞으로.
2: 생생한 현장의 소리를 그대로 들려드리는 화제 현장 시간입니다. 오늘은 러닝. 달리기와 관련된 현장인 것 같은데요. 정말 이런 현장과 안 어울리는 우리 정수진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아 진짜
3: 안녕하세요.
2: 맞잖아요.
3: 아 네, 맞죠.
2: 안 어울리잖아요. 네. 걷는 것도 싫어하시잖아요.
3: 걷는 거 싫어하고 뛰는 거 더 싫어하고 마라톤 대회 아침 일찍 하니까 일찍 일어나는 거 싫어하고 아하. 햇볕 싫어하고
2: 정말 어떤 사명감인가요 이거?
3: 그럼요. 예, 예. 여러분들에게 좋은 현장을 들려드리고자 하는 저의 자, 이 의지.
2: 이렇게 말하는 우리 정수진 리포터 얼굴이 지금 새빨갛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예, 평가는 각자 하시고요. 예.
3: 네, 자, 정말 네, 예, 요즘 주말마다 곳곳에서 마라톤 대회가 진행되고 진짜. 있는데요. 네, 지난 토요일에는 아주 의미 있는 대회 가 개최됐습니다. 제12회 시각장애인과 함께하는 어울림 마라톤인데요. 말 그대로 시각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어울려서 함께 달리는 대회고요.
2: 취지 너무 좋네요.
3: 네, 네. 올해는 서울 상암동 월드컵공원 평화광장에서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2: 그러면은 네. 가이드러너와 뛰는 시각장애인분들 많았겠네요.
3: 그런 분들도 있고 또 각자 걷거나 뛰는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어떤 형태든 시각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다 같이 어울려서 걷거나 뛰었는데요. 네. 먼저 서울시각장애인 스포츠연맹의 조형석 회장 만나보시죠.
4: 저희 어울림 마라톤 대회는 말 그대로 우리 시각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려서 뛰는 마라톤 대회인데 이 대회를 통해서 우리 시각장애인 더 나아가서는 장애인들에 대한 인식 개선이 좀 더 많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또 제가 1회 때에서부터 이 대회를 참가하고 또 관계를 맺고 있었는데요. 지금 벌써 12년이 됐네요. 쭉 지켜보면서 느꼈던 건 비장애인 우리 특히 서울 시민분들이 우리 장애인들과 이 짧은 시간이지만 같이 하면서 좀 많은 이야기를 나누면서 우리 장애인들에 대한 인식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좀 느꼈던 것 같아요. 그게 제일 큰 성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3: 네, 참고로 어울림 마라톤의 후원금과 참가비는 시각장애인의 이동권 개선과 발전 기금 그리고 스포츠 활동 지원 기금에 전액 사용된다고 합니다.
2: 아, 진짜 네. 의미가 좋네요. 따뜻한 네. 행사네요,
3: 그러니까.
2: 진짜. 예. 네. 근데 마라톤은요, 왜 이제 출발하기 전에 코스도 확인해야 되고, 그렇죠? 네. 준비 운동 필수고.
3: 그렇죠.
2: 나름 굉장히 할 게 많을 것 같은데.
3: 맞습니다.
2: 어땠나요?
3: 일단 뛰기 전에 몸을 풀어야죠. 그렇죠. 예. 앞서 들었던 것처럼 출발하기 전에 준비 운동 열심히 했고요. 그룹별로 출발을 했습니다. 예, 어울림 마라톤은 크게 5km, 10km 하프로 나뉘어지는데요. 근데 5km 안에서도 뛰는 분들과 걷는 분들로 구분이 되고 네. 10km는 50분 이내에 도착하는 분들, 1시간 10분 이내로 들어오는 분들, 또 1시간 10분 이후로 들어오는 분들로 구분이 됩니다. 네네. 그래서 그 그룹별로 출발 시간이 다 달랐는데요. 지금부터 출발선에 서 있는 모습을 상상하시면서 함께 출발해 보시죠.
0: 여러분 준비됐는지 목소리 한번 들어볼게요. 나는 오늘 안전한 레이스를 약속한다 하시는 분들 하늘 높이 바라보면서 5초간 소리 질러! 와! 어, 목소리 좋아요. 목소리 좋아요. 아. 자, 여러분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건 다시 한번 강조하고 또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는 여러분들의 안전과 즐거운 레이스입니다. 오늘 또 많은 크루분들도 함께해 주세요.

0: 있어요. 화이팅도 한번 외쳐볼까요? 하나 둘 셋 하면 화이팅! 하나 둘 셋 화이팅! 이제 여러분, 여러분에게 집중해주세요. 5km 러닝 제자리에서 가볍게 뛰면서 이제 제 얘기 들으세요. 자, 이제 출발 10초 전입니다. 자, 이제 카운트다운 같이 외쳐볼 텐데요. 오른손 높이, 오른손 높이 들고 같이 외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5, 4, 3, 2, 1, 출발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다녀오세요. 자, 우리 시각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리는 마라톤 5km 러닝 코스 출발해 보겠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본인의 페이스대로 레이스를 펼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잘 다녀오세요. 건강하고 행복한 레이스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시각장애인과 또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리는 마라톤인 만큼 여러분의 배려의 마음이 더욱더 크게 필요한 레이스입니다. 마지막까지 안전한 레이스 펼쳐주시기를 여러분 약속합니다.
1: 네, 이렇게 출발하기 전부터 3355 모여서 준비 운동하는 분들도 있었고요. 또 그 페이스 메이커라고 해서 옆에서 뛰는 그 페이스를 조절해주는 분들로 네네. 이루어진 모임들이 와서 시각장애인과 함께 하기도 했습니다.
2: 아, 좋네요. 고수들이 와줬네.
1: 맞아요. 네. 예. 출발하기 1시간 전부터 평화광장은 참가자들로 꽉 찼고요. 다들 기분 좋은 햇살을 느끼면서 즐거운 달리기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2: 그러니까 네. 이른 아침에 모였으니까 출발 전까지는 그래도 상쾌했을 것 같은데
1: 그땐 저도 좋았어요.
2: 시간이 지나면서 네. 낮 기온은 또 빠르게 오르잖아요. 쭉쭉 가고
1: 오전인데도 덥더라고요.
2: 네, 아니겠습니까. 도착 지점의 모습 어땠나요?
1: 아, 아마 상상을 하실 텐데 네. 출발할 때는 화이팅을 외치면서 힘차게 출발을 했다면 네. 예, 골인 지점에 가까워지면서는 땀도 흘리고 숨도 차고 예,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도착을 하면 이 목에 메달도 걸고요. 물과 도시락도 받고 해냈다 하는 마음이었는데 먼저 5km 코스에 참가한 시각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이야기 함께 들어보시죠.
3: 오늘 5km 두 분이 같이 뛰신 거예요?
4: 네.
3: 가이드러너 해주신 건가요?
4: 네. 제가 저희 그 부천시청 마라톤 동호회거든요.
3: 아, 네.
4: 그래가지고 작년에 우연치 않게 요거 한번 도와달라고 해서 한번 같이 했고 올해 두 번째로 참여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저희 파트너가 잘 뛰셨더라고요. 연습도 많이 하고 평소에. 네. 그래가지고 그냥 같이 재밌게 뛰었습니다. 예. 그래도 아무래도 좀 불편하시니까 아까 꽃갈 같은 거 한번 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좀 그런 거 안 부딪히게 이제 양쪽에서 좀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잘 뛰시는데 그냥 혹시나 그럴까봐 좀 그렇게 보조 맞춰주고 뛰었습니다.
3: 선생님 어쨌든 뛰는 거 러닝 좋아하시니까 참여하신
5: 예, 예,
3: 거죠?
5: 예. 아니 나는 그냥 뛰는 거 좋아해. 집 앞에 공원이 있으니까.
3: 근데 오늘 5km는 그럼 안 힘드셨어요?
5: 그게 힘든 건 모르겠어요. 자주 뛰니까. 이런 대회는 처음이었는데 사람이 많으니까 초반에 약간 불편했지. 왜냐하면 추워라서 뛰느라고 아주 힘들었죠. 뭐. 아. 그래도 여러분하고 같이 뛰니까는 재미는 있었어요.
4: 근데 작년에 있던 분이 완전히 그 안 보이시는 네, 분이었거든요. 예. 근데 그분도 이제 처음 뛰어보신 거예요. 이걸로. 그래서 그때 같이 이제 응원하고 자기도 이제 태어나서 처음 뛰어보는 거니까 그래서 굉장히 보람 있다고 너무 좋았다고 그때 기억나서 저도 마음이 좀 울려가지고 그래서 좀 계속 해보자라고 저도 이제 좀 이게 관심을 더 갖게 되고 장애인들은 기회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뛸 수 있는 기회를 좀 만들어주는 것 같고 서로 이제 경험할 일이 없잖아요. 비장애인과 장애인 그래서 같이 하면 서로 그 이해를 저도 이해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시각장애인들이 그들이 어떻게 생활하는지에 대해서 아 이렇게 살아가구나 하면서 좀 더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2: 야, 같이 뛰다 보니까 서로를 이해하게 되고
1: 네.
2: 또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는 걸 새삼 느끼게 되시는
1: 맞습니다.
2: 것 같아요.
1: 그리고 두 분이 있던 부스가 네. 부천 해밀 도서관이었는데요. 도서관 자체적으로 이 러닝을 매개로 해서 시각장애인은 스포츠 체험을 하고 또 함께하는 비장애인은 장애인 인식 개선을 하는 목적으로 몇 년째 어울린 마라톤에 참가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시각장애인 16명, 비장애인 16명 이렇게 총 32명이 다 5km에 참가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부천 해밀 도서관 담당자에게 들어보시죠.
6: 저희도 1년차 진행을 할 때는 이게 가능할까? 라는 부분이 사실 좀 어려웠었어요. 그래서 마라톤이라는 게 되게 생소하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리고 같이 뛴다는 것도 되게 어려운 부분일 수 있는데 계속 꾸준히 참여해 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본인이 이제 들어왔을 때 기록 갱신을 매년 욕심을 내시는 분들도 보면서 되게 보람을 느끼고 있고 비장애인 분들도 같이 시각장애인 분들

0: 들이랑 뛰면서 아 이런 스포츠가 있구나, 같이 이렇게 뛸 수 있구나를 이제 느낀 점을 들으면서 되게 보람되는 행사인 것 같아요. 이 행사를 위해서 그 전에 뛰는 걸 연습을 하고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비장애인 분들도 이런 관련된 정보들, 가이드 러너로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공부를 하고 오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또 이제 요새는 마라톤 동호회, 그러니까 러닝 동호회들이 많이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봉사자로 저희가 또 모셔가지고 연계해서 진행을 하고 있어요. 있습니다. 또 하나 특별한 건 저희가 부천시다 보니까 이제 부천시 공무원 분들 중에도 러닝 동호회가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연계해서 작년부터 이어서 하고 있어요.
1: 네. 그러니까 시각장애인들이 그냥 러닝 연습만 하다가 대회 참가해서 기록을 재니까 본인의 기록을 경신하고 싶은 그렇죠. 마음이 들고
2: 그렇죠.
1: 네, 그래서 5km 참가했으니까 그 다음에는 10km를 뛰어볼까 하는 목표도 생기는 거죠.
2: 네, 네. 가야죠. 네.
1: 그래서 부천 해밀 도서관에서 시각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뛰는 모습이 오래오래 이어지면 좋겠습니다.
2: 그러면 네. 또 이제 10km를 뛰신 분들은 어떻게 하프로 가나요?
1: 그럴 수 있죠. 아, 네. 네. 네. 근데 그 제가 앞서 소개해드린 것처럼 10km 코스 중에 50분 이내가 있잖아요.
2: 네네.
1: 제가 1km를 그냥 걸으면 한 20분이 걸리고 뭐 뛰어보진 않았지만 분명히 중간에 숨을 고르느라 시간이 지체가 될 거기 때문에 저는 50분 내로 들어올 수가 없거든요.
2: 네.
1: 그런데 50분 내로 들어온다는 건 그만큼 잘 뛴다는
2: 그쵸?
1: 뜻인 건데요.
2: 네.
1: 네. 10km를 50분 이내 코스에 참가한 분들도 많더라고요.
2: 많을 거예요. 네. 네. 그 코스에 우리 시각장애인들도 있었다는 거잖아요.
1: 그렇죠. 또 보통은 시각장애인과 가이드러너가 1대1로 매칭이 되는데요. 두 명의 가이드러너가 시각장애인과 함께 뛰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해서 물어봤더니 뭐 가이드러너는 1대1로 하기도 하고 2대1로도 하기도 하는데
2: 네네.
1: 가이드러너가 두 명일 때는 각자 역할이 다르다고 합니다. 한 명은 앞에 그 주로를 터주고요. 물도 먼저 받아서 러너한테 주고 또 시각장애인과 가이드 러너를 연결하는 끈을 테더라고 하는데 이 끈으로 방향이나 속도를 알려주는 거거든요. 또 이 역할을 하는 가이드 러너가 따로 있는 거죠. 자 그러면 10km에 참가한 세 분의 이야기를 함께 들어보시죠.
3: 네 우리 손목 잡고 함께 들어오고 있습니다. 10km 빛나는 네 감사합니다.
4: 아유, 고생 많으셨습니다 선생님.
5: 앞에 주로를 터주고 물도 먼저 이제 받아서 주자한테 보급해주고
6: 저는 옆에서 같이 방향 이제 앞에 줄 잡고 같이 끌어들면서 페이스 맞추는 역할을 했고요.
7: 오늘 약간 좀 끌려가신 느낌이 아니에요?
6: 마지막에 끌려갔죠.
7: 근데 어쨌든 줄이 그 서로를 연결해주는 거잖아요.
6: 사실 앞이 잘 안 보이시는 분이니까 오로지 저만 믿고 모르는 길 달려오시는 거잖아요. 중간에 다치지 않게 사실 달리는 게 가장 중요하니까 앞에 뭐 위험한 장애물이 있다거나 사람이 있을 때 컨트롤 해야 되고 아무래도 가장 가까이서 끈으로 붙어 있으니까 제가 말하는 게 이분한테 들리고 제가 끄는 방향으로 바로바로 와주실 수가 있으니까 그게 사실 좀 더 책임감 같은 게 있는 것 같긴 해요.
8: 저희가 오늘 몇 분 나왔지?
9: 50분 안 더하긴 하죠.
10: 아무도 핸드폰이 없어서
9: 아마 46분? 원래는 이거보다 빨리 뛰어가지고 오늘은 더 덥고 힘들어서 그냥 이 정도밖에 뛰었습니다.
7: 네. 아 진짜요? 평상시에 얼마나 나오시는데요?
9: 저는 뭐 제일 빠를 때는 한 41분대 정도 또 재밌게 뛰자 되면 좋고 네. 했었는데 뭐 적당히 나온 것 같습니다.
7: 근데 완주하면 기분 좋으신가요? 어떠세요?
9: 그래도 힘들었으니까 네 완주하면 기분 좋죠. 네.
7: 이렇게 좀 마라톤 대회 참여하시는 이유가 궁금하거든요.
9: 어떤 목표가 있으면 좀 운동을 하게 되니까 이거를 해서 프로젝트처럼 운동을 좀 했었거든요. 여기서 기록 못 내더라도 그렇게 하면서 기량이 나오니까 대회를 조금 몇 개 정도는 참여하면서 기록 달성할 수 있을 때 하고 사실 이제 체전을 나가거든요. 그래서 그걸 대비를 해서 이런 과정들을 좀 하는 거죠.
1: 네. 그러니까 주자, 그러니까 러너가 빠른 분이어서 이런 경우에는 조금 더 빠른 가이드 러너가 필요한데 이제 그렇지 못해서 앞에 이 주로를 터주는 분이 필요했던 거죠.
2: 그렇군요. 예.
1: 그러니까 시각장애인은 본인이 가는 길을 잘 모르니까 이 두 명의 가이드 러너를 믿고 뛰었던 거고요. 세 명이 합심해서 10km 완주를 해냈습니다.
2: 대단합니다. 네. 진짜. 이 그럼요. 자체로도 대단해요.
1: 네.
2: 근데 이번 대회 하프코스도 있었다면서요.
1: 네. 원래 제9회 대회까지는 하프코스가 있었는데요. 그 이후인 10회와 11회 대회 때는 하프를 제외했다고 합니다.
2: 네.
1: 그랬더니 하프코스를 해달라 하는 문의가 많이 들어와서 그 의견을 반영했고요. 올해 다시 하프코스를 만든 거죠.
2: 하프는 진짜 대단한 건데.
1: 가늠이 안 되네요.
2: 저도 네. 그렇습니다. 저 그렇게 뛰어 10km는 제가 한 번에 뛰어본 적이 있는데
1: 아.
2: 와, 21km를 뛰는 건 대단한 거잖아요.
1: 그거 뛰신 거의 두 배를 뛰어야 되는 그러니까요. 거잖아요. 야. 네. 근데 코스가 긴 만큼 안전이 중요하고요. 네. 즐겁고 건강한 러닝을 지향하기 때문에 만약에 몸이 불편하거나 호흡이 안 좋으면 바로 중단하라는 안내 멘트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들 2시간쯤 지나니까 들어오기 시작했는데요. 아마 중간에 포기하고 싶고 그만두고 싶었을 거예요. 예, 그런데 함께 달리는 가이드 러너가 포기하지 않게 응원을 해주고 서로가 다독거리면서 이 꼬린 지점을 통과했습니다.
2: 네.
10: 축하해, 축하해.
11: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2: 예, 축하합니다.
1: 몇 등 하신 거죠, 하프?
13: 오, 오늘 3등이요.
1: 아우, 어떻게 만족하시는 등수입니까?
13: 아, 만족하죠. 날이 이렇게 더운지 모르고 시청했는데요. 힘들었지만 좀 그래도 옆에서 가이드들이 응원 많이 해줘서 같이 잘 뗐습니다.
1: 아, 응원 많이 해줘서 네. 응원 덕에.
13: 네, 15km에서 안 가고 싶었는데 가이드가 가지가 또 갔죠, 같이.
1: 포기할 뻔했지만 가이드의 네. 도움으로.
13: 네. 그럼요, 맞아요.
1: 그럼 3등을 할 수 있었어요.
13: 어, 네네. 네. 그거 있는지 몰랐어요. 시상하는지. 더 좋은 것 같네요. 마라톤은 한 지도 좀 오래됐고요. 제가 평상시에는 이렇게 다니는 것도 불편하고 누가 옆에 없으면 못 다니잖아요. 근데 가이드가 있으면 자유롭게 힘껏 마음껏 뛰니까 내가 살아있다는 기분도 들고.
1: 가이드분의 도움으로 포기하지 않고 뛸 수 있었잖아요. 네. 그때 뭐라고 얘기해 주신 거예요?
14: 아니 원래는 더 저보다 잘 뛰신 분이라서 네. 기록에 맞춰 뛰려고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제가 힘들어서 쉬었다 가자고 그래가지고 기록이 좋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원래 잘 뛰시는 분이라서 네. 만주하려고 옆에서 계속 힘들어도 같이 화이팅 외치면서 네, 더 열심히 뛰었습니다. 제가 더 힘들었습니다. 원래 잘 뛰신 분이세요. 기록이 더보다 좋으세요.
13: 저도 걷자고 했어요.
1: 서로 갈등, 내적 갈등 하면서
14: 맞아. 날씨가 너무 더워서 힘든 날이었던 것 같아요. 코스가 꺾이는 데 많으면 이제 장애인분이 힘드시거든요. 무릎이 꺾이고 안 보이시니까 가이드도 힘든 상황에서 자꾸 소리쳐드려야 되니까 그런 게 조금 너무 힘들었다. 저도 약간 런태기가 와서 힘든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오늘 형님 기록을 맞춰드리려고 더 열심히 뛰는 거 있어서 저한테 동기부여도 되고 운동을 더 열심히 즐겁게 할 수 있는 큰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정서적으로 믿음을 줘야 기분 좋게 불안하지 않게 뛸 수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일부러 더 많이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야 오늘같이 대회에서도 좋은 기록이 나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1: 네, 사실 코스가 꺾이는 구간도 있고 이 병목 구간도 있어서
2: 사람들이 막 이렇게 모여지는
1: 그렇죠, 몰리는 네. 거죠. 그래서 좀 힘은 들었지만 그 힘든 내색을 하지 않고 서로 힘을 주고 받으면서 달린 거죠. 뭐 시각장애인이 혼자 마음껏 뛸 순 없지만 같이 뛰어주는 분들이 있기에 자유롭게 뛸 수 있었고 살아있다는 느낌이 든다고 했잖아요. 이런 감정을 이날 함께하신 분들은 다 느끼지 않았나 싶습니다.
2: 그래서 네. 시각장애인과 함께하는 어울린 마라톤인가
1: 네,
2: 봐요.
1: 맞습니다. 네. 또 굳이 가이드러너가 아니어도 비장애인들이 뛰는 곳곳에 시각장애인들이 함께 했잖아요.
2: 네네.
1: 그러니까 시각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서로의 존재를 인지하면서 달리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물론 날씨는 덥고 땀도 나고 숨도 차지만 그 옆 사람이 같이 뛰는 발소리 그리고 그 호흡을 듣고 그걸 의지하면서 완주했다는 기쁨도 있었고요. 네. 또 마음만큼은 행복하고 따뜻했는데 그 참가 의미를 들어보시죠.
9: 어쨌거나 시각장애와 함께하는 올림 마라톤 같이 한다는 이 의미도 있고 또 그것도 저희한테 이제 관심을 가지고 저는 또 그거를 계기로 열심히 또 한번 해볼 수 있고 그래서 이런 면으로 의미로 저는 이제 요거를 거쳐서 그 다음 또 대회로 넘어가는 이런 징검다리 역할을
15: 비장애인 분들한테 시각장애인 분들이 이렇게 많이 뛰고 계시는구나 전국적으로 이거를 뭔가 한눈에 딱 볼 수 있는 하나의 장이어가지고 그게 되게 저한테는 중요한 의미라고 생각되는 게 사실 이분들이 대회뿐만 아니라 어딘가에서 다 연습을 하고 매주마다 그렇게 하고 계실 거거든요. 그래서 비장애인분들이 그걸 보시고 아 내가 그냥 혼자 뛸 때도 주변에 어딘가에서 분명히 꼭 뛰고 계시는구나 이거를 좀 아실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고마운 대회인 것 같아요.
6: 제가 작년에 사실 어울림 마라톤 처음 시각장애인분하고 뛰어봤거든요. 시각장애인분들도 달리는 분들이 요즘에 많고 또 이렇게 대회에 같이 나가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아무래도 해외 나가면은 이분들을 위한 그런 대회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좀 더 이분들이 앞에서 달릴 수 있게 해주고 그런 게 있는데 한국은 아직 그런 게 없어요. 이분들에게 좀 더 이렇게 기회를 줄 수 있는 대회가 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뭐 이게 조금 더 유익한 방향으로 발전하면 또 그렇게 변하지도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1: 네, 또 참가하신 분들뿐만이 아니라 자원봉사자들 그리고 여러 러닝 크루들 이 모든 분들의 마음이 모아졌기 때문에 어울린 마라톤이 아닌가 싶은데요. 아마 다 같이 흘린 땀방울이 서로 간의 벽을 허물었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함께 달린 경험이 각자에게 뜻깊은 추억이 됐을 거고 아마 이런 시간이 더 많아진다면 모두가 함께하는 그런 포용의 사회가 될 것 같습니다. 네.
2: 제가 사실 그 개인적으로는 마라톤 대회가 너무 많아져서 출근이 힘들거든요 주말에.
1: 도로를 막아놓으니까요. 네.

0: 네. 솔직히 좀 불만이었는데 아. 저 진짜 이런 네. 대회는 좀 많아지면 좋겠어요.
1: 어울림.
0: 예. 이런 대회는 많아졌으면 좋겠다.
1: 네. 네. 네. 또 해외에 그 유명한 마라톤 대회가 있잖아요.
0: 있죠.
1: 네. 그래서 서울 시각장애인 스포츠연맹은 앞으로 시각장애인 러너들을 그 마라톤 대회에 참가시키는 것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2: 분위기가 굉장히 업된 것 같아요. 그 많은 시민분들, 특히 가족단위의 분들이 참 많이 오셨구나, 그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뛰는 과정에서도 너무 즐겁고 행복하게 뛰시니까, 아, 그냥 덩달아서 같이 흥이 나더라고요. 앞으로 글로벌 시켜볼까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올해 계획은 하와이 마라톤 대회에 시각장애인 러너들을 출전시키려고 하고 있고요. 아울러서 며칠 전에 이제 연락을 받은 거지만 후쿠오카 일본 후쿠오카 대회하고도 같이 한번 결연을 맺어서 서로 교류할까 생각하고 있고요. 또 아울러서 우리 공동 주관사이기도 한 독일 상공회의소 독일 대사관을 통해서 베를린 대회도 같이 한번 내년도는, 올해는 좀 늦었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그쪽도 같이 교류를 할 수 있도록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마라톤을 통해서 전 세계적으로 한국 시각장애인 우리 스포츠를 좀 알릴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볼까 합니다.
1: 네. 더 바란다면 시각장애인들이 조금 더 편하고 안전하게 달릴 수 있는 그런 좋은 환경이 되면 좋겠고요. 네. 시각장애인 러너들의 실력이 좋아진다면 또 패럴림픽에서 시각장애인들이 마라톤을 뛸 수 있는 날이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0: 그런 날이 오면 가실 거예요?
1: 한국에서 한다면요.
0: 네. 자, 12회 시각장애인과 함께하는 어울림 마라톤 현장 소식으로 함께했습니다. 지금까지 정수진 리포터였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1: 네, 고맙습니다.
0: 자, 끝곡으로요. 이무진의 잠깐 시간 될까 들려드리면서 저희도 물러갑니다. 전 지금까지 아나운서 오승원이었고요. 고맙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새들이 지저귀는 것을 서양에서는 노래한다고 하지만요, 동양에서는 운다고 표현하죠. 그런데 새 소리는요, 노래도 아니고 우는 것도 아니라죠. 새들은 자기가 어디에 있는지 알릴 때나 짝을 찾기 위해서나 건강을 위해서 소리를 내는 거라고 합니다. 세상에 많은 것들 진짜 이유는 따로 있을지 모릅니다. 아내의 잔소리는 괜한 짜증이 아니라 진정으로 나를 생각해서 하는 말이고요. 아이가 떼를 쓰는 건 배고프거나 졸려서가 아니라 또 다른 우리가 모르는 이유가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가족, 연인, 친구들이 내는 여러 소리들, 진짜 이유를 알아봐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인기가요 박농원입니다.

대한민국 인기가요. 오늘은 최백호의 영일만 친구 들으면서 출발했습니다. 그 사람이 왜 그러냐면 내 생각에는 으로 시작하는 말. 그 생각이 맞을 수도 있지만요. 내 생각으로 그저 추측하기보다는 그에게 직접 물어보는 게 정답에 가깝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럴듯한 맥락에 짜맞추고 마치 그게 사실인 양 확언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죠. 내 생각 잠시 넣어두고 내가 관심을 갖고 있는 그에게 직접 묻거나 아니면 알게 될 때까지 시간을 두는 건 어떨까요? 괜한 지리짐작으로 서로의 마음이 상할 수도 있으니까 말이죠. 대한민국 인기가요. 오늘은 대한민국 히트송 주제가 있는 노래 준비되어 있고요. 신세미의 언타이틀도 함께 하겠습니다. 노래 듣죠? 배호의 누가 울어? 이어서 서른도입니다. 원점.

배호의 누가 울어에 이어서 서른도의 원점까지 두 곡 들었습니다. 오필재님께서 보내신 사연입니다. 밭에 심어둔 옥수수는 안 크고 잡풀만 무성하게 올라왔는데 그냥 보고만 있을 뿐입니다. 살면서 게으름을 학습하기는 처음이네요. 나름 한 번은 해봐야 하는 학습인 것 같습니다. 라고 적어주셨거든요. 여기에 김은님께서 마음껏 게을러봐야 또 부지런해지죠. 내려놓기가 제일 힘들죠. 라는 답글을 올려주셨습니다. 부지런한 오필재님. 예, 다친 다리 때문에 잘 움직이질 못하시니까 답답하신 것 같은데요. 김은님 말씀이 맞습니다. 마음껏 게을러봐야 예, 지난 다음에 이제 부지런히 움직일 수 있는 거죠. 다친 다리 완치될 때까지 절대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아셨죠? 살다 보면 게으를 때가 있는 겁니다. 답답하시더라도 게으름에 익숙해지시고 좀 즐기시고 나중에 완쾌되면 그때 부지런해지시면 되는 거죠. 오필재님 말씀도 고맙고 우리 현명한 답을 해주신 김은님 말씀도 고맙습니다. 두 분 사연 고맙습니다. 대한민국 인기가요. 노래 두 곡 듣고 대한민국 히트송 주제가 있는 노래로 건너가겠습니다. 김성재의 말하자면 그리고 빅마마가 피처링한 DJ DOC의 스트리트 라이프.

0: Hey yo, you wanna dance?
1: 쏟아지는 눈부신 햇살과 시원한 파도 소리가 가득한 바다가 그리워지는 계절이죠. 그래서 오늘 대한민국 히트송 주제가 있는 노래에서는요, 바쁜 일상 때문에 바다로 떠나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여름 노래들, 그 중에서도 파도 소리가 우리를 설레게 하는 좋은 곡들을 골라왔습니다. 노래로나마 우리 같이 바닷가의 추억 쌓아가보죠. 먼저 들려드릴 곡은 우리들의 마음을 파도 소리로 가득 채워줄 노래, 조금은 쓸쓸한 분위기에 키보이스가 부른 정든배입니다. 도입부에 울려 퍼지는 밤바다의 파도 소리와 애절한 갈매기 울음소리가 노래 전체 분위기를 적막하면서도 아름답게 만드는 명곡이죠. 달 그림자에 어리면서 정든배는 떠나간다로 시작하는 서정적 가사에 항구의 이별과 그리움의 정서를 절묘하게 담아낸 노래인데요. 키보이스의 또 다른 히트곡 해변으로 가요와는 반대의 정서를 갖고 있지만 시원한 파도 소리가 정겹고 마음을 차분하게 해주는 것

같아서 오늘 정든배 가져왔습니다. 잠시 후에 듣겠고요. 이어서 전해드릴 곡은 1988년에 나온 최성원의 제주도의 푸른밤입니다. 전주, 간주, 후주 모두의 파도 소리가 삽입된 이 곡은 들국화가 해산한 뒤에 최성원이 내놓은 첫 번째 솔로 앨범에 수록되어 있죠. 성시경도 리메이크했고 또 인공위성, 태연 같은 후배 가수들의 리메이크로 모든 세대에서 사랑받는 스테디셀러입니다. 이 곡이 세상에 나오게 된 것은 최성원이 훌쩍 떠난 여행 덕분이었습니다. 최성원이 우연히 부산에서 제주로 가는 배를 탔다가 지인 집에 머물게 됐는데 그때 느꼈던 감정이 이 노래에 담겨 있죠. 가사를 보면 제주도를 푸르메가 살고 있는 곳이라고 노래하고 있는데 그를 대접했던 지인의 딸 이름이 푸르메였다고 해요. 최성원이 제주도를 떠나오면서 그 딸에게 노래를 선물해 주기로 약속을 했었는데 그렇게 탄생한 곡이 바로 이 곡인 거죠. 자, 그럼 두 곡 이어 듣겠습니다. 키보이스의 정든배, 이어서 최성원입니다. 제주도의 푸른밤.

대한민국 히트송 주제가 있는 노래, 오늘은 파도가 등장하는 우리 가요들을 만나보고 있습니다. 이번엔 1996년에 발표된 코나의 노래 우리의 밤은 당신의 낮보다 아름답답니다. 이 곡 역시 처음부터 우리를 시원한 파도 소리로 유혹하고요. 거기에 당대 최고 인기를 구가하던 이소라의 목소리까지 더해지면서 시작부터 연타로 듣는 이를 KO시키는 노래입니다. 하와이의 바람이란 뜻의 코나라는 이름처럼 이들은 하와이언 리듬과 스타일로 여름을 아름답게 꿈꾸게 하는 곡을 만들어냈는데요. 팀 리드였던 배영준은 영화 블루벨벳의 삽입곡 가운데 로이 오비슨이 부른 In Dreams에서 이 노래의 영감을 얻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런 코나의 우리의 밤은 당신의 낮보다 아름답다에 이어드릴 곡은 포지션의 서머타임입니다. 그룹 포지션이 2000년에 발표한 곡이고요. 엄청난 사랑을 받은 I Love You 후속곡으로 그에 못지않은 인기를 이어갔던 노래죠. 노래는 이국적인 라틴풍의 비트와 경쾌한 리듬 위에서 헤어진 연인과의 뜨거웠던 여름날의 추억을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감미로우면서도 시원하게 뻗는 임재욱의 보컬이 신나는 템포와 완벽히 어우러지면서 매년 여름만 되면 꾸준히 사랑받는 일종의 여름 연금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노래 역시 전반적으로 파도 소리가 깔리면서 마냥 뜨겁지만 않은 그런 여름을 느끼게 해주죠. 자, 그럼 두 곡 이어 듣겠습니다. 코나의 우리의 밤은 당신의 낮보다 아름답다. 이어서 포지션이 부릅니다. 서머타임.

lui-même.

대한민국 히트송 주제가 있는 노래. 오늘은요, 파도 소리로 이 뜨거운 여름을 시원하게 해주는 노래들을 띄워드렸습니다. 키보이스의 정든배를 시작으로 최성훈의 제주도의 푸른밤, 코나의 우리의 밤은 당신의 낮보다 아름답다, 그리고 포지션의 썸머타임까지 전해드렸는데, 어떻게 여러분 조금 시원해지셨나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박노원이 진행하는 대한민국 인기 가요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에픽하이의 노래 한 곡 듣고 신세미의 언타이틀에서 다시 만나죠. Fly!

0: 한 번도 못 들은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듣는 사람은 없다는 신세미의 언타이틀, 신세미 음악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미니홈피 옛날에 저 해보셨죠?
1: 그럼요. 네.
0: 그러면 과거에 미니홈피에 써놨던 감성글기라든지 아니면 SNS에 올렸던 글을 뒤늦게 이제 보고 다시 네. 보고서 혼자 이불킥 해본 경험 있어요?
1: 그럼요.
0: 아무래도 여지없이 있으시군요. 네. 우리 신세미 평론가.
1: 지금은 음악에 대해서 글을 쓰지만 네. 이 어렸을 때는 어떤 글이든 쓰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네. 괜히 미니홈피에 일기도 써보고 SNS에 글도 올려보고 이랬는데 이게 나이가 들어서 다시 보니까 아, 못 봐주겠다. 다 지웠습니다.
0: 많은 분들 공감하실 텐데 네. 저도 때로는 그 시절이 그립기도 해요.
1: 맞아요. 네,
0: 요즘에 비해서 그때만 했어도 참 순수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1: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네. 그렇게 검열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서
0: 그렇죠. 예.
1: 그걸 써도 뭐 크게 조롱을 당하거나 놀림을 당하는 일도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0: 요즘엔 말 한마디 잘못 쓰고 잘못 올렸다가는 그냥 어우 너무 무섭습니다.
1: 네, 요즘 아마 그런 걸 올렸다면 제가 이 자리에 있지 못했을 수도 있지 않을까.
0: 약간 뭐 결이 다른 이야기이기도 한데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지금은 실수를 용서해 주지 않는 세상이 아니라 실수하기를 바라는 세상 같아요.
1: 맞아요. 네.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0: 너무 각박해졌어요.
1: 그렇습니다.
0: 자, 오늘 우리가 만나볼 언타이틀 곡은요.
1: 네, 오늘은 밴드 브리즈의 2집 앨범에서 수록곡 골라봤습니다.
0: 네.
1: 이 브리즈는 4인조로 구성된 록밴드인데요. 미국의 밴드인 너바나가 유행을 이끌었던 그런 그런지 록 음악의 계보를 따르는 조금 암울하고 어둡기도 한데 그렇다고 좀 뭐 내성적이거나 소극적인 느낌은 아니고 약간 강렬함도 있고 낭만도 들어가 있는 그런 음악을 했던 팀이고요. 사실 이런 음악을 장르 이름으로 구분을 할 때는 이제 그런지라는 음악에 영향을 받은 음악이다라고 해서 포스트 그런지라고 부르는데요. 이 밴드 브리즈는 국내에서 이 포스트 그런지 음악의 좀 선두주자격에 있는 그런 팀이고요.
0: 네.
1: 조금 어두운 분위기의 음악을 좀 주로 했던 팀이기도 하지만 이 팀의 브리즈라는 이름이 산들바람을 뜻하거든요. 그래서 약간 반전 매력도 있는 그런 팀입니다. 이 집에서 타이틀곡이었던 뭐라 할까라는 곡이 굉장히 좋은 반응을 또 얻었었고요. 이 곡이 많은 밴드들이 이제 스쿨 밴드들이 카피했던 곡이기도 하고 네. 또 많은 남성분들의 노래방 애창곡이기도 한데요. 오늘 들어볼 수록곡은 타이틀곡 뭐라 할까 바로 다음 트랙인 수록곡 브리즈라는 곡입니다. 이 타이틀곡은 조금 우수애창 그런 록스타의 이미지가 연상되는 그런 포스트 그런지라는 장르에 좀 전형에 가까운 그런 소리를 가지고 있다면
0: 네.
1: 이 수록곡인 브리즈라는 곡은 이 산들바람을 뜻하는 이 밴드의 이름을 따라서 조금 더 가볍고 조금 더 따뜻하고 조금 더 편안하게 들으실 수 있는 곡이고요. 이 곡의 가사도 뭐 이 친절한 바람처럼 너가 좀 쉬어갔으면 좋겠다 이런 편안한 얘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정자에 앉아서 바람을 느끼면서 잠시 걸음을 멈추는 그런 행인처럼 약간 이 앨범에서 좀 쉴 틈을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곡이기도 합니다.
0: 밴드 이름, 곡 이름부터가 선선함을 느끼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브리즈의 브리즈 전해드리면서 신세미 평론가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내일 다시 만나요.
1: 감사합니다.

브리지의 브리지, 오늘의 언타이틀 곡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인기가요와 함께 하시다가 듣고 싶은 노래가 생각나거나 누군가에게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떠오르신다면 저희에게 보내주세요. KBS 라디오 홈페이지에서 대한민국 인기가요 입력하신 뒤에 청취자 참여란에 신청곡과 사연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콩에 적어주셔도 됩니다. 사연 없이 신청곡만 남기셔도 되니까 부담 없이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효자 김병국님 사연입니다. 본가에 있는 선풍기 청소하면서 들어요. 시장에 있던 옛날 선풍기인데 조립하느라 땀이 나네요. 이 선풍기 할머니께서 장사하시면서 쓰던 건데 할머니께서 60년 넘게 희로애락을 보내신 시장 생활을 마무리하고 집으로 오셨어요. 그동안 저와 동생 등교길에 용돈도 챙겨주시고 자주 사다 주신 탕수육이 생각나네요. 맛있고 감사했습니다. 옛날 선풍기라 확실히 소음이 심하긴 하네요. 라는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김병국님. 60년을 함께 하셨던 할머니, 이젠 시장에서 일하시는 건 퇴직을 하신 건가요? 우리 할머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일은 이제 내려놓으시고 동네 어르신들과 친분도 나누시면서 편하게 생활하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예. 이렇게 김병국님이 할머니의 그동안의 노고를 생각하시는 마음도 참 따뜻하고 예쁘십니다. 오래된 선풍기지만 잘 돌아가긴 하겠죠? 소음이 있어도. 그러고 보니까 저는 아직 선풍기를 안 꺼내놨네요. 꺼내놔야 된다 생각하면서도 꺼내고 또 닦고 먼지 좀 털어내고 그래야 되는데 그게 귀찮아서 그냥 아예 안 꺼내놓고 있습니다. 김병국님 사연 전해드린 김에 저도 꺼내놔야 되겠네요. 사연 고맙습니다. 오늘 끝곡 임재범의 고해 전해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인기가요 박노원이었습니다. 여러분 내일 만나요.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1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안녕하십니까. 세월 따라 노래 따라 원석현입니다. 심리학에 바람직한 어려움이란 말이 있습니다. 어떤 일이든 진정 내 것이 되려면 그에 걸맞은 어려움을 먼저 통과해야 한다는 이야기지요. 처음 자전거를 배울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몇 번이고 넘어지고 무릎이 깨져가며 한 번 성공하기만 하면 평생 동안 몸이 기억합니다. 지나온 세월을 되짚어봐도 지금의 나를 만든 것은 하나같이 쉽지 않은 순간들이었습니다. 학업, 취업, 출산과 육아, 가족 부양, 직장에서의 생존까지 그 모든 어려운 순간들을 이겨내며 삶의 방향을 바람직하게 끌고 왔을 겁니다. 혹시 요즘 왜 이렇게 일이 꼬일까, 내 맘대로 되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 드신다면 또 한번 바람직한 어려움을 겪고 있구나 라고 생각해 보시죠. 양희은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새노야 새노야.

네, 이정현 작가의 수필 골동품 가운데서 일부를 발췌해 소개합니다. 결혼하고 처음 남편과 크게 다툰 것은 커다란 함지박 때문이었다. 가로 80cm, 세로 50cm쯤 되는 큰 것이었다. 시골집에서 대를 물렸었던 재래식 다리미, 도자기 차주전자, 호롱, 어머니의 비녀, 반지, 화롯불 쏘시개, 놋국자 등의 물건을 이 함지박 속에 넣고 두꺼운 유리를 덮어 탁자가 없어 허전하고 불편하던 소파 앞에 놓았다. 그곳에 작은 화분까지 하나 넣었더니 차를 놓아도 좋을 만큼 근사한 탁자가 되었다. 하지만 예쁜 잔에 차를 마시면 좋겠다며 설레어 하던 내 기대와 달리 퇴근한 남편의 표정은 싸늘했다. 이젠 더는 못 참는다며 당장 이 신혼집에 안 어울리는 물건을 치워버리라는 것이었다. 남편이 기겁한 물건은 또 있었다. 내가 우연히 얻어 애지중지하던 낡은 전통 홀예복 상자였다. 호기심에 상자를 열어본 남편은 세월에 바스라진 옛사람의 긴 머리채를 보고 혼비백산했던 것이다. 결국 나는 섭섭함을 누르고 물건들을 구석진 곳으로 밀쳐두었다. 그러면서도 남편이 언제 몰래 내다버릴까 조마조마해서 이거 시가로 수천만 원은 되는 거니 함부로 버리지 마요 하고 단단히 엄포를 놓았다. 물론 그 물건들의 진짜 시세는 알아본 적도 없다. 요즘은 멀쩡한 새 가구들도 쉽게 길거리에 버려진다. 하지만 나는 처녀 때 쓰던 책상을 그대로 쓰고 초등학생 때 오빠가 사준 빨간 필통을 50이 다 되어가는 지금까지 간직하고 있다. 지금 우리가 가진 소박한 물건들도 세월의 풍상을 견디고 나면

머지않아 그리움과 정감이 넘치는 아름다운 골동품이 될 것이다. 장욱조의 노래입니다. 고목나무.

세시 풍속에는 우리 조상들의 삶과 간절한 염원이 담겨 있습니다. 전설 따라 팔도이람, 오늘은 초여름 명절에 얽힌 전설을 하나 만나보겠습니다. 내일 6월 19일은 설날, 추석과 함께 우리 민족의 3대 명절로 꼽히는 단오날이지요. 매년 단오가 되면 강릉에서는 국내 최대 규모의 단오제가 열리는데요.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된 행사입니다. 오늘은 이 강릉 단오제의 뿌리가 된 오래된 전설입니다. 아주 먼 옛날 강릉시 구정면 학산리에 한 처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동이 트기도 전인 이른 새벽 목이 너무 말라 잠이 깨서 굴산사 앞에 있는 맑은 샘물을 찾아갔습니다. 시원하게 목을 축이려고 바가지로 물을 듬뿍 떠올렸는데 기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직 해가 뜰 시간도 아닌데 바가지 속 맑은 물 위로 붉은 해가 동동 떠서 비치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처녀는 몹시 기이한 일이라고 생각했지만

했지만 워낙 목이 말랐던 터라 그냥 물을 벌컥벌컥 마셨습니다. 그런데 그날 이후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날이 가고 달이 지날수록 처녀의 배가 점점 불러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열 달이 지나자 처녀는 사내 아이를 낳았습니다. 시집도 안 간 처녀가 덜컥 아이를 낳자 집안이 발칵 뒤집혔지요. 가족들은 가문의 수치라며 처녀를 모질게 구박했고 동네 사람들은 손가락질을 하며 쑥덕거렸습니다. 결국 견디다 못한 처녀는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핏덩이를 뒷산 학바위 밑에 버리고 말았습니다. 어미에게 버림받은 갓난아이는 과연 어떻게 됐을까요? 노래 듣고 와서 이야기를 이어드리겠습니다. 방주연의 연화 준비했고요. 금오동의 아름다운 강원 산천, 그리고 하춘아의 아리랑 강.

아리랑 강릉 하춘아의 노래였습니다. 앞에 들으신 노래들 방주연의 연화 그리고 금호동의 아름다운 강원 산천이었습니다. 전설 따라 팔도 유람 오늘은 강릉 단오제의 최고 수호신으로 모셔지고 있는 범일국사에 관한 전설입니다. 차디찬 바위 밑에 갓난아이를 버려두고 온 처녀는 며칠 밤낮을 뜬 눈으로 지새웠습니다. 그렇게 사흘이 지나고 아이가 죽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시신을 걷어 묻어주려고 다시 학바위로 향했지요. 그런데 바위 밑에 도착한 처녀는 자신의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죽은 줄로만 알았던 아이

아이가 살아 있었습니다. 아이 곁에는 커다란 학들이 있었는데 큰 날개로 아이를 따뜻하게 품어주고 붉은 열매를 물어와 아이의 입에 넣어주고 있었지요. 처녀가 이 놀라운 사실을 가족과 마을 사람들에게 전하자 동네의 한 지혜로운 노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허허, 하늘이 낸 아이로구나. 그 아이는 장차 나라를 들썩일 훌륭한 인물이 될 터이니 다시 데려와 귀하게 거둬야 할 것이오. 그 말에 처녀는 단숨에 달려가 아이를 품에 안고 돌아와서 온갖 정성을 다해 키웠습니다. 세월이 흘러 훌쩍 자란 소년이 어느 날 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저에겐 정말 아버지가 안 계십니까? 제 아버지는 도대체 누구십니까? 어미는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 샘물에서 붉은 해를 마시고 아들을 낳게 된 자초지종을 있는 그대로 들려줬습니다. 출생의 비밀을 듣게 된 소년은 어머니에겐 넙죽 큰 절을 올리며 다짐했습니다. 어머니의 아들 범일, 훗날 어머니를 위해 반드시 천하를 굽어보는 큰 사람이 되어 돌아오겠습니다. 그런 다짐을 하고 집을 떠난 아이는 훗날 신라의 이름 높은 승려 범일 국사가 돼 어머니 곁으로 금이 환영했습니다. 그리고 훗날 세상을 떠난 뒤에는 대관령을 지키는 신, 바로 대관령 국사 성왕신이 됐다고 전해집니다. 한편 강릉에 정치성을 가진 양반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혼기가 꽉 찬 어여쁜 딸이 하나 있었지요. 이 딸에 관한 이야기는 노래 듣고 와서 이어드리겠습니다. 자, 박재홍의 유정천리, 김부자의 달타령, 현철의 강원도 아리랑, 그리고 문희옥의 관동팔경까지 네 곡 듣겠습니다.

네, 노래 네 곡 들으셨지요. 박재홍의 유정천리, 김부자의 달타령, 현철의 강원도 아리랑, 그리고 문희옥의 관동팔경이었습니다. 세월 따라 노래 따라 전설 따라 팔도유람, 오늘은 강릉 단오제의 최고 수호신 범일국사에 관한 전설입니다. 강릉의 정씨성을 가진 양반과 그 딸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지요. 하루는 정씨가 깊은 잠에 빠져 있는데 꿈속에 대관령 성황신이 나타나서 쩌렁쩌렁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이 집에 장가를 오고 싶네. 그러니 대개 귀한 따님을 내게 보내 사위로 삼아주시게. 깜짝 놀란 정씨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무리 신이라지만 산 사람과 죽은 신이 어찌 혼인을 한단 말이오. 그것은 절대 불가한 일이오. 단칼에 거절하고 꿈에서 깬 정씨는 그저 참으로 기이한 개꿈이로구나 생각하며 훌훌 털어버렸습니다. 성황신의 청혼을 꿈에서 거절하고 며칠이 지난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정씨의 딸이 노랑 저고리에 남색 치마를 곱게 차려입고 따사로운 햇살을 맞으며 툇마루 위에 앉아 있었는데요. 갑자기 숲 쪽에서 어흥 하는 소리와 함께 집채만한 호랑이가 번개처럼 달려들더니 순식간에 정씨의 딸을 낚아채 사라져버렸습니다. 혼비백산한 정씨는 마을 장정들을 모아 며칠 밤낮을 온 산을 뒤졌지만 딸의 흔적을 찾을 수가 없었지요. 그제야 정씨의 뇌리에 며칠 전 꿈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불길한 예감을 품고 정씨는 허겁지겁 대관령 국사 성황당으로 달려갔습니다. 과연 그곳에 그의 딸이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이미 숨을 거둔 채 성황신 위패 옆에 다소곳이 서 있는 것이었습니다. 정씨는 가슴을 치며 오열했습니다. 슬픔을 억누르며 장례라도 치러주려고 시신을 업으려고 하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마치 몸이 땅에 뿌리라도 내린 듯이 힘센 장정 선옷이 달려들어 땀을 뻘뻘 흘려도 딸의 시신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소용이 없자 정씨는 솜씨가 좋은 화공을 불러 딸의 아름다운 모습을 그리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그림을 성황신 위패 옆에 나란히 세워줬더니 거짓말처럼 딸의 시신이 가벼워져서 집으로 옮겨와 장례를 치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후 마을 사람들은 호랑이가 정씨 처녀를 데려간 음력 4월 보름날이 되면 대관령에 올라가 두 신을 위로하는 성황제를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날까지 천년을 이어온 강릉 단오제의 시작이라고 하지요. 세월 따라 노래 따라 전설 따라 팔도유람, 오늘은 강릉 단오제의 최고 수호신으로 모셔지고 있는 범일국사 부부에 관한 전설이었습니다. 자, 이번에 준비한 노래는 김세레나의 단오놀이, 머루와 달래의 강산아리랑, 자니브라더스의 단오가, 그리고 탐정옥의 두둥실 네 곡입니다.

세월 따라 노래 따라 오늘 읽어볼 옛날 신문은 1984년 6월 18일자 경향신문 기사입니다. 제목은 돌아와요 부산항해 일본에서 인기 1위. 돌아와요 부산항해가 드디어 일본에서 금년도 최고 애창곡으로 선정됐다. 17일 저녁 방영된 TV 동경의 제8회 전 일본 가라오케 대상이라는 프로에서 당당히 그랑프리를 받았다. TV 동경은 매년 1회씩 전국에서 1년 동안 가라오케 등을 통해 유행하고 있는 대중가요 중에서 최고의 인기곡을 선정해 시상해 왔다. 금년에 대상곡으로 선정된 돌아와요 부산항해는 조용필이 일본 공연을 통해 유행시킨 곡이다. 이 노래는 작년부터 대히트하게 시작. 일본인 가수들이 이 곡을 레코드에 취입, 시판시킨 것만 해도 30 종류가 넘고 있다. 그런 것들을 합해 이제까지 팔린 레코드 판만 해도 200만 장을 넘어서고 있다는 게 이날 방송의 해설이었다. 네, 요즘이야 뭐 우리 가수들이 일본을 넘어서 전 세계를 무대로 맹활약을 하고 있지만요. 1980년대 중반만 해도 우리 가요가 바다 건너 일본에서 이렇게 엄청난 인기를 끈다는 것은 정말 이례적인 일이었고 네, 뉴스로 나올 만한 일이었지요. 무엇보다 타국 땅에서 우리말 노래가 널리 알려지고 인기를 누릴 때 그곳에 계시던 재외 동포들의 마음이 얼마나 벅차고 자랑스러웠을까요? 그 노래 듣겠습니다. 조용필의 돌아와요 부산항해.

돌아와요 부산항의 조용필의 노래였습니다. 세월 따라 노래 따라 듣고 계시는데요. 저희 방송은 한민족 방송과 KBS 1라디오 또 3라디오를 통해서 방송이 되고 있습니다. 본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5시까지 한민족 방송으로 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재방송이 여러 차례 나가는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오후 3시부터 4시까지 3라디오로 당일 방송이 재방송되고 또 다음 날 새벽 1시부터 2시까지는 3라디오로 새벽 3시부터 4시까지는 1라디오로 재방송을 그 전날 재방송을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 재방송들은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모든 방송이 다 나가고 있습니다. 방송 들으시다가 참여하고 싶은 분들 계시겠지요? 신청곡 보내고 싶은 분들께는 이런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우편번호 07235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3 KBS 한민족방송 세월따라 노래따라 담당자 앞으로 편지나 엽서 띄워주시고요. 인터넷 참여는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청취자 참여란이 있습니다. 거기 오셔서 여러분의 하고 싶은 말씀 그리고 듣고 싶은 노래 적으시면 저희가 매주 토요일마다 모아서 전하고 있습니다. 기록은 흐르는 세월을 머물게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매일 똑같이 반복되는 일상이지만은 일기를 쓰는 사람은 매일 조금씩 다른 하루를 산다고 하지요. 남들보다 조금 더 특별한 시간을 만들려면 오늘 누구를 만나 어떤 대화를 나누고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아주 시시콜콜한 것까지 일기나 메모로 남겨보시죠. 그 기록을 통해 흘러가는 세월이 조금 더 오래 여러분 곁에 머물 수 있을 겁니다. 이미자의 울어라 열풍아 오늘 마지막 곡으로 띄워드리겠습니다. 세월 따라 노래 따라 원석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2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안녕하세요. 국악의 향기 아나운서 정지원입니다. 한 제자가 스승에게 물었어요. 책을 읽다가 차를 내려 마셔도 되냐고 말이죠. 스승은 고개를 저으면서 안 된다고 말했는데요. 잠시 후 다른 제자가 준비된 차를 마시면서 책을 읽어도 되냐고 물으니까 당연히 된다고 대답했습니다. 두 제자 다 책도 보고 차도 마시고 싶었지만 순서가 달랐던 거죠. 무엇을 먼저 하느냐에 따라 흐트러질 수도, 그대로 잘 흘러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떤 일을 먼저 하실 계획인가요? 작곡 윤선도 씨의 신창렬이 곡을 붙인 어부사시사, 김나리의 노래 정가항당불 소울지기의 코러스가 함께합니다.

이지수가 작곡한 수양산가, 박혜연의 가야금, 최휘선의 양금연주였습니다. 먼저 들으신 곡은 어부사시사 김나리의 노래 정강상불 소울지게 코러스가 함께 했는데요. 이 두 곡에는 조급함보다 천천히 흐르는 삶의 결이 담겨 있었습니다. 순서를 조금 늦추더라도 마음이 따라갈 수 있는 하루를 보내는 것도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천하게 함이 약이라는 말 거짓이 아니니 병을 더 치료하지 않아도 점점 예전 상태가 되네. 술을 마시게 될지 내일 일은 알 수 없어도 우선은 심지 도두고서 옛사람 글이나 읽어야지. 정사는 미리 약속한 듯 항상 줄지어 서 있는데 백발은 쓸고 닦으며 청소할 방도가 전혀 없네. 옛 친구들 몇 년 사이에 반절은 세상을 버렸나니 뜬구름 같은 부귀야 정녕 어떻다고 해야 하리.

고려시대 이곡의 시 병중의 회포를 읊다 였습니다. 마음 편한 게 약이란 말은 중국 시인 소식의 시구를 인용한 겁니다. 병 때문에 한가하게 된 건 별로 나쁘지 않나니 마음 편하게 함이 약이지 다른 처방이 있겠는가 라는 구절입니다. 그래서 이 곡은 옛사람의 글을 읽으면서 병이 아니라 마음에 집중했습니다. 나이가 들어 친구들처럼 언제 떠날지 모르는 세월이지만 뜬구름 같은 부귀 영화가 아니라 마음 다스림을 먼저 생각한 겁니다. 이어서 들을 곡, 배병민 명인의 대금 연주로 듣는 청성곡입니다.

맑고 청아한 대금 소리가 깊은 산속 바람처럼 번져가는 곡이었죠. 배병민 명인의 대금 연주로 청성곡 함께 들으셨습니다. 이어서 들으실 곡은요. 복숭아꽃과 백꽃이 흐드러진 풍경처럼 섬세하고 우아한 멋이 담긴 가곡입니다. 남창가곡 평주 삼수대엽 도화 2화 김경배의 노래입니다.

차분한 시조의 아름다움을 천천히 음미하셨기를 바랍니다. 남창가곡 평주 3수대요 도화 2화 김경배의 노래였습니다. 다음 곡은 선중규 작곡의 최옥삼류 가야금산조 협주곡 확산현의 울림입니다. 장서연 김수현과 여러분의 가야금 정준호의 소리북 도현의 팀파니 연주로 함께 하시죠.

가야금 선율이 넓게 퍼져나가며 웅장하면서도 섬세한 울림을 만들어낸 작품이죠. 선중규 작곡, 최옥삼류 가야금 산조 협주곡, 확산 현의 울림. 장세현 김수현과 여러분의 가야금, 정준호의 소리부, 도현의 팀파니로 함께 감상하셨습니다.

12곡이 전한다고 해서 12란 말이 붙은 전통 노래가 있습니다. 12가사와 12잡가인데요. 오늘은 이 가운데 12잡가 소춘향가를 전해드립니다. 사설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춘향의 거동 봐라. 왼손으로 일광을 가리고 오른손 높이 들어 저 건너 중림 보인다. 판소리 춘향가의 한 대목을 재구성한 겁니다. 춘향이가 이도령에게 자신의 집을 알려주는 장면인데요. 왼손으로 햇빛을 가리고 오른손으로는 대나무 숲을 가리켰습니다. 또 이런 사설이 있습니다. 노방의 심해 고후 과요, 문전의 학종선생 류라. 중국 당나라 신 왕유의 시를 인용한 것으로 춘향집 길가엔 오이가 심어져 있고 문 앞엔 버드나무가 있다는 말입니다.

시비잡가 소춘향가에서 춘향이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살인문 안에 삽살이 앉아 먼 산을 바라보며 꼬리치는 저 집이오니 황혼의 정령이 도라를 오소 떨치고 가는 형상 사람의 간장을 다 녹이느냐. 간장은 간과 창자로 마음을 비유하는 말입니다. 춘향이가 이몽룡에게 해가 질 무렵에 자신을 찾아오라고 하니까 이몽룡은 빨리 가고 싶어서 애가 타는 거죠. 그래서 다음 사설에선 1월 무정 더덥다고 합니다. 해와 달이 뜨고 지는 사정이 사람의 마음과 상관없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이어지는 마지막 사설입니다. 오는 눈물바다 내면 배도 타고 가련마는 지척동방 천리로다. 바라를 보니 눈에 암암. 눈앞에 아른거리는 춘향집이 거리는 가까운데 천리만큼 멀게 느껴집니다. 그럼 시비잡가 소춘향가를 강효주의 소리와 이동훈의 해금 연주로 만나보시죠.

12집가 소춘향가 강효주의 소리와 이동훈의 해금 연주였습니다. 무엇을 먼저 하느냐에 따라 같은 시간도 전혀 다르게 흘러갑니다. 해야 할 일만큼이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언제나 중요하죠. 오늘 마지막 곡은 Better Than 구근희의 에트의 연주 보내드릴게요. 지금까지 국악의 향기 아나운서 정지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3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1: 지금까지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KBS 한국방송 제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은 수도권 FM 104.9MHz, AM 1134kHz, 전주 675kHz, 창원 936kHz, 순천 576kHz로 매일 오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3시까지 하루 21시간 방송하고 있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2026년 방송 지표를 세계를 잇다, 내일을 밝히다로 정했습니다. KBS는 언제나 국민 곁에 함께하겠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규정을 준수합니다. 라디오 방송 편성 책임자는 라디오센터장 하종란입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KBS 한국방송 제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은 수도권 FM 104.9MHz, AM 1134kHz, 전주 675kHz, 창원 936kHz, 순천 576kHz로 매일 오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3시까지 하루 21시간 방송하고 있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2026년 방송 지표를 세계를 잇다, 내일을 밝히다로 정했습니다. KBS는 언제나 국민 곁에 함께하겠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규정을 준수합니다. 라디오 방송 편성 책임자는 라디오센터장 하종란입니다.

좋은 방송 밝은 내일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제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날이 더워질수록 사람들의 마음은 뾰족해집니다. 괜히 짜증도 나고 별것 아닌 일로도 예민해지죠. 가족들과 특히 아이들과 붙어 지내는 시간이 길어지면 안 그러고 싶은데 자꾸 억세지고 드세지고 목소리가 커진다는 분들이 계십니다. 화내고 나서는 곧바로 왜 그렇지 하면서 미안해하고 후회할 게면서 말이죠. 사실 애초부터 싸워봤자 질 수밖에 없는 게임입니다. 상대가 내 사랑하는 아이, 가족이라면 결국 져주는 게 이기는 거니까 말이죠. 대세에 큰 지장 없다면 불쾌한 승리보다는 유쾌한 화합이 100배 낫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인기가요 박노원입니다.

대한민국 인기가요. 오늘은 최성수의 풀립사랑 들으면서 출발했습니다. 날이 더워질수록 뾰족해지는 이유는 아마도 불쾌지수 때문일 겁니다. 이 불쾌지수가 연필깎이처럼 우리의 성격을 뾰족하게 깎아놓는 것만 같죠. 그런데 뾰족한 연필은 글씨를 예쁘게 해주지만요. 마음이 뾰족한 것은 어디에 쓸 데도 없습니다. 상대에게는 물론 내 자신에게도 상처가 되거든요. 뾰족한 것을 스스로 녹이고 둥글게 둥글게 갈아서 다 같이 즐거운 하루를 만들면 좋겠는데 우리 애청자 여러분께서는 그렇게 하고 계시겠죠? 대한민국 인기가요. 오늘은 K-POP의 모든 것 마련해놨고요. 신세미의 언타이틀드 준비되어 있습니다. 노래 듣겠습니다. 이원진과 류금덕의 시작되는 연인들을 위해 그리고 신성우입니다. 서시.

이원진, 류금덕의 시작되는 연인들을 위해, 그리고 신성우의 서시 이어서 들었습니다. 이민희 애청자께서 북한산 향로봉에 비봉, 족두리봉까지 다녀왔어요. 당분간 산은 안 가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대단하시네요. 예, 안 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북한 향로봉, 비봉, 족두리봉까지 다 다녀오셨다니. 예. 대단하시네요, 이민희님. 문희관님도 어제 4대강 자전거 종주길 50km 탔네요. 라고 하셨어요. 다들 대단하십니다. 문희관님 섬진강 길 따라 달리신다고 사연 보내셨던 것 같은데 자전거 여행하고 계시는 중이군요. 안전하게 예,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요. 문희관님 아시죠? 전은주님께서는 온몸이 아픈 아침입니다. 집이 경의선역 바로 앞이라서 칙칙폭폭 소리에 강제 기상했네요. 해도 길어지고 칙칙폭폭하니 안 일어날 수가 없어요. 라고 적어주셨습니다. 마치 이규석의 노래 기차와 소나무가 떠오르는 풍경인데

예, 풍경은 아름답지만 이 전은주님께서 잠을 못 주무시는 게 걱정이네요. 잠이 보약인데 말이죠. 부지런한 전은주님, 쪽잠이라도 수면은 꼭 보충하세요. 네. 문광철님께서는 아침 스트레칭으로 시린 몸 달래봐요 라고 하셨는데, 아침에 예, 과격한 운동도 좋지만 예, 그 전에 일단 스트레칭 정말 중요하죠. 문광철님, 전은주님, 문희관님, 이민희님, 우리 애청자 여러분 모두 부지런하시고 참 대단하십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대한민국 인기가요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노래 두 곡 듣고 K-POP의 모든 것으로 넘어가죠. 박지윤의 소중한 사랑, 그리고 디바가 부릅니다. 조이.

우리가 만들고 전 세계가 사랑하는 K-POP의 모든 것. 오늘도 지난 시절의 K-POP들 그리고 요즘 막 사랑받는 K-POP들을 한데 모았습니다. 먼저 1990년대를 풍미한 혼성 그룹이죠. 당시 H.O.T도 위협했던 영턱스클럽의 노래 질투입니다. 1997년에 발표한 정규 2집 타이틀 타인의 후속곡인데요. 바람을 피우는 줄 알았던 연인에 대한 질투와 실수에 대한 반성, 또 경고 등이 아주 귀엽게 담긴 노랫말과 빠르고 경쾌한 힙합 안무로 사랑을 받았습니다. 영턱스클럽은 이 노래로 활동하던 때 생방송 무대에서 아주 무서운 방송 사고를 경험하는데요. 리더 최승민이 모니터 사이에 발이 끼이면서 감전사고를 당했던 거죠. 멤버들은 물론 당사자 최승민도 너무 놀랐는데 가까스로 무대를 마치긴 했습니다. 다행스럽게 많이 다치진 않았지만 요즘으로선 상상도 할 수 없는 위험한 순간이었죠. 이후에도 이들의 인기는 계속됐고 내놓은 곡들도 연이어 사랑을 받았습니다. 요즘 멤버들은 각자 생업을 하면서 종종 함께 무대에 올라 추억을 선사해주고 있던데요. 그런 영턱스클럽의 질투 잠시 후에 듣겠고요. 이어서 들을 곡은 90년대 테크노 신스팝 밴드 이오스의 넌 남이 아냐입니다. 토이의 좋은 사람, 그랬나봐, 그녀가 웃잖아 같은 곡들로 사랑받은 김형중이 데뷔 때 보컬로 활약했던 팀으로 알려져 있는 이오스. 독특한 유럽풍에 세련된 테크노 비트 사운드로 가요계에 충격을 안긴 넌 남이 아냐는 헤어진 연인을 향해서 너와는 아직 연결되어 있다는 집착, 또 다소 애틋함이 섞인 감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90년대 테크노 음악을 상징하는 시대를 앞서간 명곡으로 평가받고 있죠. 그럼 노래 듣겠습니다. 영턱스클럽의 질투, 그리고 이웃입니다. 넌 남이 아냐.

대한민국 인기가요 K-POP의 모든 것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엔 데뷔 20주년을 맞아 15년 만에 재결성한 보컬 그룹 시아의 신곡 스테이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선공개곡 그럼에도 우리는 시아표 감성 발라드였는데요. 오늘 들으실 스테이는 일렉트로 댄스곡입니다. 원조 발라드 여신, 미디엄 발라드의 대명사로 인기를 끌던 팀이라 컴백곡이 댄스곡이라는 점이 좀 낯선데요. 하지만 댄스 비트에 얹힌 세 사람의 보컬은 역시 탄탄합니다. 실제로 이 곡의 뮤직비디오는 멤버들이 출연한 버전도 있지만 유명 댄서 아이키가 나온 버전이 따로 있는데 여기서 그는 독보적 퍼포먼스를 선보입니다. 요즘 음원 성적도 꽤 좋은 시아의 스테이 잠시 후에 듣겠고요. 이번엔 에스파의 두 번째 정규 앨범 타이틀곡인 레모네이드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시아의 스테이와는 또 다른 일렉트로닉 댄스곡이고요. 에스파 특유의 분위기와 아우라를 가득 담은 노래입니다. 삶이 너에게 레몬을 준다면 레모네이드를 만들어라 라는 격언을 소재로 만들었는데요. 어떤 시련이나 고난도 자신들만의 에너지로 바꾸겠다는 메시지를 감각적으로 풀어냈습니다. 스페인어 가사의 독특한 발음이 주는 매력, 또 멤버들의 폭발적 가창력 덕분에 국내외 음원 차트 상위권은 물론이고 데뷔일에 처음으로 영국 오피셜 싱글 차트 진입에도 성공했습니다. 자, 그럼 두 여성 그룹의 노래 들어볼까요? 시아의 스테이, 이어서 에스파입니다. 레모네이드.

0: Wait, hold up, stop.
1: 오늘 K-POP의 모든 것에선 영턱스 클럽의 질투, 이오스의 넌 남이 아냐, 시아의 스테이에 이어서 에스파의 레모네이드까지 함께 들었습니다. 대한민국 인기가요. 노래 두 곡 듣고 신세미의 언타이틀에서 다시 만나죠. 비의 라송, 이어서 빅뱅입니다. 판타스틱 베이비.

0: Fantastic, baby.
1: 누군가의 서랍 속 숨은 명곡들을 찾아내는 신세미의 언타이틀. 오늘도 신세미 음악평론가와 함께하죠.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1: 데프콘이 진행하는 그 너튜브 채널 혹시 아세요?
2: 아니요. 모르는데.
1: 네, 뭐 많이 수집하는 분들을 찾아가기도 하고 다들 재밌는데 얼마 전에 데프콘이 그 피규어를 수집하는 분을 집을 찾아갔는데 세상에 정말 끝판왕이 있더라고요.
2: 진짜요?
1: 예. 그런데 일부러 자랑도 안 해요. 그냥 남 안 보여주고 오로지 자신만을 위해서
2: 예, 본인 만족을 위해서
1: 그런
2: 수집을
1: 분이 있더라고요. 예, 특별히 이제 데프콘에게 이제 공개를 한 거죠.
2: 저도 한번 봐야겠네요.
1: 신세미 평론가는 혹시 가장 지금까지 가장 많이 모은 수집품이 뭐 있을까요?
2: 안 그래도 제가 원래 CD를 보이지 않는 뚜껑이 있는 수납장에 넣어놨었는데 다 보일 수 있는 그런 찬장에 정리를 했거든요. 정말 많더라고요, CD가.
1: 몇 장 정도 돼요?
2: 한 800장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좀 버리기도 많이 버렸는데 남은 게 이 정도라니 이래서 더 버려야겠다.
1: 수집을 하고 싶어도 문제는 뭐냐면 공간이 집이 점점 좁아진다는 거죠.
2: 둘 곳이 없어요. 예. 책을 둘 곳이 없어요. CD 때문에. 그래서 이게 참 자리를 많이 차지한다. 수집품은 그런 생각을 또 했습니다.
1: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수집을 많이 하시는 분은 아예 공간을 따로 두기도 하죠.
2: 창고를 또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1: 그러면 우리 신세미 평론가가 본 분 중에 음반을 가장 많이 갖고 있었던 혹시 기억나는 분 있어요?
2: 어떤 그 음악 일을 하시는 분의 집에 초대를 받아서 간 적이 있는데 그냥 방 두 개가 다 CD로 채워져 있더라고요.
1: CD로만?
2: 네. 그래서 제가 본 집 중에는 가정집 중에는 방 두 개를 CD에 내어주는 가장 큰 집이 아니었나. 그렇습니다.
1: 그런 분도 계시군요.
2: 네.
1: 자, 오늘 우리가 만나볼 언타이틀곡은요.
2: 네, 오늘은 이수영의 5집 앨범 디스타임에서 수록곡 준비했습니다. 이 5집 앨범은 이수영에게 이제 MBC 10대 가수 가요제에서 이제 뭐 대상격에 해당하는 그런 최우수 인기상을 타게 해준 굉장히 고마운 앨범이기도 한데요. 이 앨범을 홍보하던 당시에 뭐 백사인조가 참여한 그런 오케스트라가 협업해서 만든 엄청난 시간 그리고 비용을 투자한 앨범으로 굉장히 대대적으로 홍보했던 기억이 나고요. 뭐 이 앨범이 정말 원하는 그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재녹음을 거쳤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또 스튜디오에서 거의 900시간을 보냈다 이런 얘기들도 전해졌는데요. 이 타이틀곡이었던 덩그러니라는 곡은 정말 이 앨범이 홍보했던 그 엄청난 스케일 그리고 웅장함을 좀 대표해서 보여주는 곡입니다. 뭐 오케스트라랑 락밴드가 같이 협연을 한 그런 모습을 이 타이틀곡에서 귀로 들어보실 수가 있고요. 사실 이 앨범이 좀 이런 규모에 집중해서 홍보를 했다 보니까 이제 듣는 입장에선 그런 큰 곡, 화려한 곡들만 듣게 되는 어떻게 보면 약간의 함정이 있는데요. 오늘은 그래서 이 앨범에서 조금 소박하더라도 좀 음악의 본질을 잘 갖추고 있는 수록곡 다시라는 곡을 다시 한번

0: 꺼내서 들어보려고 합니다.
1: Yeah.
0: 이 화려한 다른 곡들 사이에서 이 다시라는 곡은 그냥 순전히 그냥 사랑하는 사람이 다시 돌아왔으면 좋겠다 이런 애절한 마음에 집중하고 있는 그런 R&B 발라드 노래고요. 앨범 전반적으로 좀 이수영이 5집에서는 뭐 여러 장르 아니면 다양한 국가의 음악들을 좀 섞는 식으로 약간 색다른 소리들을 만들어내는데 좀 집중을 했다면 이 곡은 그냥 온전히 발라드 R&B라는 장르에만 집중하고 있어서 조금 귀가 편안해지는 그런 감상할 수 있습니다.
1: 뭐 진짜말로 한 시대를 풍미했었죠.
0: 네, 그렇죠.
1: 이수영의 노래 들으면서 이수영의 시대를 한번 다시 떠올려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수영의 다시 전해드리면서 신세미 평론가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만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세요.
0: 네, 주말 잘 보내세요.

이승의 다시, 오늘의 언타이틀곡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인기가요와 함께하다가 듣고 싶은 노래가 떠오르시거나 하고 싶은 이야기가 떠오르시면 언제든지 저에게 보내주십시오. KBS 라디오 홈페이지에서 대한민국 인기가요 입력하시고 청취자 참여란에 사연과 신청곡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콩에 적어주셔도 됩니다. 오늘 끝곡 정승환의 잘 지내요 전해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인기가요 박노원이었습니다. 여러분 내일 만나요.

0: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7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1: KBS 오디오북 최고의 클립

쪼개기 법칙 허규형 지음 성우 유승희 읽음 추천의 말 심리학

0: 대학의 거대 전제 중 하나는 부분의 합이 전체보다 크다는 통찰입니다. 전체를 하나의 고정된 실체로 보지 않고 그것을 이루는 세부 요소들로 나누어 다시 엮어보면 오히려 더 많은 정보와 의미, 가능성과 아름다움이 드러난다는 말이죠. 이 책은 삶을 대충 퉁쳐버리는 태도가 어떻게 섬세한 아름다움을 침범하는지, 덩어리로 뭉뚱그려진 것들의 부분들이 어떻게 미학적 노래가 될 수 있는지를 섬세하게 보여줍니다. 마치 스테인드 글라스처럼 멀리서 보면 하나의 그림이지만 가까이 다가가면 각각의 유리조각과 돌조각이 모두 다른 색과 질감, 두께를 가지고 있으며 어느 한 조각만 떼어내도 이미 완결된 아름다움을 품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합니다. 각 부분은 처음부터 하나의 세계였던 셈입니다. 저자는 쪼개기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발견과 감탄의 다른 이름으로 읽게 됩니다. 전체가 아니면 늘 부족하다고 믿어온 우리에게 저자는 부분의 아름다움과 조화의 기쁨을 동시에 전해줍니다. 쪼개야 비로소 더 완전해지는 역설을 경험하게 되니 읽는 동안 조금씩 안심하게 됩니다. 책장을 넘길수록 우리를 숨막히게 하던 불안과 고통은 서서히 회복의 노래로 변주될 것입니다. 쪼개기를 통해 부분의 아름다움과 온전함을 경험한 사람만이 쪼갠 조각들을 다시 하나의 전체로 받아 안을 수 있습니다. 깨진 부분마저 아름답다는 것을 알게 된 뒤에 다시 나를 전체로 바라볼 때 나는 더 이상 과거의 상처투성이 덩어리가 아닙니다. 마치 오칠과 금가루 등을 접합하여 깨진 그릇을 수리하는 기술, 킨츠키처럼 트라우마와 실패들마저 내 역사의 일부임을 알고 깨진 자리까지 품어 흉터마저 나 자신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쪼개기를 끝까지 해본 사람만이 그 금간자리를 금빛으로 덧그려 상처마저 미학적 무늬로 바꾸는 인생의 킨츠키로 자신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분석이라는 말로는 모자란 이 쪼개기는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삶을 이해하는 새로운 시선입니다. 저자는 쪼개고 또 쪼개보라고, 두려워하지 말고 세밀하게 들여다보라고 안내합니다. 쪼개기를 반복하는 동안 놀랍게도 그 조각들 사이에서 오히려 더 나다운 모습이 서서히 드러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유리 조각이 다시 스테인드 글라스가 되고 깨진 조각이 하나의 예술품으로 거듭나는 그 순간 삶은 노래가 되고 일상은 빛이 되며 관계와 감정은 반짝이는 무늬가 될 것입니다. 이 책을 덮는 여러분의 오늘이 조용하지만 아름다운 노래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호선, 심리상담 전문가, 교수. 들어가며 작은 성취들을 발판 삼아 당신의 행복을 찾을 시간. 사람들은 일상 속에서 삶의 의미를 찾고 싶어 한다. 하지만 내가 사는 목적과 가치를 진지하게 고민해보는 일은 결코 가벼운 주제가 아니다. 그래서 쉽게 찾지 못한 혹은 잡히지 않는 삶의 의미를 생각하며 괴로워한다. 어떤 목표든 그것을 이루려면 연습이 필요한 법이다. 그래서 삶의 의미를 찾는 이들에게도 의미를 두는 연습을 하면 어떻겠느냐는 조언을 건넬 때가 있다. 이에 대한 내담자들의 반응은 미리 짝이라도 한 것처럼 비슷하다. 일단 부정적인 말 먼저 던진다는 것부터 그렇다. 예를 들면 이런 말들이다. 연습했다가 안 되면 인생 낭비가 아닌가요? 어차피 해도 안 될 텐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결국 죽음으로 마감될 삶인데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의미를 찾아 조금 행복해진다고 해도 결국 바뀌는 건 없을 거라고요. 하지만 삶의 의미란 반드시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위대한 성취를 통해서만 발견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작고 소박한 것에서 삶의 의미를 찾아가는 가운데 진정한 의미를 만나곤 한다. 작게 나눌수록 삶은 선명해진다. 크고 거대한 목표에서 삶의 의미를 찾으려는 사람들은 그 과정에서 좌절하거나 목표를 이루더라도 공허함에 빠지기 쉽다. A씨는 사업을 시작하며 내 회사를 우리나라에서 손꼽히는 기업으로 만들겠다는 창대한 목표를 세웠다. 이를 이루기 위해 삶을 희생하며 모든 에너지를 쏟아부었다. 그리고 젊은 나이에 마침내 목표를 달성했다. 주변 사람들은 그의 성공을 부러워하며 칭찬했지만 그는 행복감을 느끼지 못했다. 내년이라도 회사 운영이 어려워지면 어떡하지? 와 같은 걱정과 함께 나는 지금껏 무엇을 위해 살아온 것인가?처럼 자신이 추구해온 삶의 의미에 대한 공허함이 밀려왔던 것이다.
1: KBS가 맛있는 오디오북을 완성하였습니다.
0: "모든 사람이 행복하게 사는 세상을 만드는 데 일조하겠다"라는 신념을 가진 사회운동가 B씨도 그랬다. 그는 자신의 이상에 도달하지 못한 현실과 타인의 무관심 속에서 깊은 회의감을 느꼈다. 그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세상은 변하지 않는다는 절망에 빠졌다. 결국 열심히 해왔던 활동뿐 아니라 지난 삶 자체를 의심하게 됐다. 삶의 의미를 크고 거창한 목표나 성취에서만 찾으려는 태도는 현재 자신의 삶 속에 이미 존재하는 소중한 순간들과 내면의 작은 만족감을 놓쳐버리게 만든다. 그렇게 되면 지금을 충분히 누리지 못하고 자신이 가진 삶의 의미까지 잃어버리게 된다. 행복 역시 마찬가지다. 사랑만 있으면 행복해질 수 있을 것이라 믿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어린 시절 부모에게 원하는 사랑을 받지 못하고 성장했다. 사랑에 목말랐던 그는 서로를 이해하는 완벽한 사람과의 완벽한 사랑을 해야만 행복할 수 있다고 믿었다. 그는 모든 조건을 만족시키는 이상적인 관계를 꿈꾸며 이런 상대를 만나기 위해 수많은 관계를 시도했지만 번번이 자신의 기대치와 어긋나는 현실에 실망했다. 이상적이고 완벽한 행복을 꿈꾸는 태도는 현재의 작은 행복을 하잘것없게 여기다 결국엔 지속적인 불행감에 빠지게 한다. 이러한 시행착오를 겪으며 우리는 큰 목표나 이상에서 삶의 의미와 행복을 찾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위험할 수 있는가를 깨닫게 된다. 프리드리히 니체는 삶의 의미를 일상에서 찾는 방법에 대해 깊은 통찰을 남겼다. 그는 거대한 철학적 사유와 날카로운 필력으로 널리 알려진 지성인이지만 동시에 인간의 삶이 수많은 작은 순간들의 집합이라는 사실을 결코 간과하지 않았다. 살아보라. 얼마나 많은 작은 일들이 당신의 일생을 이루고 있는지 그대는 모른다. 라는 그의 말은 우리의 삶을 구성하는 사소한 경험 하나하나가 절대 하찮지 않다는 점을 일깨워준다. 니체는 삶에 큰 의미를 줬는 과정 속에서도 현재의 순간을 충분히 음미하고 작은 기쁨에 감사할 줄 아는 태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한다. 그가 강조한 작은 일은 단지 삶을 채우는 조각들이 아니라 삶의 본질과 직결된 핵심이자 우리가 진짜로 지켜야 할 가치다. 이 책에서는 우리의 삶을 이루는 작고 사소한 순간들을 더 깊이 들여다보며 작은 성취와 기쁨을 어떻게 나답게 쌓아갈 수 있을지 하나씩 풀어보려 한다. 진짜 나는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잘하고 싶은데 왜 자꾸 지치기만 하는지,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은 어디에서 오는지 등 누구나 한 번쯤 품어봤을 고민들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시작한다.

0: 내가 어떤 사람이며 무엇을 원하는지 모르겠고 계속해서 잘해야 한다는 압박에 숨이 막히는 날들. 누군가의 기대를 외면하지 못해 쌓여가는 고민들. 가족이나 친구, 일터에서의 관계가 오히려 나를 더 외롭게 만드는 듯한 순간들. 그리고 행복을 원하면서도 그게 도대체 뭔지 잘 모르겠는 마음들. 그런 질문들을 너무 어렵고 거창하게 풀어내지는 않으려 한다. 대신 정체성은 나눠서 관찰하고 감정은 다르게 해석하고 기준은 작게 쪼개고 관계의 거리를 조절하고 행복과 꿈도 지금 가능한 크기로 다시 그려보자고 제안한다. 그렇게 쪼개고 나누고 다시 바라보는 방식이 조금 더 편안하고 나다운 삶의 방향을 찾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더 크게 자라려 애쓰기보다 작게 나누며 나답게 살아가는 법을 함께 찾아가는 이야기를 해보고 싶다. 삶이란 그렇게 조금씩 나에게 맞게 조정해가는 여정이므로. 이 책의 이야기들을 하나씩 따라가며 읽다 보면 어느새 당신도 지금 여기에서 살아가는 마음이 조금은 편안해져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2026년 5월, 허규형.
1: 자, 스탠바이, 큐!
2: 속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KBS 오디오북 최고의 클립입니다.
0: 1단계, 나의 내면 쪼개기. 1장, 나를 여러 가지 이름으로 정의하기. 흥미로운 역설은 내가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 비로소 변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칼 로저스. 사회에서의 나와 혼자 있을 때의 나, 둘 중 무엇이 진짜 나인지 모르겠어요. 정신건강의학과를 찾아온 사람들에게 무엇이 고민인지 물었을 때 이렇게 털어놓는 경우가 의외로 많다. 사람은 누구나 여러 모습을 가지고 있다. 직장에서의 모습과 집에서의 모습이 다르고 친구들과 함께할 때의 모습은 또 다르다. 대부분은 별 문제 없이 다양한 역할들을 수행해낸다. 그러다 문득 어떤 모습이 진짜 나일까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친다. 그 생각이 깊어지면서 점점 혼란에 빠지게 된다. 직장 생활에 지나치게 몰입하는 사람들은 일이 뜻대로 풀리지 않을 때 자기 자신 전체가 무너지는 듯한 좌절감을 겪는다. 직장에서의 내가 진짜 나라는 착각 때문이다. 내담자 A씨는 업무 성과가 자신의 가치를 결정짓는다고 믿었다. 그런데 최근 회사에서 프로젝트를 맡아 진행하던 중 큰 실수를 저질렀고 이후 심각한 무기력증에 빠졌다. 그는 자기 가치는 성과로 평가받기 때문에 이번 실패로 존재 의미에 회의감이 든다고 했다. 이러한 현상은 요즘 2030 세대 직장인에게서 흔히 나타나는 과잉 적응 증후군과 밀접하게 연관된다. 과잉 적응 증후군이란 직장 생활에 지나치게 몰두하여 개인의 삶 전체를 일에 맞추려 할 때 발생하는 스트레스 반응이다. 이 증후군에 시달리는 사람들은 작은 업무 실수나 부정적 피드백에도 자존감이 급격히 무너지고 심하면 번아웃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프랑스의 정신분석학자 자크 라캉은 우리가 사회적 역할, 즉 상징적 질서와 자신을 지나치게 동일시하기 때문에 이런 혼란이 발생한다고 설명한다. 정체성은 타인의 기대와 사회적 규범에 기반해서 만들어지지만 그것만으로는 우리 존재를 온전히 담을 수 없다고도 강조한다. 직장에서의 모습은 나의 일부일 뿐,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직장에서의 정체성만을 강조하면 삶의 균형이 깨지기 쉽다. 직장에서의 성공 혹은 실패가 개인의 삶 전체를 좌우하지는 않는다. 우리는 단지 직업적 역할로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 가족과 함께 있을 때, 친구들과 어울릴 때, 혼자 있을 때의 다양한 모습들이 모여 진짜 나를 구성한다. 다양한 나는 내면을 안정시킨다. 다양한 정체성, 즉 다중 정체성을 가지는 것이 심리적 안정에 어떻게 기여하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연구 하나가 있다. 이 연구에서 다중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스트레스 상황에 더 유연하게 대처하며 자존감을 유지하는 모습을 보였다. 연구 방법은 이렇다. 먼저 참여자들은 자신의 삶에서 중요한 정체성들을 적고 각 정체성의 중요도를 스스로 평가한다. 그 다음 이들에게 가상의 스트레스 상황, 예를 들어 직장에서의 실패나 인간관계에서의 갈등과 같은 시나리오를 제공하고 그들의 반응을 분석한다. 그 결과 다양한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은 특정 영역에서 실패하더라도 그 경험을 삶 전체에 적용하지 않고 일부분으로만 받아들였다. 동시에 다른 정체성에서 얻은 긍정적인 경험이 심리적 안정감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어떤 직장인이 업무를 수행하며 큰 실수를 하더라도 가정에서 부모로서 역할을 잘 수행해내거나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 의미를 얻고 있다면 그 사람은 직장에서의 실패를 삶의 실패로 느끼지 않는다는 이야기다. 가족이나 친구 사이에서의 긍정적인 경험이 심리적 완충제가 되어준 것이다. 다중정체성은 사고의 폭을 넓히고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는 데에도 좋은 영향을 준다. 듀크대학교 심리학자 사라 게이서 연구팀은 6세에서 7세 아동들을 대상으로 다중정체성이 사고에 미친 영향을 연구했다. 실험은 총 3가지 방식으로 이뤄졌다. 첫 번째 실험에서는 아이들을 두 그룹으로 나눈 뒤 한 그룹에게는 너는 학생이자 형제야, 동시에 친구이기도 해 라는 식으로 자신의 다중정체성을 떠올리도록 유도하고 다른 한 그룹의 아이들에게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그런 다음 두 그룹 모두에게 동일한 퍼즐을 과제로 주고 맞추게 했다. 그 결과 다중정체성 그룹에서는 50%의 아이들이 퍼즐을 완성한 반면 다른 그룹에서는 단 12.5%만 퍼즐을 완성했다. 다중정체성 그룹의 아이들이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훨씬 창의적이고 유연한 사고를 해낸 것이다. 이는 다중정체성이 문제 해결 능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입증한다. 여러분은 지금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허규영 작가의 쪼개기 법칙을 들으셨습니다. 많은 사람이 삶이 버겁다고 느끼는 이유는 삶의 문제를 너무 큰 덩어리로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인생, 성공, 관계, 행복과 같은 거대 단어는 언제나 막막함을 먼저 불러오는데요. 사소한 일상부터 장기적인 목표까지 가장 자신다운 방식으로 성취를 쌓아갈 수 있도록 돕는 책, 쪼개기 법칙. 지금까지 성우 유승희였습니다.

원작 주민선, 극본 허은경, 연출 이주영, 어린 영조 유승희.

0: 아니야.
1: 어떻게 알았어?
0: 서울서 여기까지 왔음 뻔한 거잖아. 나도 거기 아는데.
1: 맞아. 얘 어릴 때 할머니 댁에 같이 가고 그랬어.
0: 그러니까 나도 갈래. 거기.
2: 난 분명히 싫다고 했다.
3: 알리나.
2: 난 얘 친구도 뭣도 아니고 생판 모르는 사람일 뿐이야. 같이 갈 이유가 없다고.
3: 알아. 안다고. 아 근데 난 영조랑 같이 갈 거야. 미안. 너는?
4: 난 찬성.
2: 시켜버릴지.
3: 짜증나. 알리나, 나랑 얘기 좀 할까?
2: 할 얘기 없는데?
3: 따라와.
4: 언니는 알리나의 팔을 붙잡고 복도 밖으로 나갔다.
2: 왜 맨날 네 맘대로야? 네가 뭔데?
3: 나도 쟤 좋아서 데려가는 거 아니야.
2: 그럼 뭐야?
3: 쟤는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 알아. 두고 가도 틀림없이 찾아올 거라고. 그러느니 같이 가는 게 낫다는 거야.
2: 불편한데.
3: 날 믿어. 그리고 약속해. 우리 떠나지 않는다고.
4: 그렇게 우리는 둘에서 셋, 셋에서 넷이 되었다. 누구도 떠나지 않았으나 분위기는 사뭇 달라졌다.
3: 오늘 저녁은 빵이야. 먹고 싶은 거 골라.
2: 나 먹겠지?
0: 잘 먹을게, 누나.
2: 아, 빵 물리는데. 그 통조림 같은 거 없어?
5: 그건 아껴야 할게.
2: 이거 봐. 입 하나 느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라고.
3: 오늘만. 통조림은 내일 먹자.
2: 응? 그러든지.
3: 영조는 빵 괜찮아?
0: 응. 맛있어.
3: 넌 여전하다. 너 우리가 뭔 짓을 해도 가만히 있었잖아.
4: 맞아. 엄청 착하고 손했어.
2: 야. 어릴 땐 누구나 착해. 웬 줄 알아? 약하니까. 그러다 힘이 생기면 악마가 되기도 하지.
4: 그래, 그럴지도 몰라. 영조는 어릴 때 우리들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으니까.
6: 아이, 안녕하세요.
7: 어서 오세요, 영조 아버지. 영조 왔어?
8: 안녕하세요.
6: 우리 영조 오늘도 좀 부탁드립니다.
7: 그럼요. 영조야 들어와. 신발 벗고. 얘들아, 영조 왔어?
9: 영조야! 이준아.
8: 너 뺨에 코딱지 묻었어.
6: 어? 아이고, 내가 씻겼는데 이게 언제?
9: 제가 닦아줄게요.
6: 고마워 미래야. 우리 영조 좀 잘 부탁한다.
9: 걱정 마세요. 오늘은 영조랑 학교 놀이 할 거예요.
6: 그래 그래, 재밌게 놀아.
9: 네.
7: 영조 아침은 어떻게?
6: 대충 간장에 비벼주긴 했는데 두 숟갈 먹고 안 먹더라고요.
7: 아, 예, 알겠습니다. 제가 뭐 좀 해서 먹일게요. 걱정 마시고 일 다녀오세요.
9: 짜잔, 거울 봐봐.
8: 어? 이게 뭐야?
9: 머리핀 꽂았잖아. 이건 나비, 이건 장미꽃, 이건 강아지 핀이야. 언니, 얘 이쁘지? 언니 머리핀 꽂아줬어.
3: 완전 인형인데? 영조야, 너 그 핀 너 다 가져. 네가 훨씬 잘 어울려.
8: 나 이거 할 줄 모르는데.
10: 엄마한테 꽂아달라 그래.
8: 우리 엄마 집에 없어.
10: 언제 집에 와?
8: 모르겠어. 병원에서 맨날 잠만 자. 머리도 빡빡이가 됐어.
10: 빡빡이? 무섭겠다.
8: 얼굴이 해골바가지 같아.
9: 너 오늘 우리 집에서 자고 갈래?
8: 그래도 돼?
9: 당연하지. 우리 엄마한테

0: 하는 거 해달라 그러지. 응.
1: 뭐 먹고 싶어?
2: 나? 밥. 밥이랑 김이랑 또.
3: 야, 너 왜 맨날 밥에 김만 먹어?
0: 아, 불고기랑 떡볶이 어때? 맛있겠지?
2: 그거 먹어도 돼?
0: 되지. 먹고 싶은 거 다 먹어.

0: 와, 야, 너 텐트 잘 친다. 언제 배웠어?
1: 어? 배운 적 없는데 설명서 보고 하는 거야.
0: 근데 너 키도 엄청 컸다. 어릴 땐 나보다도 작았잖아.
1: 그땐 어렸으니까.
0: 아, 그치. 아니 근데 언니랑 알리나는 왜 이렇게 안 와? 화장실 간다 그런지 30분도 지난 것 같은데.
1: 또 싸우나 보지.
0: 뭐야, 눈만 뜨면 싸워. 새벽에도 한바탕 하더니.
1: 나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그 키 큰 누나 나 불편해 하잖아.
0: 그러게, 얘 때문에 알리나가 떠난다 그러면 어떡하지? 그럼 나랑 언니 영조만 남게 되는데 왜 불안하지?
1: 야, 이거.
2: 왜 이렇게 놀래?
0: 아, 그게 생각 좀 하느라.
1: 설명서야, 네가 챙겨.
0: 나는 영조를 보았다. 갑자기 낯설고 무섭게 느껴졌다. 벙커에서 지낼 때 처음 보는 낯선 애들과 있어도 이렇게 불안하지 않았던 건 그곳엔 규율과 시스템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모든 것이 무너졌다. 최소한의 신뢰마저도. 어쩌면 진짜 멸망은 이런 것이 아닐까?
3: 텐트 다 쳤어?
0: 아, 뭐하느라 이제 와. 아,
3: 알리나랑 얘기할 게 좀 있어서. 이거 영조가 세운 거야?
1: 누나.
3: 야, 확실히 남자애라 다르구나. 훨씬 잘 세웠어. 어떻게 한 거야?
1: 아, 이거는 그냥 이렇게 설명서.
3: 야, 너 뭐 흘려. 가만. 이거 접이식 칼이잖아.
0: 뭐?
3: 영조 네 거야?
1: 어, 길에서 주운 건데.
0: 이리 줘봐.
4: 와, 이거 찔리면 즉사하겠는데?
3: 어디서 주웠어? 언제? 왜? 안 되겠다. 이거 내가 챙길게. 칼 이리 줘.
0: 안 돼. 다쳐. 내가 챙길게.
5: 알리나가 언니의 손을 덥석 붙잡았다.
4: 내가 챙기는 게 더 안전해.
3: 알았어. 영조, 너 이런 거 더 있어?
1: 아니.
3: 정말이야? 내 눈 봐. 시선 피하지 말고. 정말이야? 너 믿어도 돼? 그럼 왜 이런 걸 갖고 다녀? 왜 갖고 다니냐고 묻잖아, 벙어리야!
1: 그냥 필요할 것 같아서.
4: 아, 이런 흉기가 왜 필요하셨을까? 되게 궁금하네.

얼마나 잔 거야? 언니. 언니!

0: 돌아가진 않았어. 근데 어딜 간 거야? 언니! 할리나! 미친 듯이 언니를 찾아 산속 깊은 곳까지 들어갔다.
1: 난 걔 마음에 안 든다고!
0: 어? 할리나 목소리인데?
1: 그래도 여기까지 와서 내칠 순 없어.
0: 아이, 또 싸우나? 영조가 갖고 있던 칼, 그것 때문인가?
1: 할리나!
2: 이거 나!
1: 야, 이씨, 너!
0: 뭐라? 몸싸움까지? 언니는 할리나의 멱살을 잡더니 자기 쪽으로 끌었다. 그때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 벌어졌다. 두 사람의 얼굴이 가까워지더니 누가 먼저랄 것 없이 서로를 껴안은 것이다. 뭐야? 둘이 사귀어? 왜 저러고 있지? 난 몰라. 난 안 본 거야.
1: 안 본 거라고! 미쳤나 봐. 둘 다 미쳤어. 미친 거야.
3: 봤어?
1: 뭘?
3: 누나랑 할리나.
1: 너 알고 있었어?
3: 응.
1: 언제부터?
3: 두 사람 처음 봤을 때부터?
1: 뭐?
3: 넌 몰랐어?
1: 야, 그걸 어떻게 알아? 상상조차 못할 일이잖아.
3: 난 알겠던데. 두 사람 눈빛, 긴장감, 분위기 장난 아니던데.
1: 분위기는 무슨... 맨날 싸우기만 했잖아.
3: 그러니까?
1: 뭐가 그러니까야?
3: 자주 싸우는 것도 상대를 향한 열정이 있어야 하는 거거든. 싸우는 척하고 딴 데 가는 건 뭐 둘만 있고 싶어서 그런 거고.
1: 넌 어떻게 그런 걸 다 알아?
3: 그냥 알겠던데.
1: 헐, 내가 멍청한 건가? 야, 그럼 나 이제 어떻게 해야 돼?
3: 모른 척 하자. 누나가 오픈할 때까지.
1: 그래야지 뭐. 모른 척.
3: 야, 저기 온다.
2: 야, 너도 모른 척 해야 돼.
3: 텐트로 들어가. 나도 내 텐트로 갈게.
2: 누워서 자는 척하자.
4: 애들 아직도 자나 봐.
5: 그럼 뭐하지? 우리도 잘까?
4: 얘기 좀 더 해. 싫어?
5: 무슨 얘기 더 해?
4: 나랑 같이 있기 싫어?
5: 싫어?
4: 아니, 너무 좋아.

0: 앞으로 이 카트는 나랑 영조가 앞에서 끌게. 언니랑 알리나는 뒤에 따라와.
1: 어, 왜 갑자기 자리를 바꿔?
0: 그냥.
2: 좋아. 그렇게
3: 해. 어쭈. 기다렸다는 듯이.
2: 가자. 니네가 앞장서.
0: 야, 있지. 우리 언니 쌩까더라? 아무 말 안 해.
4: 그래서 섭섭해?
0: 아니 뭐

0: 언니가 행복한 건 좋아. 좋은데 계속 아닌 척하니까 기분이 좀 그래.
1: 좀 그렇다니?
0: 날 못 믿는 건가? 내가 언니 연애를 뭐 방해라도 할 것 같나? 막 반대하고 깽판치고 그런 사람으로 보이나? 내가 그런 사람으로 보여?
1: 그런 건 아니지만.
0: 아니지만?
1: 질투하잖아.
0: 뭐? 야, 너 내가 알리나를 좋아한다고 생각하는 거야?
1: 아니, 알리나가 아니라 미래 누나를 뺏겼다 생각하잖아.
0: 뭐?
1: 우리 어릴 때도 그랬잖아. 누나가 너보다 날 더 챙기고 이뻐하면 막 울고 난리치고.
0: 내가 언제? 이거 지금 무슨 소리야?
1: 뭐 그랬어?
0: 아니 뭐 그랬다 치고 지금 두 사람 얼마나 떨어져서 오고 있어?
1: 우리보다 좀 멀리 있는데? 10미터쯤?
0: 이제 아주 판 깔아주니까 맘 놓고 연애하시겠다?
1: 좋게 생각해. 나쁠 거 없잖아.
0: 나쁠 건 없지만 섭섭한 것도 사실이야.
1: 누나를 뺏겨서?
0: 언니한텐 내가 제일 소중한 사람이었는데 나보다 더 소중한 사람이 생겼잖아.
1: 너 가족한테서 벗어나. 그래야 성장한대.
0: 누가 그래?
1: 어떤 선생님이 그랬어. 성장하려면 가족 말고도 다양한 관계를 맺고 가족이 세상의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알아야 한대. 나비처럼.
0: 나비?
1: 나비가 애벌레 때는 땅이 세상의 전부라 생각하잖아. 그치만 자라서 나비가 되면 더 넓은 세상을 만나게 돼.
0: 그럼 지금 내가 애벌레라는 거야?
1: 우리 모두 나비가 돼야 된다는 얘기야.
0: 나비가 돼야 한다고.
1: 응? 웬 한숨?
0: 언니를 놔줘야 될 것 같아서.
1: 정답.
0: 난 그냥 언니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그리고 언젠간 나도 나비가 돼서 날아가야겠지. 근데 그날이 오긴 할까?

0: 이 김유신이 김유신이 아니란 말이냐?
1: 출생의 비밀을 낱낱이 밝혀주면 날 다시 고구려로.
2: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강이 거꾸로 흐르는 원인을.
3: 왕비 마마께서 음양의 질서를 파괴했기 때문입니다.
4: 나만큼 절개 있고 지조 있고 참한 여자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2: 오늘 테스트를 무난히 통과하면 약속대로 집으로 보내주겠다.

0: 추남을 처형한 후 밤이면 밤마다 영양왕의 꿈속에선
1: 못다 빛내 인생네. 못다 빛내 인생.
2: 추남. 가게 오지마. 야, 오지마. 가.
0: 목에서 피를 철철 흘리며 추남이 영양왕을 찾아온다. 불면증에 시달리던 영양왕은
2: 당최 잠을 잘 수가 없어.
3: 주치의로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네요. 그리고 아직도 악몽에 시달리십니까, 전하?
2: 추남 그놈이 날 아주 그냥 말려 죽일 작정인 거야.
3: 그 정도라면 추남이 정말 억울하게 죽은 게 아닐까요? 어?
2: 아니, 상자 안에 쥐가 분명히 한 마리인데 여덟 마리라고 말한 놈이 누군데? 그 정답을 맞췄는데도 내가 죽였다. 어? 뭐 그러면 억울하지. 어? 억울하고 분해가지고 내 꿈속에 나타나가지고 못 다핀 인생을 찾을 수가 있어. 근데
3: 잠깐만요, 집히는 게 있어요. 저기 나란 사람 정말.
2: 왜,
3: 그 상자 안에 들어있던 쥐 지금 어디 있습니까?
2: 쥐? 왜?

0: 참. 지구 탄생 이후로 쥐 역사상 최초로 입에 재갈을 물더니 이번엔 초음파 내시경을 위해서 침대에 눕혀진 실험쥐.
1: 들리십니까?
2: 이거는 태아의 심장 소리잖아.
1: 태아가 아니라 쥐 새끼의 심장 소리입니다.
2: 아니, 누가 들어도 태아의 심장 소리.
1: 아니요, 뭐... 여기 모니터를 보십시오.
2: 아, 뭔데 그게?
1: 바로 여기. 이 녀석들이 쥐의 뱃속에 있는 쥐 새끼들입니다.
2: 응? 아, 그러면 저 새끼를 뵌 쥐였단 말이야?
1: 한 마리, 두 마리, 어머, 나 진짜 눈이 자꾸 침침해져요, 저는. 어떡하지, 진짜.
3: 쥐가 한 마리가, 쥐가 두 마리가, 쥐가 세 마리, 네 마리, 다섯 마리가, 쥐가 여섯 마리가, 쥐가 일곱 마리가, 쥐가 여덟 마리가.
1: 여섯 마리, 일곱 마리?
2: 일곱 마리?
1: 뱃속에 든 쥐새끼가 일곱 마리니 어미지와 합하면 7 더하기 1! 상자 안에 들어있던 쥐는 모두!
2: 여덟 마리?
4: 여덟 마리입니다, 전하.
1: 추남은 정확하게 정답을 외쳤던 겁니다!
2: 아, 이럴 수가, 이거? 아니, 저게 찍은 거 아닐까?

0: 오늘 밤 추남을 만나기 위해서 평소보다 일찍 잠자리에 든 영양왕. 예상대로.
1: 못다 빛내 인생. 못다 빛내 인생.
2: 그래. 기다리고 있었다. 짓!
0: 추남이 등장하자 영양왕은 미리 준비한 사과 괴짝을 뒤엎는다.
2: 그래. 이미 죽은 걸 어쩌겠느냐? 이거 저 사과나 먹고 그냥 가.
1: 사과, 오렌지를 주신다는 건 사과한다는 뜻입니까?
2: 사과는 오렌지가 아니야. 사과는 애플인가 그래. 사과. 야, 사과가 사과지 뭐 그 사과의 무슨 뭐 뜻이 또.
1: 생 사람을 잡았으면 사과 한 마디쯤은 하셔야지요.
2: 또 피곤해. 너 때문에 잠을 못 자가지고 내가 야, 다크서클 내 이런 거 보이지? 어? 그 남들이 눈 밑에 블라인드 단 줄 알아.
1: 사과를 못 하시겠다니 저도 이쯤에서 포기하고 다음 생에서 뵙겠습니다.
2: 다음 생이라니?
1: I'll be back.
2: 네가 뭐 터미네이터야?
1: 난 반드시 다른 나라의 장수로 태어나 앞장서서 고구려를 멸하겠다.
2: 그래도 저 고구려가 네 조국인데.
1: 고구려를.
2: 어디로 야, 추남, 너왜 거기?

0: 옷차림으로 봐서 그 신라의 귀족 출신 여인이 틀림없어.
1: 그러니까 꿈속에서 추나미가 그 신라 귀족 여인의 품속으로 뿅 들어가더라 그런 말씀이세요?
0: 그래. 그리고 그 놈이 내 곁을 떠나기 전에 분명히
2: I'll be back.
0: 영어로 그렇게 말했어. 그리고
1: 뭐라 그런 거야?
0: 그뿐이 아니야.
2: 난 반드시 다른 나라의 장수로 태어나 앞장서서 고구려를 멸하겠다.
1: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스토리를 정리하면 추나미가 신라 귀족의 아이로 환생한 다음에 장수가 되어서 장차 고구려를 멸할 것이다.
0: 그래, 뱃속에 든 새끼의 숫자까지 아주 그냥 정확하게 맞춘 놈이야. 신묘한 능력이 있었으니까 그 말대로 반드시 환생할 거다. 그 당장 신라 진골과 성골 출신의 그 가임 여성의 사진을 모두 긁어 모아가지고 가지고 와.
1: 그러니까 전하, 그 추나미가 품속으로 걸어 들어갔다는 그 여인의 얼굴을 기억하세요?
0: 또렷하게.

0: 뾰로롱. 자, 다음 사진 167번.
1: 167번. 응? 아니야. 소두가 아니라 대두야. 조금 넓적해 얼굴.
0: 오, 와우.
2: 긴급 입수한 신라 귀족 여인들의 사진을 일일이 확인하는 영양왕.
1: 아니야. 거기도 아니야. 쌍꺼풀이 아니라 외꺼풀이야.
0: 오, 와우. 그렇군요. 그럼 사진 349번.
1: 아니야. 이렇게 저기 조신한 스타일이 아니야.
0: 어, 오, 다음. 와우. 그럼 사진 350번. 뾰라롱.
1: 야, 잠깐. 어? 그 줘 봐. 가까이.
0: 뾰라롱.

0: 오, 그래. 야, 꿈속에서도 뭔가 샤방샤방한 분위기였어. 그, 저기, 그 사진 350번의 프로필.
1: 아, 와우! 뾰라랑! 이름 김만명, 출생지 금성. 오, 아버지 진흥왕의 친동생인 수클공. 와우! 어머니 만호부인 뾰라랑! 사망한 동륜태자의 XY부.
0: 거기까지, 거기. 됐어, 그만해. 아, 어? 이 아가씨가 분명해. 어? 와. 이 여인의 품속으로 추남이 분명히 걸어 들어갔어.
1: 와우! 그렇다면 이 여인의 몸을 빌려 추남이, 와우! 환생을 계획하고 있는 거군요. 와우!
0: 야, 좋아할 일이 아니야, 지금. 아우. 막아야 돼. 반드시.
1: 뾰라랑.
2: 그렇다면 고구려에선 나를... 추남?
3: 우리 고구려 정보국에선 그동안 끊임없이 신라 귀족의 신생아들을 조사했지. 그리고 마지막 내린 결론이...
4: 우리 풍월주님이 고구려...
5: 점쟁이 추남이 환생한
4: 몸이다? 풍월주님의 꿈이...
5: 삼국 통일이니 고구려를...
4: 멸망시키는 장본인이 될 수도...
5: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4: 따지고 보면...
2: 저들의 목적은 날 죽이는 거야.
3: 내 임무는 너를 고구려 땅까지만 유인하는 거였다. 난 모든 걸 자백했어. 약속대로 고구려로 날 보내줘.
2: 물론이지. 하지만 고구려 정부에 똑똑히 전해라. 내가 널 살려보내는 것이 고구려에 베푸는 나의 마지막 호의가 될 거라고.
4: 이제는 밀장입니다. 간첩,
5: 스파이,
4: 세장,
5: 영탐꾼.
4: 살려보내기엔 너무 많은 걸 알고 있습니다.
2: 떠나라. 내 마음이 변하기 전에
3: 이장님이!
2: 뭣들 하느냐? 멀리 가기 전에 처치해. 적군의 스파이를 살려서 보낼 수 없지.
6: 예, 풍월주님.
4: 예, 풍월주님.
6: 예, 풍월주님.
4: 예, 풍월주님.
6: 예, 풍월주님.
4: 예, 풍월주님.
3: 예, 풍월주님.
4: 예, 풍월주님.
3: 예, 풍월주님. 예.
2: 어차피 대세는 나 김유신이다. 어 대신.

0: 스스로 출생의 비밀을 파헤쳐 자신을 신격화한 김유신은
1: 삼국 통일의 주인공은 누가 뭐래도 나 김유신이야.
2: 어? 또 가로? 형, 왜 맨날 칼만 가로?
1: 평소에 칼을 갈아야 기회가 왔을 때. 머리, 어깨, 무릎, 뒤, 코, 뒤.
0: 틈틈이 칼을 갈며 풍월주의 임기를 마친 김유신은 화랑도를 떠나 드디어 나라의 부름을 받는다. 백제 고구려와의 전투에 투입되는 김유신. 그러나 전투 분위기가 상승세를 타면서 승리가 굳어지면 최전선에서 공격수로 활약하던 김유신이 다른 선수와 교체되고 싸움에서 패색이지 터지면
3: 야야 김유신! 김유신! 김유신!
4: 아, 예.
3: 김유신!
4: 예예예 예, 예, 김유신!
3: 야마 문 앞은 안 묶어? 어? 안 묶어? 안 묶어? 안 묶냐고? 어? 안 묶어?
4: 아, 지금 묶고 아, 있는데
3: 묶어, 묶어.
0: 급하게 작전에 투입되는 김유신. 하하, 승률이 1할이 넘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만다.
5: 네 할아버지는 관산성 전투에서 백제 성왕을 물리치셨다. 나 또한 신라를 위해.
0: 크고 작은 싸움에서 몸을 사리지 않았던 김유신의 아버지 김서현.
5: 우리는 가야 출신이다. 현장에 나가 직접 실적을 쌓아야 능력을 인정받아.
0: 그러나 쉽사리 기회를 잡지 못하고 여전히. 칼만 드립다 갈고 있는 김유신.

0: 아무리 생각해도 건강이 최고인 것 같아요. 영양왕 박영재.
1: 활가로 할 게 없네요. 이규찬.
2: 건강이 최고입니다. 건강이 감독 김다운이었습니다.
3: 와이파이 한국인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0: 여행기 구석구석 코리아.
1: 안녕하세요. 여행 작가 송일봉입니다. 5분 여행기 구석구석 코리아. 오늘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에 있는 소금강 계곡을 찾아갑니다. 소금강 계곡은 오대산 국립공원에 있는 주요 명소 가운데 하나인데요. 지난 1995년에 강릉시와 명주군이 통합되면서 명주군 연곡면 소금강 계곡이 강릉시 연곡면 소금강 계곡으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소금강 계곡은 현재 국가지정문화유산인 명승으로 지정되어 있는데요. 지난 1970년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명승으로 지정될 만큼 아름다운 계곡입니다. 소금강 계곡은 강릉 사람들뿐만 아니라 전국 각지에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명승지인데요. 계곡의 형태가 마치 학이 날개를 펴고 있는 형상과 같다라고 해서 예전에는 청학산 또는 청학동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소금강 계곡은 해발 1338m 높이의 오대산 노인봉을 품고 있는데요. 소금강이라는 이름은 금강산처럼 아름답다 또는 작은 금강산이다 라는 데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아울러 강릉 출신인 율곡 이희 역시 청학산을 다녀간 후에 유청학산기라는 책을 쓰기도 했습니다. 소금강 계곡이 시작되는 지점은 연곡면 삼산리에 있는 무릉계인데요. 무릉계 역시 무릉도원을 연상케 할 정도로 아름다운 곳이라는 데서 그 이름이 유래가 되었습니다. 무릉계를 지나면서 가장

가장 먼저 찾아볼 명소는 한자로 이능계, 영춘대, 소금강이라는 글씨가 새겨진 커다란 바위입니다. 이 바위에 새겨진 이능계는 이름 그대로 두 가지를 잘하는 계모임을 뜻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두 가지는 시를 잘 쓰고 술을 잘 마시는 선비를 가리킵니다. 무릉계에서 1km쯤 걸으면 열십자 형태의 연못인 십자소가 나타나고요. 이곳에서 600m쯤 더 가면 소금강 계곡의 협곡 한가운데 있는 식당암에 이르게 되는데요. 이 식당암에는 신라의 마지막 왕자인 마이태자가 잃어버린 나라를 되찾기 위해 군사들을 훈련시켰다는 전설이 담겨 있기도 합니다. 식당암에서 조금만 더 올라가면 소금강 계곡의 비경 가운데 하나인 구룡폭포를 만날 수 있는데요. 이곳 구룡폭포까지만 와도 소금강 계곡의 정취를 충분히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산행에 자신이 있다면 구룡폭포 위에 있는 백운대와 낙영폭포를 지나 노인봉까지 오르기를 권합니다. 소금강 계곡의 주봉인 노인봉은 산삼이 있는 곳을 알려주는 노인이 사는 봉우리라고 해서 이름이 붙여졌는데요. 저는 소금강 계곡 또는 노인봉을 얘기할 때마다 오래전에 들었던 에피소드 하나가 떠오르곤 합니다. 제 선배 가운데 산악인 한 분이 있는데요. 어느 날 이분이 동료들과 함께 노인봉 근처를 지나다가 바위 틈에 있는 산삼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동료들과 산삼을 나누기 싫어서 그냥 못 본 채 하고 지나갔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혼자서 산삼이 있던 자리를 다시 찾아왔다고 하는데요. 낮에 분명히 봤던 산삼은 온데간데 없고 그 자리에 단풍치만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그 선배가 얻은 교훈은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절대로 욕심을 부리면 안 된다라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소금강 계곡을 둘러본 후에는 근처에 있는 연곡 바닷가를 찾으면 좋습니다. 이맘때 연곡 바닷가를 찾으면 초여름 바다의 풍경에 흠뻑 빠져볼 수 있을 것입니다. 5분 여행기 구석구석 코리아. 오늘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에 있는 소금강 계곡에 대해 소개했습니다.

0: 아픈 사람을 만나면 의사가 되고 위험에 빠진 사람을 만나면 구조대가 됩니다. 장애인에겐 친구가 되고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전합니다.
1: 장애에 대한 정보나 뉴스가 접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이제 다양한 장애 이슈를 들을 수 있어서 듣다 보면 평소에 잘 몰랐던 새로 알게 되는 것들도 많아요.
2: 사회적인 약자 이분들의 삶에 소중하게 잘 다뤄주시고 잘 이야기를 전달을 해주시고
0: 언제나 KBS 당신 곁에 라디오
3: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8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안녕하십니까? 아름다운 우리 가곡 아나운서 김태규입니다. 오늘 들으실 곡은 노유섭 씨 변연주곡 약속입니다. 바리톤 김종표의 노래로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건강365 아나운서 최인경입니다. 퇴행성 관절염은 관절에 염증이 생기는 질환입니다. 증상은 통증이죠. 아프고 붓고 통증이 이어지면서 삶의 질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제로 통증을 완화하기도 하고 흔히 말하는 뼈주사, 연골주사와 같은 주사치료도 받습니다. 그리고 상태에 따라서는 인공관절로 대체하는 수술이 필요하기도 한데요. 어느 정도의 상태면 인공관절이 고려되는 걸까요? 잠시 후에 알아봅니다. 그리고 위 십이지장 궤양으로 설명되는 소화성 궤양도 살펴보겠습니다. 건강365 변진섭의 새들처럼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0: KBS 라디오 건강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무릎 관절에 발생하는 질환들은 참 다양하죠. 흔히 말하는 퇴행성 관절염을 비롯해서 반월상 연골이나 인대 손상도 생길 수 있고요. 무릎 관절 주변으로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퇴행성 관절염은 노인들에게는 흔한 질환으로 지적이 되는데요. 초고령 사회를 사는 지금 점점 더 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비수술적인 치료가 우선이겠지만 어쩔 수 없이 인공관절이 필요한 경우도 있을 텐데요. 인제대학교 상계백병원 정형외과 손수인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퇴행성 관절염은 이름에서도 느껴지는데요. 많이 사용해서 생기는 걸까요?
1: 네, 대개는 맞는 말입니다. 네. 반복적인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아가는 것을 통해서 무릎에 있는 연골이나 연골판이 닳게 되고요.
0: 네.
1: 두께가 얇아지고 쿠션 역할을 하는 연골판이 많이 헤어지고 네. 없어지고 그러면서 관절염이 진행이 됩니다.
0: 네. 근데 노인 인구가 점점 늘고 있어서요. 삶의 질을 생각할 때 관절 건강은 아주 중요하지 않습니까?
1: 네, 맞습니다. 우리가 무릎 관절염이라고 할 때 제일 먼저 생각하는 건 통증을 생각하게 되지만 사실은 통증으로 인해서 우리가 잘 걸어 다닐 수 없게 되는 것, 그것이 굉장히 큰 문제가
0: 그렇죠.
1: 되거든요.
0: 네.
1: 특히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당뇨나 혈압 같은 기저질환 조절을 위해서도 보행 능력이 매우 중요하고요.
0: 네.
1: 한편으로는 이제 가고 싶은 곳을 가고 싶을 때 내 다리로 못 간다는 그것이 마음의 병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단순히 통증의 문제라고 치부하지 마시고
0: 네.
1: 전신 건강, 몸과 마음의 건강을 위해서 네. 꼭 치료해야 되는 질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0: 네. 뭐 예방이 가장 중요하겠지만 젊을 때와 비교하면 당연히 노년의 무릎 관절이 아주 좋을 수는 없겠죠. 네, 하지만 초기에 발견해서 치료를 잘하면 심해지는 건 막을 수 있지 않을까요?
1: 네, 맞습니다.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해서 사실 나이와 꼭 정비를 하진 않습니다.
0: 네.
1: 우리가 퇴행성 관절염을 다시 되돌릴 수는 없지만 병의 진행을 늦출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 중년의 나이 때, 노년이 되었을 때보다 중년의 나이 때에 다리의 변형이라든지 아니면 연골판 손상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잘 진단하고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0: 네. 중년의 나이 때 특히 이제 관리가 중요한 것 같은데요. 그럼 초기 의심 증상이 있나요?
1: 보통은 처음에는 무릎이 뻑뻑하다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자고 일어났더니 다리가 뻣뻣해지는데 좀 움직이다 보면 부드러워지는 것 같아 그런 말씀을 하시고 또는 이제 계단을 내려간다든지 그럴 때에 통증이 생긴다. 그런 얘기를 하실 때에 이게 심한 통증은 아닌데 뭔가 평소와는 다른 무릎에 불편감이 생기는 것. 그것이 이제 초기의 증상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0: 네. 퇴행성 관절염의 증상은 일단 앉고 서고 걷는데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요. 환자들이 힘들어하는 증상이 뭔가요?
1: 가장 힘들어하는 것은 이제 보행 거리가 자꾸 줄어들고 보행을 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는 것이 가장 힘든 일입니다.
0: 네.
1: 통증 때문에 자꾸 예전 같으면은 쉽게 밖에 나갈 텐데 못 나가게 되고 집에 자꾸 머무르게 되고 예전 같으면 충분히 걸어갈 거리를 이제 다리가 아파오면서 못 걷게 되는 것 그런 것들이 신체적으로 그리고 심정적으로 아주 많은 불편함을 만드는 요인이 되겠습니다.
0: 네. 그럼 여러 상태에 따라서 치료가 달라질 텐데요. 비수술적인 방법으로 일단 치료를 시작하잖아요. 어떤 방법인가요?
1: 네. 우리가 이제 비수술 그리고 수술 이렇게 나누게 되는데 사실 그것을 인위적으로 나누는 것은 아니고요. 관절염이라는 것이 이제 초기부터 시작을 해서 점점점 중기, 말기로 진행이 되지 않습니까?
0: 그렇죠.
1: 그래서 처음부터는 이제 비수술적으로 우리가 보존적 치료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관절염이라는 말에는 염증이란 말이 들어있잖아요.
0: 네.
1: 우리가 통증이 생기고 무릎에 물이 차고 이런 것들이 다 염증 반응이거든요.
0: 아.
1: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하는 치료는 이런 염증을 많이 가라앉히는 치료를 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염증을 줄이는 방법으로 가장 흔한 것이 약제가 되겠죠. 그런데 제가 환자분들한테 아, 약을 이제 좀 드시는 걸 시작하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얘기했어요.

0: 때 생각보다 많은 환자분들이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1: 어떤 건가요?
0: 선생님, 교수님, 약을 먹으면 그냥 안 아프게만 하는 거 아닌가요? 다른 말로 하면은 약이 나를 속이는 거 아닌가요? 이런 의심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결코 그렇지 않고요. 우리가 약을 쓰는 것은 염증을 가라앉히기 위해서 약을 쓰는 것입니다. 그런데 약들, 우리가 초기에 시작하는 약들은 소염작용만 하는 약, 통증만 줄이는 약, 그렇게 나눠져 있는 게 아니라 염증을 낮추는 약의 성분이 통증도 같이 조절을 해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환자분을 그냥 아프지 않게만 하려고 약을 쓰는 것이 아니라 염증을 줄이기 위해서 약을 쓴다는 점을 환자분들이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다. 네, 그걸 말씀드리고요. 약제 이외에는 이제 관절내 주사를 할 수가 있겠죠. 관절내 주사는 몇 가지 종류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주사제를 넣음으로 인해서 첫 번째로는 염증을 줄이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연골 안에 윤활유 같은 작용을 해서 충격이라든지 마찰을 줄여주는 것. 그런 것이 관절내 주사의 주요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약이나 주사는 문제가 생기고 나서 쫓아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관절을 아끼기 위해서는 하지의 근력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평소에 걷기 운동, 허벅지 근육 운동 그런 것들을 꾸준히 해주시는 것이 가장 좋은 치료가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1: 네. 일단은 뭐 비수술적인 치료, 이제 보존적인 치료가 진행이 되는 거고요. 그래도 안 되면 수술이 고려가 되는 건가요?
0: 맞습니다. 우리가 비수술 치료, 보존적 치료를 충분히 몇 개월간 시행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분들은 좋아지지만 어떤 분들은 통증이 계속된다는 말이에요. 주사를 맞고 나서도 효과가 뭐 며칠밖에 안 간다. 일주일이 지나니까 다시 또 아프다. 이런 분들은 보존적 치료에 효과를 얻지 못하는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은 이제 수술적인 것을 고려하게 되고요. 수술을 결정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으로는 X선 검사를 해서 관절의 간격이 줄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환자분이 일상생활을 하는 데에 많은 지장이 있고 통증이 있고 또는 다리의 변형이 점점점 많이 진행이 된다든지 할 때는 수술을 하게 됩니다. 그 환자분들이 생각보다 또 이 진행이 천천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의사들이 보거나 남들이 볼 때는 굉장히 불편하게 걷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느낄 때는 저는 뭐 그럭저럭 잘 지냅니다. 라고 얘기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1: 그렇군요.
0: 근데 그렇게 많이 버티게 되면은 장기적으로 좋지 않기 때문에 전문가와 상의를 하시는 것을 꼭 권해드립니다.
1: 네. 뭐 수술은 인공관절로 바꿔주는 거잖아요. 인공관절 치환술이라는 게 그거죠?
0: 맞습니다. 그래서 관절이 아주 많이 망가졌을 때에는 그 관절을 살려서 쓰는 것이 어려운 지경까지 갔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 것이고 그런 경우에는 그 부분들을 우리가 인공관절로 바꿔주는 겁니다. 치과에서 충치가 생기면 이를 좀 갈아내야 되잖아요. 갈아내고 원래 이 모양에 맞도록 금을 씌운다든지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무릎도 마찬가지입니다. 심하게 손상된 관절 부분을 일부 잘라내고요. 그 잘라낸 만큼의 자리에다가 아주 매끄럽고 잘 만들어진 인공관절을 집어넣어주는 겁니다.
1: 그러면 인공관절 치환술에 있어서도 예전과 다르게 좀 변화된 부분들이 있을까요?
0: 예전에는 수술을 하고 나서 아주 한동안 꼼짝도 못하게 하고 그런 경우들이 꽤 있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는 그렇지 않고 조기 재활과 조기 보행이 굉장히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한 바로 다음 날부터 걷기 연습을 시작하게 되고요. 예전에 이제 지금도 환자분들이 오시면 수술하고

0: 수술 중에 수술이가 제가 직접 무릎에다가 마취 통증 주사를 놔서 급성기 통증을 획기적으로 낮추는 그런 시술들도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1: 네. 그러니까 인공관절 치환술에 있어서도 예전과 다르게 이제 조기 재활, 조기 보행이 강조가 되고 있다고 하셨는데요. 어떻게 그런 변화가 온 걸까요? 뭐 신기하고 대단한데요. 수술 후에도 정기검진은 해야 하는 거죠?
0: 맞습니다. 수술하고 나서 환자분들을 일정 간격으로 외래 오시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무릎에다가 기계를 넣은 거예요. 그런데 그 대부분의 환자분들은 그런 것이 잘 유지되고 오래 갑니다. 하지만 아주 드물게 그 수술해놓은 기구가 주저앉는다든지 망가진다든지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고 그런 것이 발생했다고 해서 환자분들이 곧바로 몸으로 느낄 수 있는 건 또 아니거든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엑스레이 사진을 찍어주면서 잘 유지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꼭 필요하겠습니다.
1: 네. 수술 후에 감염이라든지 하는 부분은 어떨까요?
0: 감염은 모든 인공관절을 하시는 의사 선생님들이 가장 싫어하는 부분입니다. 감염과 인공관절은 아주 상극이라고 할 수 있죠. 급성으로 발생하는 경우에는 비교적 간단한 수술로 치료할 수도 있는데요. 그것이 만성적으로 오래되는 감염의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철저한 수술적 치료와 항생제 치료가 꼭 필요하고요. 대개는 전신 면역력이 떨어진 이후에 무릎에서 감염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항상 저도 환자분들에게 수술 이후에 일반적인 건강을 꼭 잘 유지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1: 네. 특히 당뇨병이라든지 몸의 다른 곳에 염증이 있어도 감염 위험이 높아진다는 말도 있던데 어떨까요?
0: 맞습니다. 전신 면역력이 떨어진 이후에 발생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당뇨가 오래되신 분이라든지 간 질환이 있는 분, 콩팥 질환이 있는 분들은 사실 다른 일반인 분들에 비해서 면역력 자체가 낮아져 있는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감염의 위험이 더 높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수술 전에 검사나 조절을 통해서 관리가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1: 네. 그러면 그렇게 감염이 생기면 어떤 치료를 하게 되는 건가요?
0: 감염이 됐다고 했을 때 대개는 수술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몸속에 금속과 그런 플라스틱 같은 재료들이 들어가 있는데요. 우리가 감염을 일으키는 균이 그 안에서 번식을 하게 되면 약제를 통해서는 그 치료가 굉장히 어려운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1: 네. 또 인공관절의 수명도 궁금해 하시는데요. 다시 새로 바꿔주는 수술이 필요하기도 한가요? 비교적 젊은 나이에 수술한 분들은 한 번쯤은 다시 해야 할 것 같기도 한데요.
0: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고 예전에는 맞는 말이었지만 요즘에는 이제 오해가 된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전에는 그 인공관절 안에 넣어주는 소재가 마모가 되는 문제가 중요한 이제 문제였거든요. 그랬는데 점점점 기술이 좋아지고 소재가 개발이 되었죠. 그래서 요즘에는 그것이 다른 문제에 대해서는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20년, 30년 쓸 수 있다고 보고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젊은 나이에 수술하시는 분의 경우에는 기계적인 합병증보다도 젊은 분들은 활동력이 훨씬 더 높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인공관절이 이게 좋은 것이긴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일을 해야 되고 뭐 밥벌이를 해야 되고 이런 분들의 사정이 많기 때문에 젊은 나이에 수술을 하시는 분들은 그만큼 더 기계에 부담이 많이 걸리게 되고 그런 것들이 이제 기계가 망가지게 되는 요

0: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1: 네. 비만을 경계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사실 쉽지 않은데 여러 가지 관리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비만이 무릎 관절에 미치는 영향이 큰 건가요?
0: 맞습니다. 우리가 길을 걷거나 아니면 뭐 점프를 한다거나 예. 그랬을 때 무릎은 우리 몸무게의 약 3배에서 4배의 부하를 견뎌야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몸무게가 예를 들어서 1kg가 늘었다라고 한다면 우리 무릎이 버텨야 되는 것은 3, 4kg의 부담이 된다는 말이죠.
1: 네.
0: 그런 점에서 우리 체중 관리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1: 네.
0: 그런데 사실 살 빼는 게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일이잖아요.
1: 그렇죠. 네.
0: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이제 환자분들을 이렇게 진료할 때 항상 네. 고민입니다. 비만에 대한 부분을 어느까지 말씀을 드려야 되는가.
1: 네.
0: 그래서 체중을 줄이는 것이 일단은 무조건 좋은데 뭐 체중 감량의 방법이라든지
1: 네.
0: 기간이라든지 그런 것들에 있어서는 또 중요한 고려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1: 네. 또 앞서 뭐 근력이 중요하고 걷기 운동 강조를 하셨는데요. 요즘 걷기 운동을 일상으로 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뭐 올레길, 둘레길부터 등산까지 걷는 운동을 사랑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0: 맞습니다.
1: 무릎 관절을 위해서 좀 조심할 부분이 있을까요?
0: 걷기 운동은 항상 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1: 네.
0: 우리가 인공관절 치환술을 하는 이유도 잘 걸으려고 수술하는 거거든요.
1: 아, 그렇죠.
0: 그래서
1: 네.
0: 걷는 운동 참 좋다. 하지만
1: 네.
0: 등산을 다니신다는 거,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
1: 네.
0: 포장되지 않은 길에서 자꾸 불안정하게 많이 걷는 거, 그런 것들은 좋지 않습니다.
1: 네.
0: 그래서 산에 가신다고 하시더라도
1: 네.
0: 조금 비교적 평탄한 곳으로 다니시도록 하고 필요하다면 뭐 등산 스틱이라든지
1: 네.
0: 그런 걸 적절히 잘 이용하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무릎 인공관절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인제대학교 상계백병원 정형외과 손수인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KBS 라디오 건강365 함께하고 계신데요. 패닉의 왼손잡이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0: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위 십이지장 궤양으로 불리는 소화성 궤양은 비교적 흔한 질환입니다. 식습관이 문제인 걸까요? 인제대학교 의과대학 가정의학과 김경우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소화성 궤양이 위 십이지장 궤양인 거죠? 비교적 흔하다고 들었습니다.
1: 네, 그렇습니다. 소화성 궤양 하게 되면 보통 위궤양과 십이지장 궤양을 함께 부르는 용어라고 할 수 있는데요.
0: 네.
1: 소화성이라는 말은 이제 위산이나 소화효소가 관여된다는 뜻인데, 위산과 이제 소화효소가 닿는 부위가 주로 이제 위나 십이지장에 해당되고 그쪽에서 소화 기능을 담당하는데
0: 네.
1: 그쪽에 생기는 궤양을 이제 특별히 이제 소화성 궤양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요.
0: 네.
1: 궤양은 뭐 넓게 보게 되면은 위나 십이지장 이외에도 뭐 다른 부위에도 이렇게 헐고 깊이 패이고 그러면은 네. 궤양이 생길 수가 있어서 입안에도 잘 헐고 뭐 그럴 수가 있는데
0: 네.
1: 우리가 소화성 궤양 하게 되면은 위산과 소화효소가 관여되는 궤양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0: 네.
1: 매우 이제 비교적 흔한 질환이고 물론 이제 치료제나 이런 것들이 좋아지면서 좀 부담은 줄어드는 추세지만은 여전히 자주 우리가 접하게 되는 질환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0: 네. 위 궤양과 십이지장 궤양을 포함한다는 건데요. 이제 헐고 깊이 패이고 이러면 궤양이 생긴다고 하셨는데 어떤 상태인 건가요? 좀 궤양이라는 단어가 주는 부담이 있는데요.
1: 네, 맞습니다. 우리가 특히 이제 점막에 여러 가지 병변이 생길 수가 있는데
0: 네.
1: 뭐 손상이 좀 얕고 경미한 경우에는 뭐 점막이 좀 빨갛게 붓거나 아니면 표면이 살짝 약간 파였다든지 그렇게 뭐 밀한 이렇게 약간 까졌다 뭐 이렇게 그런 정도의 손상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보다 이제 더 심하게 손상이 된 경우에 우리가 궤양이라는 진단을 하게 되는데요.
0: 네.
1: 표면이 이제 패이고 깊게 이제 헐어 들어간 상태라고 할 수가 있는데.
0: 네.
1: 네, 특히 이제 위궤양, 십이지장 궤양 하게 되면 이제 위나 십이지장 쪽에 안쪽에는 이제 여러 가지 음식이라든지 또 그런 음식을 이제 분해하고 또 살균하고 네. 하기 위한 이제 위산이나 소화효소 이런 것들이 계속 접촉하게 되는데
0: 네.
1: 보통은 이제 건강한 점막은 보호막이 잘 돼 있어서 위산이 있어도 자기 그 위나 십이지장을 녹이지 않는 그런 보호 기전이 있는데
0: 네.
1: 이런 것들이 약해지거나 또 위산 같은 것들이 너무 강한 경우에는 이러한 방어망이 약해지면서 위나 십이지장 점막이 손상되는 그리고 그 손상이 심해지는
0: 네.
1: 궤양이 생길 수가 있고
0: 네.
1: 이렇게 손상이 되게 되면은 그 안에 있는 주요 구조물 혈관이라든지 또 근육층이라든지 이런 데가 손상이 되게 되면은
0: 네.
1: 여러 가지 합병증을 또 일으킬 수가 있겠습니다.
0: 네. 방어막이 약해진다라고 하셨는데요. 점막의 균형이 깨진다고 보면 될까요? 이 궤양이 생기는 원인도 궁금한데요.
1: 네, 그렇습니다. 균형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0: 네.
1: 네, 우리가 소화성 궤양 하게 되면은 크게 이제 우리가 음식물을 소화하고 특히 이제 고기 같은 경우에도 이제 분해하고 소화할 수 있는 효소라든지
0: 네.
1: 이러한 요인들이 있겠고 어떻게 보면은 이거는 우리가 음식물을 소화하는 데는 필요한 요인이지만 우리 그 위나 십이지장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또 손상시킬 수 있는 우리가 이제 공격 요인이라 이렇게 또 부를 수가 있겠고요.
0: 네.
1: 하지만 또 그러한 꼭 필요한 위산이나 소화 효소로부터 우리 점막을 보호할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또 이제 방어 요인 이렇게 또 부를 수가 있겠는데
0: 네.
1: 이렇게 보게 되면 점막을 중심으로 해서 공격 요인과 방어 요인 간의 균형이 굉장히 중요할 수가 있겠고 그래서
0: 네.
1: 소화도 잘 되고 우리가 위나 십이지장 궤양 십이지장 점막을 잘 보호할 수 있게 되는데
0: 네.
1: 우리가 이제 이러한 방어 요인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위 점막을 덮는 이제 점액층이라든지 직접적으로 닿지 않게 점액이 있어서 보호를 해주고 또 중탄산 성분이 있어서 강산으로부터 좀 중화시켜주는 역할을 하게 되고 네. 또 손상이 됐을 때 바로 이제 세포를 재생시키는 능력이라든지
0: 네.
1: 또 그리고 위 점막 자체는 이러한 소화 효소들이 더 침투하지 못하게 굉장히 이렇게 강하게 밀접하게 접촉이 되어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0: 네.
1: 위산이 있어도 보호막이 평상시에 있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없는데 궤양이 생기는 원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러한 보호막을 악화시키는 요인들이 궤양이 생기는 원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0: 네.
1: 대표적으로는 이제 헬리코박터균
0: 네.
1: 같은 경우에는 기생하면서 점막을 손상시키는 역할을 하게 되고
0: 네.
1: 또 이제 진통소염제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다양한 목적으로 드시는 진통소염제가 이러한 보호물질의 생성을 줄인다든지 또 우리 흡연이나 음주 이런 경우에도 우리 방어막을 약화시켜서 궤양이 생길 수 있는 원인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0: 네. 헬리코박터균 지적을 하셨는데요. 그러면 제균 치료가 필요할까요?
1: 네, 그렇습니다. 이제 소화성 궤양에서 헬리코박터균은 굉장히 매우 중요한 원인인데요.
0: 네.
1: 헬리코박터균 하게 되면 루세균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강산에서는 살아남을 수 없는 세균인데도 불구하고 이 균이 위 점막에 기생하고 있는데
0: 네.
1: 이제 이 헬리코박터균이 위산으로부터 여러 가지 이 자기 몸을 보호할 수 있는 분해 효소를 내면서 주변 환경을 그 산으로부터 보호하면서 기생하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0: 네.
1: 헬리코박터균이 있게 되면은 같이 이제 방어막이 약해지게 되고 손상된 방어막으로 여러 가지 위산과 소화 효소로 인한 궤양
0: 네.
1: 십이지장 궤양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발견이 되게 되면. 위궤양의 원인이 헬리코박터균으로 추정될 때는
0: 네.
1: 적극적으로 세균 치료를 하는 것이 필요할 수가 있겠습니다.
0: 네. 방어막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라고 하셨는데요. 그런데 세균 치료 과정이 고약해서 망설이는 분들도 많습니다.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에 감염된 걸 알면서도 세균 치료를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1: 네, 물론 이제 헬리코박터균이 이 세균이기 때문에 제균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항생제를 써야 되고
0: 네.
1: 또 항생제 내성균을 가지는 또 균들이 점점 많이 생존하고 늘어나게 되면서 예전만큼 이제 항생제 치료 효과가 조금씩 떨어질 수가 있는데요.
0: 네.
1: 그렇기 때문에 이제 동시에 이제 좀 충분한 용량의 또 두 가지 이상의 항생제를 종류별로 사용하면서 이제 또 좀 일정 기간 열흘에서 2주까지 약을 복용해야 되는데 이 과정이 말씀하신 것처럼 좀 망설이게 되는 요인이 될 수가 있고 또 실제로 드시다가 또 좀 입맛 변화라든가 또 뭐 설사가 나온다든지 메스꺼움이나 복부 불편감 이러한 증상들이 또 약 복용 과정에서 생길 수가 있겠는데요. 이제 소화성 궤양이 있는 상태에서 헬리코박터균이 방치가 되게 되면 일단은 궤양 치료 효과가 좀 떨어지고 또 재발을 또 잘 일으킬 수가 있겠고 궤양을 조금 더 악화시키게 되면 이제 출혈이나 천공 같은 합병증이 더 커질 수가 있겠고 또 이제 만성적으로 계속 염증을 일으키면서 위점막이 손상이 돼서 반성 위염, 위축성 위염 또 거기에 대한 어떤 우리 몸의 방어 기전으로 또 장상 비화생 뭐 이러한 변화가 또 생길 수가 있겠는데요.
0: 네.
1: 그렇기 때문에 이제 헬리코박터균 자체는 사실 이제 치료하는 게 원칙인데 아무래도 이제 좀 많이 망설이시는 분들이 계실 수가 있어서 또 이런 분들은 일단 위궤양 치료를 하면서 자전 추적 검사를 하면서 합병증이나 또 재발 위험 같은 것들을 잘 보시는 것이 필요하고
0: 네.
1: 만약에 이제 이득과 어떤 부담을 잘 저울질해서 조금 좀 부담이 되신다고 하더라도 치료했을 때 더 있는 이득이 더 크다고 판단이 되면 의사와 상의하셔서 적절한 재균요법 기간을 선택하시는 것이 필요하실 수 있겠습니다.
0: 네. 그러니까 치료를 해도 실패할 수도 있고 다시 재감염될 수도 있을 텐데요. 감염 위험을 차단하기 위한 방법도 궁금한데 식습관을 좀 바꿔야 될까요?
1: 네, 지금 헬리코박터균이 어떻게 감염되는가, 어떤 경로로 들어오는가는 아주 게 뭐 명확하게 밝혀진 건 없지만,
0: 네.
1: 아무래도 이제 여러 가지 입으로 균이 이제 들어오는 가능성이 많겠고, 이제 입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주로 이제 식사하거나 먹을 때 위생 상태라든지 또 함께 사용하는 뭐 식기 또 헬리코박터가 오염된 물이나 음식 등을 먹으면서 감염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과 사람 간 전파가 좀 한 원인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식습관, 특히 이제 밀집된 생활, 또 이런 음식이나 그릇을 함께 사용하고 침을 통한 전파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감염 예방을 위해서는 이제 기본적인 위생, 특히 이제 뭐 손 씻기라든지 개인 씻기를 사용하고 또 여러 가지 함께 이렇게 침이 섞이지 않게 좀 따로 먹는다든지 또 깨끗하고 이제 안전한 물과 음식을 먹기 이런 것들이 예방에 좀 도움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0: 네. 이 헬리코박터균뿐 아니라 앞서 진통소염제라든지 흡연, 음주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그럼 소화성 궤양의 위험을 높이는 다른 요인들도 어떤 게 있을까요?
1: 네, 헬리코박터균과 이제 진통소염제, 흡연, 음주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그 중요한 소화성 궤양의 원인인데
0: 네.
1: 이제 어르신들은 이제 다양한 이유로 이제 진통소염제가 필요하신 경우가 있고요. 뭐 여러 가지 통증이라든지 이런 조절을 위해서 흔히 사용되는 약물이고 또 뭐 어른실뿐만 아니라 젊은 분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감기약의 어떤 진통과 해열 효과를 위해서 이제 진통소염제가 사용되는 경우가 있는데 아무래도 이런 것들을 조금 사람마다 좀 감수성 차이가 있지만. 좀 과도하게 드시거나 좀 오래 드신다든지 아니면 그런 경우에는 위나 십이지장 궤양이 또 잘 생기시는 분이 있고 또 이런 것들이 있으면 이제 통증이 있으면 좋지만 이제 통증 없이 이제 출혈 위험이 또 생기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진통소염제가 가장 위험한 요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흡연 같은 경우에도 궤양의 치유를 늦추고 또 이제 재발 위험을 높이기 때문에. 흡연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이제 금연하셔야 되겠고 또 흡연은 뭐 위궤양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소화기계 암의 또 원인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금연이 반드시 필요하실 수가 있겠고요. 음주 같은 경우에도 역시 위점막을 자극하고 출혈 위험을 높일 수 있어서 이제 조절이 필요하실 수가 있겠고 또 이제 흔한 경우는 아니지만 이제 우리가 몸에 큰 스트레스를 받을 때 신체적 스트레스, 정신적 스트레스 뭐 다 포함될 수가 있는데 뭐 큰 수술을 받는다든지 뭐 크게 다쳤다든지 아니면 중환자실 치료를 한다든지 이러한 신체적으로 좀 불안정한 상태에서는 이런 경우에도 이제 궤양이 또 증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0: 네. 그렇다면은 소화성 궤양의 증상은 어떻습니까? 소화기 질환들이 많아서 증상은 비슷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1: 네, 맞습니다. 그래서 소화기 질환과 이제 소화성 궤양의 증상이 겹치기 때문에 소화기 증상 뭐 배가 아프고 쓰린다, 더부룩하다, 뭐 메스껍다, 뭐 트림이 난다, 뭐 헛배가 부른다, 뭐 이러한 다양한 증상이 생길 수가 있는데 이것이 이제 소화성 궤양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원인 질환인지 이제 구별이 좀 어려울 수가 있겠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물론 이제 증상이 없는 분들도 이제 계실 수가 있고 이제 증상이 있다면 주로 이제 식사 후에 위산이 과다되는 상태에서 통증이 좀 심해지실 수가 있겠고요. 특히 이제 또 공복이나 밤에 뭐 배가 아프다든지 식사 전에 뭐 배가 아픈 경우도 있고 또 이제 식사 후에 또 통증이 좀 완화된다 또 이런 분이 계실 수가 있어서 사람마다 좀 증상에 차이가 있을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위 점막이 헐었다 그러면 이제 쓰리고 아프고 그런 복통으로 나타날 수도 있지만 또 증상이 경미하거나 또 아니면 그런 복통이 또 다른 질환의 원인이 되는지 임상적으로 구분이 어렵고 필요한 경우에는 적절한 검사 특히 이제 내시경 검사 같은 것들이 이제 필요하실 수가 있겠는데 특히 이제 좀 고령의 어르신이라든지 또 좀 체중이 빠진다 식사량이 줄었다 또 출혈로 인해서 변이 이제 검게 나온다 빈혈이 생겼다 구토한다 뭐 이러한 우리가 조금 심각한 경고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좀 신속한 위내시경 검사가 필요할 수가 있겠습니다.
0: 좀 애매한 경우도 많고 이제 식후에 생기는 속쓰림도 있지만 식사와 상관없을 때도 있고 증상이 없기도 하고 그래서 모르고 지내는 경우도 많을 것 같은데요. 소화성 궤양인 줄 모르고 지내면서 방치가 되면 상태는 점점 안 좋아질 텐데 어떤 위험까지 갈 수 있는 건가요?
1: 네, 그렇습니다. 이제 궤양이 이제 위점막이 패이고 허는 상태인데 점점 더 헐고 손상이 되게 되면 결국은 그 위 점막을 이제 뚫리는 천공이라고 불리는 합병증이 생길 수가 있겠는데, 이렇게 위나 십이장이 천공이 생기게 되면 위나 십이장에 있는 내용물이 이 바깥으로 복강으로 이제 새어 나갈 수가 있겠고, 이렇게 되면은 그쪽에서 또 염증을 일으키기 때문에 복막염을 일으킬 수가 있는데. 복막은 이제 배 전체에 이렇게 퍼지는 염증이 퍼지기 때문에 조절하기가 어렵고 물론 이제 장관막이라는 것들 같은 것들이 있어서 좀 염증을 억제하는 기능도 있겠지만 일단 복막염이 생기면 이제 위험할 수가 있겠고 특히 복막 공간은 충분한 혈관이나 이러한 감염에 대응하는 능력이 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염증이 빠르게 퍼져나갈 수가 있는. 천공으로 인한 복막염 합병증이 위험할 수가 있겠고요. 또 이제 그 혈관이 노출되면서 혈관도 같이 손상이 되게 되면 출혈이 생길 수가 있는데 특히 이제 동맥 작은 동맥 같은 것들이 이제 출혈이 생기게 되면 이제 출혈량이 작은 시간에 빠른 굉장히 많은 양이 출혈이 될 수가 있고 이제 쇼크가 된다든지 아니면 출혈로 인해서 이제 그 피가 위에 고여 있다가 구토를 하면서 피를 토하시면서 그 피가 또 이제 기도로 흡인된다든지 이러한 생명에 위험한 합병증이 생길 수가 있어서 이제 위험할 수가 있겠고 특히 이제 어르신들 중에서 요양병원 같은데 또 이제 장시간 누워 계시고 또 의식도 조금 떨어져 계시고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 소화성 궤양이 좀 더 늦게 발견될 수가 있어서 좀 많이 특히 이제 천공이 돼서 복막염이 된 상태로 병원에 이송되시는 경우도 드물지 않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0: 네, 소화성 궤양의 치료는 약물인가요?
1: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위산으로부터 좀 보호할 수 있는 약물을 이제 우선적으로 쓸 수가 있겠는데 강한 위산 분비 억제제 이런 것들을 주로 이제 종류도 다양하고 또 먹는 약 또 주사약 다양할 수가 있어서 이렇게 위산을 우선 줄이는 궤양 치료를 하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헬리코박터균이 함께 발견이 되게 되면 제균 치료를 약물 치료를 하게 되는데 위산 분비 억제제와 또 두 가지 이상의 항생제를 같이 사용한다든지 또 필요한 경우에 따라서 비스무스라는 제제를 함께 세 가지 또는 네 가지 약제를 사용해서 쓸 수가 있겠고 또 이제 진통소염제가 원인이다 그러면 가능하면 이제 빨리 중단을 하고 또 이제 아스피린이나 항혈소판제처럼 이제 우리가 심혈관 질환 때문에 또 드시는 약들이 있는데 또 이러한 약들도 위궤양 또 소화기 출혈을 일으킬 수가 있는데 이제 이런 경우에도 이제 꼭 필요한 약은 또 임의로 끊으면 또 오히려 또 심혈관 질환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잘 상의하셔서 이러한 필요한 약만 쓰시고 위궤양을 일으키는 약물은 중단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0: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위 십이지장 궤양으로 불리는 소화성 궤양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인제대학교 의과대학 가정의학과 김경우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잔나비의 작전명 청춘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건강365 아나운서 최인경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KBS 1텔레비전에서 방송되고 있는 우리말 겨루기에서 나왔던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제시되는 뜻풀이에 해당하는 표현을 마치는 문제입니다. 고유어 동사로 마음 따위를 풀어 누그러지게 하다라는 뜻도 있고 또 어떤 행동이나 말 따위를 문제 삼지 않고 넘기다라는 뜻도 있는 세음절로 된 표현은 무엇일까요? 출연자의 답에 건너다, 눈 감다, 눙치다, 다루다 등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이 중 정답은 눙치다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두 가지 뜻 중에서 마음 따위를 풀어 누그러지게 하다가 기본 의미인데 예를 들어 그는 상대를 눙치는 솜씨가 대단하다 같이 말할 수 있지요. 그리고 어떤 행동이나 말 따위를 문제 삼지 않고 넘기다라는 뜻으로 쓰이는 경우에는 그는 지금까지 한 말을 그냥 없었던 것으로 눙치려고 했다. 또 실컷 남의 흉을 보더니 미안한지 자신의 말을 모두 농담이라고 눙치고서는 바삐 방에서 나갔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출연자의 답에 나왔던 눈 감다는 남의 잘못을 알고도 모르는 채 하다라는 뜻으로 그는 부하들의 작은 잘못도 눈 감고 지나는 법이 없었다. 그는 그 실수를 눈감아달라고 사정했다. 같이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0: TBS 장애인식 개선 캠페인.
1: 고양시 장애인 종합복지관에서 보조기기 관리사로 근무하고 있는 발달장애인 문성현입니다. 보조기기 관리사는 장애인이나 노약자들이 사용하는 이동 보조기기를 깨끗하고 오래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일을 합니다. 저는 공구를 다루는 일에 관심이 많아서 이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두렵고 긴장됐지만 지금은 즐겁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발달장애인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점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0: 장애인식 개선 캠페인 KBS 라디오와 함께합니다.

0: 믿음과 신뢰, 웃음과 감동을 선사하는 국내 유일의 지상파 사회복지 채널
1: KBS 3라디오 프로그램을 소개합니다.
0: 매일 아침 장애계 이슈를 분석하는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1: 건강한 삶의 지혜 건강 365
0: 국내 유일의 시각장애 전문 방송 우리는 한 가족
1: 한낮의 웃음폭탄 강원래의 노래 선물
0: 장애에 대한 올바른 인식 개선 내일은 푸른 하늘
1: 노년의 삶을 응원하는 출발 멋진 인생 이지연입니다.
0: 시각장애인이 직접 진행하는 정보 프로그램 심준구의 세상 보기
1: 장애인과 노인, 소외계층을 응원하는 국내 유일의 지상파 사회복지 채널 KBS 3라디오
0: 든든한 목소리가 되어 여러분 곁에 언제나 함께하겠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9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안녕하십니까.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아나운서 김기만입니다. 서울 용산구가 장애인 가정에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지원하기 위해서 2026년 장애인 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번 사업은 임신과 출산 그리고 양육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 가정을 돕고 따뜻한 출산 친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마련이 됐는데요. 지원 대상은 신생아 출생일 기준 3개월 전부터 서울 용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등록장애인이고요. 지원금은 장애 정도에 따라서 차등 지급되는데요.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가정에는 170만 원, 심하지 않은 장애인 가정에는 120만 원이 지원됩니다. 신청은 출생 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거주지 동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정부 24 또는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서 온라인으로 가능한데요. 필요한 서류는 신청서, 출생증명서, 신청인 명의의 통장 사본입니다. 귀한 새 생명을 맞이한 가정에 힘이 되고 따뜻한 축하와 위로가 전해지는 제도가 되길 기대를 하겠습니다.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시청각장애인 이야기 발달장애인과의 동행 윤선미 박사의 건강상식 네 바퀴 따라 지팡이 따라 시간으로 함께하겠습니다.